0: 그는 기계적 결함보다는 조종 미숙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사고 직후 기지는 폐쇄됐고 나머지 에어쇼 일정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해군 항공사령부는 조종사들이 모두 안전하게 탈출했으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2121, 323692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지역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2: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2: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4: 트럼프 행정부가 19일 이란의 그림자 금융망과 석유 운송 선박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의 주요 외환거래소와 제재 대상 은행들을 대신해 수억 달러 규모 거래를 처리해온 위장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란의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운송해온 선박 19척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란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 테러 자금의 불법 이동을 조장한다며 경제적 분노 작전을 통해 이란의 금융망과 선단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 정권의 무기 개발과 테러 대리 세력 지원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무부는 같은 날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 가자지구로 진입하려는 선단 조직자들과 무슬림 형제단 네트워크 요원들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국무부는 하마스가 인도주의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디아스포라 단체와 종교기관을 악용해 테러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됐던 이란 공습을 보류한 날 발표돼 군사행동 대신 경제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 연방상원의원 공화당 경선에서 켄 팩스턴주 법무장관을 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팩스턴 장관이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이며 마가운동에 충성해온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초 예비선거에서 현역 사선 존 코닌 상원의원이 41.9% 팩스턴 장관이 40.7%를 얻어 이달 26일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초 곧 지 후보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두 달 넘게 결정을 미루다 결선 투표 일주일 전에야 입장을 정했습니다. 텍사스는 공화당 텃밭으로 이번 경선에만 약 1,484억 원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닌 의원이 투표 자격 보호 법안 통과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팩스턴 장관이 필리버스터 종료와 투표 자격 보호 법안을 강력히 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비방전이 과열되면서 본선에서 민주당의 의석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최대 규모의 통근 철도인 롱아일랜드 철도가 사흘 만에 파업을 끝내고 19일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이날 정오부터 일부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열차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국은 파업 기간 투입했던 셔틀버스와 임시 대응 체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완전 정상화까지 일부 노선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 노조원 약 3,500명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파업은 1994년 이후 32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임금 인상폭과 의료보험 분담금을 두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다가 18일 밤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통근할 수 있게 됐다며 협상 타결을 환영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는 뉴욕 맨해튼과 롱아일랜드 지역 약 120마일을 연결하는 핵심 통근 철도로 평일 하루 약 25만에서 30만 명이 이용합니다.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특히 월요일인 18일 출근길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고 버스와 차량 공유 서비스 페리 등 대체 교통편으로 승객이 몰리면서 주요 도로에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포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19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계속하겠지만 필요하면 군사작전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미국이 군사작전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가 중동과 전 세계의 핵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평가했지만 이란 내부 분열 때문에 협상 목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단순히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만이 아니라 수년 후에도 핵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군사작전 재개를 원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면 그 길을 갈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와 군사적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5: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1: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5: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2, 3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1: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5: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4: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7: 혼잡을 피해 미리 투표하세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어느 투표소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시려면 plan.lavo.gov를 방문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투표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제공합니다.
8: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9: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8: 품격 있는 가정의 달 선물
9: 우메캔.
10: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8: 감사한다면
9: 사랑한다면
8: 역시 우메캔.
9: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10: 888-941-3311 우메캔.
11: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운송한 의혹을 받는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미국 관료를 인용해 스카이웨이보가 말레이시아 서쪽 해역에서 납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지난 2월 이란의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에서 원유 100만 배럴 이상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이 선박을 이란 관련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산 석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인도양에서 납포한 것은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 정상들의 요청으로 19일 예정된 공격을 중단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방문 이후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이르면 2일에서 3일 이내 혹은 다음 주 초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와 공급망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양국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유와 석유 제품 그리고 액화천연가스의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산업당국은 원유와 석유 제품의 스와프 및 상호 공급과 관련된 민간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포함해 중동 사태 진정을 위해 각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그리고 한미일이 긴밀히 연계해 대응해 나가기로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조세의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이 곧 시작된다며 과거사 문제에서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정상은 7개월 동안 4차례 만났으며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주요 20개국 무역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회의를 주최하며 강제 노동 근절과 최혜국 대우 원칙 개정 등을 논의합니다. 식량 무역의 무기화 대응과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도 주요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랄리조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립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수십 년간 지속된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뒤집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무역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20개국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상호적이며 균형 잡힌 무역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걸프 해역에 노후 유조선들을 띄워놓고 임시 저장고로 쓰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민간단체 이란 핵무장 반대연합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걸프 해역에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실은 유조선 39척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봉쇄 조치가 시행된 지난 4월 13일 이전보다 10척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란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 인근의 정박한 선박은 한 달 전 6척에서 현재 20척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년 넘게 운항 기록이 없던 30년 된 초대형 유조선도 지난 4월 말부터 걸프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분석 업체 클레르에 따르면 중동 지역 이란 유조선에 저장된 원유는 4,200만 배럴로 분쟁 시작 이후 65% 증가했습니다. 이란이 생산 중단을 피하기 위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늘리려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하르그섬 주변에서는 대규모 원유 유출 정황이 포착돼 이란이 원유를 방류하고 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12: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와 공급망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양국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유와 석유 제품 그리고 액화천연가스의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산업당국은 원유와 석유 제품의 스와프 및 상호 공급과 관련된 민간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포함해 중동 사태 진정을 위해 각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그리고 한미일이 긴밀히 연계해 대응해 나가기로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조세의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이 곧 시작된다며 과거사 문제에서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정상은 7개월 동안 4차례 만났으며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15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0.138%포인트 급등한 4.597%를 기록했습니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12%로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5.18%를 넘어섰고 일본 10년물 금리는 2.7%대로 올라 1997년 이후 2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인플레이션 공포를 키웠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국가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우려도 금리 상승을 자극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12월까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약 절반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25년 만에 가장 크게 바꿉니다. 구글은 19일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연례개발자 행사에서 새로운 지능형 검색창을 공개했습니다. 새 검색창은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파일이나 영상 크롬탭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검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도 바뀌어 챗봇 형태의 AI 모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창이 도입됩니다. 올해 여름부터는 도표나 영상 자료를 즉석에서 생성해 보여주는 기능도 추가됩니다. 결혼식 준비나 이사처럼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작업을 위한 검색도 새로 도입됩니다. 이는 1997년 한 줄짜리 검색창으로 시작한 구글이 2001년 이미지 검색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입니다.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는 검색이라는 문제는 이제야 1% 풀렸다며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검색의 진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버가 배달의 민족 인수에 나선 배경에는 전 세계 시장에서 쌓은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우버는 로컬 강자들을 상대로 직접 경쟁하기보다 1위 사업자를 인수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난 1년에서 2년 사이 우버는 튀르키예 배달 플랫폼 트렌디올고를 약 7억 달러에 사들였고 덴마크 택시 사업자 단택시 경영권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튀르키예 퀵커머스 플랫폼 게티르를 3억 3,500만 달러에 인수했고 북미 주차 예약 플랫폼 스포티어로와 독일 호출 플랫폼 블랙레인도
3: 사들였습니다. 팟컴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4: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6: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4: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

0: 시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3: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4: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5: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6: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5: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7: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9: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LA시 캐런 베스 시장이 호텔과 공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불로 인상하는 노사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임금 협상 타결이 아니라 LA시의 재정 구조와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결정입니다. 베스 시장은 이 합의를 통해 총수입세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투표를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총수입세는 LA시 재정의 핵심 수입원으로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주민투표가 진행돼 총수입세가 폐지됐다면 시 재정에 큰 구멍이 뚫릴 상황이었습니다. 베스 시장은 노동자 임금 인상이라는 진보 정책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재정위기를 막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호텔과 공항업계는 임금 부담을 떠안는 대신 총수입세 폐지 움직임을 멈추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LA 시가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A 시의회 진보 블록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민주사회주의 자연합 소속 시의원 4명 가운데 3명이 동료 의원이 아닌 현직 시장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이사벨 후라도 휴고소토 마르티네스 의원은 그동안 니티아 라만 의원과 함께 경찰 예산 증액과 노숙자 캠프 단속 구역 확대에 반대해온 좌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6월 2일 예비선거를 약 2주 앞두고 일제히 캐런 베스 시장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표면적 명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맞선 베스 시장의 리더십과 노숙자 문제 해결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정치 분석가들은 실리를 지목합니다. UCLA 러스킨 공공정책대학원의 제브 야로슬라브스키 연구원은 이들이 시장 행정부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왔고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라만 의원 본인의 정치적 좌표 이동도 균열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첫 시의원 선거 당시 경찰 예산을 박탈하라고 주장했던 라만 의원은 이제 LAPD 현재 인력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숙자 캠프 단속 구역에 대해서도 과거 반대 입장에서 각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단속 구역을 만드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6월 예비선거에서 베스 시장은 모든 후보를 앞서고 있지만 과반 득표에는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라만 의원과 또 다른 후보 스펜서 프렛이 이 위자리를 놓고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어 11월 결선 투표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같은 이념 조직 소속이라는 동질감도, 수년간 함께 반대표를 던져온 의리도 결국 시장실과의 작업관계와 지역구로 흘러들 자원 앞에서는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사실이 이번 지지선언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시의회 진보 블록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민주사회주의 자연합 소속 시의원 4명 가운데 3명이 동료 의원이 아닌 현직 시장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이사벨 후라도 휴고 소토 마르티네스 의원은 그동안 니티아 라만 의원과 함께 경찰 예산 증액과 노숙자 캠프 단속 구역 확대에 반대해온 좌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6월 2일 예비선거를 약 2주 앞두고 일제히 캐런베스 시장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표면적 명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맞선 베스 시장의 리더십과 노숙자 문제 해결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정치 분석가들은 실리를 지목합니다. UCLA 러스킨 공공정책대학원의 제브 야로슬라브스키 연구원은 이들이 시장 행정부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왔고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라만 의원 본인의 정치적 좌표 이동도 균열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첫 시의원 선거 당시 경찰 예산을 박탈하라고 주장했던 라만 의원은 이제 LAPD 현재 인력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숙자 캠프 단속 구역에 대해서도 과거 반대 입장에서 각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단속 구역을 만드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6월 예비선거에서 베스 시장은 모든 후보를 앞서고 있지만 과반 득표에는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라만 의원과 또 다른 후보 스펜서 프렛이 이 위자리를 놓고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어 11월 결선 투표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같은 이념 조직 소속이라는 동질감도 수년간 함께 반대표를 던져온 의리도 결국 시장실과의 작업관계와 지역구로 흘러들 자원 앞에서는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사실이 이번 지지선언으로 드러났습니다.
4: LA 시내 메가더팍 버스 정류장에서 벤치가 사라졌습니다. 노숙인 장기 체류와 노상 마약 사용 민원이 빗발치자 LA시 당국이 내놓은 해법은 결국 앉을 자리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6개월인 한 시민은 버스를 기다릴 곳조차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6년간 민주당 시장이 이어져온 LA에서 도시의 근본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UCLA 러스킨 공공정책대학원 조사에서 캐런 베스 시장의 비호감도는 1년 만에 17%포인트 급등해 약 50%에 달했습니다. 주민의 52%는 홈리스 문제가 여전히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고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습니다. 오는 6월 2일 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에머슨 칼리지 조사에서 베스 시장은 30%로 1위를 지켰지만 결선을 피할 과반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공화당 후보 스펜서 프렛이 22% 진보 성향 시의원 니티아 라만이 20%로 바짝 뒤를 쫓고 있으며 무당파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공화당 후보 프렛에게 쏠려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LA올림픽을 앞두고 11월 결선 투표에서 LA 유권자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10: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0: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2: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3: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4: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5: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4: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7: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모텔과 호텔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들은 최근 회의에서 남가주 전역에 빈방이 많은 오래된 숙박시설을 긴급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프로젝트 홈키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노숙인과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카운티는 이미 여러 시설을 매입해 운영 중이지만 거리 노숙 인구가 계속 늘면서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안전 문제와 교통 혼잡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카운티 측은 치안을 강화하고 상시관리 인력을 배치해 주민들의 우려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홈리스 옹호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거리 생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정신건강치료와 일자리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승인 여부는 다음 회기 표결에서 결정됩니다.
2: 로스앤젤레스시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살인과 강도 같은 주요 강력 범죄는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도심과 일부 주거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거리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상점 절도와 차량털이 같은 재산 범죄는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고 노숙인 관련 사건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순찰 인력을 재배치하고 민간 보안 업체와 협력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 기반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 발생 자체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주민단체들은 통계상 개선은 인정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배분에서 경찰 인력 확충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입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의 한 할인 슈퍼마켓에서 5,000달러 어치 상품을 훔쳐 달아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산타모니카 대로와 라브레아 에비뉴가 만나는 지점 인근의 알디 매장입니다. 용의자는 물건을 챙긴 뒤 라브레아 에비뉴를 따라 북쪽으로 걸어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실 웨스트 할리우드 지서가 수사를 맡아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5,000달러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파는 할인점에서 상당한 규모의 피해액입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매장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나 수상한 인물을 본 시민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LA 지역 소매점에서 조직적인 절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911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국은 당부했습니다.
1: 캘리포니아주 지질조사국이 산사태 위험 지역 지도를 전면 재조정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집중호우와 산불이 잦아지면서 비탈면 붕괴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위험구역 지정이 변화한 기후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새 지도는 산불 이력과 강우 패턴 그리고 토양변화 데이터를 종합해 작성됩니다. 일부 해안 절벽 지역과 산악마을은 개발 제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업계는 인허가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새 지도 공개 후 지자체와 협력해 대피 계획과 기반 시설 보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위험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발표될 세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4: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3: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4: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 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3: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4: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2: 구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3: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2: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3: 구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7: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오늘 현지 보건부는 의심 사례 500여 건 가운데 13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유행의 규모와 속도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은 콩고민주공화국에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했고 바레인과 요르단 등 주변국들도 해당 지역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잠복기 감염자까지 합치면 실제 감염 사례가 공식 집계를 훨씬 넘어설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8: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아프리카 민주 콩고에서만 사망자가 벌써 130명을 넘어섰습니다.
9: 빠른 유행 속도에 세계보건기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인접 국가들은 국경을 폐쇄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학원물 주위에 하얀 천막 시설이 줄지어 세워졌습니다. 에볼라 의심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민주콩고 보건부는 에볼라 의심 사례는 모두 5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13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전에 비해 사망자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진단 설비 부족으로 확진 사례는 30여 건에 불과합니다.
11: Mais l'OMS et les partenaires vont nous donner des tentes ainsi que des lits pour faire au moins 120 chambres. Nous avons qu'un seul cas. Nous sommes pas alarmés, mais c'est un plan de contingence.
10: 인접 국가들은 민주 콩고와 국경을 폐쇄하고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선 이미 민주 콩고인 확진 사례가 두 건이 나왔습니다.
12: And the thing with Ebola is it is from contact with other humans that you get it with humans. And we're telling people to be careful. We're telling people to take precaution.
10: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분디부조 변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세계 보건기구는 이번 유행의 규모와 속도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계 감염병 분석 전문가들은 잠복기에 있는 경우를 합치면 감염 사례가 이미 1,000건을 넘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간 접촉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 외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In a highly complex epidemiological operation.

0: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오늘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첫 상영을 마쳤습니다. 1,000명이 넘는 관객들은 러닝타임 160분 동안 환호했고, 상영이 끝난 뒤 7분간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해외 영화 매체들은 터보 엔진을 단 듯한 질주와 숨쉴 틈 없는 장르 혼합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미스터리가 하나씩 벗겨지는 재미를 추구했다면서도 수상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수상 여부는 오늘 23일 칸 현지에서 결정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호프에 대해 숨 돌릴 틈 없이 폭주하는 SF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미스터리가 한꺼풀씩 벗겨지는 영화라면서도 이 수상에 대한 기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칸에서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종이에 호프라고 쓴 프랑스 청년들이 칸 영화제 건물 앞에서 표를 구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이전 작품에서 강렬한 이미지와 인간 본성에 대한 집요한 시선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나홍진 감독의 팬들입니다.
3: Because he's a great filmmaker. The Chaser is really one of my favorite action movie. He doesn't play a lot in the last few years, so I look forward to it.
2: 우리 영화로는 유일하게 올해 칸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호프의 주역들은 레드카펫을 밟으며 칸의 밤을 즐겼습니다.
4: 칸 경쟁작에 포함돼서 오는 건 처음인데요. 우리랑 다른 포인트에 또 재미를 느끼시는구나. 조금 옆집 영화 보듯이 어떻게 관객들이 느끼고 계시나? 이 반응에 조금 초점도 두고.
2: 나홍진 감독만의 어디서도 보지 못한 독창적인 SF 작품이 처음 공개되자 2,000명이 넘는 관객들은 러닝타임 160분 동안 환호했고, 상영이 끝나자 7분 동안의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5: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서 내가 나온다 막 이랬는데 이제 박수를 보내주셔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얻었던 것 같아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2: 해외 영화 매체에선 터보 엔진을 단 듯한 질주, 숨쉴 틈 없는 장르 혼합물이라는 평가 등이 나왔습니다.
6: 드디어 이제 이런 류의 영화가 한국에서도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자부심도 있고요. 관객분들이 진짜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느낌으로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2: 나홍진 감독은 실체를 향해 전진하면서 미스터리가 하나씩 벗겨지는 재미를 추구했다면서도 칸에서의 수상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7: 제가 사고를 쳤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런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영화를 즐기고 싶어서 왔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1: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칸 영화제의 상징인 류미에르 대극장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과 영화 관계자들로 붐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23일, 바로 이곳에서 호프의 수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프랑스 칸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8: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9: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물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양파즙 도라지배즙 양배추즙을 14달러 99센트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 213-383-3838 213-383-3838.
2: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3: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2: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3: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밀검사를 할수록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이 없이는 양방검사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을 진료하면서 심장병이 의심되면 진맥도 하고 일단은 청진기로 들으면서 자세히 검사를 합니다. 만약 심장병이 허파에까지, 즉 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환자분한테 숨을 깊게, 길게, 크게 들이키게 하고 청진기로 들어보면 부글부글하는 수포음이 들립니다. 또 오른쪽 심장까지 안 좋으신 분들은 저녁 때 양쪽 다리가 붓고 목 부위 정맥이 팽창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도 폐에 혈액이 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객혈, 즉 피를 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토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고 폐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객혈을 한다고 하여 모두가 폐병은 아닙니다. 심장 하나만 가지고도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2년, 3년씩 더 공부하지 않습니까? 책으로 써도 몇 권은 되겠죠. 저도 심장에 대하여 전문의들처럼 다 모르지만 그래도 중국에서는 중의학이 서양의학과 접목된 부분이 많고 중의대학에서도 서양의학이 상당 부분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것과 그동안 임상을 토대로 치료하면서 정리한 것 중에 우리가 일상에서 알고 있으면 유익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서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어도 심장병을 일으킵니다. 혈압은 서서히 그리고 소리 없이 진행되는 살인자라고 하죠.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면 혈관은 나빠지게 되고 신장, 즉 콩팥이나 눈 등 모세 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장기나 조직은 더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압 역시 자신이 어떤 문제로 혈압이 높아지는가를 알아야 평상시 조심도 하고 적절한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6: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삼성전자 노조가 쏘아올린 AI 반도체 호황의 이익 분배 논란, 이게 다른 업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막대한 이익이 노동자만의 몫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주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동안 반도체를 위세해서 희생한 다른 산업 종사자들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요. 정부도 막대한 초과 세수가 예상되자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이 또 그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법은 무엇인지 111의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조금 전에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듣고 있었는데 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 관계로
4: 맞습니다.
3: 네, 지금 상황은 간략하게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네.
3: 삼성전자 법원에서 어제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는데요.
4: 네.
3: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국내 경제, 세계 경제에서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한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4: 사실은 뭐 법원의 판단은 좀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파업에 대해서 생산의 차질을 주지는 말아라.
3: 아, 예, 예.
4: 자, 노동권은 인정을 하지만 기업에서 생산의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동일한 판결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 이 연속순환 공정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법원이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 예.
4: 그러니까 웨이퍼는 사실은 후공정을 넘어가지 못하면 뭐 식각이 된다거나 변질이 된다거나 증착이 돼서 되게 어렵거든요. 다 버려야 됩니다.
3: 예.
4: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산 차질을 빚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했던 이 바이오 쪽보다 더 범위를 넓게 선정을 했어요. 안전이라는 그리고 유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넓게 봐서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역의 파업. 금지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3: 네.
4: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금 뭐 산업의 중요성 이것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원칙,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기업은 생산을 해야 되는 곳이니 생산 차질을 빚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3: 네네.
4: 대신 근로자들의 파업권은 노동쟁의권은 보장, 노동권은 보장한다 이런 관점의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근데 노동자가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는 생산 차질을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건데
4: 아니죠.
3: 네.
4: 그게 이제 핵심 이거예요.
3: 예.
4: 노동자는 생산 법원의 그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노동자는 생산 차질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사업 손실을 그러니까 그 물건을 네네네. 팔아서
3: 예.
4: 돈을 버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거지 생산은 유지를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 네.
4: 지금 핵심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성 반도체 노조원이 약 한 7만 8천 명 된다고 하죠. 그럼 유지 인력이 얼마냐? 그 부분이 한 5에서 10%입니다. 그러니까 4천 명에서 8천 명 정도만 안전과 유지 요원으로
3: 예.
4: 들어가는 거예요.
3: 예.
4: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야 생산은 그대로 유지를 해줘. 그렇지
3: 네.
4: 않으면 이거는 기업 자체를 존속을 없애게 하는 거니까
3: 네.
4: 대신 공정 완성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 뭐, 공장에, 창고에도 넣어야 되고, 배송도 해야 되고,
3: 예,
4: 포장도
3: 예, 예.
4: 해야 되고, 많잖아요, 공정이.
3: 네.
4: 그거를 통해서 사업하는 거는 파업의 권리로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3: 네.
4: 얘기를 한 거예요.
3: 알겠습니다. 그 영역을 어떻게 딱 나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4: 그렇죠.
3: 네, 아무튼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4: 네.
3: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 노조에서는 총파업은 그래도 할 거다라고
4: 네,
3: 강하게
4: 네, 네.
3: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긴급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총파업을 했을 때 성장률이 0.5%포인트나 하락을 한다.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나라는 반도체의
4: 그렇죠,
3: 나라인가 봐요.
4: 그렇죠.
3: 이런 굉장히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파업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4: 저는 현재 상황에서 파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3: 아, 예, 예.
4: 일단 파업은 한다.
3: 예. 그러니까 아, 확인할 것이다.
4: 일단
3: 예.
4: 파업을 한다. 그게 이제 노조 얘기로 이제 18일 얘기를 한 거잖아요.
3: 예.
4: 그러니까 18일 동안 계속 될지 아니면 한 4, 5일 정도 해보고 뭔가 긴급 조정이 들어갈지 이 부분은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갈등 자체가 이제 처음에 하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부딪힘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3: 예.
4: 처음에 한 것이고 노조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제도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3: 네.
4: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그 지금 이제 사실 이 어떤 게 핵심 이슈냐면 이 성과 배분의 기준입니다.
3: 예.
4: 그러니까 노조는 투명한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3: 네.
4: 삼성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EVA 경제적 가치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를 했단 말이죠.
3: 예.
4: 그러면 그거 어떻게 계산하면 영업이익에다가 자본비용을 뺀 거예요.
3: 네.
4: 그러니까 A라는 투자를 했으면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
3: 그건 빼야 되고.
4: 네.
3: 예.
4: R&D를 했으면 그 부분도 빼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노조 입장,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경영진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잖아. 그걸 믿을 수가 없어.
3: 예, 예.
4: 이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3: 네.
4: 그다음에 지금 또 주주들도 나서고 있잖아요. 주주 행동이.
3: 기업의 주인은 주주니까.
4: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근데 왜 니네가 나서서 이거를 또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40조 50조로 고정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3: 네네.
4: 현재는. 그러니까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조만간 소송도 들어갈 거예요.
3: 네.
4: 그렇게 되면 회사 측에서 입장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배임 이슈까지 넘어가는. 이사의 주주총실 의무가
3: 예.
4: 있단 말이에요.
3: 예예.
4: 그러니까 그거 배임까지 넘어가는 이슈 하나가 발생을 하고 거기다 정부까지 지금 나서서 긴급조정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 예.
4: 법원이 이미 가처분신청을 인용을 했고 이게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주력 세대를 감안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갈 것 같다.
3: 아, 주력 세대들이 아마 저보다는 좀 연배가 어린
4: 그렇죠, MZ 세대라고
3: 그런 친구들일 것 같은데 예전이랑은 많이 그 부분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4: 네.
3: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이런 요구가 다른 업종들 뭐 자동차나 조선, IT, 바이오 이쪽까지 번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4: 네네.
3: 그런데 아까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경영자에게 빙의를 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니 자꾸 15%씩 떼가면은 올해 투자할 것들 만약에 앞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이건 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4: 그렇죠.
3: 네.
4: 그렇죠.
3: 제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까?
4: 일리가 있죠. 당연히. 예. 아니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3: 예.
4: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핵심 이슈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비대칭적 책임이라는
3: 예.
4: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와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3: 예.
4: 그리고 자금도 많이 끌어왔잖아요. 그 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럼 이 사람들이 투자했던 거 대비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일단 노조라고 하는 우리 이 생산직에 계신 분들은 또는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은 노동을 투입을 했지만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노동을 투입한 거예요.
3: 그렇죠. 네.
4: 주주나 경영진은 투자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노조는 그렇게 투자를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으면서도 이익이 나니까 지금 15%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3: 이쪽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지만
4: 그렇죠.
3: 이쪽은 하이 리스크는 없었다.
4: 없죠. 리스크가 예.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비대칭적 책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조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경쟁력이 높은 거 즉 사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율이 전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3: 예.
4: 한 웨이퍼에 생산될 수 있는 칩의 양이 삼성전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웨이퍼를 생산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익이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3: 원가 경쟁력이 뛰어나니까요.
4: 원가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3: 예.
4: 그거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하지 않았냐. 노동자들이 예. 없어서 그게 됐겠냐. 그리고 지금 이 초과 수요가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 안 해주면 그게 됐겠냐라고 하는 어떤 이 대가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요구할 네네.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노조 입장에서도 네. 반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투자는 우리가 했고 리스크 네. 우리가 다 놨는데 당신들이 다 가지고 우리 뭐 먹냐 이제 죄송합니다. 네. 우리 몫은 뭐냐.
5: 아, 실제로 실제 그 주주의 95%는 이거 반대한다 그러니까요.
4: 실제로 예. 작년에 이제 주주 보상으로 나간 게 11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40조를 주면 그것의 양 4배를 가져가는 거니까 근로자들이 그거는 사실은 불균형하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5: 네.
4: 그리고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가져간 말씀하신 대로 미래 투자에 대한 재원도 네. 없어지는 거잖아.
5: 그렇죠. 특히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그거 하라고 있는 거니까.
4: 맞습니다. 예. 네, 특히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호황, 초호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만간 이 사이클이 퀀텀, 양자 컴퓨팅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네. 이 칩의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고 R&D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설비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마어마한 투자 수요가 있을 거다를
5: 네.
4: 가늠하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픈 거죠, 사실은.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5: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게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퀵퀘스천이 아닐까 싶은데 경영진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고요. 경영진은 이 주주들의 대리인이고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자, 그런데 말씀하신 걸 보면은 양쪽에 다 이런 성과에 어떤 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4: 맞습니다.
5: 근데 양쪽뿐만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도 있고요. 우리의 저렴한 전기 요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용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이런 AI 사이클 속에서 창출된 이런 성과, 이거는 누구의 몫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4: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3자죠. 우리가 네. 이제 배분을 그렇게 해주잖아요. 주주는 주가가 올라가고 배당을 가져가는 구조고, 노동자들은 임금과 성과급을 가져가는 구조고, 그리고 정부는 법인세를 받는 구조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게 투자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반도체 산업은 이제 뭐 한 우리 5년 전쯤부터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긴 했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하는 맞아요. 산업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우리가 그때부터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 못 짓겠어요. 근데 용인의 이 클러스터를 용인을 해준 거잖아요.
5: 특혜를 준 거네요.
4: 엄청난 네. 특혜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인재들 데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용수부터 모든 인프라를 전부 다 깔아준 데다가 네. 그다음에 R&D 세액공제 엄청나게 주고 있죠. 그다음에 정부가 사실은 저리 융자를 해줬단 말이에요.
5: 예.
4: 엄청난 융자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4메가 디램하고 64메가 디램 만들 때 정부가 거의 다 R&D 비용을 댔어요.
5: 이건 80년대, 90년대.
4: 80년대 이야기입니다.
5: 80년대죠. 예, 예.
4: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있어요.
5: 네.
4: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무슨 정부 이거 삼성 현장한 거냐. 우리 전 사회 정부가 했다는 얘기는 우리 국민들 세금을 했다는 얘기예요.
5: 아,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한 거네요. 그러면.
4: 그렇죠. 우리
5: 네.
4: 모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있는 거죠. 법제도도 만들어줬지. 인프라도 깔아줬지. 실제적으로 자금도 대줬지. R&D 투자도 해줬지. 그럼 정부도 당연히 몫이 있는 거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5: 네.
4: 근데 아까 말씀드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일이 노동 효율성을 높이고, 저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맨날 수요가 늘어나도 우리가 다 대응해주고,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있죠.
5: 그렇죠. 투자자, 뭐, 금금금하면서.
4: 뭐라고 금금하면서.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다 돈 내줬으니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5: 예.
4: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본 이익을 본 거고, 배당도 받아갔고 대신 이제 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15% 영업이 15%라는 게 적정한 것이냐라고
5: 네.
4: 하는 사회적 문제는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으면 지금 노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핵심 주축 세대는 예. MZ 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공정성과 투명성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5: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그쪽에서는.
4: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우리가 돈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5: 네.
4: 우리는 시스템적 네.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5: 돈 더 달라. 예.
4: 그러니까 시스템적 변화라는 예. 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0에서 12% 정도로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15%를 꼭 주장하는 건 아니라서. 그래 뭐냐면 지금까지 저기 경영자가 우위에 서서 경영자 마음대로 결정했던 이상여 그 예, 예. 성과급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좀 투명한 기준으로 가자.
5: 예.
4: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 성과급 배분했던 특히 삼성은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산식이.
5: 이제 PSPI 이런 겁니까?
4: 아, 네. PSPI인데 몰라요. 네. 우리가 영업이익이 얼마 나는데 나 얼마 받아야 될지 모르는
5: 그렇죠.
4: 거거든요.
5: 주는 대로 받는 거였죠.
4: 네, 주는 대로 받는. 그런 거 매우 싫은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삼성의 경영진들도 아 지금 세대가 좀 달라졌구나. 아. 이 세대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우리는 정말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주는 대로 받고 이런 세대잖아요. 네. 주면 감사하고.
5: 아니, 안 잘리는 게 다행이.
4: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MZ세대는 아니고 아. 내가 지금 그 기여했으면 그거 지금 줘라고 네. 요구를 하는 거고 그 평생 직장 개념도 없어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 때는 그냥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성과 났으면 받고 회사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네. 개념적 그 세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경영진도 그걸 이해를 하고 이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부 네. 입장에서는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아니 노조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 현금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지 않냐.
5: 그렇죠.
4: 이런 요구를 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5: 예.
4: 주식으로 주면 그때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팔 때 세금을 내요. 한 4년 네네. 정도를 나눠서. 근데 우리는 지금 RSU 그러니까 리스트릭트 스탁 유닛이라고 해서 제한적인 주식을 받으면 4년 동안 행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5: 네.
4: 근데 지금 세금을 내요. 그럼 내가 3억을 세금을 예. 3억을 상해를 받으면 한 38%에서 40% 낸다고 치죠. 1억 2천 현금 내야 되잖아요. 그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나 빚내서 내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제도적 장치들,
5: 예. 네,
4: 제도적 장치들을 좀 해주고 협상이 가능한 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5: 네네.
4: 물론 워낙 중요한 국가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긴급조정을 실행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판이 제대로 가고 뭔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안을 내줘야 되는 거죠.
5: 네.
4: 그냥 협상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 심지어는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뭐 그 2년 내에서 세금을 내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들도 좀 들어오고 주식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 노사 양쪽에서 협상할 수 있는 룸이 좀 커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아,
5: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4: 네.
5: 지금 사후 조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영업이익의 10에서 12% 수준의 성과급이라는 것 같아요.
4: 네.
5: 노조 요구 15%를 환산하면 1인당 한 6억 원 정도라고 하고 삼성 사측은 4억 원 정도 정부는 5억 원 정도를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노조의 요구가 돈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돈 같기는
4: 아, 돈도 맞죠. 예. 예. 워낙 예,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예. 사실은 노조 입장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려도 내가 이만큼 기여를 했으니 지금 달라고 하는 게 지금 노조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 네.
4: 그게 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가 나면 노조가 토해낼 건 아니잖아요.
5: 그렇죠. 이제
4: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자 이익이 났으면 그 부분은 달라라고 하는 게 워낙 뭐 사실은 정당한 요구죠. 어떻게 보면 대신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
5: 네.
4: 얼마를 가져가고 하는 거는 정말 명확한 토론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삼성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영역이 이러이런 영역이고
5: 네네네.
4: 이만큼 돈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간 주주 환원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5: 아.
4: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 내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것들이니까 우리가 노조랑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는 영역은 이건 같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좀 해줘야 되고요. 노조 입장에서 그거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5: 네.
4: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자 우리가 영업이익이 얼마 나면 내가 보상을 얼마 성과 얼마 받을 수 있겠어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받았을 때 주식으로 받아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
5: 그렇죠.
4: 전에 우리
5: 예.
4: 이재용 회장께서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인이 아닌 가족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5: 머슴인데. 네.
4: 머슴이잖아. 예. 주인이 되려면 주주가 돼야 되는 거고.
5: 주식을 이렇게.
4: 주식을 주는 예. 게 아니 그게 일반적인 전 선진국들의 가장 기본적인
5: 그렇죠.
4: 방식이니까
5: 예.
4: 그렇게 해서 주주를 만들어주면 주주인데 파업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거를 아 주주를 만들어서 파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얘기 아닙니다.
5: 네. 네네네.
4: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가족이다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하다 이렇게 하려면 실제 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주인을 만들어준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성과급을 주식으로 주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게 굉장히 어렵게 법으로는 허용이 돼 있으나 막혀 있으니 그걸 예. 종부가 좀 뚫어줘라.
5: 그러니까 보상 체계를 정확하게 만들어라.
4: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6: 함께합니다.
5: 네, 화이팅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엔 조금 더 큰 이야기 해보도록 할까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번다. 네. 28년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야기 나오면서요. 올해 법인세 규모만 100조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요.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4: 논란이 많았죠. 최근에 예. 우리 김영문 실장이 국민배당금 얘기를 하면서
5: 맹폭을 당하셨죠.
4: 근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한 번쯤 고민해야 될 이슈를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그냥 슈퍼사이클로 끝날 것이냐? 예.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 갈 거냐라고 네. 하는 건데 이제 그 고민에 일단은 김용범 실장이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영역에 맞는 그러니까 앞으로 디지털 전환, AI 전환 일어났을 때 산업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말씀하신 이제 이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쓸 거냐는 이슈인데 국민배당금은 조금 다른 일단 제쳐두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빚을 갚아야 돼요.
5: 채무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4: 재정 적자를 예. 해소를 해야 되는 채권을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5: 네네.
4: 이 채권 상환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부 부채를 줄여서 정부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게 돼요. 정부 부채가 낮아지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 환율이 안정이 돼요. 예. 이런 그 거시경제 안정 효과를 가져옵니다. 채무를 갚아준다는 거는. 지금 미국이 아까 이제 그 미국 장기 국채 이자율이 예. 5.1%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5: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4: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네. 미국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건가? 지금 인플레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암울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지금 장기 그 국채 이자율이거든요.
5: 30년물 이자율이 5%가 된 거니까요. 앞으로
4: 굉장히 위험하다.
5: 30년 뒤 상황. 예.
4: 굉장히 위험하다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그 부채를 상환을 해주면 바로 이제 그런 그 긍정적 효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반도체와 전장화와 AI가 계속 갈 거거든요. 예. 뭐 피지컬 AI도 그렇고 아니면 무슨 뭐 로보틱스도 피지컬 한 종류 좀 로보틱스도 그렇고 딱 그렇게 갈 텐데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전력도 필요하고 용수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여기다 일단 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 성장력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투자 영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지금 디지털 전환이 계속 지체되고 있어요.
5: 그렇죠. 예.
4: 이 중소기업 왜냐하면 삼성전자 혼자 SK하이닉스 혼자 현대차 혼자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협력사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만 해도 1700개 협력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가 갖고 온 이 성과 현대자동차가 갖고 온 이 성과는 혼자 만든 게 아니고 그 협력사들과 그렇죠. 예. 생태계에서 만든 거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키고 더 발전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영역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요새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이 힘들잖아요.
5: 그렇죠.
4: 그러니까 AI가 발달하면서 초기 엔트리 레벨 잡이라고 하는 이제 초기 진입하는 신규 신입사원 안 뽑아요. 다
5: 뭐, 중고. 맞아요. 다 경력만 뽑아요 지금.
4: 네. 중고 신입을 뽑아요. 중고 신입. 네. 중고 신입.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 가서인가 프랙티스할 뭔가 인턴십을 하든 뭐 경험을 할 기회가 없어요. 네. 이런 경험의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 줘야 돼요.
5: 네.
4: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사회 안전망에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죠.
5: 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 배당금이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요소가 이거를 어떻게 또 상황이 나빠질 줄 알고 이걸 일회성으로 써버리려 그러냐라는 비판이거든요.
4: 그렇습니다.
5: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거라면은 일단 빚부터 갚고 전반적인 사회 부를 키우기 위한 투자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4: 그렇습니다.
5: 그럼 투자 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4: 저는 사실은 이제 예. 아까 말씀드린 불은 인프라 투자 우리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폭 줄였습니다만 예.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보조금이에요.
5: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 이런 것들.
4: 네, IRA 예. 갖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갖고. 대규모의 보조금을 줘요. 바이오 회사, 반도체 회사, 자동차 회사 국내에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고 고용을 하면 대규모의 예. 보조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어디 나옵니까? 세금을.
5: 아, 그런 것들.
4: 자, 그 예. 투자를 일단 우리가 한번 고민해요. 우리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기업들이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미국, 영국 그저 일본은 그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는 거야?
5: 맞아요. 네.
4: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사실 돈이 없었거든요. 줄 수 없어. 그래서 초과세수가 생기면 예. 그렇게 일단 보조금 형태로 투자를 하고요.
5: 네.
4: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그 국민 배당금에 대해서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다시 해석을 하면
5: 네.
4: 예를 들면 우리가 피지컬 AI 파운드리를 만들자.
5: 네.
4: 대만의 TSMC를 로봇 분야에서 만들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부가 거기에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거기에 한 40% 정도 투자를 합니다. 지분에.
5: 아, 예.
4: 그러면 이제 그걸 안 하거든요. 네. 경영간섭을 안 하고 그냥 FI라고 하는 재무적 투자자예요.
5: 배당만 받는 겁니다.
4: 배당 받는 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 거기 뭐 최고경영자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이렇게 되려면 네. 이제 피곤해. 그러면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안 하고 정말 인프라 갖춰주고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위상을 가져가려면 당연히 해야 네.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배당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추가 세수는 조금 더 현명하게 쓰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조정권 발동에 대해서 약간 시사를 하는 듯한 어제 최후 통첩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4: 네.
5: 긴급 조정권 끝내 발동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4: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동권이라고 하는 건 헌법에 고정된 권리입니다.
5: 네.
4: 그리고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경영권도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둘의 합의를 또는 협의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끝내 결렬이 되고 노조가 파업이 들어가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효과가 아니고 영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5: 그렇죠.
4: 만약에 예. 진짜로 생산 차질이 하루에 1조가 발생을 하는지 볼 수 있어요. 한 3, 4일 보면 압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한 5일 정도가 돼서 파업이 되면 아마 긴급조정권 발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5: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내일도 저희가 릴레이식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네, 이번에는 부자 대세 시간입니다. 부자가 되는 비법이죠. 자, 지금 우리 증시 상황을 보면요. 외국인이 연일 대규모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채 금리가 마의 5%대를 넘어섰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 1,500원까지 넘어섰습니다.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엉망진창 이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6: 네, 반갑습니다.
5: 오랜만에 뵙게 됐네요.
6: 네.
5: 근데 뵙 때마다 별로 안 좋은 소식 오늘 더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어제 보셨습니까? 아침에 매도 사이드카가 났다가 결국에 오르는 거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6: 참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변동성도 크고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반에 굉장히 뛰어난 친구가 한 명이 있어서 네. 반 평균 성적을 올려놨는데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은 그 반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5: 이 친구만 100점이고 나머지는 다 10점, 네, 10점, 10점 이러니까.
6: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착시일 수도 있는 거고 착각일 수도 있는데 일단 사실이 조금 감이 된 게 좀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은 분명히 있지만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도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금리도 높은 수준이고 국제경제 환경도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5: 확인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환율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원달러 환율 오늘 1499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연일 1500원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원화가 약하게 가는 배경 이거는 뭘로 봐야 됩니까?
6: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이 집단적으로 선택한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5: 뭘 선택한 겁니까 우리가?
6: 물론 우리나라 성장도 낮고 하기 때문에 원화가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아니지만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지난해 말보다는 조금 준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많고
5: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6: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지난해 올해 초까지 가계와 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가 빨랐던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급하게 빠른 속도로 늘었던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비슷한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는 여전히 낮습니다.
5: 아, 그래요?
6: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흐름은 바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와 기업이 그동안은 해외 투자에 대해서 무심했거나 관심이 없었다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집단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고환율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흐름이 의미 있는 수준과 으로 바뀌지 않으면 고환율은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작년부터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게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오노멀을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뉴노멀이 아니라 그러니까 1400원대가 아니라 1400 중반 이상 어쩌면 1500원대 환율이 새로운 균형 네오노멀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는 좀 환율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경계의 수위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5: 말씀하신 것처럼 네오노멀이 현실화가 됐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장기화가 됐을 때 우리 경제의 타격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이거는 당국에서 뭐 개입을 해야 됩니까? 개입을 한다고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6: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5: 그렇죠?
6: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시적인 불균형 요인 그리고 정부가 개입했을 때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개입을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입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해외 요인 이란 전쟁 미국 상황 이런 것들이 모두 겹쳐져서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에 비해서 가계 부채가 무척이나 높은 나라.
5: 그렇죠.
6: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좋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금리를 올렸을 때 감당해야 되는 결과는 내수 위축, 경기 둔화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을 잡기 위해서 내수 위축을 감당하고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이게 약간 경제적인 시각보다는 정서적인 시각일 수도 있거든요.
5: 그렇죠.
6: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환율 수준을 국격의 촉도로 바라보는 시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5: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6: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환율이 높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좀 불편한 건 사실이죠. 건 사실이지만 당분간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환율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접견도 했고 이 자리에서 통화 스와프 체결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요거 뭐 가능성이 있을까요?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6: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상황에서 환율을 조금 낮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는 통화 수합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분석하는 입장에서 의문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국가는 외환 보유액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4천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외환 보유액을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못 쓰냐면 외환 보유액을 사용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 외환 보유액이 주는 거 가지고 환율이 되려 오르는 게 좀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외환 보유액도 사용하지 못하고 손을 벌려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 역할 때 국제 금융 시장에 불균형이 있었을 때 어떤 특정한 나라가 환율 불안에 힘들어 할 때 IMF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IMF

0: 말도 안 나오잖아요.
1: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 꺼내면.
0: 그렇죠. 뭐. 그래서 예.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기 예. 때문에 IMF에 손을 못 벌리고 미 연준에 이제 손을 벌리게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국제금융시장의 환경이 과거와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쓸 카드가 별로 없다. 다급하다. 이걸 또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환율 이야기 지금까지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환율은 이 문제에 비하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어요. 미국 30년물 국고채 금리가 5% 이것까지 넘어섰다 그러는데 미국만의 문제 아니고요. 일본, 우리나라, 유럽 다 금리가 엄청 치솟고 있거든요. 이거는 또 배경을 뭘로 봐야 됩니까?
0: 표면적인 배경은 예.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어요. 고유가.
1: 아, 고유가. 예.
0: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부담.
1: 예.
0: 그리고 그로 인한 중앙은행들의 긴축. 이 세 가지로 뭐 따져볼 수 있는데 최근 한두 달 동안 나타난 금리 상승을 비단 이것들만의 요인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좀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인에 더해서 미국이 안고 있는 재정 부담,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안고 있는 재정 지속성에 대한 우려. 예.
1: 다들 지금 재정 문제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부채도 많고
1: 예.
0: 이것이 채권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이런 진단이 타당하다면 연준이 설사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폭이 적더라도 금리는 지금의 높은 수준을 더 유지할 수가 있고 더 높아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이 안고 있는 재정 문제라는 게 단기간에 해소가 되기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1: 미국 부채가 뭐 경단이든가요?
0: 네. 그래서 이건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란 전쟁 장기화되면서 재정 지출 규모 네. 굉장히 많고
1: 네네.
0: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워시한테 기준금리 인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고
1: 예.
0: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1: 아.
0: 그러면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금리 상승은 일시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조금 더 장기 지속될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높아질 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1: 그럼 장기 그리고 고금리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0: 올해 넘어가겠죠.
1: 최소한.
0: 올해, 네, 네. 올해는 넘어갈 거고 뭐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가 있겠죠.
1: 알겠습니다. 워시 새로운 의장도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또 고금리 상황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를 이렇게 보면은 아니 뭐 반도체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외 나머지는 다 엉망이고 환율, 금리, 지정학 리스크 이런 것도 있어.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외국인은 한국을 이게 사는 시장으로 볼까요?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야 될 시장으로 보게 될까요?
0: 어떤 시장으로도 안 볼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면 네. 그렇습니까? 예.
0: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 보면 반도체 말고는 실적이 성장할 걸로 기대되는 산업이 없단 말이에요. 예. 나머지 모르겠습니다. 실적 성장이 없더라도 배당을 많이 주는 뭐 이런 거는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몇몇 산업을 놓고 보면 한국 시장에 의미 있게 장기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럼 그 사이에 트레이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네.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 이 행태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 그러면 계속 올랐다 내렸다 이런 상황입니까?
0: 만약에 외국인 네. 주식 자금의 영향이 환율에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 자금 유출을 뱉다른 환율 변동이 굉장히 클 수 있는 환경이죠.
1: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의 변동성을 또 예고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환율, 금리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부자대세에 오늘은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24 시작합니다.
4: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까지 이틀도 남지 않은 가운데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이틀째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3: 중노위는 노사 자율 합의가 안 될 경우 자체 조정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5: 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4: 네, 예정된 시한이 지나고 현재 11시 4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예고한 삼성전자 총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5: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회의는 벌써 14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노위원장은 노사가 밤 10시까지 자율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자체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예정된 밤 10시가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안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중노위원장은 노사의 자율합의를 위해서 공식 조정안과는 별개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사충격이 불가피한 삼성전자 총파업 현실화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바로 이곳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YTN 박경입니다.
4: 삼성전자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파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파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면서 절박함을 나타냈고, 한국은행은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올해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절박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7: 간절한 마음으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심정인데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6: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파업은 안 된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극적 타결을 호소했습니다.
7: 우리 모두가 발생하면은 무슨 악영향이 생길지를 아는 것조차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 앞서도 김 장관은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개별 사업장 차원의 임금 협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산업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삼성전자 노조가 18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0.5%포인트 하락은 약 15조 원 규모의 GDP 부가가치 증발을 의미합니다. 이후 생산설비 복구에 약 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는 무려 30조 원에 달하고 직간접적으로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

0: 평균 보수가 3,600만 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200만 원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 예상 평균 급여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오른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파업 위기는 국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1: 민주당은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만들지 않은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강행한 노란봉투법 탓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2: 국회 산자위에서 여야는 삼성전자 파업 위기의 원인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에는 없던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왜 지금 생길까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3: 그 전에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없었는데 왜 지금 노조 파업이 이렇게 생길까?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런 거지.
2: 반면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처우, 특히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합리적 배상 체계를 구축하라고 강조했다며 경영진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4: 삼성 경영진은 그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2: 기후 환노위에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태도가 어정쩡하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사회적 파장과 노사관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5: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나는 그런 발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6: 지금은 정부가 교섭과 대화를 온전하게 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2: 정부는 노사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화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7: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2: 장외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탓하는 건 허위 주장이자 억지 정쟁이라고 거듭 논평으로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악법은 다 만들어놓고 일 터지면 뒷짐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8: 반도체 호황기에 찾아온 파업 위기에 국회도 노심초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은 제각각이지만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우동건 기자입니다.
9: 신세계그룹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당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함께 등장하자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10: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박종철 열사의 그 고문치사 사건에 관련성 있는 단어라 가지고 그것이 졸음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9: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와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 회장은 용납될 수도 없는 마케팅이었다며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의사결정 시스템과 마케팅 검수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등판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불매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도 일부 언론 질의에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이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최근 광주에서 대규모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논란 수습에 더욱 신중한 모습입니다. 최근 이마트 실적 개선과 함께 이른바 정용진표 쇄신에 힘을 실으려던 신세계그룹은 총력을 다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역사인식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0: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파문과 관련해 미국 스타벅스 본사까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업계에선 정용진 회장의 발빠른 대응의 배경엔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 구조에 따른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1: 스타벅스

0: 본사인 스타벅스 글로벌 측이 탱크데이 파문에 직접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비극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조치에 이어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가 직접 나선 건 이례적 대응으로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세계그룹과 스타벅스 본사 간의 독특한 계약 구조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2021년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지분 17.5%를 사들이면서 스타벅스 코리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본사에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의 귀책 사유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67.5%를 35%나 할인된 가격에 다시 사들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브랜드 가치의 심각한 훼손도 귀책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계약상 귀책 사유로 해석될 경우 스타벅스 코리아 운영권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당장 계약 관련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신세계 그룹은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폄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올린 SNS 글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SNS 계정에는 내일 스벅 들렀다가 출근해야지라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문제는 이 글이 작성된 시점이 스타벅스가 5.18 폄훼 논란에 대해 대대적인 사과문을 게시한 이후라는 점으로 논란을 희화화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해당 글을 삭제하고 부적절한 게시물로 인해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에 동조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참담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망언에 이어 지방선거 후보와 당원들의 동조 행위까지 판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2차 가해 전모를 밝혀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격전지 판세가 어렵다며 낙관론 단속에 나섰습니다. 친명 칭청 갈등을 조기 불식하고 경선 탈락자들까지 격려하며 단일 대우를 강화하려는 모양새지만 안팎에서의 잡음도 적잖은 현실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보름 앞두고 경선 탈락자들이 주축이 된 오뚝 유세단에 띄웠습니다. 넘어져도 당을 위해 다시 일어나겠다. 오뚜기 캐릭터 배지를 달고 전국을 신발 닳도록 뛰겠다며 단일 대우 의지를 다졌습니다.
4: 오뚜기 정신으로 승리! 승리! 승리!
3: 정청래 대표는 2016년 총선 컷오프 당시 더컷 유세단을 조직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착잡함은 향후 보약이 될 거다. 선당 우산은 언제나 옳다며 격려했습니다.
5: 생각해보면 당에게도 많이 보탬이 됐고 그리고 저한테도 오히려 약이 되지 않았을까.
3: 하지만 힘주어 외치는 원팀이 무색하게 당 안팎에선 잡음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전북지사 경선 결과에 반발하며 단식까지 불사했던 안호영 의원은 오뚝 유세단 출범식에 불참했고
6: 안호영 전현희 수석부 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3: 대립이 의혹으로 제명되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연일 정청래 지도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7: 청태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호철 수석이 공개적으로 조국 대표 타당 후보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부터 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 부산 북구갑 하정우 후보는 주식 차명 보유 논란이 불거졌고 경기 평택의 김용남 후보는 과거 보좌진 폭행 의혹으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당 안팎에선 가랑비에 옷 젖듯 상처가 쌓이면 승기를 뺏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9: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고베주얼 그룹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에서 대형 보석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를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랩다이아, 무이사 나이트 반지 등 무려 2천여 점이 전시되며 전 품목 최대 80% 할인으로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목선을 커버하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얼굴을 밝히는 다양한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이후 가장 합리적인 보석 쇼핑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베주얼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10: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화요일 뉴스 특보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바로 이슈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뉴스 뭡니까?
4: 첫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 운명의 날입니다.
3: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마주 앉긴 했는데 네. 아직은 접점을 못 찾고 있네요.
4: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평행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삼성전자 노사랑 중앙노동위원회가 어제 세종청사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중앙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중노위가 뭐냐면요. 회사랑 노조가 충돌을 할 때 가운데서 네. 합의점을 찾는 정부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어제 회의가 아침 10시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늦게 끝났는데 뚜렷한 결론 아직 못 냈다고 하고요. 중노위는 아직 조정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중노위 일단 파업만큼은 막아보겠다는 분위기인데 오늘도 아침부터 추가 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논의가 길어지면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네, 이재명 대통령도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3: 그래요?
4: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노동 존중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 이번 파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경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이 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만큼 삼성전자의 파업이 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3: 네.
4: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좀 시사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될 경우에 정부가 파업을 최대 30일 동안 멈추게 하고요. 강제 조정에 들어가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특히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도 좀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3: 네, 어제 법원에서요. 삼성전자의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 내렸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파업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반도체 공정이 전체적으로 마비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3: 네.
4: 그러니까 파업을 하긴 하더라도 안전시설이나 보안 업무 또 반도체 생산 라인까지 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평소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데요. 특히 지금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내 돌아가거든요.
3: 그렇죠.
4: 그래서 중간에 공정에 끊기게 되면 웨이퍼가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웨이퍼가 뭐냐면 네. 반도체 칩을 찍어내기 전에 얇은 원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정이 중간에 멈추게 되면 이걸 통째로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 네.
4: 그래서 이 법원은 결정 어기면 노조 같은 경우에는 하루 1억 그리고 이제 노조 간부 개인은 하루 1,000만 원씩 물어내라. 이 결정 어기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총파업 기간에 7,000명 정도는 현장에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하여튼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4: 네.
3: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 뭡니까?
4: 네, 두 번째 뉴스는 3인 3색 부산 북갑입니다.
3: 거의 현장 다녀오셨다면서요?
4: 네.
3: 설명해 주세요.
4: 후보들 선거 방식이 완전 3인 3색으로
3: 달라요?
4: 다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주말에 북구갑 다녀왔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면
3: 좋아요.
4: 한마디로 실점 안 하겠다. 이런
3: 앞서가는 자의 여유.
4: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저희 기자들이 북갑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방어적인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출마 선언하고 부산에 금방 내려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밝고 이제 기자들 되게 환하게 응대를 네.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오빠 논란도 네. 있었고 손털기 논란도 있다 보니까 공격보다는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전 이렇게 봤습니다.
3: 좀 이따 2부에서 하정우 보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이게 사전 녹음으로 진행됐거든요.
4: 네.
3: 거기서도 대단히 원론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4: 네, 그리고 이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도 좀 보면 네. 완전히 사과 모드다 이렇게 보시는데
3: 뭘 사과해요? 그러니까
4: 아무래도 지역구를 여러 번 좀 옮겼잖아요. 이런 걸 굉장히 신경 쓰면서 좀 큰절을 하거나 주민들한테 백배사죄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제가 이 고향을 떠나서 좀 지역구 옮겨다니는 걸 정치권에서만 좀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부산 북갑을 택시를 타고 돌아다녔거든요.
3: 네.
4: 그런데 택시 기사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향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 아니냐. 우리 굉장히 서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 그대로 지금 잃어버린 신뢰부터 좀 주워 담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 그 사과에는 뭐 윤석열 정권 시절에
4: 네.
3: 또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돌아올 겁니다. 탄핵 기각될 겁니다. 윤석열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사과는 없어요?
4: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3: 네.
4: 아무래도 사과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3: 보도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4: 네.
3: 한동훈 후보는요?
4: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데요.
3: 네.
4: 일단 당은 없지만 팬덤이랑 친한 계 의원들이 사실상 총력 지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전히 선거사무소 앞에 지지자들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친한 계 의원 중에서는 진종호 의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3: 네.
4: 진 의원은 지금 아예 북구갑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3: 네.
4: 그러면서 유명인이라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지금 주 3회 이상 대중 목욕탕에 간다.
3: 네.
4: 가서 이제 주민들이랑 탕 안에 앉아서 동네 얘기를 좀 듣고 민심을 챙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계는 거의 몸으로 부딪히는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 선거가 아무래도 지금 막판에 다다르다 보니까 신경전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갔을 때 오전에 부산에 한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여기 진종호 의원 뭐 세 명의 후보 다 왔는데 하정우 후보랑 진종호 의원이 서로 아는 척도 안 했다. 모르는 척 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렸습니다.
3: 네. 결국 가장 큰 관심은 보수 후보 단일화라고 보여져요.
4: 그렇죠.
3: 가능성이 있을까요?
4: 제가 직접 가보니까 막판까지 좀 단일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초반에는 아무래도 3자 구도다 보면 야권에서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려가 보니까 서로 단일화할 기세가 좀 아니더라고요.
3: 네.
4: 어떤 얘기냐면 일단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전혀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선대위 발족식에 갔는데 내가 배지 달겠다. 내가 법사위 가서 민주당 박살내는 거 안 보고 싶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냈고요. 대선 때 국민의힘을 출입했던 기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기세등등하다. 자신감이 완전 꽉 차있다.
3: 그래요?
4: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박민식 후보도 일단 단일화에 선 긋는 분위기였는데요.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을 때도 나는 정치공학적 계산하지 않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제가 어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좀 만났는데 황 전 위원장도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재보선 한번 보고 끝낼 선거가 아니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028년에 총선도 있기 때문에 그때 선거까지 치르려면 지금 완주를 하면서 지역 기반을 다지는 게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제가 사회자가 아니면
4: 네.
3: 여러 가지 코멘트 할 게 있었는데 사회자니까 코멘트 안 하고 넘어갈게요.
4: 너무 궁금하네요.
3: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세 번째 뉴스는 세 명 중 한 명은 전과자입니다.
3: 전수조사하셨다면서요.
4: 네.
3: 결과가 좀 충격적이라고.
4: 네. 6월 3일 이제 지방선거가 열리잖아요.
3: 네.
4: 여기에 출마하는 후보가 무려 7,828명입니다.
3: 네.
4: 한 8,000명 정도 되죠. 이분들의 전과 기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3: 네.
4: 저희가 그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3: 하셨어요?
4: 네.
3: 어이구.
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보 3명 중 1명꼴로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3명을 딱딱딱 찍으면 그 중에 한 명은 전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3: 네.
4: 특히 주민 생활이랑 좀 가장 밀접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른바 풀뿌리 권력이죠. 이런 선거일수록 전과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10명 중 4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었고요. 이 광역기초의원도 3명 중 1명 수준으로 전과가 있었습니다.
3: 아니, 전과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4: 네.
3: 어떠한 범죄가 제일 많았어요?
4: 압도적으로
3: 뭐예요?
4: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습니다.
3: 아이고, 음주운전이요?
4: 아이고.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가 한 2,600여 명 정도 되는데
3: 네.
4: 여기서 음주운전 또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과가 있는 후보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 관련 전과를 갖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둘 다 갖고 있는 후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정치권은 그동안 음주운전 사실상 살인 행위다. 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공천 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3: 네.
4: 그리고 여야가 윤창호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 없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좀 자기들한테 스스로 좀 잣대를 높게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런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정치인들이 국민한테도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하면 공무원이든 뭐 공공기관 직원이든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징계에 처하겠습니다 해놓고 본인한테 셀프 예외 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3: 저는 뭐 술 먹지도 않지만
4: 네.
3: 한 잔만 먹어도 저는 무조건 대리운전하거나 택시
4: 그럼요.
3: 타고 가요. 절대로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4: 마지막 뉴스는 내가 상위 30%라고 였습니다.
3: 이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4: 네.
3: 신청하러 갔다가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허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4: 네, 그렇습니다. 어제가 2차 신청 첫날이었거든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마다 이제 시민들 발길이 좀 이어졌는데
3: 네.
4: 막상 창구에 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만 지급 대상인데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랑 금융소득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3: 네.
4: 그래서 월급 많지 않아도 예금 이자나 자산소득이 많으면 제외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 대상에서 빠진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 지난번에 민생지원금 받았는데 왜 이번엔 안 되나요? 내가 30%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당황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3: 아이고, 오늘은 누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4: 네, 지금 이번 주는 신청자 몰리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요일제를 하고 있거든요.
3: 요일제.
4: 오늘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끝자리가 2나 7인분들이 신청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 네.
4: 그리고 다음 주는 요일제가 없는 기간이거든요. 그때는
3: 네.
4: 자유롭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오, 오늘 그러면 뉴스는 다 전해주신 거예요?
4: 네, 그렇습니다.
3: 제가 뉴스 하나 전해드릴게요.
4: 어떤 소식이죠?
3: 유튜브 댓글로
4: 네.
3: 김병진님이 정인경 기자님 오늘도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하트 3개 귀에 쏙쏙 들어와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4: 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아이, 지금도 충분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고생하신 정인경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4: 네.
3: 좋은 하루 보내세요.
4: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내일 뵙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이상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네, 사실 이번 선거의 메인은 지방선거인데요.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이 그야말로 화제성을 씹어먹으면서 부산으로 또 평택으로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죠. 가장 치열한 격전지 부산 북구갑의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하 후보님 나와 계시죠?
5: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보궐선거 북구갑 후보 하정우입니다.
3: 고생 많으세요.
5: 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님 꼭 뵙고 싶었습니다.
3: 근데 거짓말 같아요. 막 저희 통화하자고 해도 피하시고 인터뷰하자고 해도 피하시고 말로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5: 아닙니다. 원래 기자분들 전화는 안 받고요. 지침상.
3: 네. 네.
5: 대신 문자는 따박따박 바로 딱딱 하지 않습니까?
3: 그래도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저희한테 시간 내주셔가지고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너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5: 5시 정도에 일어났고요.
3: 예.
5: 그리고 아침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아침 인사 드리는 중간에 이렇게 또 뉴스 명당에서 초청해 주셔서
3: 네.
5: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3: 아우,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요. 하여튼 식사도 예. 잘 하시길 바랍니다.
5: 예, 아이 감사합니다.
3: 네, 부산 북구갑 후보께서 느끼시는 민심 어떠세요?
5: 네, 실제로 이번 선거 중에 굉장히 또 주목받는 선거지가 되다 보니까
3: 네.
5: 좀 많은 여기 계신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
3: 네.
5: 그런데 역시 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 북구가 지금까지 발전해서 소외되어 있었던데 이런 북구의 뭐 현안 문제 해결, 발전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북구를 잘 이해하고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강한 민심 같습니다.
3: 네, 반가워들 하세요. 정우야 잘했대. 막 이렇게 막 반가워하시고
5: 예.
3: 좀 환영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5: 예, 아무래도 전재수 후보의 영향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우리 재수는 진짜 잘했는데 네. 우리 재수가 진짜 너무너무 잘해서 그만큼만 따라해래 하면서 니도 부산해라며 니도 북구하라며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반겨주시고요. 가면 네. 갈수록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3: 재수보다 낫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재수보다 못하다 더 잘해야 된다 어때요?
5: 지금은 그냥 재수만큼 해야 된대 혹은 재수 이상으로 해야 된대가 아무래도 많죠.
3: 그렇죠.
5: 제가 2주 정도 됐으니까
3: 네.
5: 실제로 전재수 후보가 정말 정말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3: 네.
5: 이 지역 주민분들이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매우 좋아하고 내가 키운 자식 같은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 고향이기도 하시고 또 지금 한 2주 됐으니까 부산 북구 지역은 한 바퀴 이렇게 쭉 한번 다 살펴보셨죠?
5: 네, 거의 중요한 곳들은 아주 세부적인 골목들은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들 대부분은 거의 다 돌아봤고요.
3: 네.
5: 가는 곳마다 현안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죠.
3: 네.
5: 목포나 덕천, 만덕 크게 세 구역이 있는데
3: 네.
5: 현안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경청을 한 것 같고
3: 네.
5: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3: 제가 이제 하우부님한테 하우부님 저 부산 북구 내려가는데 꼭 이 군데 여기는 꼭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5: 예.
3: 어디 이렇게 추천해 주시겠어요?
5: 네, 일단은 국포시장이 가장 널리 알려진
3: 네.
5: 곳이니까 국포시장
3: 네.
5: 가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덕천동의 젊음의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20대 때는 진짜 부산에서 최대의 상권이었거든요.
3: 네.
5: 근데 요즘도 사람이 적은 건 아닌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감소했고 공실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5: 덕천 젊음의 거리가 있고 구포 쪽 번방산이 있는데 번방산 올라가는 무장의 숲 거리가 이제 데크가 있어요. 이게 무장의 숲이라고 하는 게 배리어 프리 있지 않습니까?
3: 네.
5: 그래서 이렇게 계단 형태가 아니라 오르막으로 쭉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올라가 보니까는 낙동강 뷰가 다 보이고 또 구포와 덕천 일대가 다 보이는 정말 멋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3: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5: 예.
3: 그 실제로 출마를 결심하시고 북갑에 내려가신
5: 네.
3: 뒤 이렇게
5: 네.
3: 처음 뭐 주민들 유권자들 만나다 보니까 약간의 좀 구설수가 있었잖아요.
5: 예예. 예.
3: 처음에 좀 당황하셨는데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5: 예, 내려온 지 이제 2주가 넘었고 실제로 이게 선거라고 하는 거를 글로만 배웠지 글로 글이랑 화면으로만 배웠지 실제 보니까 하루에 1,000명 이상의 분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되고
3: 그렇죠.
5: 근데 순서대로 하면 상관이 없겠으나 한꺼번에 수십 명의 분들이 확 몰려들면서 반갑다 반갑다 반갑다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3: 그쵸.
5: 좀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고
3: 네.
5: 그래서 오해를 하게 만들어 드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사과 말씀도 드리고 이제는 적응이 많이 됐죠.
3: 네, 이제 막 그 뭐 예를 들면 하정우 네 여기 왜 안 넣어? 막 여기 뭐 와 봐 저기 뭐 어렸을 때 떠나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 국회의원 한다고 그러나 막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약간 좀
5: 예.
3: 여유 있게 대처하실 수 있는
5: 네.
3: 그러한 네. 뭐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5: 예, 그럼요. 이제 그래서 그분 분께는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살짝 이동을 합니다.
3: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5: 예.
3: 부산 북갑 선거 결과 풀보듯 뻔하다. 하정 후보님의 승리 가능성을 전망했어요.
5: 예.
3: 홍준표 시장의 지지 반가워요. 아유 뭐 굳이 뭐 내 이름까지 언급하시고 그래. 어떤 생각이세요?
5: 아무래도 정치에 오래 계셨던 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 분석을 하신 거겠죠.
3: 네.
5: 그래서 그분의 의견이니까 그냥 그분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거고 저는 더 이제 북구 주민분들께 집중하고 또 북구 발전을 위한 것들로 노력을 해야죠.
3: 네. 한동훈 후보와 좀 접전을 벌이는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5: 네.
3: 어때요? 이거 위기감 느끼세요? 아니면은 나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위기감 혹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선거가 중반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결국 아까 처음에 민심 말씀드린 대로
3: 네.
5: 북구를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열망이 강하시고, 그러면서는 제가 진짜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험과 어떤 그 의지,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만나 뵙고 경청하고,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3: 민심이요, 처음에 내려가셨을 때랑 지금 한 2주 지났을 때랑 한 번 보던 분 두 번 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5: 예, 그렇죠.
3: 그런 분들 좀 반응이 좀 달라지거나 좀 더 우호적으로 변했거나 이런 걸 좀 느끼세요?
5: 예, 실제로 고포시장 처음 갔을 때는 아무래도 지역당에서 조금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시장 갔을 때, 세 번째 시장 갔을 때, 네 번째 시장 갔을 때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3: 네.
5: 그러면 가서 만나 뵈면은 훨씬 더 살갑게 대해주시고, 웃으면서 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막 먹을 거 막 주시고 하는 빈도수가 훨씬 더 늘고, 반겨주시는 분들의 숫자 비율도 훨씬 더 늘고, 그래서 항상 고포시장이나 어느 유세를 가더라도 계획했던 시간만큼, 계획했던 시간 내 거리를 다 못 갑니다.
3: 못 가요. 그럼요. 많이 반가워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분들 또 얘기해 듣고 경청하고, 그분들이
5: 맞습니다.
3: 얘기하는 민원도 다 받아줬고 해결방안 생각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5: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첩 들고 다니는 후보는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수첩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고, 꼭 피드백을 나중에라도 꼭 주셔야 된다.
5: 예, 맞습니다.
3: 드립니다.
5: 예, 맞습니다.
3: 그 정청래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부산 안 오시잖아요. 북구가 안 오시잖아요. 주민들 반응 어때요? 왜 정청래 안 오노? 이래요? 아니면 아유, 정청래 안 오고 우리 하정우 후보 보니까 좋다. 뭐 어떤 반응이에요?
5: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게, 실제로 뭐 정청래 대표나 중앙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닌데, 여기 북구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색보다는 누가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 될 건데 좀 더 집중을 하시는 편입니다.
3: 네.
5: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말씀들을 크게 많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그래요? 아니, 정청래 대표 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오빠라고 했다고 했어요라고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한테 안 혼났어요?
5: 전혀 아무 얘기 없었고요. 정말 아무 얘기 없었고, 이 지역의 선거다 보니까 지역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공중전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에서 보면 관심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왜 제가 상대적으로 공중전을 덜 하냐?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공중전보다는 지역에 좀 더 집중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따르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죠.
3: 후보님께서 이제 저희 앞에 모두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거나 어제도 뭐 다른 곳에서 인터뷰하신 거 보았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참 살기 어렵다, 좀 지역 발전 좀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후보께서는 AI 1번지, 서부산 AI 테마밸리 조성 이러한 공약들을 내세워서 북구 발전 집권 여당 후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5: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이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건 일종의 비전과 희망이 있을 때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AI 테마밸리 북구 AI 1번지 하면 확 와닿지 않을 수는 있는데, 10년 가고자 하는 비전과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판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10년 들여서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북구라는 위치가 굉장히 입지가 좋아서 북구를 주위로 양산, 김해, 조금 더 멀리 가면 창원, 아주 가까운 곳으로는 사상구, 사하구 이 일대 공장들이 매우 많습니다. 중소중견 기업들 이 공장들을 AI 기술을 통해서, AI와 로봇 기술을 통해서 노동자분들과 AI가 함께 협업을 하면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이걸 해야지 우리나라가, 이거는 북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부산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AI 시대에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는 그 경쟁력을 세울 수 있도록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북구가 다 인접해 있으면서 여기에 산업 혹은 전통산업, 제조업, AI 기술을 만드는 기업들을 모아놓으면 이 근처에 있는 많은 중견기업들, 공장들 AI 전환을 통해서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이건 국가 전략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자체가 서부산 AX 즉 AI 전환 밸리 그리고 그 밸리의 중심이 되는 게 AI 테마 밸리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고 공간이 없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부선 지하화를 하게 되면 이 경부선 지하화 프로젝트는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는 거였는데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행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3: 네.
5: 여기에 기업들을 모으면 사업성이 생기고 그러면은 실제 예타 사업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 청년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3: 네.
5: 기업 유치도 하지만 이 부산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인공지능 교육 그리고 각 산업 분야마다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면은 이 친구들이 이 젊은 청년들이 창업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상권도 활성화되겠죠. 이렇게 되면 세수도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죠.
3: 네.
5: 그 재정자립도 문제로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이라든가 각종 문화 관광을 운영하기 위한 부분들 다 사실 해결할 수가 있겠죠.
3: 네.
5: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로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다 설명드리기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어쨌든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 재정자립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재정자립도 부구가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기초단체장 중에서 9.42%로 192 정도 돼요.
5: 예, 맞아요.
3: 거의 뭐 이렇게 하위권에 위치해 있고 2026년
5: 예.
3: 북구 예산이 8,537억 정도 되거든요.
5: 예.
3: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제 북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예산 정도가 10억밖에 안 돼요.
5: 맞습니다. 너무 작죠.
3: 예. 그러면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AI 1번지 특구
5: 네.
3: 공약 이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5: 네.
3: 법안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잖아요.
5: 맞습니다.
3: 이 내가 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다. 예산 비용 추계 해보셨어요?
5: 예산 비용 추계는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밀하게 진행하지 못했는데
3: 네.
5: 다행스러운 거는 어쨌든 국비가 들어간다 해도 지자체 예산에 매칭이 좀 필요하긴 하죠. 다만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전체의 예산을 많이 넣는 거는 전략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긴 하고
3: 네.
5: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설들이 조금 있어요.
3: 네.
5: 예를 들면 덕천의 소프트웨어 AI 센터 그다음에 저기 만덕의 이노비즈 센터
3: 네.
5: 그리고 부산과기대 폴리텍대 이런 시설들을 바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컨텐츠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컨텐츠 플러스 그리고 제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한 어떤 기업들, AI 기업들, AI 전문가들 일단 컨텐츠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을 하면 북구 재정 자립도와 조금 독립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 오,
5: 그러면서 근데,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가면서 재정 자립도를 조금씩 올려가고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3: 제가 이제 후보님하고 인터뷰하기 위해서 AI에게
5: 네.
3: 좀 물어봤어요. 후보님 공약을
5: 예.
3: 하기 위해서는 최소 얼마가 필요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5: 예.
3: AI 테마밸리 할 때는 최소한 3천억 정도 든다. 경부선
5: 네.
3: 지하화 국책사업부터
5: 예.
3: 선행되어야 한다.
5: 네.
3: AI
5: 예.
3: 교육 1번지 할 때는 500억. AI 시니어
5: 네.
3: 케어 도시 100억. AI
5: 네.
3: 기반 상권혁신 50억. 최소한
5: 네.
3: 3,6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5: 네.
3: 이거는 북구 예산의 42%다.
5: 네.
3: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비현실적인
5: 네.
3: 공약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하더라고요.
5: 예, 그거는 이제 그 모든 공약을 1년 내에 한꺼번에 처리한데 한다라고 할 때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3: 네.
5: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컨텐츠만 채워넣는 것부터 진행을 합니다.
3: 네.
5: 이건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잡으면서 국가 예산 그리고 시 예산 그리고 만약에 시의 어떤 전재수 후보가 잘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 해당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네.
5: 그래서 이거를 1년 만에 모든 걸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당장 AI 테마밸리도 경부선 지하화와 경기에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중장기 프로젝트 비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 네.
5: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콘텐츠를 채우는 형태로 업그레이드한다. 요거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그래도
5: 근데
3: 국비...
5: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3: 그래도 국비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5: 네, 국비 지원 부분을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지방 주도 성장에서 불경 지역의 전략이란 것도 제가 기획을 했었고
3: 오, 네.
5: 이 부분은 이미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모두의 창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술 창업과 그다음에 로컬 창업 이게 기술 기반이라기보다는 현지에서 다양한 컨텐츠, 뭐 카페가 됐든 혹은 뭐 맥주집이 됐든 이런 로컬 창업에 관련된 프로젝트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과기정통부에도 이미 잡혀있는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예산들이 뭐 10조 예산 중에 일부는 잡혀있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내년에 또 계획을 잡을 때 마찬가지 부울경 지역의 산업전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또 사업화할 수 있고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전략을 세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3: 네. 아니 근데 더불어민주당 이 기초광역단체장 중에 대략 한 15분 정도가 AI 등 신산업 성장 공약을 채택했어요. 우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AI 밸리 구축, 증평구수 같은 경우에는 AI 교육 듣고 AI 돌봄 하우분유랑 비슷하거든요. 네. 국비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 아닙니까?
5: 자.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 디테일을 가장 정확하게 사업성까지 포함해서 가장 잘 만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3: 우상 후보는 그렇게 못합니까?
5: 제가 뭐 우상 후보는 우상 후보들 나름대로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보면 각각의 분야들이 조금씩 다르고 AI에서는 내년에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R&D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예산까지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밸런스를 맞춰서 하더라도 부울경 지역에 의미 있는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곤혹스러운 질문이었는데 답변을 대단히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재명 정부 AI 수석 당시에 소버린 AI 관련 이야기 또 좀 얘기하셨었잖아요.
5: 예, 맞습니다.
3: 근데 이거 안 하시고 간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거 약속 안 지켰잖아. 막 이런 거 어때요?
5: 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것도 청와대에서의 업무의 역할 범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AI 수석 업무 역할 범위는 전략 수립과 계획 그리고 실행의 결과에 대한 점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했던 게 한 사람 개인에게 AI 전략이 종속성이 생기는 걸 탈피를 하고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사실상 거의 없었던 AI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AI 전략위원회를 만들었고 실행을 힘받아 추진하기 위해서 과기부총리제도 만들었고 함께 제 혼자 다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3년에서 5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것들을 실현을 하기 위한 AI 행동계획까지도 다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글로벌 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AI 전략의 수립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큰 틀에서 거의 끝났다.
3: 네.
5: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실행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 권한이 없습니다.
3: 네,
5: 실행은
3: 맞아요.
5: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3: 맞아요.
5: 그리고 지방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기업들과 함께. 그걸 하러 제가 직접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입법의 속도도 큰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직접 하려고 한 겁니다.
3: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저 출마할래요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5: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그대로 드렸더니 그래 그러면은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어딜 가서든 무얼 하든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웃으며 수락을 해주신 거죠.
3: 네 알겠습니다. 그 단일화 한번 여쭤볼게요. 보수 진영 두 후보가 계속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여전히 불씨는 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5: 네네.
3: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계세요?
5: 그것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단일화는 야권 후보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지만 제가 관여할 내용이 아니기도 하고 북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실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단일화 자체보다는 제가 어떻게 북구 미래 발전을 그리고 북구 주민들의 삶을 낫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잘 설명드리고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청을 열심히 하고 진정성을 잘 보여드리면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 너무 원론적인 AI 답변 아니에요?
5: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3: 네, 그렇죠.
5: 원론을 넘어서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죠.
3: 네. 그 한동훈 후보가 청와대 발언했잖아요. 나 여기 당선되고 청와대 갈 거예요. 대권의 꿈 보였잖아요.
5: 네.
3: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5: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장성철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 네.
5: 큰 정치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북구 지역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딸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네. 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선거 전략
5: 또한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3: 아, 선거 전략으로 뭐 그렇게 썩 유효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시는군요.
5: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유효한지 아닌지 저는 저랑은 약간 관점이 다르신 것 같아가지고요.
3: 네, TV 토론 관련해서 뭐 여쭤볼게요. 뭐 네. 선관위에서 하는 법정 토론회는 하시겠다고 했지만 네. 다른 뭐 언론사 초청 토론회 같은 거는 응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5: 네, 그런 것 같습니다. TV 토론은 TV 토론과 지역 주민들을 뵙는 건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밀착을 통해서 경청을 하고 좀 더 디테일한 어떤 공약을 만들 수 있겠죠. 네. TV 토론은 많은 분들에게 논쟁 혹은 논의를 통해서 잘 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겠죠.
3: 네.
5: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둘은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가지 선택지를 함으로써 하지 않냐라고 공격을 할 대상이 아니란 거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큰 정치인이 되실 분이란 분이 선택의 다름에 대한 걸 공격 포인트로 만드는 게 큰 정치인의 자질인지를 오히려 저는 무척 네. 묻고 싶고 그렇습니다.
3: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정 후보가 추구하는 정치는 뭔가 좀 궁금해요. 구정물을 네. 먹어도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와 같은 생산적인 정치인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네. 이슬을 먹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을 품은 독사의 정치를 하고 싶은 건지 어느 정치인이 어떤 유형의 정치를 하고 싶으세요?
5: 저는 전자에 가깝긴 한데 네. 지금 우리 국회 구성을 보면은 아무래도 기존의 정치, 즉 이념 중심의 정치라든가 아젠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3: 네.
5: 국회도 다양성이 많이 필요하고 지역 발전을 기술 기반으로 법 제도를 만들고 그걸 현장에서 실현 성공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정치인의 비율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3: 네.
5: 저는 그래서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우리 아이들이 성장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이 네. 되고 싶습니다.
3: 제가 이런 질문 왜 드렸는지 아시죠?
5: 네. 표현이 친숙합니다.
3: 알겠습니다. 후보님
5: 예.
3: 건강 조심하시고요. 선거 후에 예. 저희가 이 자리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5: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3: 네. 화이팅 하시고요.
5: 네. 감사합니다.
3: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가 후보 하정우 후보였습니다.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 조정 둘째 날에도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쟁점 하나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오늘 10시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입니다. 끝내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노조는 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며 다시 압박에 나섰습니다. 공격 보류를 지시했지만 이건 일정 기간만 유효하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란의 금융과 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에도 나섰습니다. 이런 위협이 먹힐까요? 시장 반응은 냉담합니다.
7: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를 주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 한 가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다시 최종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세 번째를 맞은 셔틀 외교를 통해 신뢰를 확인하고 중동 사태 극복을 위한 공급망 협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7: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나흘 만에 이루어지는 만남에서 두 정상은 다극화 질서에 쇠기를 박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한 건 일정 기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엔 2, 3일 안에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했는데 가능한 한 다음 주 초까지는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7: 내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특히 일부 지역에는 오늘 밤 사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를 두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8: 양측은 한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한 걸로 알려졌는데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10시부터 최종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9: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 두 번째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자정이 지나도록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를 정회하고 한 차례 더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지난 이틀 동안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 폐지 여부, 그리고 이를 제도화할 것인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의견을 좁혔지만 핵심 쟁점 한 가지를 두고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오늘 오전 10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10: 한 가지 쟁점에 관해서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어쨌든 간에 정리가 안 돼서 다용적 측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9: 앞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 막판 양측의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노동조합은 해당 안을 조합원 투표에 붙일 방침입니다. 투표는 하루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만큼 파업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노위는 어제 회의에서 양측의 별도의 조정안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사 자율합의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오늘 오전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협상 상황에 대해 말을 아꼈고
11: 저희 초기업 노동조합, 저희 노동조합은 사후조정 회의에 임하기 위해서 여기 중노위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9: 사측은 오늘까지 협상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예고일까지 단 하루가 남은 상황에서 노사가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7: 만약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나선다면 노사 양측은 물론이고요. 국가 경제에도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에서도 절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8: 한국은행은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올해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2: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절박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13: 간절한 마음으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심정인데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12: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파업은 안 된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극적 타결을 호소했습니다.
13: 우리 모두가 발생하면은 무슨 악영향이 생길지를 아는 것조차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2: 앞서도 김 장관은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개별 사업장 차원의 임금 협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산업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삼성전자 노조가 18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0.5%포인트 하락은 약 15조 원 규모의 GDP 부가가치 증발을 의미합니다. 이후 생산설비 복구에 약 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는 무려 30조 원에 달하고 직간접적으로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4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고객사 신뢰도나 납기 일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후폭풍은 막대할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SK하이닉스와 함께 수출과 증시를 이끄는 핵심 축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의 타격이 국내 경제 전반에 충격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파업 시한이 다가오며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7: 네, 이번엔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일정 기간만 보류한 거라면서 언제든지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 이런 가운데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 전략 부재와 미군의 민간인 오폭 참사 책임을 놓고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종전 합의를 밀어붙이면서 공격 재개 시점까지 언급했네요.
14: 네, 원래 오늘 이란을 공격하려다가 보류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며칠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연회장 공사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결정 소식을 들은 걸프국 정상들이 전화해 왔다고 설명했는데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 2, 3일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해서 이틀이나 사흘 아니면 다음 주 초 등 일정한 기간을 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5: I'm saying 2 or 3 days, maybe Friday, Saturday, Sunday, something, maybe early next week, a limited period of time. Because we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14: 트럼프 대통령은 원치 않지만 다시 큰 타격을 입혀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이르면 2, 3일 안에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도 다음 주 초까지는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 즉 작전 개시 불과 1시간 전에 보류를 결정한 거라며 긴박했던 순간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15: I was an hour away. We were all set to go. We were going to be striking very, it would have been happening right now.

0: 포기하라고 촉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보탰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단순한 핵 포기뿐 아니라 수년 뒤에도 핵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절차에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로는 이란의 내부 분열을 꼽았습니다.
1: 네, 이번에는 미국 의회로 가보죠. 이란 전쟁 종전 전략 그리고 오폭 참사 책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두고 의회에서 굉장한 격론이 벌어졌네요.
0: 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 출석했는데요. 민주당 간사인 아담 스미스 의원은 이란 전쟁 초기 175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학교 폭격 참사에 대해 군 당국의 책임 인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여학교가 가동 중인 이란 순항미사일 기지 안에 있었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미군 조사가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So it's a complex investigation. The school itself is located on an active IRGC cruise missile base. So it's more complex than the average strike.
0: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란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군이 폭격 주체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쿠퍼 사령관의 오늘 발언을 보면 미군의 이란 군사시설 공격 과정에서 학교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청문회에서는 또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전략이 미흡하다며 종전 전략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세스 몰튼 의원은 핵 합의도 없고 호르무즈 해협도 열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Well, it doesn't seem to be going well, and I would like to know how many more Americans we have to ask to die for this mistake. Do you know?
2: I think it's an entirely inappropriate statement from you, sir.
4: Jim is time to
2: with all due respect.
0: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대화 불씨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미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 운송 의혹을 받는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카이 웨이브호로 알려진 유조선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뒤 말레이시아 서쪽 해역을 항행하다가 챕 납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은 지난 3월 스카이 웨이브호를 이란 관련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고 미국의 이란 공격 이전이었던 지난 2월 이란의 석유 수출 거점 터미널인 하르그섬에서 원유 100만 배럴 이상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5: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차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19일 보도자료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회담하고 안보와 경제협력 등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과 글로벌 해상수로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후커 차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해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며칠 전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았죠.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이 드론의 출발지로 이라크를 지목했습니다.
5: 이란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의 위장 공격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업이 건설하고 한국인 직원이 파견된 곳인데 인명피해나 방사능 수치 변화는 없었습니다. UAE 국방부는 기술 검토 결과 드론 3대가 모두 이라크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7: Iran and Iranian-backed Shia militias in Iraq conducted numerous drone attacks on Gulf Arab states during th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Israel, and Iran.
6: 하지만 이란 언론과 정부는 다른

0: 주장을 폈습니다. 이란 관영 타스님 뉴스는 UAE 원전을 겨냥한 드론 공격은 이스라엘이 수행했다고 군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당시 이란 정부를 규탄했던 독일 메르츠 총리를 탓했습니다. UAE조차 발사 주체를 이란으로 돌리지 않았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비난 않고 이란만 탓하는 것은 선택적 정의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두고도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이 있다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언론들은 미 국방부가 이란의 저가 드론 샤헤드를 역설계해 만든 루카스 드론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고 이틀 뒤 이란군은 이스라엘이 루카스 드론으로 중동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고서 이란에 뒤집어 씌운다고 주장했는데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간 지 나흘 만인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2: 오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 보란 듯 다극화 질서에 쇠기를 박는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번째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나흘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항 환송을 나갔던 왕이 외교부장이 영접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빈 환영 행사에 이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선 미중 담판 결과를 공유합니다. 올해 30주년을 맞는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등 40건에 달하는 문서에도 서명할 예정입니다. 공동선언문에선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관계 수립을 천명할 계획입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공언했던 대등한 G2 관계에 쇠기를 박는 셈입니다. 리창 총리와 경제회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인 러시아 석유 가스 수출입 협약 체결이 예상됩니다. 방중 직전 우크라이나에서 중국 화물선이 러시아 드론에 피격된 사건은 큰 악재가 되진 못했습니다.
4: 이유 중국 船员 취득 연락, 确认 무인원 상황.
3: 중러 정상도 차담회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트럼프 방중 때보다 내밀한 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시 산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중동 평화가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수급, 비축 관련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심화 등 원유 분야는 물론이고 지난 3월에 체결한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LNG 부문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시 산하의 일본 총리의 숙소가 마련된 호텔 앞까지 나가 파격 영접을 했습니다.
2: 하회마을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 줄불놀이도 함께 관람했는데 사실상 국빈의 버금가는 예우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다카이시 산하의 총리가 탄 차량이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의 호위 속에 호텔 입구로 들어섭니다. 호텔 앞에는 태극기와 일장기를 든 기수대도 배치됐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어깨를 감싸고 손을 꼭 잡으며 살갑게 맞이합니다.
6: 이 시골 후보실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을 때처럼 사실상 국빈에 준하는 예우로 상대국 정상을 환영한 겁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도 하루 전부터 나라현에서 이 대통령을 기다렸는데 이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7: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온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5: 이 대통령은 각별한 의미를 담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화합을 의미하는 안동 화해탈은 물론 조선시대 양국 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소개했던 한지로 된 가죽 가방과 홍삼 등도 건네졌습니다. 또 만찬 메뉴로는 안동 종가의 격식 있는 전통 닭요리 등과 함께 만찬주로 나라현 사케가 곁들여졌습니다.
8: 次回は日本にお越し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す。温泉にしようかな、どこにしようかな、とっても楽しみに、美しい場所にお連れしたいなと。
5: 두 정상은 만찬을 마치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는 화해마을 전통 불꽃놀이 선유 줄불놀이를 관람했습니다. 나란히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을 바라봤고 강위에서 펼쳐지는 창작 판소리 공연도 즐겼습니다. 만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두 정상이 촘촘한 일정을 함께하며 한층 더 돈독한 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유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이어진 찜통 더위를 식혀줄 비가 예보됐습니다.
2: 다만 내륙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비바람이 예상돼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이른 더위가 이어진 경남 밀양. 5월에 찾아온 한여름 날씨에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햇살이 강해진 한낮에는 외부 온도보다 5도 이상 높아 35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농가에서는 온열질환 위험에 수분 공급은 물론 작업과 휴식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10: 딸기 수확하는 것 저희들 인부들이나 저희나 온도가 높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적으로 소모가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수확 시간을 아침 새벽으로 합니다. 아침에 5시나 6시 날씨에 따라서 수확을 하고
9: 한여름 같은 날씨는 하루 사이 급변할 전망입니다. 전국에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예고됐는데 수도권 등 내륙에 최고 100mm 이상, 산간에는 최고 150mm 이상에 달하는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며 일부 내륙과 해안에는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11: 저기압의 영향으로 20일 수요일 새벽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수요일 늦은 오후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9: 기상청은 이번 비로 고온현상이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비바람이 강해지고 기온차가 커지는 등 날씨 변화가 크겠다며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뿐 아니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화요일 3부는요. 인재영의 미연단으로 함께하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기다리시고 여러 같은 성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40분까지 광고 없이 풀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이 세 분과 함께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최고위원님 얼굴 낯색이 점점 더 좋아지세요. 네? 부산 갔다 오셨죠?
1: 예.
0: 분위기 괜찮아요?
1: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저는 이제 거의 이제 그 보일링 포인트라고 그러나요? 비등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
0: 네.
1: 그동안에 이제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던 물이 어떤 그 저 포인트에 오르면 끓기 시작하잖아요. 네. 아니면 뭐 어떤 영도를 내려가면 얼기 시작하는 그런 양질 변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우리 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도 좀 있고.
0: 그건 제가 여쭤볼게요. 네, 인재영입위원회 서종욱 변호사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서 변호사님.
2: 예.
0: 유튜브에서 미미강님이 서정욱 변호사님 조카 인터뷰해 주세요. 다른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 조카가 한동훈 지지해달라고 한 거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인터뷰 저랑 따로 하실래요?
2: 아이, 뭐 따로 할 것까지는.
0: 그럼 한동훈 후보 지지 선언 했어요?
2: 아니요. 아직은 이제 그 뭐 저는 지켜봐야죠. 좀 더 지켜보고요.
0: 지켜본다고?
2: 저는 지금도 아직 박민식 후보 지지하고 있고요.
0: 네.
2: 실제 그 부산은 저번에 총선 때도 민주당이 한 8~9석 가져간다더니 국민의힘이 17석 했거든요.
0: 네.
2: 그다음에 대선 때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11%인가 이겼어요.
0: 네.
2: 그러니까 여론에 국민의힘이 좀 작게 잡혀요.
0: 네.
2: 부산이.
0: 네.
2: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 20 예를 들게 논다. 네. 그러면 그게 플러스 10 정도는 해봐야 돼요.
0: 아니 그러면은 그 약속을 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 30% 지지를 넘게 나오면 내가 지지 선언을 한다. 그 약속을 할 때
3: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0: 네.
3: 그러니까 약간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힘 당직자나 당원들은 어쨌든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 다음 선거 때 또 뭘 하고 이럴 텐데 넘어온다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선거의 분위기를 읽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0: 아우, 패널분들께서 현장 분위기까지 전달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부터 해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 민주당으로 월북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노익을 거둬달라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종혁 위원장님.
1: 네.
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최근의 행태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그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저러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0: 아유.
1: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0: 네.
1: 그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두 번 하셨잖아요.
0: 네.
1: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경남지사 나가셨고 맞습니다. 경남지사 하셨고 그렇죠. 대구시장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명예, 부, 권력 이런 거 다 보수 정치를 통해서 본인이 향유해 오셨던 겁니다.
0: 네.
1: 근데 지금 자기가 대선 후보에서 탈락을 해서 안 나왔 못 됐다는 이유로 김문수 후보가 되셨죠. 그 이후에 탈당을 한 다음에 정치 그만두겠다고 본인이 선언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더니 그다음엔 또 국민의힘만 탈당하겠다는 거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줄창 민주당만 칭찬하고 계세요. 정원호 후보가 될 것이다. 하정우 후보가 당선될 거로 보인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다.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두 번 하시고 그다음에 도지사 시장을 하면서 온갖 그런 권력을 국민의힘을 통해서 얻으셨던 분이신지 그 정치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도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 그만두겠다라고 했으면 침묵하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1: 아마 이번 선거에서 그 홍준표 우리 전 대표님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인간적 그런 시험대에 그리고 그 판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하은기 대변인님.
4: 네.
0: 인간적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4: 홍준표 시장이요?
0: 네.
4: 홍준표 시장 그냥 원래 그런 분 아닌가요?
0: 네.
4: 그 대구시장...
0: 아니 민주당 편 들어주니까 좋아하지 않냐고.
4: 민주당 편을 든다기보다는 그냥 홍준표 시장님께 죄송하지만 심사가 꼬여 있는 거 아닌가요? 삐져 있는 거잖아요.
0: 아, 그래도 김부겸 후보, 뭐 전재수,
4: 아 김부겸 뭐 후보와
0: 하정우 이렇게. 네,
4: 김부겸 후보와는 오랜 이제 개인적 관계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하정우 후보 얘기하는 거는 뭐 하정우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한동훈 후보를 워낙 싫어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
0: 반대.
4: 아침에 일어나면 페이스북 쓰잖아요. 한동훈, 윤석열 이 두 분 영어를 하잖아요. 그게 오래된 거고. 다만 그런 부분은 있어요. 홍준표 시장 원래 저러시는 분인데 네. 국민의힘에서 저게 너무 일일이 반응하는 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0: 안 좋아요?
4: 이게 개복치처럼 보이잖아요.
0: 이를테면, 개복치?
4: 그러니까 조금만 긁으면 바로 이렇게 되게 델리케이트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고. 어제 왜 송원석 원내대표가 광주 썰어서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거에 차라리 반응한 게 낫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보수에서. 근데 본인들이 어떤 공격을 받거나 본인들이 긁혔을 때 그걸 일일이 다 반응하는 건 사람이 되게 잘 자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0: 무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김종인 최고위원님 무시하는 게 낫다고 그러는데
2: 아니 무시하잖아요 지금.
1: 아니 근데 막 네. 반응 보셨잖아요. 뭐 월북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2: 아니 그거는요. 네. 제가 보기에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입장을 표명하는 게 낫습니다.
1: 아 무시하는 것보다요?
2: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아니면은 아유 그냥 홍준표 전 시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는 게 낫지 않았어요?
2: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도 물으면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뭐 어쨌든 저도 국민의힘 당원이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3: 뉴스에 딱 잡힐 때 그렇게 이거는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패널로 나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에 한동훈 뭐 성원석 원내대표 발언 부적절해 이렇게 딱 박히는 게 사람들 보기에 훨씬 더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 네. 자기 공격하는 사람한테 월북 이런 표현 쓰면은 이 사람 되게 유리멘탈이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서정훈 변호사님.
4: 저는 양비론인데요. 네. 홍준표가 이제 그 탄영병 맞고 민주당으로 월북도 맞고 구역자도 맞고
1: 맞아요.
4: 그다음에 노역도 맞아요.
1: 맞아요.
4: 근데 그 홍준표는 자발적으로 탄핵한 거고요. 네. 한동훈은 이제 그 징계 자모대가 징계를 받아서 강제 전역당한 거죠. 네. 둘 다 군에서 쫓겨난 건 맞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네. 자발적으로 나갔느냐, 아니면 이게 징계로 쫓겨났느냐. 뭐 저는 50보 100보다 양비론으로 봅니다.
2: 아 그게 어떻게 50보 100보예요?
1: 쫓겨났는데.
4: 쫓겨나거나 자발 탈영하나 군대에서 국민의힘에서 쫓겨나 나간 건 맞잖아요.
1: 아니 홍준표 전 시장의 최근에 이제 말을 노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어떠한 욕심이 있다고 보여지시는 거예요?
4: 바로 이게 뭐 총리급이겠지. 총리는 안 될 거야. 총리급 한 자리 뭐 자리 욕심이 자기 마지막에 그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붉은 노을처럼. 그러면 이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자리가 없이 봉사 못 하잖아요. 네. 아마 이게 총리는 안 될 거예요. 네. 그런 총리급 자리는 많아요. 네. 뭐 이런 자리 하나 노리겠죠.
1: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4: 그런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왠지 안 줄 것 같은데요.
1: 안 줄 것 같아요?
4: 예.
1: 알겠습니다. 그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면은 17일 저녁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14명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여기 대략 한 10명 정도가 단일화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김종인 최고위원님, 이러한 외부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효과가 있을까요?
2: 그러니까 외부적인 압박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 한동훈 대표에게 물러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확연히 갈려지고 있어서 이미 힘의 프로씩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걸 거예요.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를 해서 네. 한동훈 후보가 부산시장 그리고 경남지사 지원 유세 한 번씩 해달라.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산시장이나 혹은 경남지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국민의힘의 그 배지를 다 국민의힘으로 나온 수많은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이런 분들이 다 원하는 거거든요. 야, 이거 한동훈, 야 우리한테 표 될 사람은 한동훈인데 말이야. 한동훈이 와서 지지 한번 해서 그 분위기가 확 뜨면 합리적 보수라든가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어서 경남이나 부산에서도 이길 수 있는데 이분들은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신 거고. 근데 우리 당 지도부는 제가 보기에 당 지도부는 당이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는 본인들의 당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서정태
4: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5월 27일까지 여론의 흐름을 면밀하게 보고 네. 예를 들어 이제 한동훈 후보가 자력으로 3명 중에 1등이다. 네. 그럼 단일화할 필요 없잖아요. 네. 또 이게 박민식하고 한동훈이 비슷하다. 그럼 이게 단일화 또 안 돼요.
1: 안 되죠.
4: 그럼 단일화가 되는 조건은 이제 그 하정우가 약간 앞서고 한동훈하고 2강인데 박민식 후보가 많이 뒤쳐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지도부에서는 차라리 하정우 당선시키고 한동훈 떨어뜨리자. 단일하지 말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는 고민해봐야 된다 봐요.
1: 그런 차원에서.
4: 그런 경우는 하정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단일화 저는 한동훈 살리된다. 그런 이렇게 좀 봅니다.
1: 그런 차원에서 오늘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하정우 39, 박민식 20, 한동훈 33, 1, 2위 오차범위의 접전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4: 이렇게 되면 단일화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5월 27일에 이렇게 되면 네. 단일화 죄부터 찬성하겠습니다.
1: 찬성해요?
4: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 3등으로 희망이 없다. 그런데 네. 하정우가 한동훈보다 약간 앞서고 있다. 이럴 때는 그 하정우를 잡아야죠. 네. 하정우가 이재명 대통령 아바타입니다. 네. 저는 보수 입장으로서 그때는 한동훈 살리고 하정우를 잡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지율이 5월 27일까지 갈지 네. 박민식이 또 오를지 네. 아니면 한동훈 1위 치어나갈지 네. 아직은 모르잖아요.
1: 그럼 이 여론조사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30%대를 좀 안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 박민식 후보가 20% 초반에 묶여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몇 번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좀 고착화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4: 이렇게 되면 단일한 논의가 그 세계 불타오를 거고
1: 서정우 변호사님께서 박민식 후보에게 전화해서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4: 박민식 후보 아니고 장동혁 대표한테 이야기해줘. 뭘 둘 다 중요하겠지만 네. 이렇게 되면 그냥 장동혁 대표가 진짜 보수의 배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1: 오.
4: 그렇잖아요. 그냥 한동훈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게 박민식 끝까지 뛰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1: 네.
4: 저는 박민식 당선을 원하지만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단일화 압박이 보수에서 엄청나게 불타오를 겁니다. 장동윤 대표도 못 버틸 거예요.
1: 하은기 대변인님, 그러면은 단일화가 마지막에 어쨌든 여론조사 아니면은 외부의 의원들의 압박 실현된다면 하정우 후보가 힘들지 않을까요?
3: 뭐 단일화를 하면 더 힘들어질 텐데 네. 구도 자체가 완전 유리한 국면에서 뭐 1대1이 되면
1: 네.
3: 구도의 벽이라는 게 사라지니까 그렇게 될 텐데 네. 이제 서정욱 변호사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래도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좀 정통적이고 정상적인 발언이고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정당이 사실 지금 아닙니다.
1: 오.
3: 무슨 얘기냐면
1: 아
3: 하정우
1: 알겠어요.께서
3: 당선되는 건 현상 유지인데 아. 한동훈 후보가 당선돼서 보수 진영에 들어오면 자기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단일화 압력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도 단일화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민 여론 따라갔으면 국민의힘이 지금 저 지경일 수가 없죠.
1: 네. 김종혁
2: 거기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저는 사실은 현장에 여러 번 가봤잖아요. 한 달 내내 매주 토요일 일요일 가봤는데 갈 때마다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는 걸 느껴요. 저도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한 것만 보지는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진짜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구나 달라지고 있나 보고 있는데
1: 네.
2: 그 지역이요 그 20대와 30대가 전체 인구 구성에서 20%예요 유권자 구성에서. 그리고 40대와 50대가 32%고 그리고 60대 이상이 48%가 50%에 육박해요. 그리고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높아요. 그래서 저는 대개의 경우 이번에 투표율이 뭐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60% 이내잖아요. 50에서 60% 되지만 저는 여기가 70% 넘을 것이다.
1: 그 정도로 보세요?
2: 제가 네. 보기 70% 훌쩍 넘을 겁니다.
1: 네.
2: 투표율도 높고 그다음에 그 이른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층들이 높은데 이 보수적인 층에서 이미 박민식과 한동훈 중에서 누구를 찍어야 될 것이냐의 판정이 끝났어요. 거기 보면 여론조사 모두가 다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박민식을 찍어야 된다라고 했다가 맞아요. 지금 다 돌아서 버렸잖아요. 야 한동훈을 찍어야지 될 사람을 밀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다 돌았기 때문에 이 추이 그러니까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그 얘기하셨던 이렇게 나뉘는 추이는 더 점점 폭은 커질 것이고 그리고 선거에서 정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조직도 좀 붙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바람은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2: 조직은요. 저 죄송하지만 저 박민식 후보 쪽에 조직이 없어요.
1: 거기가요?
2: 네, 왜요? 거기 아니 왜냐면
1: 아니 거기 뭐 구의원, 시의원 출마자들 옆에 개소식 때 함께했잖아요.
2: 그러니까 개소식이 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사실 뭐 저희 쪽하고 다 얘기하거든요.
1: 그래요?
2: 도와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선대위원장을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뒀는데 상임은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거기 옵니까? 안 와요. 그리고 다 무슨 뭐 중앙당에 있는 분들은 막 사람이 없어서 중앙당에서 막 파견이 나왔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과거에 여성 위원장 했던 분들 당협에 있는 그 운영위원장 했던 분들 다 한동훈 쪽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1: 네.
2: 조직 없습니다.
3: 국민의힘이 정상 정당이 아닌 게 제일 관건이네요. 그것도.
2: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가 문제가 있는 거지 당 전체가 문제인 건 아니죠.
1: 네. 네.
2: 그거는 뭐 당이라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항상 어느 정도 지지하는 분들을 계신 저 정당이고 역사를 가진 정당인데 당 지도부가 이상할 때는 있잖아요.
1: 사 변호사님한테 이것만 여쭤볼게요. 한동훈 후보가 서동요 전략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어요. 유튜브 뭐 보면은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거. 최근에 뭐 16개 정도 영상 올렸는데 11개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영상이라 하더라고요. 무소속 출마하면 쭉 안 팔려요. 막 이런 것도 막 올리고 이런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4: 그 전략은 좋은 전략이고요. 원래 전재수 의원이 많이 쓰던 전략이에요. 어. 전재수는 그 지역구에 몸을 뼈를 묻잖아. 그런데 초등학생이 몇 년 지나면 바로 투표권 가집니다.
5: 네.
4: 그런데 초등학생이 커가지고 투표권 가질 때도 어릴 때 그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보는 효과 하나 있고
5: 네.
4: 또 초등학생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이러면서 뭐 오늘 한동안 찍었다 이렇게 자꾸 입을 이렇게 홍보가 엄청나게 돼요.
5: 그렇죠.
4: 거기다가 사진 자체가 좀 이게 친근한 또 아저씨 이미지도 있잖아요. 뭐 고추는 서동요 전략이든 뭐든 이게 그 어린이들하고 하는 거 이 전략은 좋은 전략이다.
5: 우리 서정욱이 변한 것 같아요.
4: 아니 전략 자체가 좋은데
5: 예전 같으면 이것도 막 뭐 비판했을 것 같은데
2: 전략이 아니고 제가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식당에 저 뒤에서 식당 주인의 자제분이더라고요. 네. 걔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중학교 1학년쯤 될 것 같은데 애들인데
5: 네.
2: 자기 친구들하고 막 모여서 네다섯 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야 너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 알아?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5: 그래요?
2: 그 초등학교 중학교 초년쯤 돼 보이는 애들이 줄창 한동훈 얘기를 야 어디 가면 걔 그 한동훈하고 사진 찍을 수 있대 너 가봤어? 뭐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걸
5: 자랑,
2: 보면서 제가
5: 자랑
2: 아 분위기가
5: 하세요.
2: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5: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론조사는요. 조선일보가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5월 16일부터 17일 북과 거주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원 조사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은기 대변인님. 네. 장동현 대표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별도 통로로 참석을 하고 거기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주먹치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3: 네.
5: 그런 거 안 한 모습 또 여러 유가족분들에게 항의받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참석 자체와 거기 분위기 어떻게 좀 보십니까?
3: 뭐 그렇게 하더라도 참석하는 게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5: 그렇죠.
3: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 조롱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네. 본인도 어쨌든 지지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서 행진곡도 부르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메시지예요. 메시지. 제일 야당 대표쯤 되면 그런 행사나 그런 기념일에는 좀 정제된 메시지가 나가는 게 좋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발신하는. 근데 그 페이스북에 써놓은 거 보니까 그냥 그 죄송합니다 장해찬이 쓴 거랑 별로 차이가 없게 써놨더라고요. 아니 철이 없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5.18에 대한 의미 5.18에 대한 어떤 본인의 생각 그다음에 유족들에 대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정제해서 해야 되는 거지 역사적 관점에서 그걸 가지고 무슨 일기집 깔기듯이 정쟁에 사용하고 이게 꼭 대통령 비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하더라도 그거를 조금 정제해서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5: 서 변호사님, 장동현 대표 철이 없대요.
4: 저는 뭐 손을 막 흔드는 거는 그거는 게 의문 아니에요. 노래는 재창이니까 이번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5: 네.
4: 옛날에 합창 재창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게 그 참여를 했잖아요. 그럼 좀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게 저는 맞다. 5.18 정신한 게 뭐예요? 헌법 전문에도 들어가려면 국민을 통합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이게 5.18 정신이에요. 굳이 그걸 뭐 내란범이다 이런 식으로 막 욕설하면서 고함을 치니까 장동인 대표 마지막에 그냥 뺏지 떼고 차 타고 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5: 비표라고 그러더라고요.
4: 물론 이게 뭐 장동인 대표도 약간 흥분한 거는 저는 뭐 좋은 대응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그래도 기념식에 온 분을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5.18에 도움이 되는가? 5.18이라는 건 이게 통합 정신이고 화합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 전문회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동화적으로 통합시키는 게 헌법이에요. 따라서는 5.18 단체들도 좀 더 대성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한덕수 총리 갔는데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하는데도 못 오게 했잖아요.
5: 네.
4: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물론 이준석 김종인 때는 이게 좀 달랐지만 너무 이게 정치적인 그에 따라서 이게 환대나 또 이게 너무 이게 막는 게 모양은 안 좋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5: 김종인 최고위원님,
2: 네.
5: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이냐, 5.18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양쪽 분이 의견이 달려요. 판단해 주세요.
2: 아니 5.18은 어떤 특정 이미 어떤 특정 지역 광주만의 전유물도 아니고요, 진보 진영만의 그 앞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미 와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그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념공원도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든 거 아닙니까?
5: 맞습니다.
2: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진보 쪽에서도 모두가 다 이것은 우리의 아픈 상처고 그다음 민주화 과정에 그 희생자들이라는 게 다 확인이 됐고 그분들에게 보상도 다 나가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상가에 만약에 우리 아버지와 싸우던 사람이 상가에 왔다고 해서 당신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5.18에 대해서 혹은 그 송원석 대표가 5.18에 대해서 했다는 뭐 논란 있는 얘기들이 적절하다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네.
2: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는 사람들을 오지 마라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니,
3: 그런데
2: 라고 봅니다.
3: 뭐 말씀은 뭐 알겠지만 네.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5.18 유족들은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장례식이 같은 날이 되게 많아요. 집집마다 같은 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1: 네.
3: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 12월 3일에 불법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막 그 헬기가 날아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 그분들이 어떻겠어요? 그럼 거기에 진정. 대해서 제대로 사과 한마디라도 하고 뭐 사죄라도 하고 그래야지 이제 거기 갔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라도 해주지. 얼마 전에 공천 국면에서 충북의 김영환 지사 공천 자기 컷오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전라도 출신들이 충북 종천까지 좌지우지한다. 아직도 전라도로 호남 혐오를 안 하면은 뭐 정치적 의견에 대해서 비판도 하나 못하는 그런 정당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하는 행태나 이런 것들 좀 돌아본 다음에 광주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에 서운해함을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거죠.
2: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요. 네. 홀로코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태인들에 대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브란트 총리가 가서 뭐 폴란드에 가서 그 사죄하고 무릎 꿇고 했잖아요. 지금도 독일 내에는 극우 정당들이 있습니다. 히틀러를 좋아하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독일의 언론이나 피해자들이 야, 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니네 그 독일 전체가 다 나쁜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 5.18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YS가 이미 이것은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을 했고 또 기념공원도 만들었고 보상도 그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니네는 그 정당 예를 들면 그와 유사한 보수 정당이니까 니들은 계속 볼 때마다 우리한테 와서 죄책감을 느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정당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3: 아니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이준석 체제 때나 김종인 대표 때나 그땐 다르죠. 그때 나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네들은 여기 올 자격도 없어라고 광주가 반응하지 않아요. 지금 모습을 어떻게 보이느냐,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저는 문제라고 말씀을
2: 아니,
3: 드리는
2: 뭐,
3: 거죠.
2: 아니, 지금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는 사람을 예를 들면 헌법 전문에 넣지 않았다라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당장 개헌하는 건 반대입니다.
1: 네.
2: 5.18이나 부마항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선 찬성이지만 그러나 지금 해야 될 수많은 어떤 진짜로 고쳐야 될 헌법 내용을 빼놓고 원포인트 개헌으로 그것만 넣겠다고 개헌을 해? 그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대했다고 해서 너는 5.18 그 헌법 전문에 넣는 거 반대했다? 거기에 반대한 것도 아니잖아요. 개헌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두 개를 섞어서 비판하는 거는 그건 정당한 비판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5: 서정훈 변호사님, 송원석 의원의 어제 기자 티타임과 관련된 부적절한 말이 좀 보도가 되고 있어요. 기사 내용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유 난 광주에 더러워서 안 가 이랬다라는 것이 기사 내용이고 원내대표실에서는 아니다 서러워서 안 가는 거다 표현이 잘못됐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논란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4: 설마 이 더러워서 안 간다 이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분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 말이 전달하는 과정에 특히 제 같은 경우가 좀 발음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5: 아니요. 정확하십니다.
4: 아니요. 제가 여기 그 AI로 자동 재생기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유튜브 자동 재생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착오가 있었을 거다. 착각. 우리 바이든 날리면처럼 설마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송원석 원내대표. 그런 분이 아니에요.
5: 송원석 의원이 예전에 좀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할 때 당직자를 좀 발로 차가지고 이렇게 좀 폭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4: 그거하고 이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고
5: 아니, 행동
4: 그건 오늘 보니까 거예요. 김용남 의원도 보좌관 참견을 프레시안에 놨던데요.
5: 네. 뭐 그런 소문은
4: 그거는 게 그거는 성격 욱하는 성격이고 네. 네. 설마 이게 티타임하면서 이렇게 더러워서 이런 말 안 쓸 겁니다.
5: 그러면 아니 하나만 서러워서 안 가라는 표현도 적절하냐 말이에요. 야당의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가서 그쪽의 유가족들이 막 뭐라고 하고 혼내시고 그런 거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꿀 건 바꾸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설명할 건 설명하고 그게 정치인이 할 일 아니에요?
4: 잠깐만, 내 뭐 계란도 맞고 밀가루도 맞고 막 네.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다 네. 적절한 발언은 아니죠.
5: 네. 네.
3: 한옥 변호사님께서 뭐 발음 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AI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발음이 안 맞다기보다는 내용이 안 맞을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바이든 날리면처럼 해석을 좀 해보자면 더러워서와 서러워서의 중간쯤 되는 발언 서러워서라고 했는데 TH 발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누군가는 더다 저거는 누군가는 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5: 네.
3: 싶고요. 사실은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좀 다혈질이에요.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다혈질. 당직자 걷어차기도 하고 뭐 정청래 대표 국회 본회의장에서 뭐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 진짜 그래 됐으면 좋겠네 아.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되게 보적절하잖아요. 그런 거 다 욱해서 얘기하는 설화를 많이 입는 분인데 이거 비공식 티타임에서 서러워서 광주 가기 싫다 이거 말고도 공식적인 발언도 문제가 있어요. 정상적인 국민이면은 뭐 국민의힘 지지하겠다. 아니 본인 지지 안 하는 국민들은 다 비정상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뭐 하기엔 부적절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또 바이든 날리면처럼 서러워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2: 근데 이게 서러워 왜 뭐가 서럽죠? 가는데
5: 막 뭐라고 하니까 네 왜 안 나?
2: 그래 서러워요.
5: 이렇게
3: 진짜 그래.
2: 그 무슨 서러워요.
5: 서러워. 딴 데 가면은 와 송원석 화이팅 잘 왔다 이러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사태질 받으니까.
2: 아니 서럽다는 뭐 쿵지 팟지에서 쿵지가 그 개모한테 그 할 때 그 서럽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인이 뭐가 서러워요?
5: 정치인은 가야죠.
2: 서러운 건 좀 이상하고 근데 네, 보면 이게 더럽다라고 얘기한 것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나 억울해라고 얘기할 때 아 진짜 더럽고 치사했다 못해 먹겠네. 뭐 내가 가서 맨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도 말이야. 맨날 우리한테 너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야. 아이 더럽고 치사하네 진짜. 이런 식으로 애들 그 저 그냥 사석에서는 얘기하잖아요.
5: 네.
2: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네. 얘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이 그냥 마실수였다. 내가 좀 억울해서 그랬다.
5: 민주당 얘기
2: 얘기가 끝내야 될까?
5: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3: 네.
5: 팔도순의 정청래, 호남올인 김민석, 8월 전당대회를 향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여지는데 하은기 대변인님 네.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의 주요한 정치인들 이러한 행동 옳습니까? 맞습니까?
3: 근데
5: 잘하는 겁니까?
3: 옳다 그러다 이전에 제가 너무 건조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전당대회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5: 아니 지방선거에 먼저 도움 되는지를 판단해 주세요.
3: 그러니까요. 근데 지방선거나 영남 지역 이런 데 있잖아요. 네. 호남도 마찬가지고 정청래 대표님께 진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정청래 대표님 얼굴 보고 우리 지지층이 나가서 투표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지방선거는 높은 국정 지지율 하나
5: 네.
3: 그리고 개별 후보들의 인물 경쟁력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 정서 이 세 박자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님 부산 가서 막 그 오빠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지역에 가더라도 당에서 입법 뒷받침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진중하게 하시고 로우키로 네. 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전당대회 전초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5: 네.
3: 저는 전당대회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은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 일이라 생각해서 아마 본인 나름의 선의로 그냥 팔도를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5: 김민석 총리 호남에 올인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그거는 사실 잘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호남
5: 김민석 편이세요?
3: 예?
5: 김민석 총리 편이세요?
3: 그렇진 않은데 뭐 누가 하시든 간에 당원들이 선택하면 그냥 뭐 그건 되는 거고 예. 그런 건데 김민석 총리께서 호남에 올인한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5.18 때문에 이렇게 무슨 메시지가 나오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5: 네.
3: 그렇다고 그 정청래 대표처럼 이렇게 신문지상에 계속 오르내리시지는 않잖아요.
5: 네.
3: 그 지방마다. 그래서 이거를 전당대회 물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포석으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 저는 익산에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뭐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요양병원 어쩌고 하던데 과연 이게 익산이 가장 좋은 시설의 병원이 있습니까? 저는 익산에 집을 얻고 이사를 간 거는 게 그 호남 표를
5: 네.
4: 거는 게 맞고요.
5: 전당대회
4: 그렇죠. 싱크테크. 제가 보기에 송영길 대표하고 자리 체인지 할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는 이제 그 총리로 김민석은 이제 당권으로. 왜 송영대표 옛날에 당권했잖아요.
5: 네.
4: 그러니까 그 자리를 서로 맞바꿔가지고 네. 연합해서 정청래하고 이게 붙을 것 같은데
5: 네.
4: 제가 보기 정청래 대표가 힘들 것 같아요. 연임이.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인심을 너무 잃었어요. 호남의 김관영 지사 무소속이 돌풍도 일으키고
5: 네.
4: 또 이게 전라남도도 이게 공천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5: 네.
4: 지금 무소속이나 조국 땅이 몇 석 선전할 거예요.
5: 네.
4: 호남이 좀 어렵고
5: 네.
4: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5: 네.
4: 거기다 이게 공천 때문에 서용주,
5: 네.
4: 이성훈 변호사 우리 방송 많은 패널들도 이를 갈고 있더라고.
5: 돈 문제가 있었는데
4: 종로구 있고 서용주가 네. 방송 몇십 개 하거든요.
5: 네.
4: 영향 큽니다.
5: 네.
4: 정청량 이를 갈던데요.
1: 저는 또 뭘 일을 가라.
2: 뭘 일을 가노.
4: 농담인데 제 말은 이게 방송 패널들도
2: 전부
4: 이번 공천 탈락한 사람이 많아요.
5: 네.
4: 이성훈 변호사는 또 이게 강북에서 바뀌어버렸잖아.
5: 네.
4: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공천하면 적이 생깁니다.
5: 알겠습니다.
3: 일을 가진 않은데
5: 일단은 잠깐만요. 제가
4: 일을 가는 농담입니다.
5: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제가 거짓말한 게 됐는데 광고를 좀 한번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방송사 사정상 뭔가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방송 듣고 가야 될 것 예. 같고 광고. 서종 변호사님
4: 예.
5: 저
4: 서용주 말은 농담으로 하겠습니다.
5: 네. 예, 농담으로 해주시고요. 그 걸쭉한 목소리로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한번 독려해 주세요.
4: 제가 유튜브 제 걸 2년 하면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좋아요 눌러달라고.
5: 네.
3: 요청하는 거네요.
4: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5: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해보시라고요.
4: 그렇죠. 장성철은 제 친구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5: 네.
4: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십시오.
5: 어디에?
4: 장성철의 뉴스 명당.
5: 감사합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오늘 인재 영입위원회 여기까지 듣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5: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순서를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기존 정치권 유일한 대안은 나야 나. 저 노래 잘하시죠?
2: 잘하시네요.
5: 콩이냐 팥이냐 정치를 끝내고 오렌지를 심어달라.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후보님.
6: 네, 안녕하십니까.
5: 어우, 헌칠하시네요. 이렇게.
6: 감사합니다.
5: 어우, 왜 출마하셨어요?
6: 아, 뭐 저희가 당선되려고 출마했는데요.
5: 네.
6: 제3지대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제3의 선택지를 주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네.
6: 그리고 개혁신당이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시끄러운 소수가 아닌 조용한 다수들에게도 선택지를 부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5: 유권자분들 만나시면 뭔 얘기 주로 많이 하세요?
6: 뭐 경제가 어렵고 뭐 진짜 뭐 이런 정치권의 이런 다툼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증 내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5: 네. 네.
6: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거대 양당에 약간 인질 잡혀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5: 네.
6: 그러면서 한번 잘해봐 이런 분들이 지금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5: 오,
6: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거리에서도 많이 인사드리고 그러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내용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5: 힘들죠.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인지도가 막 높고 얼굴이 많이 알려지진
6: 그렇습니다.
5: 않았잖아요.
6: 네, 맞아요.
5: 그리고 소수 정당이고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6: 네.
5: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6: 네, 맞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5: 네.
6: 그런데 뭐 어려운 걸 모르고 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5: 네.
6: 제가 예전에 라인펀드 피해자 대리를 해서
5: 네.
6: 그 금융 피해자 대리를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100% 승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5: 그래요?
6: 네,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김현장 상대로 제가 승소한 사건이 있는데
5: 네.
6: 그런 것처럼 저는 뭐 이미 어려운 걸 다 알고 남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항상 도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 요즘 선거운동은 주로 어떻게 하세요?
6: 선거운동은 보통 시장도 가고요.
5: 네.
6: 그다음에 대학생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각종의 이제 지원 유세도 좀 같이 나가고요. 이러면서 최근에 현안들이나 공약들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서 제 라이브 채널 이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네.
6: 김정철 TV 좀 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5: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서울에도 개혁신당 후보로
6: 네.
5: 뭐 기초원, 기초단체장 출마하는 분들이
6: 네.
5: 정말 적잖아요.
6: 네.
5: 없다시피 하잖아요.
6: 네.
5: 그럼 조직적인 한계도 절실하게 좀 느끼실 것 같아요.
6: 그렇죠. 조직적인 한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저는
5: 네.
6: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5: 네.
6: 이제는 조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5: 네.
6: 그게 이번 지방선거가 될 것이다.
5: 네.
6: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5: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부동산 정책 연대하겠다라는
6: 네.
5: 주말에 같이 오세훈 후보랑 이준석 대표랑
6: 네.
5: 같이 활동하시는 거 지켜봤는데
6: 네.
5: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6: 그 이제 청년의 어려움이나 청년 주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같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문제를 지적하는 게 핵심 아젠다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전세 피해자, 사기 피해자들, 제가 워낙 금융 피해자 대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좀 전달을 해야겠다.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에 그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5: 그게 좀 묻힐 수 있지 않아요?
6: 네.
5: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거대 정당의 지금 지지율 네. 인지도가 높은 분이고 네. 지금 김정철 후보님은 소수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묻힐 수가 있는 네. 그런 걱정 없으셨어요? 이거 완전히 우리가 쏠려 들어갈 수 있겠다. 아니면 혹시 결국에는 단일하려고 하는구나.
6: 그냥 그것 때문에 캠프 내에서도 네. 엄청 반대도 많았고 네. 이야기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현장에 나아가서 정책 연대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지금 조작 기소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특검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게 사법 내란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하듯이 네.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조는 가능하다라는 네. 입장으로서 거기에 나섰고요. 저는 사실 뭐 민주당 정원 후보가 만약에 같은 입장에 취하는 게 있다면 저는 네. 거기 갈 겁니다.
5: 근데 그 공약식 발표하는데 네. 김정철 후보님이 이렇게 개혁신당 뭐 네. 옷을 안 입으셨더라고요. 양복 입고 가셨던데 그게 그때... 좀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6: 아닙니다. 그게 캠프끼리 서로 논의를 했을 때는 네. 선거운동복 입지 말자. 왜냐하면 네. 그 전에 조작기소 특검 관련되어서 비판을 할 때 공소취소 특검 관련돼서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다 양복을 입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갔는데 아마 오세훈 후보님이 캠프에서 전달을 잘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5: 그 별다른 문제 제기 안 하셨어요? 오세훈 후보님도 벗으세요.
6: 이미 입은 걸 어떡하겠어요. 이미 입으셨는데.
5: 알겠습니다. 나 김정철은 서울시장이 되면 네. 오세훈, 정원 후보다 이런 점이 있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한 두 가지만 공약 얘기해 주세요.
6: 일단 뭐 두 후보와 다르게 제가 사법 리스크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두 후보들은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왜곡죄 문제도 있고요. 네. 지금 마이크 잡은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깨끗한 후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너무 대한민국이 사법 리스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국민들을 피로하게 했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도 좀 바꾸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실행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의 족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거에 따라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 거대 양당 후보들의 좀 공약이나 아니면은 네. 그 후보들의 역량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 주실 수 있어요? 오세훈 후보는, 정원 후보는 이렇다.
6: 저는 정원 후보는 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네. 과연 본인의 비전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5: 왜요? 집권여당 후보인데.
6: 집권여당 후보지만은 왜 그런 분이 집권여당 후보가 됐을지에 대한 저는 하여튼 그냥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정말 저분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사실 제가 형사법 1타 강사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폭행 사건 관련돼서도 네.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렸습니다. 강의 영상을요.
5: 그럼 뭐 문제점이 있어요? 그 판결문에?
6: 그 판결문에 이제 제가 법원에서 떼봤을 때는 6페이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6페이지를 찾아봤는데 네. 다른 곳에서 공개한 곳에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그 후보 측에서 공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 6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장량 감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량 감경이 무슨 말이냐면 네. 쉽게 설명하면 합의를 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면 판결문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므로 뭐 형을 감경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장량 감경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정원 후보가 본인은 사과했다고 하지만 사과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결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5: 피해자에게 네. 당시에.
6: 그리고 거기에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술 취해가지고 나 기억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형사재판을 많이 하면서 피고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나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 우리가 비난도 많고요. 그런데 정원 후보는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5.18이 기억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5: 그러네요. 네,
6: 5.18 때문에 싸웠다라는 걸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5: 모순이네요.
6: 만약에.
5: 그러면.
6: 모순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제가 강의를 오랜만에 1타 강사로 복귀해서 김정철 TV에 올려놨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5: 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6: 네.
5: 오세훈 시장의 지금 감사의 정원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이나 정원 후보 측에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산 낭비다 뭐 흉물이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저는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5: 네.
6: 비록 이제 그 앞에 있는 시장이 실정을 했다 하더라도 후임 실장이 그거를 전면 부정하고 아예 없애버리고 뭐 부셔버린다 이런 거는
5: 철거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6: 네. 저는 그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거를 다시 새롭게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대표적으로 한강버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5: 네.
6: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비판을 했고요. 근데 이거를 살릴 방법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공항에서 거암역이라고 하는 역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5: 인천 쪽에.
6: 인천에요. 그럼 그 앞에 딱 내리면요. 거암역 바로 앞 옆이 아라뱃길입니다.
5: 맞아요.
6: 네. 그래서 그 옆에서 바로 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배를 타고 한강으로 서울로 쭉 들어오는 서울 시티 크루즈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6: 그러면 예금 그 대중요 그 교통 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5: 네.
6: 여기에는 충분히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5: 그러네요.
6: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시의 어떤 예산을 낭비를 막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말씀하신 감사의 정원도 마찬가지로
5: 네.
6: 생각합니다.
5: 알겠습니다. 그 1호 공약으로 복지 사각지대 아웃.
6: 네.
5: 찾아가는 선별복지 약속하셨는데
6: 네.
5: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6: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
5: 오.
6: 예전에 그 혹시 그 개그맨께서 올린 그거 봤어요? 깔고 또 깔고라고 하는
5: 네.
6: 그 영상이 있어요.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5: 네.
6: 옛날에
5: 네.
6: 액티브 X를 깔고 또 깔고 다시 또 로그인하면 또 깔고 또 깔고 실제로 옛날에 그랬거든요.
5: 그런데
6: 네. 이제 저는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라는 캐치프레이를 통해서
5: 네.
6: 더 이상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또 어르신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너무 많은 거.
5: 그렇죠.
6: 거기 이 정부에서 엿대 가지고 정부에다가 서류를 내고 동사무소 옆 창구에서 떼서 그 옆 창구에다가
5: 맞아요.
6: 내는
5: 맞아요.
6: 이런 일들은 저는 없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분에게 필요한 혜택을 자동으로 집어넣어야지 왜 소득을 내가 가난을 꼭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 국민연금 내실 때에는 국민연금이나 보험, 건강보험 낼 때는 제 소득을 확인 제가 내진 낸 적이 없거든요.
5: 네.
6: 근데 알아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5: 네.
6: 이번에 초과 소득이 있으세요? 이러면서 올리잖아요.
5: 그러네요.
6: 그런데 반대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의 불편함을 저는 해소하겠다.
5: 네.
6: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서울시는 바로 당장 몇 달 뒤부터 바뀔 겁니다.
5: 이런 국가 정책으로도 좀 이
6: 네.
5: 아이디어를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6: 네네.
5: 제가 어제 오늘 김정철 후보님 그 인터뷰한다고 해서
6: 네.
5: 유튜브 찾아보니까 노래를 잘 부르시는 그 영상을 좀 봤는데 아니 다른 어떤 인터뷰 가서 보니까 노래 부를 기회도 안 준다 막 이렇게 좀 항의하셨는데 오늘 노래 한 곡 하실래요?
6: 아 사실 이제 제가 네. 그 노래는
5: 네.
6: 이제 그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라는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손아 그 우산이 되드리겠다라는
5: 네.
6: 마음으로 김장훈 씨의 소나기를 부른 건데
5: 네.
6: 오늘은 저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
5: 네.
6: 두 거대 양당의 후보들. 에 대한 마음으로 짧게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5: 뉴스 명당에서는 네. 김정철 후보님께
6: 네.
5: 마이크와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6: 알겠습니다.
5: 불러주십시오.
6: 비겁하다 욕할 거야 더러운 정치판을 헤매고 다녀도
5: 아싸 끝이에요?
6: 네.
5: 이렇게 한 소절만 더 보내주시지. 이렇게 소수 정당으로서 이렇게 거대 양당과 양당 후보들과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후보로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6: 네.
5: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김정철 후보님과 개혁신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응원할 거거든요.
6: 네.
5: 서울 시민들에게 내가 앞으로 남은 한 보름 동안
6: 네.
5: 어떻게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얻겠다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6: 제가 여기에 소수 정당으로 나왔다 이것이 후보의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5: 네.
6: 이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TV토론의 기회가 별로 없어서 사실은 제가 다른 두 후보다 어떤 부분이 뛰어나고 실제로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본선거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 저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곳곳의 유세 현장에서 뭐 이준석 대표, 천하람 의원, 뭐 이주영 의원과 함께 굉장히 많은 유세를 당일 것입니다. 그때 아, 저 사람

0: 드리고
1: 감사합니다.
0: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건강 잘 챙기시면서
1: 네.
0: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1: 네,
0: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이상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김정철 후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4: 양측은 한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한 걸로 알려졌는데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10시부터 최종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5: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 두 번째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자정이 지나도록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를 정회하고 한 차례 더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선은 지난 이틀 동안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 폐지 여부, 그리고 이를 제도화할 것인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의견을 좁혔지만 핵심 쟁점 한 가지를 두고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오늘 오전 10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6: 한 가지 쟁점에 관해서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어쨌든 간에 정리가 안 돼서 사용자 측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5: 앞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 막판 양측의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노동조합은 해당 안을 조합원 투표에 붙일 방침입니다. 투표는 하루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만큼 파업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노위는 어제 회의에서 양측의 별도의 조정안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사 자율합의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오늘 오전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협상 상황에 대해 말을 아꼈고
7: 저희 초기업 노동조합, 저희 노동조합은 사후조정회의에 임하기 위해서 여기 중노위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 사측은 오늘까지 협상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예고일까지 단 하루가 남은 상황에서 노사가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3: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한다면 노사 양측은 물론이고요. 관련 산업, 국가 경제 모두에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에서도 절박감이 담긴 메시지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4: 한국은행은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8: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절박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9: 간절한 마음으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심정인데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8: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파업은 안 된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극적 타결을 호소했습니다.
9: 우리 모두가 발생하면은 무슨 악영향이 생길지를 아는 것조차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8: 앞서도 김 장관은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개별 사업장 차원의 임금 협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산업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삼성전자 노조가 18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0.5%포인트 하락은 약 15조 원 규모의 GDP 부가가치 증발을 의미합니다. 이후 생산설비 복구에 약 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는 무려 30조 원에 달하고 직간접적으로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4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고객사 신뢰도나 납기 일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후폭풍은 막대할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SK하이닉스와 함께 수출과 증시를 이끄는 핵심 축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의 타격이 국내 경제 전반에 충격을

0: 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파업 시한이 다가오며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네, 관련 내용 그리고 다양한 경제 이슈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걱정도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결론을 계속 내리지 못하고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한 가지 쟁점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고 하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2: 예, 그 남은 한 가지 쟁점이라는 것은 예. 영업이익에서 이제 15%까지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 내에서 메모리 반도체 부분과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간에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못하고 있다라고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70%를 두 사업 부분이 나눠서 배분을 하고 성과금으로 예. 나머지 30%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영업 실적이 안 좋으니까요. 이제 그 영업 실적에 따라서 두 사업 부분을 차등 배분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사측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 인센티브 노동자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다른 직원들이 열심히 네네. 일을 하면 저도 성과상여금을 받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6대 4로 배분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지금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합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영업이익의 15%를 고정으로 성과급으로 달라.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이게 배당으로 갈 돈들이 다 성과급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15%나 성과급으로 소비를 한다면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하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예,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원래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매출에서 매출 원가와 그 급여 등 회사의 영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제한 다음에 남은 이익입니다. 여기서 네. 법인세랑 이자 비용 등 부가 비용을 뺀 나머지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노조가 이번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업이익 계산 전에 급여가 제한 다음에 사실 말 그대로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갈 부분 몫을 더 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는 사실 회사의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하락 하고 회사가 부도나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등 이런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주주에게 갈 몫을 갖다가 노조가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 성과급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 즉 자본, 주주에게 갈 적정한 비용을 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좀 경제학 원칙에서 봤을 때는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노조의 설명도 뭐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경제학이라든지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들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의 내부 갈등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DX 부문, 아무래도 이건 완제품 만드는 곳, 이쪽 노조들 내부의 분위기도 갈등도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사실 DS 부분 입장에서는 이번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대부분 다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나왔고 그렇죠. 예. 나머지 DX 부분에서는 실적이 크게 좋지 않으니까 네. 굳이 자기네들의 성과를 나눠 갖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DX 부분에서는 과거에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을 때 DS 업계에서는 부분에서 실적이 안 좋을 때 DX 쪽에 스마트폰 판매 이런 것들 실적이 좋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1: 있었죠. 예. 예.
2: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네들을 배지에게 수익 배분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DX 부분 소속 직원들이 임금 교섭 중단시켜달라고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예. 상황으로 치달아서 지금 노노 갈등도 극한으로 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여파가 큰 사안이다 보니까요. 노노 갈등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에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총파업으로 정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계속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은 이것도 이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2: 예, 일단 긴급 조정권이라는 것은 고용부 장관이 발동을 해가지고 노조가 30일간 파업 등 쟁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노사 조정 절차를 개시하는데 그럼에도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중노위가 중재안을 내고 이거에 따라서 그냥 결론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긴급조정권을 행사하게 되면 노조 측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노조의 권리를 갖다가 침해했다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삼성전자 노조뿐만 아니라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 측에서도 이 정부가 긴급조정권 이번에 행사한 전례가 생기면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에도 긴급조정권을 행사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예. 아, 이것에 대해서 강력 반발을 해서 파업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파업 확산 가능성.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거시경제를 주로 보시는 학자시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의 파업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이게 거시경제적으로는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2: 예, 지금 올해 원래 중동 사태로 인해서 고유가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게 돼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우리 경제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여러 기관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1분기에 예상치 못한 반도체 수출 호조가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파업으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고 수출이 급감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은행에서 전망했다고 보도가 됐다시피 성장률 전망이 0.5%포인트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예. 잠재 성장률 수준 혹은 그거보다도 못 미치는 성장률로 떨어지게 돼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거시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주식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 노사의 어떤 협상이 결과를 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삼성전자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2: 예, 협상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듯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갖다가 제도화한다. 그리고 상한도 없이 하는 것을 제도화한다고 하면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낮아지는 것이고요. 주가라는 것은 이론상 이제 미래의 배당금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 수준이 낮아지면 주가는 오히려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사 간의 합의 내용이 시장에서 보기에 주주의 가치를 얼마나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네. 향후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협상이 잘 되든 결론을 내더라도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왜 여쭤봤냐면은 최근에 우리 코스피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코스피가 8000선 잠깐 넘었다가 굉장히 큰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Stand in our way because we are Americans. The future is ours and our golden age has just begun. Thank you.
3: 네, 골든 에이지가 just begun 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골든 에이지, 즉 전성기가 막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럴까요?
5: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만은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 꼴로 미국의 전성기가 이미 지나갔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대중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59%는 미국의 전성기가 이미 지나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인종별로 굳이 본다면 흑인의 66%가 그렇게 답변했고요. 히스패닉계는 64%, 백인 57%, 그리고 여러분과 저 같은 아시아계의 53%가 미국 전성기는 지났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원들과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64%가 전성기가 지났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의 경우 53%가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답했고 46%는 전성기가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50년 뒤 미국의 상황이 어떨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4%가 매우 비관적으로 느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중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전성기가 지났냐 안 지났냐를 따질 때 미국의 전성기라는 것은 도대체 기준점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 답변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 기준점을 알아야 지났는지 아직 안 왔는지 아니면 지금이 뭐 바로 그 전성기인지를 알 텐데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는 그런 면에서 다소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설문 자체는 전성기의 기준점을 제공하지 않고 그저 응답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맡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성기라는 데에 대해서 그 기준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을 알면 여러분들도 이 설문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역사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미국의 전성기 또는 한 나라의 전성기, 즉 골든 에이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 중산층의 풍요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시대를 본다면 1950년대와 60년대를 이런 시대로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둘째, 압도적인 글로벌 영향력입니다. 전 세계에 적수가 없는 유일무이한 강대국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미국의 1990년대를 이런 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셋째,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입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건강성과 국민적인 결속력을 기준으로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아, 이건 뭐 정치적인 시각에 따라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다소 주관적인 기준점이기 때문에 딱히 미국의 어느 시대가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에 대한 낙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가의 에너지와 비전을 기준으로 삼는 관점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조금은 주관적인 평가에 속하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미국은 전성기를 지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올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째, 중산층의 풍요. 둘째, 압도적인 글로벌 영향력. 셋째,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인 통합. 그리고 넷째,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에 대한 낙관입니다. 자, 여러분이 바라보는 미국의 전성기. 이미 지났나요? 아님 아직 안 왔나요? 자, 이어서 다섯 개를 원한다 라고 했다가 이제는 한 개만 주면 만족할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서 다섯 개의 조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란 핵무기 금지 이 합의만 이루어지면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오늘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재개를 보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만약 우리가 이란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의 협력 국가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렸다라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지켜보겠다. 과거에도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만 결국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큰 상황임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전쟁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하면서 원유 수급이 국제적으로 원활했었는데 전쟁 후에 이란이 이 해협을 꽉 묶어놓고 소위 통행세를 받겠다라면서 마치 동네 깡패가 자리세 받으러 다니듯이 지금 선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뒤로 제껴놓고 그저 이란 핵무기 포기만 약속을 해주면 전쟁을 종료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또는 추후 통행세를 정말로 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현실이 된다면 결국 이란 핵 포기의 대가를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폭등한 가솔린 가격으로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전망입니다.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당연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미래의 위협이 되겠습니다만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그냥 놔두고 끝내버리면 이건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삶의 부담이 되는 이슈입니다. 핵폭이 못지않게 호르무즈 해협의 원상복귀 또 그를 통한 가스값의 원상복귀 이것 역시 필요 조건입니다. 자,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저렇게 놔두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걱정이,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자, 어젯밤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란 정부가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정부 기관 하나를 신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전까지는 이란 정부 내에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정부 기관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란이 페르시아만 해협청. 이 페르시아만 해협청 말이 거창해서 해협청이지 뭐 하자는 것이냐? 네. 돈 걷겠다는 것입니다. 통행세 받겠다는 것입니다. 동네 깡패가 자리세 받으러 다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6: 네, 이란 정부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X 계정입니다. 상단에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약자 PGSA라고 적혀 있고요. 아래에는 영어와 페르시아어로 신의 이름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공식 X 계정이 활동을 시작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최신 전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알려면 팔로우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 글이 올라온 지 약 4시간 뒤엔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위한 통제기구이자 이란의 법적 대표기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지정구역 내 항행은 본 기관과 완전히 조율해야 하고 허가 없는 통항은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첫 기습 공격 닷새 뒤인 지난 3월 4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 전 하루 평균 130척 넘게 드나들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이 전쟁 기간 내내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급감했죠.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해군 전력을 90% 전멸시켰다고 말하면서도 지금까지 전략적 지형을 이용한 이란의 해협 통제를 허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난달부터 이란 선박의 하행 및 이란행 선박의 통항을 막는 이른바 역봉쇄를 실시해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는 데 힘쓰고 있죠. 이런 가운데 페르시아만 해협청 신설을 발표하고 X계정까지 만든 이란. 기관 명칭에서부터 뉴욕 등 미국의 대도시 항만청을 연상시키며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화를 한 발 더 진전시킨 모습인데요. 미국과 유럽이 자유항행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7: 애플이 올해 가을 출시할 예정인 애플워치 울트라4에 확 바뀐 디자인과 새로운 혈압 측정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새 모델에 고혈압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 기능은 기기 후면에 광학 심박 센서를 활용해 심장 박동에 따른 혈관 반응을 분석하고 이상 패턴이 감지될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현재 해당 기능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기능이 지난해 출시된 WatchOS 26의 고혈압 알림 기능과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존 기능 역시 광학 심박 센서를 통해 약 30일 동안 혈관 반응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한편 이번 보도에서는 애플워치 울트라4가 대폭적인 디자인 개편과 함께 센서 기능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갖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애플워치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급망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애플워치 출하량은 작년에 비교해 20에서 30%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애플워치 울트라4는 올 가을 공개가 예상되는 애플워치 12, 아이폰 18 프로, 아이폰 18 프로 맥스, 폴더블 아이폰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주정부들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이민 정보를 연방 이민국과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대상 공공의료보험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4월 말 메디케이드 신청자 가운데 합법 체류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연방국토안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따라 오는 10월부터 주정부 직원들은 비시민권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체류 신분 증빙을 요구하고 적법한 서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방당국에, 특히 이민국에 통보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법안은 또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몬태나, 와이오밍 주 등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오클라호마와 테네시 주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테네시 주의 법안은 보건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정부 기관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도록 규정을 해서 논란이 더큰 상태입니다. 시미밸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면서 주택가와 주요 시설을 위협해 수만 명의 주민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화재보호국 캘 파이어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어제 오전 11시쯤 시미밸리 지역 600 샌디 에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샌디 산불로 명명됐습니다. 화재는 발생 직후 빠르게 번지면서 오후 2시 기준 약 720에이커까지 확산됐으며 주택과 건물 두 채가 소실되고 진화율은 아직까지 0%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미밸리 대부분 지역에 의무 대피 명령을 발령했으며 인근 다우전옥스 일부 지역에는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약 3만 명이 강제 대피 대상에 포함됐으며 약 8,200명의 주민들은 추가로 대피 경보를 받았습니다. 시미밸리 언덕에 위치한 로널드 레이건 기념관도 예방 차원에서 어제 조기 폐쇄됐습니다.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주내 한인 등록 유권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서 22만 명사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의 참여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아직 우편투표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시별로는 LAC 한인 등록 유권자가 4만 6,0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1,381명이 이미 투표를 해서 우편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바인은 한인 등록 유권자 9,259명 가운데 446명이 우편투표를 마쳤고, 플러트는 8,821명 가운데 533명이, 그리고 부에나팍은 4,915명 가운데 367명이 우편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토렌스는 4,551명 가운데 115명이, 애나하임은 3,868명 가운데 293명이, 글렌데일은 3,393명 가운데 70명, 세리토스는 3,219명 가운데 103명이 우편투표를 마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예약제 폐지 이후 방문객 급증으로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성수기를 앞두고 이미 주차난과 교통 체증이 반복되면서 향후 더큰 혼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요세미티는 주말마다 수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주요 주차장은 오전 시간대부터 사실상 만차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커리 빌리지 일대는 차량들이 급격히 몰리면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들이 주변까지 확산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원 내 무료 셔틀버스도 이용객의 증가로 정오 무렵이 되면 사실상 만차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요 정류장마다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등 이동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방문객들은 교통 체증이 극심하다라며 예약제의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 한인 밀집 지역인 둘루스의 한인 마트 등 한인 상가 구역에서 전도를 위장한 한인 노인 대상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지아주 귀넷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둘루스 한 한인 마트 주차장에서 한 용의자가 교회 전도지를 들고 한인 노인들에게 접근한 뒤 금품을 강탈해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추가 조사 결과 이와 유사한 수법의 강도 행각이 이달 들어서만 최소 5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들은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종교 홍보물 등 교회 전도지를 이용해서 한인 노인들에게 접근한 뒤 차량까지 따라가 순식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한인 상가 지역에서 한인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 잇따르자 지난달부터 한인 교회와 또 주변 상가의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방지를 위해서 마트를 방문할 때 고가의 귀금속이나 고가의 가방 소지를 가급적 자제하고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어제부터 시작돼서 오는 6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이벤트는 LA,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아시아나항공 미주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5월 19일, 즉 오늘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에 대해서 할인된 운임을 제공합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LA발 인천 노선을 매일 다시 재개합니다. 이번 할인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미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B은행이 PCB 장학금 신청을 오는 22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접수합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9회를 맞는 PCB은행 장학금은 전 임직원의 뜻을 모아서 최대 40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3,000씩 총 12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개별 장학금 규모로는 미주 한인은행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장학금 지원 자격은 2026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입니다. 학업 성취도 또 재정적 필요 그리고 SAU 및 추천서 또 거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은 오는 금요일 오후 5시까지 PCB은행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어바인 시의원에 출마한 강석희 후보의 기금 모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어바인의 캐럴 그리고 유진 최 부부 자택에서 시작된 강석희 후보의 기금 모금 행사는 오렌지 카운티,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한인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현재까지 약 12만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최근에는 정병화 씨를 비롯한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인들이 주축이 돼서 기금 모금 행사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8: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7: 장례비는요?
8: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7: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9: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0: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1: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2: 누구랑? 우리끼리?
11: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3: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4: golfpromi.com.
15: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13: 골프.
15: 누구랑 해?
13: 프로랑.
15: 어떻게 해?
13: 골프 프로미에서.
11: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3: golfpromi.com.
1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8: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금 프랑스 칸에서는요, 칸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는 깐느 영화제라고 했던 바로 그 영화제, 이 칸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이번 영화제는 한국의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더더욱 자부심도 좀 느끼게 되고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한국 영화 희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이제 호프, 희망이라는 뜻의 호프라는 제목의 한국 영화가 진출해 있습니다. 뭐 좀비 영화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한국식 SF 영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냥 SF 영화라고 안 하고 한국식 SF 영화라고 하느냐. 이 영화를 본 모든 세계인들이 헐리우드에서 만든 SF 영화를 본 것과는 완전히 그 다르다. 정말 그 장르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한국식 SF 영화 뭐 이렇게 관객들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현재서 영화를 본 관객들 극찬을 보내면서 숨 돌릴 틈도 없이 폭주하는 SF 영화다라는 뭐 그런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칸 영화제에서도 한국 영화가 작품상이나 감독상 등등을 수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YTN 현지의 보도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12: 종이에 후프라고 쓴 프랑스 청년들이 칸 영화제 건물 앞에서 표를 구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이전 작품에서 강렬한 이미지와 인간 본성에 대한 집요한 시선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나홍진 감독의 팬들입니다.
19: Because he's a great filmmaker. The Chaser is really one of my favorite action movie. He doesn't play a lot in the last few years, so I look forward to it.
12: 우리 영화로는 유일하게 올해 칸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후프의 주역들은 레드 카펫을 밟으며 칸의 밤을 즐겼습니다.
20: 칸 경쟁작에 포함돼서 오는 건 처음인데요. 우리랑 다른 포인트에 또 재미를 느끼시는구나. 조금 옆집 영화 보듯이 어떻게 관객들이 느끼고 계시나 이 반응에 조금 초점도 두고.
12: 나홍진 감독만의 어디서도 보지 못한 독창적인 SF 작품이 처음 공개되자 2,000명이 넘는 관객들은 러닝타임 160분 동안 환호했고 상영이 끝나자 7분 동안의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21: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서 내가 남다 막 이랬는데 이제 박수를 보내주셔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얻었던 것 같아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12: 해외 영화 매체에선 터보 엔진을 단 듯한 질주, 숨 쉴 틈 없는 장르 혼합물이라는 평가 등이 나왔습니다.
22: 드디어 이제 이런 유의 영화가 한국에서도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자부심도 있고요. 관객분들이 진짜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2: 나홍진 감독은 실체를 향해 전진하면서 미스터리가 하나씩 벗겨지는 재미를 추구했다면서도 칸에서의 수상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3: 네, 제가 사고를 쳤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런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영화제 즐기고 싶어서 왔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12: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칸 영화제의 상징인 리미에르 대극장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과 영화 관계자들로 붐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23일 바로 이곳에서 호프의 수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프랑스 칸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18: 이어서 심상치 않은 한타바이러스 스토리 전합니다. 콜로라도주에서 크루즈선 집단 감염과는 무관한 한타바이러스 확진자가 사망했습니다. 콜로라도 공중보건부는 덴버 남부 더글라스 카운티에서 성인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 감염돼 사망했다라고 어제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사망자는 최근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혼디우스 호와는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중부는 콜로라도에서 매년 이 시기에 한타바이러스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며 정확한 노출 경로를 현재 확인 중이다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이 한타바이러스는 쥐 같은 이 설치류를 통해서 전파되지만 드물게는 장기간 밀접 접촉 시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복기는 무려 6주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염됐다 하더라도 6주 이후에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23개국 승객과 승무원 150명을 태운 혼디우스호 이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안데스 변종이 번지면서 네덜란드 부부와 독일인 한 명 등 총 3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CDC는 현재 미국 내 41명의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은 네브라스카 연방 격리 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2명은 애틀란타에 있는 별도 시설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명은 집단 감염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미국으로 귀국했거나 감염자와 같은 항공편에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이들이 있는 곳은 일단 애리조나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조지아,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저지, 텍사스 그리고 버지니아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주정부의 공중보건 관계자들은 이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과 관련해서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0: 냉동고는 만년 빙하설 같은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냉동실에 한번 들어가면 이게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우리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꺼내서 어찌어찌 요리를 해 먹곤 하지요. 그런데 냉동실에 특히 오래 방치했던 고기류는 리스테리아균 때문에 꼭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뭐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 가운데 하나죠. 대부분의 세균은 영하의 냉동실에서는 증식이 억제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이 그래도 안전한 곳인데요. 반면에 이 리스테리아균은 증식 속도는 느려지는데, 느려질 뿐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실 음식 역시 안전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기류 가운데 생고기, 다진 고기를 비교해 보니까요. 다진 고기의 보관 기간은 더 짧게 둬야 된다고 하네요. 고기를 다지는 과정에서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졌겠죠? 그래서 세포가 파괴돼서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산화될 가능성이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생고기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면 이 다진 고기는 3, 4개월 안에 먹는 것이 그나마 리스테리아균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뿐이 아니고 냉동실에 왜 음식에다가 넣어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열을 가해서 한번 조리한 음식도 일단 냉동실에 넣으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푸석해지고 요리할 때 들어갔던 지방들이 산화되면서 맛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냉동실에 있는 그 수많은 식재료를 그럼 내가 언제 넣어뒀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분해서 날짜를 적어두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또한번 해동한 식품은 다시 얼리지 말라고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냉동실이라도 리스테리아균은 살아남습니다. 리스테리아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발열과 설사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더 심해지면 패혈증, 뇌수막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냉동실은 만년 빙하설이 아닙니다. 만년 빙하설마저도 녹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냉장고 가끔 정리하면서 청소할 때 냉동고도 함께 청소해 주는 것 잊지 마세요.
1: 네, 흥미로운 대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분류하는 작업을 놓고 인간 대 로봇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자, 과연 승자는 누굴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9: 홈쇼핑월드로 가세요.
1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2: 인재를 모집합니다.
3: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7: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9: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7: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9: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7: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9: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7: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이어서 택배 상자 분류 작업에 인간 대 로봇 그 대결의 승자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인간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택배 분류 속도를 겨루는 이색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피겨 AI와 인간 인턴 직원의 택배 분류 작업 대결을 진행한 것입니다. 약 10시간 동안에 진행된 이번 대결에서는 인간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이 대결에서 인간 인턴 직원은 총 12,924개의 택배를 분류했고 로봇은 12,734개를 처리했습니다. 격차는 190개에 불과했습니다. 초반에는 인간 인턴 직원이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인턴 직원이 중간중간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다녀오고 또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이 로봇은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고 그래서 양측 간의 처리량 차이도 그 격차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10시간을 전제로 벌인 이 대결에서는 인간이 초반에 많이 격차를 벌려놓은 덕분에 근소하나마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자, 공식 대결 시간 10시간이 끝나고 인간은 녹초가 돼서 퇴근을 했는데 로봇은 그 이후에도 계속 택배 분류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회사가 로봇을 정지시킬 때까지 이 로봇은 무려 128시간을 쉼없이 일했고 그 결과 12,900여 개를 분류해놓고 녹초가 돼서 퇴근한 인간과는 달리 이 로봇은 무려 16만 개를 분류하고 정지했습니다. 10시간을 기준으로 승리한 인간. 그런데 인간이 퇴근한 그 이후에도 계속 작업을 이어나간 로봇.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이어서 10년 뒤에는 운전학원 필요 없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이스라엘에서 열린 스마트 모빌리티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5년 후, 확실하게는 10년 이내에는 모든 주행의 90%를 완전 자율주행차 AI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안에 사람이 자기 차를 직접 모는 일은 꽤 드문 일이, 꽤 이례적인 일이, 어쩌면 매우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현재도 테슬라는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즉 사람이 앉아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오스틴과 달라스 그리고 휴스턴 등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시범적으로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을 발전시켜서 향후 도로에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일은 더 적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올해 안에 미국에서도 인간의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가 더 널리 보급될 것이다 라고 확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 무인 자동차가 광범위하게 운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돈 받고 면죄부를 준 연방정부 스토리입니다. 연방검찰이 인도 최대 부호인 구아탐 아다니, 아다니 그룹 회장의 형사 기소를 전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지검은 어제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다니 회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달라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공소를 기각해달라라고 검사가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한에서 검사 재량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기로 했다라면서 기각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통상 검찰 재량으로 공소 중단을 결정할 경우에 법원은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서 소송을 기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당소 공소장에서 아다니 회장이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대의 자금을 확보하고자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몄다라고 사기 행위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이 갑자기 공소를 취하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한편 이 아다니 그룹은 공소를 취하해 주는 대가로 연방 재무부에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2억 7,5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내기로 하면서 연방검찰이 그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이어서 한타 바이러스도 걱정인데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질병인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면서 전 세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던 미국인도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성명을 통해 콩고 지역 일대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던 미국인 6명이 에볼라 바이러스 확진자와 고위험 접촉을 했으며 이 중 한 명은 감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감염된 사람은 미국의 기독교 선교단체인 세르주 소속 선교사인 피터 스태포드 박사로 콩고 북동부 일대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콩고 일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콩고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콩고 내 에볼라 의심 환자 숫자는 393명이며 이 중 약 4분의 1인 105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이처럼 높기로 악명 높은데 현재로서는 예방을 위한 백신도 없고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1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7: 213-383-3838 213-383-3838
18: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9: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8: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0: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0: 미국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네,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에서 이 반이슬람 정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샌디에고의 한 이슬람 센터에서 10대들이 총을 난사해서 3명이 숨졌습니다. 총을 쏜 10대 2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차량 안에서는 반이슬람 구호가 적힌 글들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3: 이슬람 사원 주변으로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배치됐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낮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각각 17살과 19살 10대 2명이 총을 들고 사원에 난입한 겁니다. 10대들은 신도들을 향해 총을 쏴 사원 경비원을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4: It's sad that someone died today. It's very sad, especially in the mosque. They didn't do anything at all. They do not deserve that.
3: 총을 쏜 10대들도 사원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차량에서는 반이슬람 구호가 발견됐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에도 혐오 문구를 적었습니다.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유서도 남겼습니다.
5: We are considering this a hate crime until it's not. And at this point,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FBI to make sure that we are matching all the resources that we need for this investigation.
3: 해당 사원은 샌디에이고에서 가장 큰 이슬람 예배 시설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사원에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6: It is extremely outrageous to target a place of worship. Our Islamic center is a place of worship.
3: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 유대교와 이슬람 사원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 역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조지아 대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친구들과 떠난 졸업 기념 여행 도중 절벽에서 호수로 뛰어내렸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올해 24살의 제이든 바레토는 지난 13일 앨라바마주 레이크 마틴의 유명 절벽 명소 침니 락에서 뛰어내린 후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장소는 18m 높이의 절벽으로 현지에서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뛰어내리고 싶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이슨 바레토는 친구들과 함께 졸업을 축하하는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와 잠수팀은 수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고 결국 수면 아래 무려 15m 깊이의 수중 안반지대에서 바레토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엘모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물 위로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60피트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유리판 위로 내 몸을 던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했습니다.
1: 인도에서 퇴근하던 30대 기혼 여성이 정차돼 있던 버스에 납치돼 집단 성폭행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11시쯤 델리 북서부에서 세 자녀의 엄마인 30세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 정차 중인 침대형 버스 한

0: 한 대가 멈춰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여성은 버스 문 앞에 서 있던 남성에게 시간을 물어봤고 이후 강제로 버스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가해자들이 여성을 태운 뒤 버스를 난글로이 방향으로 이동시켰고 그 과정에서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는 만연한 성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여대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23살의 의대생으로 델리 시내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무려 6명의 남성에게 집단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한 뒤 도로에 버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도의 각 주에서는 성범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연간 약 3만 건의 성폭행이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3월에는 인도를 여행하던 외국인 여성 관광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함께 있던 남성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성폭행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3명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가파르게 올라서 주택 거래를 짓누르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49%로 일주일 전보다 0.04%포인트 또 올랐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몇 차례 단행하면서 올 초까지만 해도 하락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이 모기지 금리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기지 금리의 상승은 이미 거래 부진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402만 건으로 봄 성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던 3월에 비해서 불과 0.2%만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침체를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와 가파른 물가 상승의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라는 미국인 응답자는 37%였습니다. 이는 뉴욕타임즈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시행한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59%였습니다.

0: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4: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5: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6: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7: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8: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7: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9: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1: 네, 1970년대 한국에서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많은 음악들이 금지곡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었죠. 하지만 이 아바의 이 음악, 이 워털루는 금지곡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패배한 이 워털루 전투를 사랑에 항복한 것에 비유한 아주 위트 있고 건전한 가사 덕분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당시에 아침마다 이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워털루라는 음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스토리를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 아침도요. 와우, 햇살이 반짝, 기분이 괜찮은 그런 굿모닝 차차차 탱자뮤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첫 페이지를 기억하시나요? 첫 입학시 때의 설레임, 첫 출근길의 긴장감, 첫 데이트의 그 설레임? 그리고 내 아이의 첫 울음소리, 미국 이민 와서 첫 그 낯설음. 모든 위대한 역사와 얘기에는 반드시 그 첫 페이지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 바로 영어. 이 영어, 영문학의 첫 페이지는 과연 언제, 누구에 의해 쓰였을까요? 놀랍게도요, 왕이나 위대한 학자가 아니고 지금부터 1300년 전 영국 위트비라는 시골 마을에서 소를 키우던 평범한 소치기, 양치기가 아니고 소매치기도 아니고 소치기예요. 이 소치기 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 이탈리아의 한 국립도서관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 고문서 안에서 그 특별한 시 사본이 발견돼서 전 세계 학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소치기 청년의 이름은 캐드먼인데요. 캐드먼의 찬가라는 내용의 영문학의 첫 페이지를 여는 그 시. 어느 날 밤 신비로운 꿈을 꾸고 깨어나 보니 그 영감에 아홉 줄짜리 시를 읊조렸다고 합니다.
4: 신이시여, 오, 이 아름다운 세상, 이러면서 그날 하루에 감동을 적어 내려갔다고 해요.
3: 우리 삶에 고유한 언어가 있고 노래도 있고 이런 소중한 것들이 있어서 참 좋네요. 글도 모를 수 있는 소치기. 이 꿈에서 영문학이라는 거대한 숲이 시작됐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품은 아주 작은 생각, 소박한 꿈 하나, 혹시 몰라요, 훗날 뭔가 위대한 첫 페이지를 여는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날씨에 시한수 적어보시렵니까? Don't come easy?

0: 5월의 따뜻한 빗살이여 우리네 이름 메이와 레이로 불러 끝없는 푸른 바다와 함께 영원한 젊음을 새기노라. 국립 메이 레이 데이를 맞아서 시한수 부탁해 하고 A한테 말했더니 이렇게 지어줬어요. 오늘이 바로 메이 레이 데이입니다. 이게 무슨 날인가 그러시죠? 메이 레이. 레이 그러면 빗살, 햇살 뭐. 마다나도 레이라는 그런 곡을 불렀는데 바로 코미디언 리차드 앵클리가 이 동생 이름이 레이였다고 그래요. 동생을 기리기 위해서 메이, 5월, 레이, 빗살 메이 레이 데이를 만들어서 오늘만큼은 5월의 아름다움 이 햇살을 마음껏 나가서 쬐자 그렇게 만든 날이라고 합니다. 햇살을 쬐는 게 우리 몸에 정말 이점을 주죠. 몸의 건강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한데 바로 비타민 D가 햇살로 인해서 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또 체내에 유해한 박테리아를 제거해줍니다. 암 위험을 줄여주고요. 고혈압까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수면 습관을 개선해준대요. 그래서 적당한 햇빛 쐬는 거 그리고 우리는 너무 뭐 이렇게 가리잖아요. 어디 뭐 산에 가도 그렇고 골프장에 가도 그렇고 머리카락 끝부터 발끝까지 쫙 가리는 물론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하루에 2, 30분 정도는 팔과 다리를 그 선블락도 바르지 말고 좀 햇빛에 노출을 시키면서 햇빛을 받는 것도 몸에 좋다니까요. 너무 노출이 오래되면 또 이것도 문제지만 적당한 햇볕을 쬐면서 우리 몸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또 정신적으로 좋다니까 어제부터 좀 햇살이 아침에 있으니까 기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햇살을 느끼시면서 오늘 화창한 화요일을 우리 모두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자연 속의 동물들이 인간으로 인해서 많은 정말 시달림을 받고 있죠. 메탈로 된 펜스라든가 그리고 정말 낚싯줄 뭐 매트 이렇게 쳐놓은 건데 플라스틱으로 돼서 있는 거에 사슴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리면 정말 꼼짝달싹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수리부엉이가 콘크리트를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믹서기 안에 잘못 들어갔다가 콘크리트를 뒤집어 쓴 수리부엉이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온몸이 4분의 1이 돌처럼 굳어버려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야생동물 구조대원들이 매일 20분씩 정성스럽게 어떤 용에게 목욕을 시키면서 겨우겨우 씻겨냈다고 합니다. 굳어진 거를 떼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이 깃털이 너무 빠져서 수리부엉이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소리 없는 비행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깃털이 빠지고 이러면 부드럽게 그 소리에 안 나는 비행을 하지 못하나 봐요. 야생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나면 동물들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사냥을 못하면 뭐 죽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깃털 이식 수술, 이른바 임핑이라는 시술을 공부하면서 마침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다른 수리부엉이가 남겨준 건강한 깃털을 기증받아서 무려 90분 동안 정밀한 이식 수술을 진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이어붙여서 드디어 비행 소음을 측정해보니까 완벽하게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비행을 마침내 했고 또 새장지붕이 열리던 날 푸른 창공을 향해 힘차게 오르는 모습을 보고 현장에 있던 수의사 대원들 모두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물론 작은 생명이지만 그래요. 이렇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의 정성이 있어서 우리 또 지구는 자연은 또 이어지고요. 우리 삶도 가끔 콘크리트 뒤집어 쓴 것처럼 무겁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지친 날개를 토닥여주고 싶은 굿모닝 차차차 탱자와 함께 하시면서 1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7: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6: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7: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6: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5: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4월 14일에 전 세계 최초 공개되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써머신을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 후원사가 아닙니다.
8: 해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0: 나 가거든. 피땀 흘려 모은 재산도 그렇고요. 뒤처리를 아주 말끔하게 잘해야 되는데 유언장 잘 쓰셨습니까? 저도 써놨어요. 미리미리 해놓으면 얼마나 개운하게요. 자, 오늘은 유언장 작성 요령과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얘기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재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멀리서 오셨어요.
1: 아, 집은 멀고요. 사무실에 네. 가깝습니다.
0: 아, 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죠?
1: 그러게요. 네. 네.
0: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 우리 네. 변호사님은 유언장 쓰셨나요?
1: 저는 이제 유언장 네. 말고 일정한 재산이 나오면 네. 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네. 생전 신탁
0: 네, 아, 이런 트러스트? 네,
1: 리빙 트러스트에다가 네. 넣어놔야지 네. 여러 가지 세금 혜택, 스텝업 베이스 이런 그렇죠.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네. 강하게 추천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재산이 네. 20만 8,850, 그게 지금 금년도 기준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재산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금이나 이런 빚을 제외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집이 네. 50만 불짜리잖아요. 네. 근데 은행 융자금이 40만 불이 있고 네. 내가 에퀴티가 10만 불이 있어요.
0: 네.
1: 그러면은 10만 불 재산으로 치지 않고 네. 이 유언 검증 재판 우리가 프로베이트 콜트에 넘어가는 케이스는 네. 그 그로스를 보는 거예요. 빚을 네. 포함한 금액을 보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50만 네. 불짜리에 내가 에퀴티가 10만 불 있더라도
0: 네.
1: 이제 이거를 그 생전 신탁 같은 대로 명의를 이전해 놓지 않으면
0: 네.
1: 옵션이 아니고 누구나 다 네. 이 상속 재판, 유언 검증 재판 이런 것들 받도록 네. 돼 있어요. 미국의 제도가. 근데 네. 한국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네. 사전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0: 그렇죠. 그걸 미리 안 해놓으면 프로베이트 코트 가서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1: 네.
0: 그리고 많이 돈도 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1: 네.
0: 네.
1: 이제 오늘은 뭐 프로베이트 코트가 주는 아니지만 또 이
0: 네.
1: 유언장하고 이 리빙 트러스트는 이렇게 네. 실과 바늘처럼 묶여져 있어서
0: 예.
1: 띄어낼 수가 없거든요.
0: 네.
1: 또 근데 지난번에 설명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0: 네.
1: 간략하게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0: 네.
1: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을 당시에
0: 네.
1: 재산이 아까 빚을 포함한 또 이런 그 순수 자산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20만 8,850이 넘을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그 상속 재판을 받잖아요. 그 유언
0: 네.
1: 검증 재판
0: 네. 네.
1: 이런 거를 받으면은 변호사 비용을 매고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법적으로 금액이 얼마면 얼마를 차지하라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15년 20년 전에 그 집 샀을 때 30만
0: 네.
1: 불이다. 그럼 솔직히 한인타운 같은데 뭐 행코팍 이런 지역은
0: 네.
1: 뭐 거의 뭐 10배 정도가 올라서
0: 네.
1: 웬만한 집은 뭐 15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이렇게 하는 집들이
0: 네.
1: 집을 여기저기 이렇게 옮기지 않았어도 그냥 밸류가
0: 네.
1: 올라가서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한 내 집 외형 재산이 빚을 포함해서 100만 불 정도다. 그럼 법원이 정해놓은 변호사 비용은 대략 한 2만 3천에서 뭐 한 2만 7천 불 그 사이니까
0: 네.
1: 상당한 돈이 들죠. 그 액수에 따라서
0: 네.
1: 얼마를 차지하라고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0: 네.
1: 프로베이트를 안 가기 위해서 사실은
0: 네.
1: 리빙 트러스트를 하는 경우가 첫 번째 베네핏이에요.
0: 네.
1: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0: 네.
1: 두 번째는 이제 프로베이트를 하게 되면 모든 기록이 퍼블릭이 다 액세스해서 볼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어느 집 누구가 재산이 얼마였는데 누구한테
0: 네.
1: 얼마 줬다더라. 이제 이게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0: 네.
1: 비밀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0: 네.
1: 장점은 아니죠. 약간
0: 네.
1: 그런데 이제 이
0: 네.
1: 리빙 트러스트에다가 재산을 넣어놓으면
0: 네.
1: 프라이빗하게 그 리빙 네. 트러스트대로 재산이 내가 원하는 수혜자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공개를 막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0: 네.
1: 이제 그 집을 제가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0: 네.
1: 들었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집이 이제 이렇게 30만 불 산 집이 150만 불이 됐어요.
0: 네.
1: 그러면은 죽을 때 신탁으로 명의를 이전한 경우는 그게 죽을 때 밸류 150만으로 자녀가 바로 승계해서 재산을 상속받도록 돼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스텝업 베이스라 그래요. 죽을 때 당시의 밸류로 가져가서 이 캐피탈 게인 텍스나 이런 거를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런 것들이 이제 신탁을 만드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0: 아,
1: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거는 네. 제가 우리 한미영님도 오늘 네. 처음 배웠고
0: 네.
1: 네, 또 이 내용을 지난번에 안 들으셨을 수 있으니까 네. 간략하게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고
0: 네.
1: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유언을 하는지 저도 네.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데 유언장 작성하고 나 죽으면은 내가 저기 유언장대로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0: 네.
1: 막연하게 얘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0: 네네. 네.
1: 근데 문제는 그 유언장에 정확한 그 법적 요건이 있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안 돼 있을 경우에
0: 네.
1: 이게 결국은 프로베이 콜트에 가야 되고 또 유언장 자체는 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내가 법적인 거를 맞게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다 잘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0: 네.
1: 프로베이 콜트를 피할 방법은 또 없어요.
0: 아.
1: 내가 주는 재산이 20만 네. 8,850 이상이면 근데 이거는 죽었을 때 기준이거든요. 근데
0: 네.
1: 저도 이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에는 한 10만 불 정도였어요.
0: 네.
1: 10만 불, 그다음에 12만 불, 뭐 15만 불, 16만 불 이렇게 계속해서 한 2, 3년에 한 번씩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상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유언 검증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재산의 규모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0: 네.
1: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포에버가 아니고
0: 네.
1: 항상 이런 그
0: 네,
1: 법이 바뀌는 거를 이제 일반인은 쫓아가긴 조금 어렵지만
0: 네.
1: 이렇게 전문가랑 항상 상의를 해보시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는
0: 네.
1: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은 대체적으로 좀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한국말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어떤 준비도 안 해놨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신탁을 만드는 거를 이제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모르고 있는 사람은 더 많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건강에 좀 이상이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한 명이면 또 어떻게 보면 그 자녀가 다투지 않고 다 가져갈 수도 있는
0: 네.
1: 그런 가족 관계지만 뭐 솔직히 재혼하신
0: 네.
1: 분도 많이 있고 결혼 전에 양쪽에서 자녀가 있는데
0: 네.
1: 이제 재산에 관한 거는 그렇게 감정과 인간의 관계들이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단순하지가 않아요.
0: 네.
1: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0: 네.
1: 없는 분들도 있고
0: 네.
1: 제가 아시는 저희 손님 중에도 굉장히 성공을 해서
0: 네.
1: 사업체도 두 개, 세 개씩 가지고 있고 월 수입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자녀가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럼 자녀가 없을 때 내가 평생 일구어 놓은 재산.
0: 네.
1: 근데 우리가 재산을 그 이런 상속이나 이런 유언장을 할 때는 우리가 사망자가 남겨놓은 모든 재산 부채를 포함해서 그걸 법적 용어로 에스테이트라고 불러요.
0: 에스테이트.
1: 우리가 네. 에스테이트 그러면 집이나 토지나 뭐 이런
0: 네.
1: 재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상속하는 이런 과정에서 네, 사망하신 분이 남긴 모든 재산을 우리가 이제
0: 에스테이트라고
1: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0: 미국에서
1: 그렇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집이 뭐
0: 네.
1: 은행에 용자가 다 집이 담보 잡혀 있는데 은행 빚 안 갚아도 되냐? 크레딧카드 빚도 많이 남겨놨는데 재산은 남겨놨는데 크레딧카드 빚 안 갚아도 되냐? 예를 들어서 병원빌도 밀려 있는데 안 갚아도 되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도 이런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경우나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0: 네.
1: 프로베이 골트에 가서도
0: 네.
1: 뭐 내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대로 잘 집행이 되지가 않고
0: 네.
1: 절차가 좀 복잡하게 되는 거니까
0: 네.
1: 이제 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도 이제 그 구속력이 있는 요건들을 다 잘 집어넣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아,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1: 네, 리빙 트러스트는 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코비드 이런 그 팬데믹이 지나면서 법원 재판들도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지금은 조금씩 회복 중이라고 보이지만 사망자가 왜 죽으면은 뭐 통장에 돈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이런 경우에 내가 리빙 트러스트를 안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프로베이트 콜트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네. 프로베이트 콜트 하는 재판 절차 자체가 아. 1년에서 뭐 2년 정도
0: 네.
1: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수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분쟁이 생기면 더 오래 네. 가기도
0: 네.
1: 해서
0: 네.
1: 돌아가시자마자 재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0: 그리고 만약에 집이 있다면 프로퍼티 택스는 계속 나가고
1: 네, 어떤 분은 그렇죠. 이제 현금 유동 자산이 없고 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가 해서 있는 현금을 거의 다 쓰시고 부동산만 남겨놓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런 분들은 재판 과정에 일어난 경비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0: 네.
1: 내가 그 집을 킵하고 싶어도 현금으로 메꿔야 되는 뭐 빚이나
0: 네.
1: 뭐 이런 재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0: 네.
1: 그 집을 이제 팔 수밖에 없게
0: 네.
1: 프로베이트 콜트에서 오달을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빚을 일반적으로 다 갚고 네. 남은 돈을 그다음에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가져가는 것도요.
0: 네.
1: 관계에 따라서 막 굉장히 많이 틀려요.
0: 네.
1: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유언장은
0: 네.
1: 약간 별도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은 있어요.
0: 네.
1: 그럼 우리가 별도 재산이 뭐고
0: 네.
1: 공동 재산이 뭔지 명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이
0: 네.
1: 많지 않거든요.
0: 네. 궁금해요. 별도 재산은 또 뭔가요?
1: 네. 별도 재산은 우리가 영어로 separate property라 그래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부부 공동 재산은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그래요.
0: 네, 네.
1: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데
0: 네.
1: 이렇게 이민 1세들은
0: 네.
1: 한국에서 나서 자라서 다 성장한 다음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용어들을 들을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0: 네.
1: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뭘 알아야지 상담도 가는데
0: 네. 에,
1: 머리에 입력이 안 돼 있으면은 모르니까는요. 이렇게
0: 네.
1: 상담 자체도 갈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0: 네.
1: 잘 모르시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법적으로 이 별도 재산은 사실은 이런 신탁에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뭐 별거하거나 이혼할 때도 뭐가 별도 재산이고 뭐가 부부 공동 재산인지가 항상 메인 이슈 중에 하나예요.
0: 네.
1: 왜 그러냐. 별도 재산은 말 그대로 결혼을 했지만 각자 거예요.
0: 네.
1: 네.
0: 네.
1: 그 어떤 것들이 그럼 각자 거냐.
0: 네.
1: 이제 그 별도 재산은 주로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생전에 주는 걸 우리가 이제 증여받았다고 하죠. 기프트.
0: 네.
1: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받은 거를 상속받았다고 하죠. 영어로는
0: 네.
1: inherit. inheritance.
0: 네.
1: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벨이 그 명확한 별도 재산이에요.
0: 네.
1: 그럼 이것뿐이냐.
0: 네.
1: 뭐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젊은 커플들은 결혼할 때 혼전 계약서 많이 작성해
0: 네.
1: 주거든요.
0: 네.
1: 근데 계약은 법보다 더 위에요. 그러니까 법은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그 사회의 법규나 또 그런 관습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그
0: 스탠다드
1: justice.
0: 네.
1: 우리가 얘기하는 공평한
0: 네.
1: 기준이 곧 법이거든요.
0: 네.
1: 근데 법보다 우선인 거는 자율적으로
0: 각자.
1: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0: 아, 네.
1: 그러니까 그 계약은 법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전 계약서를 만들 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남녀 구별 없이 뭐 전문직뿐만이 아니라
0: 네.
1: 미래에 살 날도 창창하고
0: 네.
1: 그러니까 사전에 결혼하기 전에 정하는 거 이렇게 아 우리는 결혼을 해도
0: 네.
1: 남편이 번 돈은 다 남편 거고
0: 네.
1: 와이프가 번 거는 와이프 거다. 우리 이거 별도 재산을 하자 그러면은
0: 네.
1: 결혼을 해서 살았더라도 각자가 버는 돈이 그냥 다 별도 재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0: 네.
1: 계약에 의해서 별도 재산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부부들이 별도 재산을 갖기 위해서 만든다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것들은 또 공동 재산으로 하자. 커뮤니티
0: 네.
1: 프로퍼티로 하자.
0: 뭐 네.
1: 생활 집이 필요하면 집도 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생활비 다 예를 들어서 뭐 몰기지 페이먼트 해야 되고 택시도 내고 뭐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의식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비용들은 예를 들어 어떤
0: 네.
1: 부분은 둘이 반반씩 내기로 네고. 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0: 네.
1: 내기도 하고
0: 네.
1: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자의
0: 네.
1: 사정에 맞게 플렉서블하게 그런
0: 네.
1: 거를 공유하고 또 이제 혼전 계약서 할 때는 자산과 부채를 다 공개하면서 서류도 익스체인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0: 네.
1: 제가 젊은 사람들 특히 재혼하신 분들 혼전계약서 많이 해드리는데
0: 네.
1: 차라리 상대방이 자산이 얼마 있고
0: 네.
1: 부채가 얼마가 있고 또 애를 재혼하신 분들은 이전에 뭐 자녀 양육비를 얼마를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네. 공개적으로 다 서류랑 같이 교환을 해서 알면 네. 나중에 몰랐던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실망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줄어들어서 네. 제가 보면은 좀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굉장히 많은 혼전 계약서를 만들어 드렸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혼전 계약서 만들었던 분은 very few, 굉장히 네. 소수가 이혼을 하고 네. 오히려 그 안 만든 사람들이 이혼을 네.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왜?
0: 네.
1: 내가 너 결혼해서 보니까 스튜던론 30만 불씩이나 있는지 모르고 돈 받아서 세이브해서 자녀도 나고 애도 키워야 되는데 예를 네. 들어서 네. 빚 갚느라고 나 너무 힘들어. 근데 게다가 연애할 때는 잘해주더니 이제 집에서 네. 가사일도 안 도와줘. 뭐 이렇게 네. 서로 냉랭해지고. 이제 젊은 부부들 중에 다가 아니라 네. 이제 이혼이 서로 이제 성격이 잘 안 맞고 그러면은 네. 집이 이제 평화롭고 쉼터가 아니라 불편하고 관계가 나빠지면서 이제 이혼을 네. 고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네. 제 얘기는 이런 혼전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네.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되게 많다.
0: 네.
1: 특히 재혼하신 분들은 이혼하면서 마음의 상처, 아픔 또 이혼을 쉽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런 혼전계약서 또 어떤 분들은 혼 후에도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가 모든 재산을 컨트롤한 경우는 제가 많이는 못 봤어요. 근데 네. 남자분들이 주로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 특히 이민 1세들이
0: 네.
1: 2세, 3세들은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가장으로서 모든 거를 뭐 사업도 관리하고 돈도 버시고 관리도 막 본인이 해서 자기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희생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한국에서 버는 돈이라도 미국에 오면은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이혼 같은 경우는 6개월 살아야지 여기서 파일 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신탁이나 이런 거는 거주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그 작성할 당시에 캘리포니아 살기만 했었으면 돼요.
0: 네.
1: 그럼 평생에 버는 돈들이 이제 대부분은 자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 커뮤니티 프로퍼트가 되는 경우가 절대 다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방송 하면서 특히 이민 1세들 조금 뭐 50대, 60대, 70대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0: 네.
1: 생각이 잘 안 바뀌시는데
0: 네.
1: 내가 혼자 다 관리하고 일주일에 막 60시간, 80시간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이라도
0: 네.
1: 배우자의 권리가 반 있다는 거를 네. 아셔야 돼요.
0: 네.
1: 그러면은 가정의 평화가 조금 더 잘 유지될 수 있지 않나.
0: 네.
1: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 저한테 이제 이혼 상담 온 사람들의 특히 여자분들의 상당수는 평생 참고 살았다 이렇게
0: 네. 네.
1: 나는 집에서 밥순이 한 것 같다 또 뭐 인격이 네. 존중받지 못했다
0: 네.
1: 근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모든 재산에 남편이 관리하던 모든 재산의 반이 내 거이다 그러니까 네. 차라리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0: 네.
1: 남편의 이제 시중이나 이런 거를 또 잔소리 같은 거를 네. 안 들어도 된다. 제가 그냥 남녀가 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0: 네.
1: 거예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0: 네.
1: 그냥 이렇게 원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간혹 생기고 겪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0: 네.
1: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럼 내가 이렇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혼자 살았든 결혼을 했든 자녀가 있든 내가 일궈놓은 이 재산, 사업체 이런 네. 것들을 내가 죽을 때 뭐 다 쓰고 가신 분들도 있지만
0: 네.
1: 남겨놓으신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0: 네.
1: 내가 원하는 수혜자, 수혜자는 법적 용어로 beneficiary라고 부르거든요.
0: 네.
1: 그 beneficiary를 잘 정하고 또 법적으로 기왕이면은 유효한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내가 죽더라도 이게 잘 내 재산이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가도록 해야 된다.
0: 네.
1: 근데 이런 게 신탁과 이제 유언장의 역할이에요.
0: 네.
1: 근데 이제 유언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0: 네.
1: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필 유언장이라 그래요. 자필 유언장은 이제 홀로그래픽 윌이라고
0: 네.
1: 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 자필 유언장은 어떻게 해야지 효력이 있냐?
0: 네.
1: 이제 말 그대로 자기가 자필로 써야 되는
0: 네,
1: 거예요.
0: 네.
1: 타이핑하고 이런 거는 자필이라고 하지 않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아까 20만 8,850 미만이신 분은 뭐 내가 유언장이 없어도 그냥 프로베이트 안 가니까 예를 들어서
0: 네.
1: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0: 네.
1: 뭐 401k나 뭐 이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은퇴연금에서 내가 돈을 받고 또 소셜 시큐리티 텍스 열심히 내서
0: 네.
1: 뭐 SSA를 받고 그다음에 또 정부 도움도 필요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섹션 8 아파트 같은 데서 사신 분들도 좀 많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지 않으신 분들이 네. 내가 남은 자산을 누구한테 주기를 원하면은 네. 이 효력이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언장을 잘 작성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네. 조금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인생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0: 네.
1: 그래서 이 홀로그래픽 윌은 자필로 써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네. 그 자기가 정신이 건강한 네. 상태에서 써야 돼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자필로 쓰지만 이게 강요 의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특히 네. 자녀들이 뭐 엄마랑 더 이렇게 편이 가깝고 아빠랑 편이 가깝고 내지는 재산을 같이 모았는데 나중에는 뭐 이혼하고 그래서 줄 사람은 또 자녀들이고 막 이런 이해관계들이 네. 뭐 섞여 있었을 때 네. 강요에 의한 게 아닌 내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썼다는 거를 거기다가 네. 항상 쓰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내가 이거를 쓰는 내용 자체가 내 네. 재산도 이해를 하고 또 수혜자를 주는 것도 이해하고 지금 이 자필 유언장을 쓰는 목적도 이해한다는 거를 네. 글로 다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0: 네.
1: 그 다음에는 이제 날짜가 없이 그냥 메모장처럼 막 쓰신 분도 있어요. 네. 내가 어느 날 유언장을 작성했어. 그럼 제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은 막 네. 몇 줄 써놓은 거예요.
0: 예.
1: 그러면 효력이 네. 없다기보다는 네.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걸 작성한 날짜 같은 게 이제 꼭 있어야 되고.
0: 네.
1: 그 다음에 이게 친필인지 아닌지 네. 누가 또 위조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렇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자필 위원장 저기 자필로 만든 이 홀로그래픽 윌은 저희가 전혀 추천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항상 챌린지가 될 수 있어요.
0: 그쵸, 그쵸.
1: 컨테스트가 일어날
0: 네,
1: 수 있고.
0: 네.
1: 그렇지만 뭐 무효는 아니에요.
0: 네.
1: 무효는 아니니까 이제 그 날짜랑 근데 여기에 특징은 증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필로 다 쓰고 몇 월 네. 며칠 날 내가 지금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는 누구한테 무슨 재산을 증여하기를 원한다. 왜 주기를 원한다 이유는 쓸 필요 없는데
0: 네.
1: 수혜자 있잖아요.
0: 네.
1: 재산의 목록에 따라서 나는 예를 들어서 1, 2, 3, 4 뭐 그랜드 에비뉴에 있는 뭐 이 하우스는 뭐 큰 첫 번째 딸 누구한테 주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0: 네.
1: 예를 들어서 집이 두 채이신 분은 두 번째 집은 뭐 둘째 아들 누구한테 주기를 원한다. 어떤 분들은 한 집은 100만 불짜리인데 한 집은 50만 불짜리야. 근데 공평하게 주라는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0: 네.
1: 그냥 주고자 하는 사람이 네. 우리가 테스테이러라고 하거든요.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
0: 네.
1: 그다음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재산이 그냥 옆집에 케이크 사놓은 거 들고 가듯이 간단하지 않으니까
0: 네.
1: 재산을 집행할 집행인
0: 네.
1: 그 익세큐러라고 하거든요.
0: 네.
1: 집행인을 꼭 정해놔야 돼요. 근데 제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렇게 하겠어 하겠어 근데 집행자 하나도 정해놓지 않으면 누가 죽었는데 집행을 하냐고요. 네.
0: 집행자는 주로 누굴 쓰면 되나요?
1: 보통은 이제 배우자끼리 이게 잘 행복하게 사신 분들은 배우자가 동시에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0: 네.
1: 저희 같은 경우도 배우자가 첫 번째 이그제큐터가 되는 거예요.
0: 네, 네.
1: 집행자가
0: 네.
1: 재산을 이제 나누고 빚도 처리하고 하는 그런 집행인이죠.
0: 네.
1: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회사들 신탁 네. 관리해주는 회사들이 다 별도로 있어요.
0: 네.
1: 전문인한테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0: 일반 사람은요.
1: 네, 근데 한국 분들은 네. 이제 그 전문가의 개념이 좀 이렇게 많이 교육이 안 돼 있는 데다가 경비가 굉장히 비싸지도 않지만 또 싸지도 않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자식한테 줄 건데
0: 네.
1: 자식이 그냥 이기자기트 네가 해라 막 이런 식으로
0: 네.
1: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내가 핏줄이니까 어떡하겠어 남보다 낫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이기자기터도 그 사람의 동의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해놓고 뭐 친구 아무개를 이기자기터로 한다 그럼 걔가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유언장 만들 때 이기자기터는 잘 생각해서
0: 네.
1: 내 유언을 집행해줄 만한
0: 믿을 만한 관계, 사람.
1: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네. 그 사람이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잖아요.
0: 네.
1: 나보다 더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
0: 그 다음 사람
1: Successor, Executive, 네. Executor을 하나를 아. 더 정해서 네. 그 사람이 안 될 경우에 이 사람으로 한다. 앨리스 네. 3명, 4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두 사람 다 나보다 먼저 죽을 가능성은 굉장히 확률상 낮으니까 네.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Executor를 정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또 자녀를 내가 이제 유언을 준다고 했는데 제 주위에도 갑자기 얘가 뭐 어디 졸업 파티 갔다가 오는 길에 프리에서 차 사고 났는데 응급실에 가서 정신 못 차리고 죽었어.
0: 네.
1: 내가 이제 그러는데 이제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도 있고 애들도 네. 둘 나눈 상태에서 만약에 죽었어.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주는 수혜자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에 그 자녀한테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이 법적 용어들이 또 다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승계를 해서 직계 가족으로 내려가는 재산 구조를 이제 라틴어로 per stirpis라고 해요.
0: 네.
1: 영어로는 그게 by representation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혼자서 잘 작성하는 건 이제 쉽진 않죠.
0: 네.
1: 어차피 부족하면은 프로베이트 콜트에 가서 뭐 이제 판사님이 여러 가지 법적 규정에 따라서 재산을 다시 분할하지만
0: 네.
1: 뭐 만들 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정확하게 잘 만들고 아니 그러면 자녀한테 안 가고 만약에 형제 자매가 세 명이야. 형제자가 세 명인데 아빠가 예를 들어 집이 세 채인데 세 잔데 하나 하나씩 줬어.
0: 네.
1: 근데 자기 유언장에다가 너네는 폴 캐피탈로 하라. 그거는 1세대에서 끝나고 자손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승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자녀 세대한테 집을 하나 둘 세 채를 주고 폴 캐피탈로 유언장이나 이제 트러스트를 작성했어요.
0: 네.
1: 그런데 자녀가 어떻게 그 부모보다 예를 들어서 먼저 죽었어.
0: 네.
1: 그러면은 그 죽은 자녀가 하나도 안 가져가는 방식이 폴 캐피타예요.
0: 아.
1: 그러면 나머지 두 자녀가 다 1세대에서 끝나는 게 폴 캐피타고
0: 네.
1: 자손으로 내려가는 게 폴 스털피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문 용어는 뭐 제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간혹 트러스트나 이런 거를 이렇게 약간 싼 비용으로 만들었다고 하신 분들 중에 서로 바꿔서
0: 네.
1: 보면은
0: 네.
1: 뭐 스톨피스인지 캐피탄지 써져 있지도 않고
0: 네.
1: 약간 템플릿 비슷하게 내용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0: 네.
1: 트러스트가 있기는 있어도 이제 약간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경우를 제가 종종
0: 네.
1: 봐요.
0: 네.
1: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 내용을 영어로 돼 있는 걸 읽고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0: 네.
1: 제가 이제 이 자필 유언장을 먼저 말씀해 드렸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자필 유언장이 아니고
0: 네.
1: 이제 formal will 내지는 attested will 이게 한국말로 하면 이제 정식 유언장이에요.
0: 네.
1: 그럼 정식 유언장은 뭐냐? 정식 유언장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정식 유언장을 작성할 때 일단 성인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가정법상 성인은 18세고요. 임의법상 성인은 또 21세예요.
0: 네.
1: 미국의 기준이.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 이런 것도 18세 이상이면 다 형사 사건 이런 것도 네. 다 18세.
0: 네.
1: 뭐 이런 주비날 이런 거는 뭐 막 나이가 더 내려가서 뭐 14세 막 이런 식으로 법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막 많이 다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정식 유언장은 첫 번째 작성자가 이제 성년이니까 18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걸 자기가 뭐 생년월일이 다 나와 있으니까
0: 네.
1: 보통 그래도 써야 돼. 나는 네. 몇월 며칠 이걸 작성하는데 내가 지금 뭐 몇 살이다. 두 번째는 정상적인 나는 판단 능력을 갖고 있다. 영어로 얘기하면 testamentary capacity가 있어야지. 예를
0: 네.
1: 들어서 날마다 투석하고 뭐 이렇게 출혈이 와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가족이 막 영향을 줘가지고 영어로 undue influence 영향을 줘서 아버지 뭐 부르는 대로 뭐 작성하세요. 뭐 제가 타이핑 도와드릴게요. 자녀들 간에도 제가 막 분쟁이 있는 가족들 꽤 많이 있거든요.
0: 네.
1: 재산이 없으면 솔직히 이제 싸울 일이 없는데
0: 네.
1: 재산 있다 보면 누구를 많이 주고 조금
0: 그렇죠.
1: 주고 뭐 네, 이런 네.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걸 꼭 기재를 하도록 돼 있어요.
0: 네.
1: 그다음에 이게 누군가의 강요에 아니고 자발적으로 작성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고 뭐 자필로 쓰셔도 되는데 좀 약간 기니까 포멀한
0: 네.
1: 거는 자필로 쓰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타이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변호사무실
0: 네.
1: 대부분 다 타이핑하고 그다음에 이 자필 유언장하고 굉장히 틀린 점은 반드시 증인이 두 명 있어야 돼요.
0: 아, 네.
1: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제 써놨는데 증인이 없는 거는 게다가 타이핑까지 해놨는데 자필도 아니야. 그거는 효력이 없어요.
0: 증인은 가서 같이 증인란에 사인해줄 사람이군요.
1: 증인은 네. 또 증인이 네. 내가 사인한 거를 이 자리에서 보았고 네. 그다음에 이 모든 게 자기가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사인이 공증이 필요해요.
0: 네.
1: 일반도 공증 안 했으면 모든 게 세상이 그렇죠. 뭐 AI 네네. 도움 받으면 뭐 네. 위조도 너무 쉽게 옛날보다 할 수 있고 네. 뭐가 원본인지 가짜인지 구별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터리 한다는 그러니까 공증의 뜻은 그 사인한 사람의 아이들을 공증인이 자격이 있으니까 네. 확인하고 이 사인이 진짜임을 공증을 해놓음으로써 나중에 분쟁의 소재를 약간 없애는 거겠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50대 때 내지는 60대 때 만들었는데 살려보니까 재산도 늘고 어떤 분은 재산도 줄고 네. 재혼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자꾸 필요한 것들을 수정해가는 거를 영어로 네. 커디셀이라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뭔가를 이전에 작성한 것들은 이전에 작성한 것들을 철회하는 단어 리보케이션 이런 단어들도 다 집어넣어야 네. 되고 그렇게 해서 증인 두 명이 사인을 해서 이제 이 증인들 중에 수혜자들로 증인을 해놓으면은 이해관계가 바로 컴플릭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성자가 아닌 또 수혜자가 아닌 네.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 두 명이 필요한 거예요.
0: 아, 네.
1: 네. 그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식 유언장 포멀 윌이라고 하거든요.
0: 네.
1: 저희가 생전 신탁을 할 때는 신탁을 하지만 저 거기 안에 우리가 포로블 윌이라는 걸 작성을 해요. 나머지 빠진 거를 이제 누구한테 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0: 네, 네.
1: 왜냐하면 내가 60세 때 재산을 다 신탁으로 옮겼어요.
0: 네.
1: 근데 집을 A에 살다가 B라는 장소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0: 네.
1: 내가 귀찮으니까 내 콘도로 네. 갈 수도 있는 거고
0: 네, 네.
1: 그냥 나 그냥 렌트 살겠어. 그러니까 재산이 막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부동산은 이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지만은 동산 중에 어떤 분들은 보석을 좋아해가지고 나 다이아몬드 예를 들어서 3캐럿짜리 막 두 개 있어.
0: 네.
1: 롤렉스 시계도 뭐 만불짜리 뭐 5만불짜리 뭐 팔텍 시계도 있어.
0: 네.
1: 이런 것들 굉장히 막 그림도 막 감나간 게 있어.
0: 네.
1: 이런 동산들 있잖아.
0: 네.
1: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자주는 네. 없지만 간혹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그 동산들도 다 스페시픽하게 누구한테 줄 건지 이런 것들을
0: 네.
1: 다 잘 정하고

0: 213-738-0928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지인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0: 네,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면요. 오늘 화요일 매각 밀리온 잭팟이 277밀리온 이상이라고 합니다. 2억 7,700만 달러 이상이니까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스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이재영 변호사 그룹 헬스 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13-388-5600. 21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13-388-5600. 21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5: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6: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5: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6: 우메캔
7: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5: 감사한다면
6: 사랑한다면
5: 역시 우메캔.
6: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7: 888-941-3311 우메캔.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0: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9: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0: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9: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0: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9: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1: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13-388-5600. 21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13-388-5600. 21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1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2: 네.
13: 수영도?
12: 그럼요.
1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2: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4: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2: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러스

0: 하자 지하 1층 LED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0: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2: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3: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4: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5: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2: 정말? 어떤 건데?
5: 융자나라, 캘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6: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로텐, 비치와 오렌지 또.
9: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10: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주쿠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화학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 제품이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폐와 관련하여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았기에 소비자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866-566-9091으로 전화주시면 폐건강에 유익한 오리지널 정품 후코이단 무료 샘플을 보내드리며 전문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폐건강에 유익한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10: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0: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일진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1338-4000
2: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3: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2: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3: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2: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4: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5: 이제 걱정 그만.
6: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7: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8: 다양한 메뉴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2부의 남자 우리 후니 씨와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1: 잘못 들었어요.
0: 왜요?
1: 2부의 남자라 하셨죠?
0: 예.
1: 그걸 이자를 A로 잘못 들었어요.
0: 아부의 남자?
1: 아니, AV 남자인 줄 알고.
0: AV. 네. 아.
1: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0: 아, 진짜로.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1: 아, 진짜요?
0: 2부나? 네. 2부나? 네. 오늘 화요일은 자. 메가 밀리온 잭팟이 277밀리온 이상입니다.
1: 어마어마합니다.
0: 아, 더 크고 더 나은 메가 밀리언스. 2부 도와주시는 분 소개하고 출발할게요.
1: 네.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화요일은 우리 그리스 신화.
1: 네. 아,
0: 들어갈수록 지난번에 판도라에 대해서 알게 그쵸. 되면서
1: 이야기는 네. 그리스 제 차는 리스.
0: 아.
1: 한 번쯤 리스해보고 싶은 남자 훈입니다.
0: 네. 남자친구 더워서. 리스 되나요?
1: 가능하죠. 네.
0: 오늘 와이프가 안 듣고 계실까?
1: 오늘 안 듣고 계실걸요? 네.
0: 자, 지난 시간 판도라의 네. 상자가 열리면서 드디어
1: 그러니까 온갖 게 다 튀어나왔잖아요.
0: 네.
1: 질병, 슬픔,
0: 뭐, 전쟁
1: 불행들이 다 튀어나왔는데
0: 네.
1: 마지막에 문 좀 열어주세요.
0: 희망?
1: 그렇죠.
0: 아우.
1: 고놈의 막판이 튀어나왔어요.
0: 다행이다.
1: 그나마.
0: 그나마.
1: 자, 이제부터는 네. 신들의 성격을 좀 나타내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0: 네.
1: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친하면서도 두려운 신 중의 신, 올림푸스의 왕,
0: 아.
1: 제우스.
0: 제우스.
1: 제우스가
0: 네.
1: 아실 만한 분도 아시죠? 네. 어마어마한 바람둥이에요. 뭐 제일 자기가 높은 신이니까.
0: 네.
1: 뭐 솔직히
0: 옛날 뭐 다 그렇지 뭐 왕들 뭐
1: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런 뭐 그러니까 아 근데 어마어마 완전 막장 중에 막장이에요.
0: 아.
1: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부인은 있어요.
0: 네.
1: 아시죠?
0: 네.
1: 해라.
0: 해라.
1: 응? 고마해라. 너 내 부인해라. 해라.
0: 해라가 그냥.
1: 해라가 결혼. 가정의 여신이에요.
0: 네.
1: 근데 남편이 제우스야.
0: 아,
1: 결혼과 사랑해. 가정의 여신이 남편이 시대 최고의 바람둥이야.
0: 아, 어떻게?
1: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0: 너무 힘들었겠다.
1: 너무 힘들죠.
0: 네.
1: 헤라는 매일 매일 속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쩌다가 잠깐 눈길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0: 네.
1: 제우스는 대놓고 끊임없이 대놓고
0: 펴요.
1: 바람을 펴요.
0: 아,
1: 예전엔 참 좋았어.
0: 언제 힘 빠지나. 힘 빠져야지 이제
1: 그러니까
0: 정신 차리지.
1: 숟가락 들림도 없어야 이제
0: 네.
1: 저건데. 근데요 진짜 신화들 보면요 그리스 신화에 네. 웬만한 네. 크고 작은 일들은 항상 제우스가 들어가요 이제부터.
0: 네.
1: 근데 제우스가 그냥 바람둥이냐?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둥이 그럼 뭡니까? 막 뭔가 아주 잘생겼거나
0: 네.
1: 아니면 아주 뭐 재력이나 자기 권력을 막 과시하거나
0: 네.
1: 아니면 어마어마한 그 언어 그 말빨이라고 하죠. 뻑뻑이 달린다고 하죠. 뭐 그런 것 같은데
0: 네.
1: 제우스는 방법이 달라.
0: 어떻게요?
1: 변신을 해요.
0: 아...
1: 이 여자를 딱 집으면 이 여자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환심을 살만한 물건이나 동물로 변신을 해요. 자기의 모습을 가진 않아.
0: 아...
1: 그러니까 너무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0: 네.
1: 제우스가 인간 여성 중에
0: 네.
1: 이오.
0: 이오?
1: 이오. 이오를 좋아합니다. 이오 10.
0: 네.
1: 이오를 좋아하는데
0: 오이도 아니고 이오야.
1: 오이도 아니고 네. 이오야. 근데 이 여자한테 내가 막 가서 저렇게 말빨 뻗고 달리고 싶은데
0: 네.
1: 헤라가 무서운 거야 와이프가.
0: 네. 네.
1: 그래서 어떻게 해요?
0: 네.
1: 아, 내 모습을 숨기고 가자.
0: 아.
1: 펑 소로. 네.
0: 소로.
1: 소냐. 너 소. 그리고 소로 가서 네. 이오한테 계속 들이대는 거야.
0: 네.
1: 이쁨 받으려고.
0: 네.
1: 근데 헤라가 눈치를 챕니다. 저 소가 소같이 아는데 저거?
0: 네.
1: 일반 소가 아닌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알아내니까
0: 네.
1: 헤라가 제우스를 몰아주지 못하고
0: 네.
1: 제우스의 사랑을 받은 이오를 괴롭혀요.
0: 아...
1: 그 이오가 고생을 해.
0: 네.
1: 또 유로파라는 공주가 있었대요.
0: 유로파. 아...
1: 유로파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제우스가 이 네. 여자의 환심을 샀기 위해서
0: 네.
1: 그냥 황소가 아니라 하얀 황소.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지. 하얀데 황소라는 건 말이 안 되지.
0: 네.
1: 황소는 노란 소니까.
0: 네.
1: 백소가 되겠죠.
0: 네.
1: 백소로 돼갖고
0: 네.
1: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막 반짝반짝이는 흰 황소로 변신해가지고
0: 네.
1: 유로파한테 탁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 유로파가.
0: 네.
1: 야, 이 소는 뭐야? 너 소냐? 나 유로파야. 그럼 그냥 가. 그러더니 갑자기 제우스가 공주를 태우고 바다로 돌아가 버려요. 납치한 거지.
0: 네.
1: 그래서
0: 네.
1: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0: 네.
1: 그때 생긴 땅덩어리가 뭐다? 유럽.
0: 유럽이다.
1: 네. 유로파를 끌고 내려가서 나온 산
0: 유로파.
1: 땅이 유럽.
0: 네. 그리스 신화의 공주 이름에서 유럽이 네. 나왔군요.
1: 유럽이라는 게 나왔대요.
0: 네. 네.
1: 그 다나이라는 여인을 좋아했는데
0: 네.
1: 그 여자는 그 여성은 높은 탑 안에 갇혀 있었대요.
0: 네.
1: 남자 못 만나게 하려고.
0: 네, 네.
1: 그러면은 동물로 변해서 못 가는 거야.
0: 네.
1: 그거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0: 어떻게 했어요? 뭘로 변신했지?
1: 비인데 비.
0: 비.
1: 하늘 내리는 비.
0: 네.
1: 빗방울인데 그냥 비면 관심을 못 사잖아요.
0: 네.
1: 황금비.
0: 황금비.
1: 대단한 제우스입니다. 어떻게든 여자를 그냥 꼬셔보려고.
0: 황금비.
1: 황금비로 변신한다는 게 말이 돼?
0: 모았으면 좋겠다.
1: 겨울비도 아니고.
0: 받아가지고.
1: 겨울비. 아. 하여튼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0: 네.
1: 이 제우스는 어마어마 되게 에피소드 되게 많아요.
0: 네.
1: 그래서 막 이거 변신할 것 같아 무조건 여자를 만나라고 하고 다니는 거야.
0: 네.
1: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돌이켜 보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해학과 풍자죠.
0: 네.
1: 제우스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이나 감정,
0: 네.
1: 사랑, 질투, 욕심, 또 가끔은 사이코 같은 집착.
0: 네.
1: 이것들을 제우스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풍자하고 해학을 한 거죠.
0: 아.
1: 근데 결론은 헤라가 네. 와이프잖아. 어쨌든 자기가
0: 네.
1: 정식 와이프인데 이걸 해도 해도 너무한 거야.
0: 언제까지 참을까?
1: 참다 참다 열받았습니다.
0: 네. 폭발해요.
1: 폭발해. 그래서 원래 헤라가 되게 무서운 나쁜 여신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0: 그렇게
1: 네, 그런 게 이미지가
0: 그죠?
1: 있잖아요. 근데
0: 네.
1: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가정과 결혼을 지키는 착한 여신인데 이제
0: 강해졌어.
1: 제우스 때문에.
0: 남자 때문에.
1: 제우스 때문에. 그래서 헤라의 질투 때문에 벌어진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0: 아, 헤라의 질투.
1: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0: 네.
1: 보통 와이프였으면 남편을
0: 네.
1: 뭐 속된 말로 후루룩 패든 뭘 기강을 잡든 뭔지 할 텐데
0: 네.
1: 제우스는 신 중에 신이잖아요.
0: 네.
1: 헤라가 자기 자배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0: 네.
1: 말도 못해. 투덜대지도 못해.
0: 어떻게?
1: 그래서 어떻게 제우스가 사랑한 여자들
0: 네.
1: 제우스가 사랑했던 그 인간들과 제우스가 갖게 된 아이들을 엄청나게 질투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걸로 할 수 없,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자기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0: 네.
1: 이제부터 나오는
0: 네.
1: 정말 영웅 중에 영웅
0: 네.
1: 그리스 신화의 최고 대표 인물
0: 네.
1: 헤라클레스.
0: 아, 헤라와 클레가 만났네.
1: 근데 헤라클레스는 이미
0: 네.
1: 태어나기 전부터
0: 네.
1: 헤라한테 찍혀버려 있어요.
0: 아.
1: 요건 다음 주 시간에. 근데 영웅 이름이 헤라클레스잖아요.
0: 네.
1: 헤라는 헤라가 맞아요. 이름 헤라.
0: 네.
1: 클레스가 뭔 줄 아세요?
0: 클레스.
1: 영광이래요. 영광.
0: 영광.
1: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0: 영광이네?
1: 헤라의 영광이란 뜻인데
0: 네.
1: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헤라는 이 아이를 싫어해.
0: 아.
1: 그러니까 이름과는 되게 안 맞는.
0: 그러니까.
1: 그 다음 시간은 여러분 오늘까지
0: 네.
1: 이제 헤라가 왜 제우스와 이렇게 일이 됐는지
0: 네.
1: 왜 질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0: 네.
1: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이자 이 시대 후니가 가장 롤 모델로 삼고 있는
0: 네.
1: 헤라클레스.
0: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하면 굉장히 힘센
1: 어마어마한 마초남의 상징이잖아요.
0: 아,
1: 헤라클레스.
0: 헤라클레스는 과연 어떻게 성장을 하고
1: 그렇지. 왜 또 저주를 받게 됐고
0: 그렇죠.
1: 왜 어느 순간에 인간이 어느 순간 신이라는 존재한테 좀 맞서게끔 될 수밖에 없었는지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시간에
0: 야, 제우스와 헤라의 그걸 보니까
1: 야.
0: 사실 남편이 바람을 피잖아요.
1: 네.
0: 그러면 상간녀는 막 그 공개적으로
1: 네.
0: 오픈을 하잖아요. 참 이렇게 못된. 근데
1: 아, 세상 제일 못된 여자.
0: 뭐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1: 그쵸, 그쵸.
0: 이렇게
1: 네.
0: 그 할 때.
1: 네, 네.
0: 그렇지만 자기 남편은 또 이렇게 내 나의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1: 그치.
0: 위해서 우리 남편은 보호 이거죠 신변 보호.
1: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거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0: 네.
1: 여러분들이 공감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A라는 남성과 B라는 여성이 결혼을 했어요.
0: 네.
1: 근데 A라는 남성이 너무 여성을 좋아하면서 바람을 많이 폈어.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근데
0: 네.
1: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여정 입장에서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근데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0: 네.
1: 남자가 이제 아까 상간녀라고 하셨는데 바람 피는 상대. 미혹시 같으라면
0: 네.
1: 이 여자 젊고 젊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바람의 상대야. 아, 완벽하게 알아를 벌었어. 인정했어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 추측이 아니고 인정한 거예요. 그럼 그 여자한테 꽃을 하겠습니까? 만나겠습니까?
0: 아니요. 나는 안 만나.
1: 만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죠?
0: 응.
1: 나는 굳이 만나서 뭐 물을 뿌리고 뭐 뺨을 때리고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0: 그게 떨어지라고 그런 거지. 어? 옛날에는 너 떨어져. 그리고 괴롭혀야지 포기하고 떨어지니까.
1: 오히려 악이 생기지 않을까? 어차, 네가 나한테 이래? 네가 그러니까 네 남편을 버리는 거야. 이런 네. 거 아닐까?
0: 연기가 실감난다.
1: 아니 왜냐면 저희가 네. 남자잖아요. 네.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0: 네.
1: 제가 만약에 A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A라는 네. 여성이 C라는 남성과 바람을 피는 걸 내가 알아버렸어. 네. 근데 그게 팩트야.
0: 네.
1: 그러면 제가 굳이 A라고 피고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너랑 나랑 끝. 너 죄 좀 살아. 이게 나은 거 아니에요? 왜 거기서 이렇게 그 말이 많은 건가?
0: 그게 그렇게 쉽나요?
1: 왜요?
0: 그게 참 그
1: 그러면 미역씨도
0: 다 다르지.
1: 그럼 미역씨도 약간의 그건 있겠지.
0: 아니요, 나는 안 그래요. 가는 사람 안 잡죠.
1: 그죠? 미련이 없죠. 네. 저도 굳이
0: 편하게, 인생 짧은데
1: 내 말 아니.
0: 근데
1: 너 가, 나도 가면 되잖아. 네.
0: 근데 실제가 아니고 네. 그냥 그
1: 주측
0: 의처증이 있는 남자인데.
1: 아 그거는 그거는 다르죠.
0: 그건 늘 다르죠.
1: 그건 완전 다르죠. 네. 그거는 정말. 집착이고 저거고
0: 네.
1: 팩트가 아니잖아요.
0: 네.
1: 팩트가 아닌 거죠?
0: 네. 아니 팩트 실제 사고 얘기예요 저는.
1: 아 실제 사고인데 네, 네. 의처증 있는데 사실 이게 사실이었어?
0: 전혀 상관없는 남자를.
1: 왜 그랬대요?
0: 그냥 의처증인 거야? 거지,
1: 아 그거는 그분이 잘못된
0: 근데
1: 거고.
0: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사례를 해놓고
1: 네.
0: 네가 얼마나 잘났나 보자고 아랫도리를 벗겨서 그랬다는 게 나와서 나는 너무
1: 남자가?
0: 어이없어서 정신적으로
1: 그건,
0: 문제가 있는
1: 그건 정신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 그분이 생각해 결국엔
0: 다 열등감에서 나온
1: 열등감이야. 왜냐하면 그게 그걸 그거라 생각을 해. 아니잖아요.
0: 아니죠.
1: 정신적인 것이 더 쓸 텐데 네. 야, 그건 너무 웃긴다.
0: 아 우리 너무 깊이 갔다.
1: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헤라이스를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그냥 그래? 그럼 너 그래라. 그럼 되지. 그걸 왜 좋아하는 그 여인과 인간을 미워하냐고.
0: 모든 그니까 헤라가 뭐
1: 그 얼마 못된 짓이에요.
0: 질투해서 휘저놓으면
1: 그 밑에 사람만 다치는 거야. 아. 그 얘기 다음 주부터 나오거든요.
0: 네. 그래서 우리 가요에도 바로 이런 노래가 있네요. 헤라의 질투.
1: 그것도 있는데
0: 우리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1: 그거 잠깐 들어볼까요?
0: 네? 네. 네. 손상미가 부릅니다.
1: 헤라의 질투.

0: 손상미의 헤라의 질투 들으셨어요. 적당한 질투는 사랑의 묘약이 될 수도 있나요?
1: 그렇죠.
0: 귀여운 질투 정도?
2: 적당한 질투는 그런 사랑의 뭐랄까 그 네. 비타민?
0: 비타민. 근데 적당한 게 그 수준을 잘 잡아야지. 질투는 내 눈을 멀게 하고 독약이에요, 독약.
2: 아 질투 안 하세요?
0: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겠어.
2: 그렇긴 한데 저는 예전에 별명이 질투의 화신이었어요.
0: 왜 이렇게 질투했어요?
2: 근데 모르겠어. 어릴 때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나를 위주로 해야지.
0: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2: 네, 이 여자분이 막 친구 만난다고 그러면 싫어. 그게 싫었어요. 근데 한 20대, 30대 되니까는 안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근데도 조금 저는 근데 저도 반대로 질투 되게 많이 받았어요.
0: 네.
2: 왜냐면 제가 왜냐면 해프게 다니고 되니까.
0: 네. 어머 옛날에 뭐 화려했다고 뭐.
2: 아 그러니까 뭐 아니 네. 상대방 여자분 문 열어준 거 가지고.
0: 어떤...
2: 그게 뭐 오빠 뭐 누구 누구 문 열어주고 다니는데.
0: 문 열어주고 난 안 열어주고.
2: 아니 열어주죠 열어주는데 왜 쟤네들 문 열어주냐고.
0: 나만 열어주지.
2: 어 그런 약간 차 문도 아니고 그냥 저기 문 뭐 앞에 문 있잖아요. 뭐 정문 이런 건데도. 아, 어마어마 질투하더라고 여성분들이 안 그런 것 같아도 아, 질투 많아요.
0: 내 여자한테만 잘해줘. 그게, 옆에 있을 때 그 여자가.
2: 아 그치 그치. 아니 그게 그렇죠. 당연하죠.
0: 제 네. 눈치껏 해야지.
2: 지금은 진짜. 사는 법을 알아요. 근데 예전에
0: 그런
2: 몰랐어.
0: 그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요? 옆에 내 여자가 있는데도 너의 여자 밥상에서 식당에서
2: 뭐
0: 깻잎 그 떼어주는 거 이런 거
2: 아 우리 그 얘기 한 번만 잠깐 시간 내 딱 1분만 해보죠. 미혁 씨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얘기 알잖아요.
0: 그건 아닌 것 같아.
2: 미혁 씨랑 저랑 교제를 해. 근데 미혁 씨 친구 베스트 프렌드야. 근데 깻잎을 먹으려는데 안 떨어져. 근데 아무도 그걸 못 봤어. 제가 봤어요. 잡아줍니다. 싫어요? 나빠요? 좋아요? 아, 좋을 필요는 없지만 싫어요? 괜찮아요? 남자친구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의 깻잎을 잡아줬을 때 기분 나빠요?
0: 근데
2: 나쁠 정도예 그게?
0: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
2: 그럼 이거는요?
0: 잡아주거든요.
2: 나리 남자를요?
0: 아니 누구든.
2: 그래 내가 말해.
0: 내가
2: 누구든.
0: 그냥 누구든 나도 잡아주거든.
2: 그러니까 누구든.
0: 그래서 잡은 거 내가 먹지.
2: 그 맞아 내 말이. 누구든 잡고 내가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베스트 프렌드랑 미옥 씨랑 있고 남친과 있어요. 날이 좀 추워. 근데 미옥 씨는 자켓이 있어. 근데 나의 베스트 프렌드는 자켓이 없네. 오들오들 떠네. 그 다들 추운 거 알아. 그 남친과 추우세요? 그리고 자켓을 벗어줘. 이거는 괜찮아요, 나빠요?
0: 벗어줘야지. 오도도를 떨고 있는데 어떡해.
2: 그쵸. 내 여자친구의 친구잖아요.
0: 내 베스트 프렌드라고.
2: 그러니까. 좀 미혹시켜서 생각하시는 게 맞다니까.
0: 베스트 프렌드밖에 안 남아요.
2: 근데 또 네.
0: 근데
2: 다를 수도 있다잉.
0: 또 그게... 이렇게,
2: 아, 친구의 친구를
0: 아니,
2: 사랑했네.
0: 대충 알아서 해. 대충 알아서
2: 알았어요. 아, 정답은 없어요.
0: 네, 맞아요.
2: 정답은 없어요.
0: 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2: 근데 이거 재밌다. 이거 네.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0: 요런 거 하셔야 돼요. 분위기 잘 봐야지. 괜히 그냥 깻잎 한 장 때문에.
2: 근데 어떤 여자분은요 친구인데 잡아주면 잡아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0: 그렇죠. 아니
2: 여자친구가...
0: 먹던 거 갖고 또 이렇게 잡는 거 싫어. 난.
2: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되게 무한해요.
0: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냥 혼자 떼어먹어요. 문제 일으키지 말고.
2: 애초에 깻잎을 드시지 마세요. 굳이 왜 거기서 꼭 먹어야 돼?
0: 그 깻잎을 다 잘라갖고 나오지 그냥.
2: 그러던가 그러던가.
0: 가위로
2: 그냥 조사버려. 조사버리던가. 아니 드시지 마세요 그냥.
0: 헝클어뜨나.
2: 그냥 헝클어뜨나 그냥. 아무나 집어먹어.
0: 좋게 좋게.
2: 그래요. 네. 그게 최고야.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2: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2: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조림이 참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2부 함께하십니다.
3: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8: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7: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8: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7: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8: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7: 베틀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0: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1: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0: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1: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0: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1: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2: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4: 엄마 집밥이 최고지.
1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5: 밥 한 그릇 더요.
1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5: 웨스턴 도마칼국수.
16: 도마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5: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융자 위기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에추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2: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제공으로 입원케 하십니다.
0: 보이는 라디오를 보이시는 분은요, 어머 제가 이게 뭔가 하실 거예요. 위에 목과 등에 뭔가를 채고, 이렇게 애기 없는 것도 아니고 목에다가 뭐를 올려놨죠? 어깨와 목이 너무 시원해요. 야, 오늘 헬스코리아의 여신 김원정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정
17: 안녕하세요.
0: 씨.
17: 안녕하세요. 오늘은
2: 반갑습니다.
17: 네, 이런 선물 가지고 왔죠.
0: 아,
17: 네.
0: 진짜 이게 너무 시원하죠. 너무 시원해요.
17: 네, 우리 이게 신상품이에요. 네. 신상품.
2: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17: 헬스코리아 H 솔루션의 네. 또 걸작품입니다. 목, 어깨 마사지기.
0: 이건 충전으로 돼서
17: 너무 좋아요.
0: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녀서도 하겠어요. 이거 하고 나가면 히트치겠다.
2: 아니 근데 네. 되게. 그냥 착용이 너무나 간편해가지고 여러분 네. 카메라 보시면
17: 뒤에도 좀 보여주세요. 네. 기존에 이제 목 어깨 마사지기는 사용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품도 있었고
2: 좀
17: 차별화도 있어요.
2: 밑에도 움직이는군요.
17: 밑에 조기가
2: 난 저건 몰랐네.
17: 우리가 네.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목이랑 어깨 막 뻣뻣할 때 네. 누가 뒤에서 이렇게 저 지금 뒷부분에 있는 거
2: 네네.
17: 엄지손가락 꽉 눌러주면서 이렇게
2: 눌러주는 거구나.
17: 뒤에 승모근을 막 풀어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네 개의 손가락으로 딱 감싸가지고
2: 맞아요.
17: 꽉꽉 앞 좋은 사람이 눌러주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계속 해달라고 할 수 없는데
2: 옛날 생각나네요. 진짜.
17: 얘는 계속해요.
0: 이거 파워풀한데요. 그러니까 목과 네. 어깨 그리고 그 겨드랑이 뭐 날개
17: 견갑골,
0: 찝지
17: 응. 견갑골
0: 거기까지 찍어주는데요. 그
17: 승모근 네. 또 요 뒤쪽
0: 네.
17: 어깨 뒷 라인 이 네. 부분을 잘 풀어주셔야 되는데
0: 네.
17: 거기가 제대로 풀리는 마사지기입니다.
0: 와,
17: 너무 시원하죠.
0: 이게 근데 가격도 너무 좋아.
17: 따뜻하게
0: 5년. 네. 온열도 되고.
17: 온열도 되고.
0: 와, 이게 얼마?
17: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0: 네.
17: 네. 저희 출시 가격.
2: 네. 네.
17: 50불 할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0: 네.
17: 또 가정의 달이니까.
2: 네.
17: 99불.
0: 99불에. 99불. 야, 이거 선물로 너무 좋겠어요.
17: 가격 듣고 다 놀라시더라고요.
2: 아니, 근데 지금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도대체 뭔지를 모르실 거예요. 이름부터 알려주셔야지.
17: 목 어깨 마사지.
2: 목 어마. 목 어마.
0: 목 어깨 마사지.
17: 마사지. H솔루션.
2: 네. 아. 새로 나온 거고요, 여러분.
17: 네.
2: 굉장히 휴대도 간편하고 타입C로 그냥 핸드폰 충전하시면 똑같은 단자로 충전하시면 되고요.
17: 충전하기도
2: 네.
17: 쉬운 거죠.
2: 네.
17: 물론 저희도 보내드려요. 충전기.
2: 아,
17: 그렇지만
2: 네. 너무 좋아 보인다.
17: 핸드폰이랑 같으니까 C타입이라는 것도 정말 네. 매력이고
0: 네.
17: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움직이시잖아요.
0: 네.
17: 기존의 목 어깨 마사지기는 물론 유선 형태도 무선 형태도 있긴 하지만
0: 네.
17: 좀 고정을 하고 왜냐면 밀착이 돼야 되니까
2: 그렇죠.
17: 네. 움직이질 않고 어디에 딱 이렇게 누르고 있었대요.
0: 네.
2: 의자 같은 데
17: 딱
2: 대고 있어야 되니까.
17: 하는 동안은 그래도 제대로 받으려면
2: 그렇죠.
17: 밀착돼서 받으려면 왜냐면 마사지 위치가 흔들리면은
0: 네.
17: 잘 그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2: 네.
17: 근데 얘는 그냥 움직이시고 설거지 하시는 분도 있고
0: 네.
17: 집안일 뭐 청소도 하시는 분도 있고
0: 네.
17: 어떤 분은 운전하시면서도
2: 네.
17: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2: 역시 주무시지 마세요.
17: 핸즈프리.
2: 아니, 점점 얼굴이 미소가 쓱 지어지는 게 뭔가 편한 것 같아.
17: 이거 방송은 안 하시고 이제.
2: 야, 보통 이렇게 네. 어깨가 무겁다는 분, 뒷목 무거우신 분들
17: 네.
0: 네.
2: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막 귀신이 올라가 있다라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17: 귀신 나는 곰두마리.
2: 곰두마리? 아, 우리 이렇게 왜 이렇게 귀신 다리가 올라가 있다 막 이런
0: 네.
2: 얘기도 하는데.
0: 네.
2: 이렇게 정말로 위다 탁 뭐라고 해야 돼? 보자기 싸듯이 탁 감싸면
17: 네.
2: 정말 자기가 알아서 지금 세 단계의 모드가 있다고 네. 하셨어요.
17: 네.
2: 모드가 그러니까 바뀌면서
17: 이게 그냥 얻는 형태가 아니라 얘기하신 것처럼 네. 감싸기 때문에
2: 그렇죠.
17: 이 뒤쪽 승모근을 제대로 풀어줘요.
2: 아.
17: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이 뻣뻣하면 특히 목 같은 데도 막 거북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저 지금 이렇게
0: 네.
17: 목 이렇게 뒤로 하시면서 하시는데 너무 시원하잖아요.
0: 네.
17: 그럼 온열까지 들어와서 그냥 뻣뻣한 목이 진짜 야들야들하게 풀려요.
2: 저거 예전에
0: 세다.
17: 신통방통.
0: 시원하다.
2: 여자분들 네. 저거 해주면 하루 사귀어줬거든요 제가. 그냥 아니. 와서 오빠 하면서 한 2시간 무진절 주면
17: 그치,
2: 하루 만나주고
17: 가죠.
2: 마음을 가고 있는데
0: 2시간?
2: 이건,
0: 네? 2시간?
2: 아니 그런 애들이 있었죠. 옆에서 그냥, 그냥 앉아갖고 그냥 말하면서 계속 풀어주는 아이가 있었어요.
0: 지금 와이프 듣고 있을 거야.
2: 오늘 안 들을 거야.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이 가거든요.
0: 시원해요. 이거 훈이 씨도 한번 해볼래요?
2: 좀 이따 해볼게요. 일단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17: 이게 야. 뒤쪽으로 이렇게 밀착이 딱 될 수 있는 게 그 스트랩으로 돼 있어서 끈 조절은 또 가능하고 딱 내 몸에 밀착을 네. 하게끔 돼 있잖아요.
2: 지금 혹시라도 네, 보시는 분들이 봤을 때 저 위에 있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할 텐데 옆에
17: 아니,
2: 살짝 스트랩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뒤로
0: 이렇게
2: 클립으로 딸깍 하시면 딱 고정이 돼요.
0: 배낭 매듯이
2: 네, 네.
0: 그렇게 맺고 또 안에 스트랩이 있어서 팔을 끼면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땡겨주면서.
17: 저도 처음에는 네. 아니 뭐 그렇게 시원할까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에 가져가서 해보고 부엌일 하다가도 저는 진짜 저렇게 왜냐면 손이 자유로우니까
2: 네.
17: 부엌일 하면서 저거 하고 있었다니까요.
2: 부엌일도 하세요?
17: 아니
2: 그런 거 다 그냥 밑에 따라 하녀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17: 주부가
2: 어? 하녀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17: 부엌일은 네. 모두의 모든 여자들의
0: 잠깐만 해도 네. 혈액순환이 확 되는 게 느껴지네요.
17: 맞아요 맞아요.
2: 그리고 아니,
17: 막 머리까지 맑아져.
2: 출시 가격이 50불 할인해서
17: 50불 할인
2: 99불에
17: 99불 해서 선물로 너무 많이
2: 너무
17: 나가요.
2: 진짜.
0: 아, 이게 정말 좋은 선물이겠다.
17: 네. 주말에 좀 부담도 없고
0: 네.
17: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마사지 체어가 집에 있으셔도
0: 네.
17: 저희가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2: 네. 그렇죠.
17: 그러니까 이게 이제 케이스도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2: 네, 지금 제 케이스를 들고 있는데요.
17: 조금 더 이렇게
0: 네.
17: 다 보여주세요.
2: 네, 케이스가 굉장히
17: 보여주셨어.
2: 케이스가
0: 여행 갈 때도 가져가도 좋아요. 좋고
2: 아잠하고 있고요.
0: 되겠네요.
2: 네.
0: 차에다 놓고
17: 맞아요.
0: 오,
17: 그래서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일단 뭐 집에 하나 딱 장만하시는 것도 좋고 네. 선물로는 그 효과가 큽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받을 때마다 받으신 분이
0: 네.
17: 마사지 받을 때마다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럼 고마운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2: 이게 프로덕트 모델명이 HS88이에요.
0: 네.
2: H솔루션의 88. 그러니까 88 알아서 88인가?
17: 88.
2: 오, 네. 좋다.
0: H솔루션.
2: 네, 여러분 이거 진짜
0: 아.
2: 지금 출시 기념으로 50불이나 지금 세일 프라이스가 나오는 이 기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0: 100불에.
2: 네, 정말 100불 행복이다 이거는.
17: 정말 좋아요.
2: 이거는 어르신, 뭐 어머님, 뭐 장인어른, 장모님, 뭐 할 거 없이 다 누가 드려도
17: 네.
2: 그냥 진짜 에브리데이 쓸 수 있는 거네요, 진짜.
0: 네.
2: 너무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목 어깨 마사지입니다.
0: 네.
2: 목 어깨 마사지 100불에 만나실 수 있고요.
17: 그리고 이제 네. 요거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31일까지.
2: 그러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17: 응모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네. 네. 저희 헬스코리아에 오셔서 어떤 매장이든 어느 네. 매장이든 오셔서 네.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든 응모권을 네.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걸 추첨은 6월 10일 날 한다고 했죠. 저희가.
2: 네. 네. 네.
17: 1등 마사지 체어. 그 이제 2등, 3등, 4등, 5등 있는데 네. 요 목 어깨 마사지기가 네. 4등.
2: 4등 상품으로도
17: 됐어요. 4등 상품. 근데 4등은 10명 드려요.
0: 아.
17: 한 명이 아니라.
0: 네.
17: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또
2: 그럼 나 두 개 되겠네.
17: 희망을 마사지
2: 하나 사고 되면 두 개네. 아이 참.
17: 그 응모권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네. 31일까지 저희가 받습니다. 네. 가정의 달까지 하니까 그것도 네. 놓치지 마시고 네. 또 행운을 점쳐 보세요.
0: 아, 좋아요. 바로 헬스코리아로
17: 절대 안 내려놓으시네.
0: 이제 벗을까요?
2: 아니요, 아니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17: 네, 10분 정도 이제.
2: 아, 이게 또 가고. 자동 타이머요?
17: 네네. 네. 아. 계속하면 되는데 충전은 3시간 정도 하면 충분히 이제 이용하실
0: 네.
17: 수 있고
0: 네.
17: 시원하죠.
0: 네.
2: 방송 동안 하세요.
0: 네. 네. 네.
17: 맞아, 맞아요.
0: 내려놓기가 싫어.
17: 소리도 소음도 없고.
2: 소음도 없네.
0: 소음이
2: 네.
0: 없어요.
17: 그러니까 네. 그 마이크가 다 잡힐 텐데도 전혀 네. 부드럽고
0: 부드러우면서 쎄
17: 강해요.
0: 네.
17: 그 지금 한 가지 문제만 하셨는데 뭐냐 네. 버튼을 누를 때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2: 아 뭐가 달라져요? 한번 다른 버튼
17: 마사지 하는 게 조금 거, 넓게도 하고 위아래로 또 주물러 주듯이.
2: 어 이게 좀 더 넓어지는 것 같다.
0: 얘는 더 꾹꾹이야.
2: 아, 꾹꾹이야?
17: 들어가죠. 더 강하게. 맞아 맞아.
0: 어 퍼즈가 있으면서 천천히 꾹꾹.
2: 아 이렇게 꾹 눌러주는 소리구나.
17: 달라요.
2: 자, 그다음
17: 마지막은 거? 약간 위아래로도.
0: 얘는 더 막 감미롭게 막 조금 요술을 부리네요. 오 따뜻해.
2: 감미롭게.
17: 어 이제 온열이 들어가면서.
0: 오 따뜻해.
2: 오.
0: 오 따뜻하네요.
17: 온열
0: 온열까지 있네.
17: 네.
0: 아. 이거 네. 여기 은근히 춥잖아요. 캘리포니아가
17: 네.
0: 밤에
17: 그쵸.
0: 밤에 이거 하면 너무 좋겠다.
2: 너무
0: 따뜻하고.
2: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0: 백두래.
17: 아니 우리가 네? 목 어깨 여기 승모근 네. 네. 견갑골 이쪽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0: 예.
17: 여기만 이제 날아갈 것 같아요.
0: 여기만 잘 풀어줘도.
2: 그럼 그럼요.
0: 네.
2: 항상 자. 고개 끄덕끄덕 했는데 네. 이거 너무 좋겠다.
0: 네.
2: 좋아.
0: 자 오늘 빨리 진도 나가볼까요?
2: 진도 나갑시다.
0: 네.
2: 근데 뭐 지금 이것만 네. 해도 하루 종일 얘기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2: 너무 좋아서. 근데 또 우리 또 가정의 달 세일을 하시니까.
17: 네. 네.
2: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이 또
17: 마사지였죠. 또
2: 그라비티는 일단은 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꼭 짚고 넘어가야죠.
17: 그라비티 그대로 가격 가고 있습니다.
2: 아니 근데 그라비티 지금 사은품이 조금 애매한데 지금 사은품 주시나요?
17: 이지바이크.
2: 이지바이크 주세요?
17: 이지바이크 좀 전에 들어오는데 저는, 이지바이크 네. 또 구매하러 가신다고.
2: 아 왜냐면 저 거래처 네. 거래처 그 법인장님이 계신데 항상 앉아 계시니까 요새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네. 미팅 갔다 왔는데 진짜 사람이 하체 힘이 중요한데. 이분도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17: 맞아.
2: 걷는데 휘청대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아 뭐 어쩌죠 하는데 술도 못 먹겠대요. 힘이 없어서. 그래갖고 제가 몸에 좋은 거 사드리느니 차라리 사무실에서 운동하시라고
17: 맞아, 맞아.
2: 이거 사드리려고. 아. 근데 왜 사주냐 저한테. 파더시 되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부모님까지 막 웃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좀 싸는 거지 뭐.
17: 비즈니스 차원에서.
2: 비즈니스 차원에서.
0: 네. 네.
17: 근데 그렇게 선물도 제대로 해야
2: 그러니까요.
17: 뭔가 연결이 잘 되겠죠.
2: 아, 그럼요.
17: 근데 그렇게 딱 필요한 거를 얘기하신 거죠. 근데 그분 만약에 지금은 막 괜찮다고 하지만 받아서 사용하면 사용하실수록
2: 괜찮다고 안 하셨어요? 그냥 그냥 그러고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네가 정말 할 거냐 이랬지.
17: 근데
2: 아니라고 거절을 안 하셨어.
17: 사용을 하면 할수록
2: 좋아하시겠지.
17: 후니님이 뭐 부탁하는 거는 거절을 할 수
2: 그렇죠.
17: 없을 정도로
2: 저도 그걸 바라고
17: 네.
2: 투자를
17: 그렇죠.
2: 하는 겁니다.
17: 현명하신 네. 선택인데 이지바이크 네. 지금 249불 가격 정말 착합니다. 근데
2: 네네.
17: 그걸 그라비티 구매하시는 분들께 그냥 네.
2: 무료로
0: 네.
17: 무료 배송까지
0: 네.
17: 다 저희 해드리고 그라비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야무지게 여러분의 몸을 관리를 해드리는 마사지 체어고
2: 그렇죠.
17: 처음 마사지 체어를 구매하신다면 더 이상은 없다.
0: 네.
17: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디바는 뭐 그 만족도 면에서나 그 성능 뭐 퀄리티 면에서는 최고지만 그라비티는 고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2: 네.
17: 좀 부담 없는 가격에서
0: 네.
17: 최고의 그 가격 대비 최고의 마사지를 받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라비티 가격 저희가 유지하면서
2: 네.
17: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83불 플러스 텍스 한 달에
2: 아.
0: 네.
17: 렌트 아닙니다.
2: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렌트라고 네. 오해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17: 의외로 많더라고요.
0: 네.
2: 아니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17: 네.
0: 네.
2: 83불 플러스 텍스. 아니 지금처럼 고물가 시대에
0: 네.
2: 무이자로
17: 네.
2: 8불을 4년간 해주시면서 풀 서비스 주시고 풀
0: 네.
2: 애프터 서비스 3년 주시고 올 83불 플러스 텍스 한 100불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 값에 1년 360불 24시간 나만의 마사지를 갖고 있다는 거는
0: 네.
2: 지금 앞으로 무조건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그렇죠. 앞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0: 네. 네.
2: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가정의 달 이번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0: 네.
2: 고민은 그만하시고 체험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바로 헬스코리아로 네. 연락 주세요.
2: 어디로 가면 될까요?
17: 저희 매장은 올림픽과 웨스턴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그 1층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0: 네.
17: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0: 네.
17: 그리고 부에나파.
0: 예?
17: 한남체인 몰, 그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이에요.
2: 네. 예.
17: 여기서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0: 네.
17: 코코우도 바로 옆에 있고요.
0: 네.
17: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네. 플라자, 그 아리랑 마켓몰 많이 하시는데 바로 옆에요.
2: 옆에 인방. 네.
17: 인방과 네. 바로 옆집.
0: 전화번호 213-383-1005번
17: 385
2: 385
0: 1005 네. 아 385에 네. 1005번
17: 385 네. 가라고 그때 막 그렇게 얘기하셔.
0: 그러니까. 아니 안 적혀 있어서 내가 외웠다고 자랑하려고 참 했더니 틀려버렸네.
2: 자랑스러울 거라다가
0: 네, 385-1005 네. 우리 앤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마사지기 어때요? 호호호 하시면서 물어보셨어요.
17: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약하게 하는 마사지를 되게 싫어해요. 세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17: 네.
0: 근데 이거는
17: 제대로 받으시는 거죠.
0: 괜찮아.
2: 이것도 지금 괜찮아. 체험이 가능하신가요? 좋아.
17: 그럼요. 저희
2: 가시면, 헬스코리아 가시면.
17: 매장 와서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헬스코리아 제품이 나오면 시상품이 나오면 집에 네. 가져가서 이제
2: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17: 테스트를 할 때 네. 저는 이제 또 객관적으로 또 필요하니까 자료가.
2: 그렇죠.
17: 에어바를 써보라고 이제 많많이 하죠. 그럼 그냥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어깨 마사지기는요.
2: 너무 좋아하세요?
17: 구체적으로 표현한 어머 얘는 자유롭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할 수 있고 강하다.
0: 팔을 네. 움직이면서 그 위치도 조정 가능하고요. 강약도 조정이 또 더 돼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17: 그리고 이제 목이 뻣뻣하거든요. 근데 정말 강하게 시원하게 들어온다면서 그라비티보다도 막 더 사랑을 아니, 하트뿅뿅이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깜짝 놀랐어요.
2: 그동안 그 남편분을 얼마나 시달리게 하셨으면은 이제는 피드백이 알아서 나와.
17: 아니요. 그만큼 제품을 네. 너무 사랑을 표현을 하는 제품을 제가 처음 봤어요.
0: 아니 이거는 진짜 너무 가격 대비 지금 네. 100불에
2: 너무 좋은
17: 가격도
2: 것
17: 너무 착하다고.
0: 이것도 네. 워런티 되는.
17: 1년 되죠. 저희는 네. 무조건 마사지 체험은 3년이지만 네. 에이지 솔루션 모든 제품 1년 드립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무슨 문제 있으면 저희가 다 네. 해결을 해드리니까
0: 네.
17: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AS 때문에 헬스코리아 네. 제품을 선택하신다 얘기하시죠.
2: 야, 근데 이게 가격을 너무 좋게 해주시니까 제가 고민이 되는 게
17: 네. 이지바이크 얘기하다.
2: 이지바이크 얘기. 근데 저는 그분 이지바이크 사드려야 돼요. 사드려야 되게 맞는데 약속도 했고 그분이 필요한 건 이지바이크예요. 이것도 좋아하시겠지만 좀 남성 운동을 해야 되니까
17: 그렇죠.
2: 그게 좋은데 이거를 체험하러 가셔갖고 100불 너무 좋은데 하셨다가 그래비티 한번 체험하시면 야 이거는 한 달에 100불이 안 되는데 이럴 것 같아요.
17: 맞아.
2: 이게 굉장히 지금 가격이 너무
17: 근데
2: 좋으니까.
17: 근데 보통 둘 다 가져가세요. 왜냐면 마사지 그러니까 보통 미국 집들이 네. 1, 2층으로 돼 있고 네네네네. 마사지 체어를 1, 2층에 둘 수는 없잖아요.
2: 그렇죠. 아래층에 두시고
17: 그리고 이제 위쪽만 살짝 풀어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더 강하게
2: 그쵸.
17: 전체적인 마사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조거는 하나 꼭 갖고 계세요. 보통 그 마사지 체어가 있으셔도
2: 오늘 만약에 네. 하시면은 이지 바이크에 선물 받으시니까는 이지 바이크 하시면서 이거 하셔도 되고
17: 다 가져가시네.
2: 그렇죠. 다 가져가시네.
17: 최고죠. 이지바이크는 운동기구지만 마사지 볼이 있잖아요.
2: 네,
17: 또.
2: 발 마사지.
17: 그래서 그 용천혈 부분을 네. 꽉꽉꽉 눌러서
0: 네.
17: 이게 막 지압 효과까지 있고.
2: 그쵸.
17: 그러니까 진짜 풀이네요. 이거 받으면서 하면.
2: 여러분 5월 31일까지 기왕 구매하시는 거 하셔야 지금 가격 그대로 유지되시고요. 네, 또 응모권 가능하십니다. 응모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응모권을 받으시면은 6월 10일 날 공정하게 네. 이걸 발표를 하셔가지고 1등은 마사지 체어가 선물로 증정해드리고요.
0: 네.
2: 2회 2등부터 3등, 4등, 5등은 여러분께 많은 분들께 또 좋은 정말 핫한 그런 제품들만 선물을 드리니까 한숨을 쉬십니까?
17: 아니
2: 왜 한숨을 쉬세요? 지금 방송하는데 갑자기 그럼 어떡해요?
17: 감탄사
2: 그러니까.
0: 아니 N씨가 사러 네. 가야겠네요. 세일은 언제까지래요? 그러셨는데
2: 5월 31일까지
17: 뭐. 네, 저희 네. 가정의 달은 가격 지킵니다.
0: 100불에 내 건강을
2: 근데 이거는 진짜 가셔야 돼요.
17: 그러니까요.
2: 가셔서 테스트
17: 이걸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0: 하루에
17: 가서 해보세요.
0: 정말 틈날 때마다 누가 이렇게 있으면 어깨가
17: 네.
0: 누가 주물러주면 시원하다 있잖아요.
17: 네.
0: 이제는 이거 갖고 하면 되네.
17: 맞아.
2: 해줄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0: 해줄
2: 사람이 없어요.
0: 이걸로
2: 누가 해줘요?
0: 이걸로 오퍼 메고 해야지.
2: 그러니까.
0: 오시오네.
2: 근데 너무 좋다. 난 이 밑에를 해준다는 네.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는
17: 뒤쪽.
2: 어, 그나마 이렇게 뭐 예전에도 공유 있는데 어, 저 뒤에 이걸
17: 제가 저거를 더듬이라고 그랬다 혼났는데.
2: 아 그럼 뭐라고 고급스러운 표현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고급스럽게.
17: 원견도 안 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 제대로 눌러주 그냥 엄지 손가락.
2: 어 그게 정말
17: 움직이면서 막 확확 들어가는 거.
2: 저게 너무 좋다.
18: 힘들어, 진짜.
2: 맞아요. 저게 킥이네요 킥.
17: 그쪽이 진짜. 이제 승모근 그 네. 부분을 제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견갑골까지.
18: 마사지 기계 있어서 얼마나 좋아. 옛날 커플들이 자기야 내 차례 나 좀 눌러 이런데 막 싸우잖아요. 걸려
17: 하다가 나는 힘줬어 아~ 했는데 넌 왜 그래 네. 막.
2: 아 예전에 그러셨어요? 아,
18: 막 밟아버렸어요.
2: 마사지는 마사지는 받는 거였지.
17: 감정을 네. 감정이 나오는 거죠. 어? 좋을 때와 나쁠 때 아~ 마사지 기계 다리 쪽 강도가.
18: 이거 좋다.
17: 근데 이거 한결같은 우리 네. H 솔루션 목 어깨 마사지기 한결같이 몸을 관리해 줍니다.
2: 또 충전 타입 여러분 타입 C 그냥 우리 핸드폰 충전시와 똑같은 네. 단자로 충전하시면 네. 뭐 한 3시간이면 완충된다고 하시니까 네. 사용하셔도 너무 편하실 것 같고요. 네. 또
17: 그러니까 헬스코리아 하면은 네. 마사지 체어만 생각을 하세요.
2: 그렇죠.
17: 마사지 네. 체어 명광. 또 케이스 보여주시는데 너무 고급스럽죠. 네.
2: 케이스 고급스러워 너무 또 아담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물하시거나
17: 네,
2: 아니면
17: 부담 없이.
2: 어, 들고 다니시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18: 저는 아까 왜 케이크를 들고 오시나요?
2: 아, 살짝 조각 케이크인 줄 알고
18: 살짝 침을 넣었어요.
2: 어, 네. 그렇게 볼 수도
18: 야,
2: 있겠다.
18: 이제 진짜 이거는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 선물이 되겠네요.
17: 맞아요. 받으면 어. 받아서 또 하면 더한 네. 선물이죠. 네. 그러니까 마사지 체험만 생각하시지만 헬스코리아에 가시면 네. 이런 네. 진짜 꿀템들이 많아요.
2: 어, 근데 너무 네. 좋다. 저 개인적으로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우리 대표님 혹시라도 들으시면은 네. 화내실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제품인데
17: 들으세요.
2: 들으세요?
17: 네.
2: 어, 그럼 하지 말아야겠다.
17: 근데 아니, 얘기하세요.
2: 칼라 톤을 또 다른 칼라도 있으면 더 좀 이쁠 것 같아서.
17: 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의견을 나왔으니까. 내볼게요. 네네네. 그런 거 의견은 좋죠. 저희는 고객님들의 의견을 항상 듣습니다.
2: 저는 조금 더 좀 화려한 색깔이 있으면.
17: 화려한 색깔 무슨 색상 원하세요?
2: 네? 아니 뭐 빨간색, 주황색, 뭐 노란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화려하게.
17: 아, 저희가 두피 마사지기가 네. 네. 레드예요.
2: 아 맞다. 두피 마사지 레드지. 네.
17: 아 다음번에 제가 두피 마사지 갖고 그것도 지금 너무 좋아요. 핫해요. 그것도 50불 할인 행사에서 네. 79불인데
2: 미역씨 점점 이뻐지시는데 방송 안 하신다 이제.
17: 왜냐하면 두피 마사지기는요. 어. 네. 여자들 정말 네. 얼굴 라인이 바뀌
2: 맞아요. 아. 두피 이거 해주면 네. 어, 맞아.
17: 여러분들 이 두피랑 얼굴 피부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2: 맞아요.
17: 그래서 여기서부터 관리를 근본이 되는 여기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기 네. 때문에 이게 리프팅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네. 우리 마사지 받으러 가도 두피 엄청나게 막
2: 맞아요.
17: 압으로 막 이렇게 해주면 네. 너무 시원하잖아요.
18: 중요해요.
17: 그리고 이렇게 당겨 올라가는 것 네. 같은 턱 라인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18: 네.
17: 그리고 이제 탈모 예방 이런 것 때문에 남자분들
2: 그렇죠.
17: 샴푸 하시면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정말 시원해요.
2: 여러분 두피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네. 여기가 단단하지 않고 네. 막 흔들리거나 이렇게 잡히면은 그 약한 네. 거래요. 계속 마사지 해줘야 돼요.
17: 아, 근데 너무 단단한 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사지로.
2: 근데 너무 약한 저는 너무 약했어가지고
17: 너무 약하면 안 돼. 네,
2: 너무 약하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중간을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약했었어요 한동안. 그래갖고 엄청 많이 눌러줬거든요.
17: 근데 보통 마사지 이제 딱딱하게 네. 굳으면 이게 이렇게 혈관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2: 아, 그렇죠.
17: 근데 이제 통로가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혈류가 이렇게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되고 빨리 못 가다 보니까 영양 성분도 공급이 잘 안 되고 해서 두피 마사지가 이제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2: 거구나.
17: 된다 그러는데 너무 약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제
2: 근데 약한 사람들도 그걸 해줘야 돼요. 해줘야 이게 딱 잡아 당겨진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저 이거 사라고 할 거예요 마사지기.
18: 네.
2: 그랬더니 다음에 갖고 올게요. 그런데 안 갖고 오셨네요.
17: 오늘 못 올게 마사지기 네, 가져오라고 또.
2: 다음 주에.
17: 한 번에 하나씩 풀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7: 한 번에 하나씩.
18: 네. 네. 우리 씨랑 네. 저랑 또 지갑이 열리겠네요. 우리는 뭐 좋다면 조금 트라이해 보는 편인데
17: 네.
18: 이거는 정말 정말 강추예요. 좋아요.
2: 그냥 네. 카드를 맡기고 다녀야겠어요. 여기다가.
18: 강추야. 네. 이거 업고 다녀야겠다.
2: 근데 미역수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7: 한 몸이 돼서.
18: 네.
17: 한 몸이 돼서.
18: 그냥 업고 있어 계속 집에서도.
17: 네.
18: 시원해요.
2: 시원해 보여요.
17: 저는 처음에 이게 제품을 만나기 전에 막 뭐 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사지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뭐 진짜로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무슨 마사지 받는데 설거지를 했는데 그게 시간 활용 같은 거.
2: 네, 그렇죠.
17: 우리가 정신없이 일할 때 있잖아요. 막 네. 집안일도.
2: 그럼요.
17: 근데 목이 막 아파요. 그럼 잠깐이라도 받고 싶은데 네. 너무 심하면 그라비티 살짝 갔다 올 때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2: 그러니까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17: 하면서 네. 할 수 있으니까 위층 아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18: 몸에서 열이 나네요. 이게 혈액 순환이 돼서
17: 그렇죠.
18: 와우, 100불 투자로 여러분.
2: 그러니까요.
18: 너무 건강에 좋은 아이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2: 헬스코리아. 코리아 헬스코리아.
18: 네. 네. 13
2: 385에 1005번입니다.
0: 1005에 100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할 시간 우리 네. 끝인사 주실까요?
17: 그러니까 오늘 목 어깨 마사지기 뭐 두 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예. 직접 가서 해보시고 그렇죠. 마사지 체어도 체험해보시면서 네. 헬스코리아와 가깝게 지내시고 건강하세요.
0: 네. 네. 가깝게 지내면 그럼요. 그래도
17: 그렇죠. 건강해질 수밖에
0: 그렇죠.
2: 헬스코리아로 바로 가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7: 감사합니다.
2: 네. 우리 감사합니다.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2: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제공해 주시겠습니다.
19: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0: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9: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0: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2: 선택하세요 품질을,
23: 확인하세요 서비스.

0: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2: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4: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8: 요타임 투 플레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9: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8: 두 번째 참가자.
10: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8: 세 번째 참가자.
11: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8: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4: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5: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6: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5: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8: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7: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8: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8: 올림픽 골프니까.
1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9: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0: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9: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0: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9: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허니 씨. 네.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거울 속의 그 남자.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1: 괜찮은데?
0: 어우, 야.
1: 오늘 좀 괜찮은데?
0: 네. 이런 생각. 이 노래는요, 거울 속의 그 사람부터 네. 시작해라. 어? 뭔가 바꾸고 싶으면 바로 너부터. 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너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를 만들어봐.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요즘, 탱저씨.
0: 네.
1: 마지막 소식 한 가지 재밌는 거 드릴게요.
0: 네.
1: 극장가 난리 난 거 아십니까 요새?
0: 극장에 왜?
1: 전 세계 스크린 난리가 났어요.
0: 우리가 이미 얘기한 거 이 마이클 때문에?
1: 이거 때문에.
0: 아.
1: 이게 지금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영화죠. 마이클이 네. 지금 4주차인데요.
0: 네.
1: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탈환하고
0: 네.
1: 글로벌 누적 수익이 벌써 7억 300만이래요.
0: 아, 마이클은 떠났어도.
1: 야,
0: 아.
1: 대단합니다.
0: 네,
1: 우리 마이클.
0: 어? 맞아. 우리 딸꾹질하는 소리가 매력적이죠.
1: 네, 진짜로.
0: 7억 달러라면 그 보헤미안 랩소디
1: 네.
0: 그 기록도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 그렇죠. 그게 9억 1100만 정도 됐다고 해요.
0: 네. 지금 음악 영화
1: 음악 영화가 보헤미안 네. 랩소디가 근데 아. 휴역 중이니까 아마 네. 왜냐면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는 저 아시아 쪽 일본 쪽은 아직 개봉도 안 했어요.
0: 아직 일본은
1: 개봉 전이야. 아. 아마 10억 달러 고지도 아. 무난히 될 것 같다는 것들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0: 우리의 영원한 황제 아 마이클 잭슨의
1: 네.
0: 그 스피릿 좋은 노래들로 오늘 한번 아. 네.
1: 메들리 만들어도 끝이 없어요.
0: 네.
1: 좋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께 마이클 잭슨의 명곡 중에 명곡 Man in the Mirror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0: 네, 지금까지 탱자 한미역이었고요.
1: 지금까지 훈이훈이 한훈이었습니다.
0: 네, 내일 만나요.
1: 내일 뵐게요.

0: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1: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0: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1: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3: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4: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3: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4: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5: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6: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4: 유지승의 모닝 뉴스
7: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4: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5: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4: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4: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5: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4: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9: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화기애애한 화요일입니다. 예, 스티브 잡스의 명언으로 시작할게요. 승리와 패배의 차이는 대개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계속하는 것이라고 하죠. 작심삼일의 고비가 찾아오는 바로 오늘 같은 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활활 타오르는 열정보다 식지 않는 꾸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끈하게 시작한 일들을 화요일인 오늘까지 묵묵하게 이어가 볼까요? 오늘 하루도 지치지 말고요. 자, 해피투게더 시작합니다.

0: 네, 로이 얼비스 노래였습니다. 이응아리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런 피드백 주셨네요. 반가요. 해피투게더 화요일이네요. 아,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이렇게 꾸준히 실행하는 자가 강한 사람입니다. 절대 동감합니다. 라는 피드백 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 성공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력들이 플러스가 돼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완전 100% 공감하게 되네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고 똑같은 출근길이 가끔은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슬럼프라고 하죠. 가끔씩은 또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을 견뎌내는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재능이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하루를 평소처럼 성실하게 채워나가는 나 자신을 좀 칭찬하시면서 기분 좋게 해피투게더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호홈,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2: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1: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2: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4: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7: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6: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7: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6: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0: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0: 진짜 감쪽 같네.
11: 역시 렌트웨이야.
1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1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12: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3: 누구랑? 우리끼리?
12: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4: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5: golfpromi.com
16: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14: 골프.
16: 누구랑 해?
14: 프로랑.
16: 어떻게 해?
14: 골프 프로미에서.
12: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4: golfpromi.com
17: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8: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7: 구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8: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7: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8: 구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9: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20: 세종 송보감.
19: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20: 세종 송보감.
19: 쌩쌩 돌아라 하하.
20: 세종 송보감이잖아.
21: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22: 213-383-8899 383-8899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회사 슬로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바로 오늘 만날 세종바이오텍의 회사 슬로건입니다. 데이비스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선미 씨,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동부는 좀 어떤가요? 날씨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1: 어제, 오늘, 내일까지 폭염입니다.
0: 아이고야, 굉장히 덥군요.
1: 네, 이상 기온인데.
0: 아, 그러게요.
1: 오늘 현재 94도입니다.
0: 94도요? 한여름인데요?
1: 그래서 어휴. 내일까지는 아마 더울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자, 세종바이오텍 홈페이지에서 제가 또 회사 네. 슬로건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아니, 항상 이렇게 인터뷰 전에 제가 이 슬로건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읽어도 읽어도 너무 좋아요. 허락하신 그래요? 자연으로 아니요. 인간을 생각합니다. 예, 너무 의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자연 속에서 네네. 우리가 허락받은 이 자연 속에서 원료를 잘 연구해서 네네네. 또 우리 선미 씨도 저도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음흠. 또 우리의 건강 100세를 이루기 위해서 네. 연구합니다 하는 뜻인데 뭐 슬로건대로 열심히 네. 연구하고 노력하는 기업이 네. 되겠습니다.
0: 네, 세종바이오텍의 슬로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작이 아주 좋은데요, 대표님. 오늘은 네, 또 사장님 목소리에서 또 활기도 느껴지고요. 네. 또 훈훈한 기운도 감사합니다.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1: 5월 달에, 글쎄요, 5월 달에 뭐, 기념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어린이날, 마더스데이, 또 스승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0: 그렇죠. 부부의 날입니다.
1: 한국에는 부부의 날이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왜 21일인가 봤더니,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랍니다.
0: 의미가 너무 좋아요.
1: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세종 뇌보감, 네네. 또 비타민 삼총사, 뭐 이런 제품들 소개를 했었는데, 사실은 요즘에 보면, 경상북도 경산에 또 경기도 부천에 이 저 부모님 선물로 우리 이제 후코이단이나 뇌보감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께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네, 네. 계절이고 또 5월이니까 예, 그런 분이 예, 많은데 예. 재미나는 거는 뭐냐면 한번 한국에 이렇게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선물로 뭐 후코이단 뇌보감 이런 제품을 보냈던 분들은 네. 꼭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네. 아니 왜 또 보내세요 아버님한테 그랬더니 사실은 사장님 우리 어머님 우리 마버님이 너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0: 그러니까 효과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주문을 그렇고. 하는 거죠.
1: 효과도 효과지만 예, 예, 예.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또 미국에 있는 딸이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신대요.
0: 그러네요. 또 자식 자랑하는 거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한국에 보내실 분들도 상담하시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뇌보감, 또 네. 기관지 청보감, 네. 또 이런 제품들 오늘도 제가 이제 다른 제품들 소개하겠습니다만 네, 네. 한국에 보내실 분들도 언제든지 상담하면 좋은데 자 오늘은요.
0: 네네네. 네.
1: 오래간만에 이제 제가 봄철이 되면 청소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혈관 청소하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0: 네네네. 네, 네.
1: 오늘은 제가 또 다시 오래간만에 우리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실은 3월부터 시작하는 봄철 혈관 대청소 합시다 그러면서 네. 제가 이 제품을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소개를 안 했는데 예. 오늘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혈관 대청소. 건강에 대표적인 제품인 네. 세종 송보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0: 아, 대표적인 제품이죠, 이거. 와, 지난 시간에도 굴뚝 청소하듯이 혈관 청소하세요. 네. 항상 이렇게 강조해 주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소리로 뚜렁 하셨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예. 아, 참 재밌어요.
1: 잠깐, 제가 방송 때마다 네. 혈관 청소가 굴뚝 청소만큼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0: 네.
1: 우리가 이제 이 송보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을 연구해서
0: 네.
1: 고농축된 캡슐 타입으로 개발이 됩니다.
0: 아, 그래서 캡슐 타입.
1: 요즘에는 뭐, 예, 요즘에는 선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0: 네.
1: 뭐 인터넷으로 또 AI로 막 검색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이 얼만큼 귀한지
0: 네.
1: 또 얼만큼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에 이바지하는지
0: 네,
1: 오늘
0: 네,
1: 잠깐
0: 네.
1: 소개를 드리는데 자 네. 결론만 먼저 요약을 합니다. 세종 송보감은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을 연구해서
0: 네.
1: 고농축 그 연질 소프트 캡슐로 개발이 되고
0: 오호.
1: 중요한 것은 한국 식약처로부터 인증이 되고 제가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0: 네,
1: 제품
0: 네,
1: 패키지에
0: 네, 네.
1: 보면
0: 그렇죠, 그렇죠.
1: GMP라는 마크가 예 그렇습니다.
0: 어허.
1: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세종 송보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0: 세종 송보감은 대표님 고농축 캡슐이잖아요,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예, 사실
1: 그래서
0: 예, 예.
1: 하루에 아침 저녁 이렇게 두 번을 드시게 되어 있는데
0: 네, 네.
1: 제가 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어떤 고객이 사장님 제가 베트남에 여행 갔다 왔는데요. 우리나라 솔잎으로 만든 세종 송보감하고 똑같은 제품을 제가 봤습니다.
0: 어머나 어머나.
1: 그러면서
0: 예.
1: 네, 그러면서 가격은 되게 비싸던데요. 그러면서
0: 예예예. 아, 예, 예.
1: 워낙 유명하니까.
0: 오,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우리나라의 솔잎이 그만큼 유명합니다.
0: 예, 예.
1: 또 최근에 어떤 분은 한국에 여행을 갔 요즘 한국 갔다 오신 분 많으니까.
0: 그렇죠.
1: 한국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한국 TV에 광고가 텔레비 광고가 우리 그 솔잎으로 만든 우리 송보감하고 똑같은 제품이 광고를 하는 걸 봤습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사장님 우리나라 솔잎이 좋긴 좋은가 봐요.
0: 좋죠. 예,
1: 네 맞습니다.
0: 우리나라 그 소나무가 많은 산에 가면 피톤치드가 많이 이렇게 발산이 돼서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1: 그렇습니다.
0: 좋은데 이렇게 솔잎에 액기스를 담았다고 하니까 하, 얼마나 좋겠습니까.
1: 지금은
0: 네네.
1: 우리나라의 이 솔잎이
0: 네네네.
1: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중국, 베트남, 여기 미국은 뭐 송보감이라는 이름으로
0: 네네네.
1: 많은 분들이 드시고 효과를
0: 아~
1: 보시는데
0: 예.
1: 제가 그 송보감의 원료가 되는 솔잎에 대해서
0: 네.
1: 제가 그 혈관 건강과 관련된 그 솔잎의 효능을
0: 네.
1: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솔잎은요,
0: 네.
1: 일단 기본적으로 혈당 조절에 필요한 글리코키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단 당뇨가 있는 분들이 꼭 드시면 좋고요.
0: 네.
1: 또 솔잎은 그 고혈압이나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을 걱정하신 요즘에 그 스텐트 혈관 스텐트 시술하신 분들과도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솔잎은 혈관 확장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솔잎에는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0: 네.
1: 제가 그 오선미 씨 기억할 겁니다. 혈관 대청소
0: 네.
1: 또 혈관 디톡스
0: 네.
1: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0: 네, 네.
1: 바로 이 세종 송보감이 그 역할을 하고요.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뭐 가격은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송보감은 한 박스가
0: 네.
1: 3개월분입니다. 3개월분인데
0: 네.
1: 380불 이렇게
0: 오, 괜찮습니다. 아니 한 달에 한 100, 120불 꼴이네요. 아, 네네 가격도 너무 좋은 그래. 것 같아요. 자,
1: 3개월분이 예, 예. 한 박스
0: 한 박스인데 380불 네네네네네.
1: 하루에 두 번 보통 드시고요.
0: 예예. 예.
1: 저 상담받아 보면 조금 이제 뭐 당이 깊다든지
0: 네.
1: 또는 어떤 분들은 혈관 스텐트 시술을 하셨다든지
0: 네.
1: 또는 뭐 뇌졸중 회복 운동을 하시 이렇게 좀 심하신 분들은
0: 네.
1: 하루에 세 번까지 복용을 하십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혈관 대청소 세종 혈관 대청소 세종 혈관 디톡스 디톡스 효과까지 있는 네. 세종 송보감을 한 달에 한 130불 정도면은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3개월분이 한 박스라고 하니까 요거 좀 기억하셨으면
1: 맞습니다.
0: 좋겠네요. 3개월분 한 박스가 380불. 아, 감사합니다. 예예예. 네. 예, 예. 자,
1: 제가 세종 그 지난번에
0: 예, 예.
1: 현미 씨 기억하세요? 그래서 현미 씨 앞에서 몇 년 전에 아마 제가 송보감 실험도 했었어요.
0: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1: 기억나요?
0: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오셔서 테스트를 해주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유리컵에다가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0: 네.
1: 유리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한 반쯤 붓고
0: 네.
1: 우리가 포장할 때 쓰는 그 스티로폼이라 그러죠. 그
0: 네.
1: 스티로폼을 손으로 잘라서 넣었습니다. 이거는 땅속에 넣으면 썩지도 않아요. 그런데
0: 아, 그렇죠.
1: 세종 송보감 한 캡슐을 네. 잘라 넣었습니다.
0: 아우,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때.
1: 그래서
0: 예.
1: 스티로폼이 완전히 용해가 돼서
0: 네.
1: 아주 그 재미나는 실험이 되는데 요거는 졸립이 갖고 있는 효능 그것을 고농축되어 있는 송보감이
0: 네.
1: 이 비저블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재미나는 실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래곤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뭐 그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하시는 이 선생님 말씀도 드렸습니다. 효과 좋은 효과를 경험했던 분.
0: 네.
1: 또 얼마 전에는 LA 타운에서 비즈니스 그 LA 타운에 계시는 분들은 가끔 우리 직원이 너무 바쁘시니까 그 일터로 우리가 배달도 해드립니다.
0: 아,
1: 그런데
0: 네.
1: 이 선생님은
0: 좋아요.
1: 저희가 이제 배달도 해드렸는데 이 선생님도 그 송보감을 드시고 너무 좋고
0: 어허.
1: 또 제가 있는 동구에 뉴욕에 가면 플러싱이라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0: 네네네네.
1: 많이 사시는 곳인데
0: 네.
1: 거기에서 세탁소 하시는 박 선생님도 이분은 아예 그 방 수치가 7.8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너무 예, 너무 효과를 보신 분도 뭐 워낙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신데
0: 그렇죠, 그렇죠.
1: 우리 송보감을 통해서 송보감을 통해서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는
0: 네.
1: 꼭 여러분 혈관을 깨끗하게
0: 네.
1: 관리하는 거 기억하시기 아하. 바랍니다.
0: 네, 혈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혈관 막힌 데가 있으면 곤란하죠. 자, 혈관 대청소, 혈관 디톡스 효과까지 있습니다. 세종 송보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대표님.
1: 벌써부터 세일 정보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0: 아, 안 돼요. 그... 바로 좀 세일 정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네, 드릴 겁니다. 드릴
0: 예,
1: 겁니다.
0: 예, 예, 예.
1: 그, 우리 회사는 15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0: 네.
1: 제가 뭐 비타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뭐 관절보감, 뇌보감, 다양한 제품을 소개합니다만
0: 네.
1: 우리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혈관 건강에 대해서는 세종 송보감 그리고 면역력에 있어서는 후코이단이
0: 아,
1: 단연코
0: 맞아요.
1: 1등입니다. 그래서
0: 네.
1: 우리 세종 후코이단이 최근에 한국으로도 많이 보냈는데
0: 네네네네.
1: 제가 또 선미 씨한테 또 애꿎은 질문 하나 드립니다.
0: 무슨 질문이요? 긴장됩니다.
1: 아니, 뭐 아시는 거예요.
0: 네.
1: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여러분이
0: 네.
1: 꼭 기억하실 겁니다.
0: 네.
1: 아포토시스.
0: 네.
1: 아포토시스가 무슨 내용이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0: 아포토시스?
1: 네?
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고마워요. 어려운 질문을 하시지 말라니까요. 많이 들었는데.
1: 네.
0: 예,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효과는 그 몸속의 비정상 세포를 사멸해주는
1: 맞습니다.
0: 그런 효과가
1: 맞습니다.
0: 있잖아요.
1: 네.
0: 아,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다행이네요.
1: 앞으로는 제가 질문 안 할게요. 그런데
0: 예.
1: 많은 분들이 후코이단 그러면 뭐 그 여러 가지 효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후코이단에는 아포토시스, 요건 그리스 말이에요.
0: 네.
1: 아포토시스 효과라 그래서 아마 투병 중이신 분들이 복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0: 아하, 그렇군요.
1: 우리 몸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를
0: 네.
1: 스스로
0: 사멸하도록
1: 도와주는 아, 효과입니다.
0: 최고네요. 네.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0: 네네.
1: 후코이단은 항암 효과 때문에 복용하시는 분이 1차적으로 많고요.
0: 그렇죠.
1: 두 번째는 면역력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0: 네.
1: 후코이단이 아주 유명하고 최근에는 피곤하신 분들,
0: 네.
1: 간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요 면역력과 항암 효과 때문에 후코이단을 많이 찾게 되는데, 제가
0: 네,
1: 요것만
0: 네.
1: 얘기하고 세일 정보 드립니다.
0: 음흠.
1: 후코이단은 세종 바이오텍의 후코이단은 시중의 유사 제품보다 캡슐당 후코이단의 함량이 제일 많고 후코이단의 순도도 아주 높고 제일 중요한 원산지 면에서도
0: 네.
1: 일본산 후코이단이 아니고
0: 네.
1: 청정 대서양 지역의
0: 네.
1: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0: 아하. 네. 그래서 믿고 먹을
1: 최근에는,
0: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그 미국에서 현지에서 생산이 되는 그래서 뭐 미국 내에서는 뭐 유통이 많이 되고요. 특히 최근에는 한국으로도
0: 네.
1: 수출이 되는 그런 후코이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고객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그러면 세종 송보감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고 후코이단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고
0: 네.
1: 그러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0: 그렇네요, 정말.
1: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1: 자, 가격만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혈관 청소 세종 송보감은
0: 음흠.
1: 3개월분 한 박스에 380불이고요.
0: 네.
1: 또 항암 면역력에 좋은 세종 후코이단은 4개월분이 한 박스인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380불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0: 네, 가격이 같네요. 좋습니다.
1: 네.
0: 우리의 면역력을 책임져주는 세종 후코이단 그리고
1: 네.
0: 혈관 대청소 세종 송보감 이 두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대표님 세일 정보 빨리 주세요.
1: 세일 정보 빨리 드리겠습니다.
0: 네네네.
1: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는
0: 네.
1: 세종 송보감 두 박스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2+1 세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물론 더 좋은 세일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오늘 10분에게 선착순으로
0: 네.
1: 10분에게 특별한 세일 정보를 드리는데 잘 들으시고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0: 네.
1: 자, 세종 송보감 혈관
0: 네.
1: 3개월분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두 박스 아니고요.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0: 네.
1: 선물로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 4개월분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진짜요? 대박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해주셔도 될까요?
1: 이 네. 세일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벌써 딱 아시고 전화부터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0: 예, 예,
1: 이 세일은
0: 예.
1: 개인당 한 세트 그리고 두 세트까지가 리밋이 되고요. 다시 한번 빨리 말씀을 드립니다.
0: 예, 예, 예.
1: 세종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후코이단 한 박스를 드리는데
0: 네.
1: 보너스가 또 하나 있는데
0: 또 있어요.
1: 리포존 비타민C 한 병을
0: 좋습니다.
1: 추가로 드립니다.
0: 와우, 정말
1: 자,
0: 대단합니다.
1: 드리겠습니다.
0: 네네네.
1: 213-LH4입니다. 213-383-8899
0: 383-8899번으로 네.
1: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자, 제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시라고 세종 송보감 3개월분 한 박스만 구입하시게 되면 이 선물로 380불 똑같은 가격에 이 항암 면역력에 좋은 세종 후코이단 4개월분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와,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구입하시는
1: 네.
0: 예, 선착순 10분에게는 보너스로 요즘 최고 신제품, 인기 신제품이죠. 세종 리포존 비타민C 한 병을 보너스로 드립니다. 와, 요번 세일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예,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대단해요. 사장님, 시간은 없지만요.
1: 네.
0: 요즘에 그
1: 네네.
0: 비타민 3총사가 정말 인기잖아요. 세일 정보 얘기 간단하게 주실 수 있을까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빨리
0: 리포존 비타민 C만 나는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예.
1: 리포존 비타민 C 신제품이죠.
0: 네.
1: 그다음에 장이 안 좋으신 분들 500억 유산균, 세종 유산균.
0: 네.
1: 그리고 세종 당뇨에 좋은 세종 여주. 요 세 가지가 비타민 3총사인데 각각 35불입니다. 한 병에 가격이
0: 네네.
1: 좋은데 요거는 다섯 병에 한 병 세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세일로 구입을 하시는 분은 다섯 병에 한 병도 가능하고요.
0: 네.
1: 열 병을 구입하시면 다섯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0: 우와, 엄청나네요.
1: 근데 요거는
0: 예.
1: 요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0: 예.
1: 제 제품 중에서
0: 네.
1: 필요하신 제품을 선택해서 믹스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0+5니까.
0: 네.
1: 제가 시간이 없지만 세일 정보 오늘 간단하게만 마무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0: 네네네네네.
1: 10분에게 드리는 세일 정보는 첫 번째, 세종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 제가 처음에 쭉 말씀드렸죠.
0: 네.
1: 선물로 후코이단 한 박스를 드리고 비타민C 한 병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세일이고요.
0: 네.
1: 두 번째 세일은 비타민 삼총사, 비타민C, 유산균, 여주 각각 35불인데 5병에 1병 또는 10병에 5병, 이건 믹스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네.
1: 구입을 하시면 저희들이 첫 번째 세일, 두 번째 세일 상담해 드리는데 일단 전화로 상담하세요. 사장님 너무 복잡해요 이러신 분은 일단 전화하세요. 그래서
0: 네, 네, 네.
1: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내가 원하는 제품을 이렇게 믹스해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네네네네. 자,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종 비타민 삼총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1: 오늘은 제가 뭐 비타민 삼총사도 소개했고,
0: 네.
1: 또 혈관 대청소, 혈관 대청소. 세종 송보감에 대한 설명 쭉
0: 네.
1: 드렸는데
0: 네.
1: 어떤 제품이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네. 제가 친절하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사장님, 본사 사장님하고 꼭 통화하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0: 네, 맞아요. 네.
1: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 바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건강에 대한 상담도 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세종 송보감, 세종 후코이단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뭐 참 이 비타민 삼총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정신없이
1: 됐어요,
0: 하다
1: 벌써.
0: 보니까 지금 마무리 시간.
1: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0: 예, 예, 예. 네. 마무리 시간인데요.
1: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예, 예,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1: 필요하신 분들 상담하시고요.
0: 예, 예.
1: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0: 네.
1: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부모님이나 또 멀리 계시는 가족이나 한 번쯤 꼭 챙기시고
0: 네.
1: 안부하시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손민 씨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대표님.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 본사에 계시는 데이비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담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일이 엄청납니다. 빨리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슨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37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1부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한노아 센터 닥터 알렉스 킴 공동 제공입니다. 고맙습니다. 디님 어서 오세요. 예, 예, 반가요. 반가루 둥둥. 소피아님이 엄청 반겨주시네요. 김경호의 파초 듣습니다.

김경호의 파초였습니다. 자, 오늘이 화요일이죠.

자, 오늘은요 같은 제목 다른 노래 예, 가타 나플리 코너로 진행합니다. 같은 제목 다른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자,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Shaken Stevens의 Because I Love You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 정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마법 같은 곡이지요. 쉐이킨 스티븐스의 이 노래는 우리 한국에서 더 인기를 많이 끌었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라디오 시그널이나 배경음악으로도 워낙 자주 나와서 이 인트로의 잔잔한 이 전주의 잔잔한 피아노와 어쿠스틱 기타 소리만 들어도 아, 이 노래 하고 이제 반가워하실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준비해봤는데요. 들어볼까요? Because I love you.

실킨 스티븐스는 사실 영국과 유럽에서 이 80년대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리던 정말 역동적인 락앤롤 가수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뭐 이렇게 다리를 흔들면서 청바지를 입고 가죽 재킷을 걸치며 이 신나는 댄스 유행을 이끌었던 가수예요. 그랬던 그가 1986년에 이렇게 네, 좀 수줍고도 감미로운 발라드 Because I Love You를 발표해서 당시 이 팬들에게 엄청난 심쿵 반전이었습니다. worried. 거친 가죽 자켓을 입던 남자가 내 눈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사랑을 고백할 때 설렘, 바로 이 곡이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가 유독 따뜻하게 들려오는 건요, 가사가 주는 맑고 순수한 그런 힘이 아닐까요?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네 사랑을 잃느니 차라리 내 삶을 잃겠어 라는 가사, 엄청난 사랑 고백 아닌가요? 80년대 특유의 낭만적이고도 정말 간절한 순애보를 담고 있습니다.

0: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들을게요.
1: 그대는
0: 사랑하기 때문에 유재하 노래 너무나도 유명한 명곡이지요. 그리고 팬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수이기도 하고 또 노래이기도 합니다. 유재하의 이 곡이 가슴 아리게 아픈 사랑이라면 좀 전에 들었던 쉐이킨 스티븐스의 곡은 정말 오후의 햇살처럼 따스하게 안아주는 그런 위로 같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아프지만 참 아름다운 노래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0: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3: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3: 융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9: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행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10: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1: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9: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9: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3: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4: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3: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5: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3: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5: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6: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라디오 서울.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나는 넘어질 때마다 무언가를 줍고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예, 개그 음원 아시죠, 여러분? 다산의 여인이다 라는 호칭도 있는데 예, 바로 박지선 예, 개그 음원의 말이에요. 참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나는 넘어질 때마다 무엇인가를 줍고 일어선다. 참 깊은 의미가 있지요. 넘어졌다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순탄하게 순항하다가도 군도박질 치고 또 탄식하게도 되고 또 번민으로 날밤을 세우기도 하고 답을 찾을 길이 없는 막막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경험은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막막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그런 것 같아요. 삶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공식이나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고난은 아픈 만큼 울고 또 괴로워야 되는 것이지 그 길 위에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아픔의 정도가 강할수록 비슷한 고통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깊이 있게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내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에너지 넘치는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Eye of the Tiger. 서바이브 노래예요. 서바이브 노래.

네, 서바이버 노래였습니다. 아이 오브 더 타이거 함께 들었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이 감독하고 또 주연 배우까지 하면서 이 서바이버에게 이 노래를 부탁을 했다죠. 네,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노래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응원해주고 계시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58도 예상됩니다. 현재 LA 지역의 대기질 지수는 보통 수준이고요. 민감군 영향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근 이 지역 산불 여하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으니까요. 호흡기가 예민하신 어르신이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오후 시간대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로 외출 전에 이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넓은 모자나 선글라스로 소중한 피부와 눈을 보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낮 12시부터 3시 사이를 조심하라고 하네요. 오늘 아름다운 석양 해지는 시각은 저녁 7시 50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아침 5시 48분입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과 이 미세먼지가 숨어있는 하루입니다. 건강한 스케줄 관리로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10원에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긴장감과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이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몰리는 양상입니다. 한국 송금이나 이 수입 대금 결제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타이밍을 신중하게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국제 금값입니다. 1온스당 4,560달러 39센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간 단위 낙폭이 다소 커졌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살아있어서 하방 지지력을 유지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 가스값은 어떨까요? 운전자들의 지갑을 무겁게 하는 남가주 기름값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AAA 조사에 따르면 LA 카운티 레귤러 가스값이 평균 갤런당 6달러 20센트 보이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6달러 17센트 기록 중입니다. 지난 2월 말 중동 사태 발발 이후 무려 1달러 50센트 이상 급등한 수치인데요. 다행히 오늘 아침은 전날 대비 소폭 조정 보이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직후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0.4%, 나스닥 지수가 0.2% 밀리면서 나흘 연속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66%까지 치솟으면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터치하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저런 경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찰가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뜬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3: Korean Air.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4: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3: 품격 있는 가정에 달 선물
4: 우메캔.
5: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3: 감사한다면
4: 사랑한다면
3: 역시 우메캔.
4: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5: 888-941-3311 우메캔.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젤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공상품 2파.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술 문화재 톡톡. 자, LA 리수 갤러리 관장님이시죠. 데이빌리 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굉장히 오랜만이시네요.
1: 2주 만에 또 오게 됐네요.
0: 아, 2주 만이죠?
1: 그렇죠.
0: 예, 예.
1: 오래된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바쁘시죠? 워낙에 뭐 일을 많이 하시니까.
1: 그렇죠. 근데 그렇죠? 뭐, 저번에 이제 그 시니어 센터에서 이제 네. 오늘 할 내용 제가 노인 어르신들 상대로 내가 60명 상대로 했었고 네네네. 지금 이제 교육원에서 이제 특강 준비하고 있죠.
0: 아, 그렇죠.
1: 교육원에서 이제 특강을 해달라고 네 차례 특강 해달라는 부탁이 왔기 때문에 그 언제쯤 뭐 다음 달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특강 준비 미술사하고 네. 한국의 조선 미술사하고 한국의 그 컬렉터들 네. 일제시대 때 컬렉터들 그 사람들이 아~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그 영웅들이죠.
0: 그렇네요.
1: 일제시대 때 조선에 있던 그 귀중한 문화재산들을 일본 네. 애들이 다 가져갈 것들을 이분들이 다 구입을 해서
0: 네.
1: 많은 부분들은 그 서울대학교에 기증을 하고
0: 와.
1: 뭐 개인이 방문 간다고 대표적인 간송미술관이 있고
0: 네.
1: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1: 여기서도 한번 이제 예. 라디오 서울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방송을 해야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네요.
1: 색다른 주제. 우리가 이제 예. 서양 미술사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양 미술사 얘기했는데 우리 정작 우리의 것인 조선 미술사는 우린 거의 몰라요.
0: 그렇죠.
1: 그래서 좀 너무 아쉬워서.
0: 네.
1: 그 조선 미술사에 대한 얘기를 그것도 아주 기이한 화가 기이한 화가라면 뭐라고 할까 이게 서양 미술사에서는
0: 네.
1: 그 인상파 시대 때 사실 아. 저번에 분에 사실주의 얘기했잖아요. 이제 만해에 대한 얘기했다가 만해의 제자들이 뭐 모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발음 밑에가 이제 고운데 그 당시에 인상파 화가들이 제일 많이 마셨던 술.
0: 술?
1: 압생트란 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 한국에 이제 그러니까 막소주 같은 거죠. 제일 싸고.
0: 네네네네.
1: 근데 그 당시에 서양의 미술사 그 인상주의 시대 때
0: 네.
1: 19세기 중반에 그동안에 좀 그 사회가 너무 좀 퇴폐적이고 문란했었잖아요. 네. 그게 일조를 한 게 술이었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아마 술 때문에 그 술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0: 기분이 해롱
1: 좋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해롱해롱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0: 조금 이렇게
1: 자유로워지겠죠. 그죠?
0: 그러면
1: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네. 우스개 얘기로 붓이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0: 아하. 아, 뭐 붓이 정신이 있겠습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낭만적일 수도 있고 자기 네. 독창적인 화풍도 나올 수도 있고.
0: 아하.
1: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조선 시대 때에도
0: 네.
1: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조선 미술사의 한 획을 지은 분들이다.
0: 와.
1: 그런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0: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1: 재밌어요?
0: 관심이 확 가는데요.
1: 그래요?
0: 아니 술에 의지해서 그림을 그린다고요?
1: 그게 이제 그 예. 신분에 대한 제약이죠. 왜냐하면 조선시대만 해도 유교니까
0: 네.
1: 성리학에 대해서 양반계급과 중인계급 이런 계급에 대한 신분 차이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0: 그렇죠.
1: 양반이 아니면 족보가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단원 김홍도는 다 알잖아요. 그죠?
0: 그렇죠. 그렇죠.
1: 단원 김홍도가 언제 죽었는지 그리고 묘지가 어디인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거의 다 모든 조선시대 때 화원 도화서에서 그림을 그려 궁궐에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도 평민이었을 경우에는
0: 네.
1: 그런 어디서 죽었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명확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아마 신분 그런 적으로 이제 그 신분제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김명국이나 최북이나 이제 장승업 같은 분 이제 오늘 다 하지 못할 거 다음 주에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0: 네네네.
1: 근데 이분들은 신분제약에서 받는 그 불합리한 그 제도
0: 네.
1: 이것을
0: 화폭에 담았군요.
1: 화폭에 담는데 그냥 맨정신으로는 안 되니까
0: 술을 마셨다.
1: 술을 마셨죠. 그래서,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그러니까 네. 술이 그 사람들의 작품의 그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0: 옛날에는 그런 막걸리였겠네요.
1: 그렇겠죠.
0: 다려죠.
1: 근데 그 예. 이분들은 술을 네. 마시더라도 예. 말술을 마셨대요. 저는 술을 잘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말술이면 어떤 어느 정도의 양인지 모르겠는데 꽤 될 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두 말 정도 김명국 이분은 한 두 말 정도를 마셨다고 그러니까 만취를 정말 취해야만이 붓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0: 그러니까 술이 창작의 촉매제가 됐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1: 술을 마시니까 어떻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술 마시니까 마인드가 오픈이 되는 거야.
0: 오픈
1: 그러니까
0: 정도가 아니라
1: 예. 붓터치가 또 원래 그 유화하고 그 동양화하고 그 붓의 차이는 네. 그 유화는 붓이 뻑뻑해요. 하지만 동양 한국화의 붓은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먹에다가 그림을 먹에다 이렇게 담아서 그림을 그릴 때 그분들의 필력은 엄청나요. 손 힘 엄청나요. 근데 그거를 휙휙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신 사람들의 그 대체적인 것은 그 붓놀림이 무지하게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붓놀림이 빠른 것을 그 한국화에서 하는 기법 중 하나의 간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그 조선의 3대, 4대 화가에 네.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안견, 세종시대 때 안견, 뭐 그리고 영조시대 때, 영종조시대 때 뭐 그 단원 김홍도 네. 그리고 뭐 신윤복, 뭐 정선, 뭐 아니면 나중에 고종 시대 때 우리가 장승업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네, 네, 네. 삼광은 뭐냐면 오늘 얘기하려고 그런 세 사람의 미친 사람들, 아, 그러니까 술에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술에. 삼광이 뭐냐면 그래서 삼광을 예. 김명국, 최북, 장승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김명호 임진간 이후의 사람이고 네. 그리고 그 최복은 영조 시대 때 분이고 그 장승업은 고종 시대 때 분들인데 네, 네, 네. 거기서 우리가 심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심필은 심필. 뭐냐면 붓을 정말 빠르게 네. 휙휙휙 그리는 분들. 그 심필은 딱 두 분이 계세요. 네. 오늘 김병국과 다음에 얘기할 장승업을 심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편하게 얘기한다고 그림을 정말 빠르게.
0: 오, 빠르게.
1: 예, 일필휘지로 팍팍팍 그리는 것을 우리가 심필이라고.
0: 그럼 금방 얘기해. 그리겠네요.
1: 금방 그리겠죠. 우리가 이제 김병국의 그 유명한 게 뭐냐면 달마도거든요. 네. 달마도를 보면 그 한국의 국립박물관에 있는데 그 달마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붓터치가 한 서른 터치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카톡을 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면 검색을 달마도 보면 그 달마도 같은 경우가 전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는 이게 달마도가 무지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네. 제 달마도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모든 조선시대 때 명나라 때 일본 메이지 때 뭐 모든 시대 다 통틀어서 가장 잘 그린 달마도가 바로 김명국의 달마도거든요. 중앙박물관에 있는 달마도거든요. 그런데 네. 그 달마도는 딱 30획 정도의 획으로서 그림을 그린 거인데 아마 그 그림을 보면 아마 제 생각에 한 2, 3분 걸렸을까?
0: 그러게요.
1: 대단하죠. 이야,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심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술이 없으면 붓을 들지 않는 그렇죠. 그런 유명하신
1: 분이죠. 그래서 네. 그분은
0: 예술가였었는데.
1: 그분은 네. 도화서 화원에서 있다가 조선 통시사 화원으로 일본을 가요. 가서 거기는 그 당시에 일본은 선종이 유행을 했었거든. 선종은 이제 불교의 한 종파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가 선종하면 잘 뭐냐 쉽게 명상,
0: 명상,
1: 명상 참선 이런
0: 또 닦는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1: 그러니까 불경을 뭐 경전을 암기하고 남의 탑을 연수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전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명상과 이 참선을 이거 저 부처님의 그 도리를 깨우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것이 이제 그 선종이라고 그러는 건데
0: 네.
1: 일본에서는 그 선종이 아주 유행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선종의 그 창시자가 달마대사거든요. 근데 달마대사는 인도 사람이에요.
0: 그렇죠.
1: 6세기에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양무제에 대한 그 치세를 비판을 하다가 쫓겨가죠. 쫓겨서 서촉으로 가서 거기서 소림사에서 돌을 닦고 9년 동안 병면 수행을 하면 돌을 닦으신 분인데
0: 네네네.
1: 예. 근데 그분은 인도 사람이니까 어떡하겠어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눈썹도 그냥 진하고
0: 그렇죠. 그 그림을 뭐, 보면 그렇습니다.
1: 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락부락 생겨가지고 그 어떤 달마도 그 당시에 달마대사의 그림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귀신의 악귀를 쫓아내는 요즘에 같은 부족 같은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김명국이 이분이 일본을 갔을 때
0: 네.
1: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을 갔을 때 그 달마도를 많이 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646년인가 그때 다시 2차로 다시 가는데 다시 갈 때 일본에서 요청을 해요. 공식으로.
0: 일본에서는 좋아했겠습니다.
1: 김명국 화가를 네. 화원을 보내달라 지명을 해서 그래서 가서 이제 그렇군요. 그린 그때 그린 그림이 이 달마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네, 한국에서 네, 네, 네. 일본인이 갖고 있는 소장가한테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마 일본 가서 그 당시에 술을 원 없이 마셨을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조선통신사로 가면은 몇 개월을 거의 머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본 사케를 상당히 마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당시가 일제 시대 그 임진왜란 바로 한 20년 후거든요. 그 정도로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우리가 조선 미술사에서는 임진왜란 때에 그 우리가 침체되었던 회화사에서 이분이 그 일본을 가서 부흥을 일으키고 네. 이런 바람에 조선 미술사의 어떤 그 임진왜란 때 겪었던 거 그거를 후유증을 풀어주는 그 중흥을 다시 부흥을 일으켜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유추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영종조 시대 때 뭐 정선이 나오고 단원김홍도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0: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미술사에서 참 가치가 높은 그런
1: 높은
0: 화가였네요.
1: 분이죠. 이분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치를 따져야 되냐면.
0: 예. 지금은 뭐 어디죠? 조선 그
1: 통신사요?
0: 아니 중앙박물관
1: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죠.
0: 네, 거기에 이제 복원이 돼 있군요.
1: 예, 예, 예. 근데 이분이 그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그
0: 네.
1: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 조선 시대 때 그림 그리는 화풍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0: 네.
1: 북종화법과 남종화법이 있어요.
0: 아하.
1: 근데 그 중국의 명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네. 화법들이에요.
0: 네네.
1: 그래서 북종화라 그러면 일종 우리가 관념산수라고 그래서 채색이 많이 들어간 이상향적인 그림들.
0: 네네.
1: 또
0: 네네.
1: 어떤 그림들 보면 그냥 산수인데 너무 화려한 산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아 저게 북종화법이기 그런 계통이구나.
0: 네네. 화려한 게 북종화법이에요.
1: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게 이해하기 편하게
0: 에헤.
1: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중국이나 아마 조선 시대 때 그림을 보러 가면은
0: 음흠.
1: 산수를 그렸는데 너무 화려하게 그렸어. 막 우와,
0: 색채감이 있고.
1: 그렇죠. 아. 저런 산수가 있나 할 정도로 네. 화려하고 이상향적인 산수라 그러면 아, 저게 명나라 시대 때부터 내려 북종화 화법이구나 생각하시면 편하고
0: 아하.
1: 남종화라는 거는 그 일반적으로 그래서 북종화는 전문적인 그 화원들이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0: 네,
1: 그리고
0: 네.
1: 남종화는 그 화원의 그 화가들이 아니라 전문적인 화가들이 아니다. 선비들이 양반들이 자신들의 취미생활과 자기의 마음의 내면에 수양을 하게
0: 네.
1: 쉽게 얘기하면 그
0: 우리네 양반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1: 뭐 난을 그린다던가 예. 뭐 이런 것들.
0: 난초.
1: 그리고 그 채색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0: 네.
1: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는 그 영종조 시대 때 내려오면서 그 남종 문인화가 많이 발전하게 되죠.
0: 네.
1: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 한국화들 보면 거의다가 이제 그런 남종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문인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0: 네.
1: 그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우리는 그 기법이 전례대로 왔는데 그 이 김병국에 의해서
0: 네.
1: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술을 워낙 즐기셨던
0: 네,
1: 분이고
0: 네.
1: 그래서
0: 그럼 남종화 화법으로 이제
1: 그런
0: 그림을
1: 식이죠.
0: 그린 거죠.
1: 예, 그렇죠.
0: 네, 말을 쉽게 말하자면
1: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만 해도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됐는데
0: 네.
1: 그 거의 한 250년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그림 화법들이 북종화나 이렇게 남종화의 기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드디어 이분에 의해서 개성적인 작품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0: 어떤 작품일까요?
1: 이 김명국의 작품에서는
0: 네네.
1: 술을 마신 우리가 쉽게 여기서 이제 이해하기 편안하게 술을 마시면서
0: 네.
1: 자기의 그 개성적인 화풍을 그 화폭에 담은 거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최초로 자기의 개성이 자기의 그 생각을 자기의 멋을
0: 네.
1: 풍족하게 화선제 담은 작가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0: 아하.
1: 김명국으로 우리가 지금은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미술사에서는 인식을 하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하는
0: 그렇군요.
1: 생각이 들어요.
0: 자, 조선 미술사에서 신분과 뭐 이런 형식이라든가 사회적인 관습
1: 예.
0: 뭐 이런 거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1: 예.
0: 그러니까 오직 자신만의 붓끝으로 세상을 정말 호령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일본도 가고 가서
1: 그렇죠.
0: 또 선택받아서 거기에서
1: 그렇죠.
0: 또 그림도 그리고.
1: 그리고.
0: 대단하네요. 천재 화가가 아닌가 싶네요.
1: 그 당시만 해도
0: 예.
1: 그 시대 서양 미술사로 따지면 아마
0: 예.
1: 로코코 아니면 바로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0: 예.
1: 들거든요.
0: 그러면
1: 근데,
0: 예.
1: 근데 연관되진 않지만
0: 예.
1: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0: 예.
1: 낭만주의 서양 미술사 낭만주의하고 약간 제가 억지로 붙이려면은 붙일 수가 있는 분이 이제 최북이라는 분이세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의 그 조선 시대 때 미술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0: 네.
1: 우리는 모네, 뭐 피카소.
0: 그렇죠.
1: 세잔. 다 잘 알아요. 그죠? 너무너무 잘 알아요.
0: 서양화가들은 너무너무
1: 잘
0: 알죠.
1: 근데 우리가 그래도 단원기봉도는 알고
0: 예.
1: 정서는 알아요. 근데
0: 예.
1: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한 김명국이라는 분은 전혀 모르거든요.
0: 전혀 몰라. 저 오늘 처음 들어요.
1: 그렇죠. 그래서
0: 예. 관장님께 처음 듣습니다.
1: 우리가 여기 사니까 미국에 살면서 우리 것을
0: 맞습니다.
1: 너무
0: 알아야죠.
1: 잊지 말고 우리의 한국 왜냐하면
0: 예.
1: 제가 그 시내센터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억지로 그 맞는 예인지는 잘 모르겠고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본 거예요. 근데 한국화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전에는 한국화 작품들이 비쌌죠.
0: 네.
1: 단원기봉도도 비쌌고 한국화 작품 뭐 김기창이나 이런 분 작품이 비쌌는데 1988년 이후부터 그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 서구 문명 문화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한국화가 우리 아파트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0: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1: 그렇죠. 그러니까
0: 달라졌다는
1: 우리 집은
0: 거죠.
1: 그 아파트인데
0: 네.
1: 한국 그림은 어울리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의 여파는 우리가 워낙에 한국에서도 보면 뭐 모네 뭐 전람회 뭐 피카소 전람회 하면서 그런 전람회가 워낙 많으니까
0: 네.
1: 그런 서양 화가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너무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0: 네.
1: 그게 더 익숙하고
0: 그렇네요.
1: 한국의 그 한국화 작가들에 대한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렸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0: 네.
1: 우리가 너무 그걸 모르니까 이제 단편적으로 한국화가 우리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에서 그거는 잘못 생각된 거다.
0: 네,
1: 그거는
0: 맞습니다.
1: 프레임을
0: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 다르거든요.
0: 그쵸.
1: 그래서
0: 네.
1: 그때도 뭐냐면 제가 무슨 얘기냐면 추상화를 좋아하고 모르지만 추상화가
0: 네.
1: 현대에 뭐 그게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 왜 당신은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네. 인상파가 작품들이 가장 비싼 편인데 네. 그럼 당신은 그 뭐 추상가 이렇게 좋아하면서 모네 작품 보면 와하냐 세잔네 정말로 보고 와하냐 네. 우리가 그런 인식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어떤 아하. 작가의 네임을 보고 우리가 와하지 말고 정말 작품이 갖고 있는 우리 순수성에 대한 미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그렇죠. 해보자 네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조선시대 때 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들은 일종의 그 사회 관념이나 이런 걸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분이고 네. 도와서 화원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그래도 자기 개인적인 그 개성을 강한 화풍으로 그림을 그렸던 분들이니까 이분 네. 김명국 그 딸은 달마도가 4년 전에 그 일본에서 넘어와서 한국에서 그 마이 아트 옵션이라고 있어요. 마이 네, 아트 네, 옵션은 네. 그 가장 한국에서 고미술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옥션이거든요. A급 옥션이죠. 거기서 달마도가 1억 7천만 원에 팔렸어요.
0: 팔렸군요.
1: 예. 근데 어허. 솔직히 뭐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들진 않아요. 이분이 네. 갖고 있는 역사성에 비하면 솔직히 1억 7천만 불이 훨씬 넘고 일본이나 중국의 그 정도 밸류라 그러면 뭐 적어도 한 10억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렇군요. 아쉬움은 좀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죠. 예.
0: 네, 일본 사람들은 아마 그 그림을 꽤나 좋아해서 구입하지 않았을까
1: 엄청
0: 생각이 듭니다.
1: 아쉽게도 예. 이렇게 현존하는 작품들은 예. 아마 서울에서 한국에서 한 열 몇 점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0: 자, 조선의 두 자유주의 화가 예. 그러니까 김명국과 최복?
1: 최복.
0: 예, 최복. 최복 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최복은 어떤 인물인가요?
1: 최복은 예. 뭐냐면 이분의 호가
0: 호생관?
1: 호생관이라고 아하. 그래요. 호생관은 붓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0: 아, 호가 그 뜻이군요. 예. 호생관이.
1: 이 사람은 아주 아. 어떤 분이냐면 네. 이분도 천민 출신이죠. 양반이 아, 양반 출신이 아니죠.
0: 그렇군요.
1: 양반 출신이 아닌데 이분은 그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이 워낙 빈곤하니까 네. 근데 그림은 워낙 잘 그렸어요. 근데 도와서 화원은 그 양반이 아니더라도 평민이라도 네. 그림을 잘 그리면 거기서 도와서 화원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음흠. 근데 이분은 도와서 화원을 들어가질 않았어요.
0: 네.
1: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전업화가 조선시대 미술사에서 도와서 화원을 거치지 않은 개인이 공부했던 그 최초의 전업화가라고 이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최초가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네네네. 정말 자기 스스로 배워서 미술 공부를 했던 화가죠.
0: 네.
1: 그리고 도와서 화원에 가서 그 그림을 배울 면은 어떤 제약이 있냐면 거기는 다 궁궐이잖아요. 양반들이잖아요.
0: 네네. 그렇죠.
1: 그럼 쉽게 네. 얘기하면 에이 최복 와서 좀 그림
0: 좀
1: 그려.
0: 그려봐.
1: 그러면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0: 예, 그렇죠.
1: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런 사회적인 제약이 너무 싫어서 이분은 네. 뛰쳐나오신 거예요. 나와서 이분은 평생을 팔도광산을 돌아다니면서 유람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팔고 술을 먹고
0: 그야말로 예술가였네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은 낭만적인 게 이분은 어떤 면이 있냐면은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그때 시대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겸재정선의 제자가 헌재 심사정이라고 있는데
0: 네.
1: 헌재 심사정하고 거의 비슷한 또래예요. 그러니까 아마 겸재정선하고 한 열 몇 살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저기 얼핏 내가 그건 계산을 못 해봤는데 겸재정선은 어떤 화풍을 일으키냐면 진경산수라는 것을 화풍을 일으키죠.
0: 네.
1: 그게 뭐냐면 실물을 직접 금강산을 가고
0: 네.
1: 지리산을 가고 거기서 스케치해서 갖고 와서 자기 우리가 얘기하면 자기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옛날에 네. 그 이전에 조선 그 화원들은 그런 실경을 가서 그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북종화라고 얘기했잖아요.
0: 네네,
1: 이상향의
0: 북종화.
1: 어떤 그림을 그건 한국의 산수가 아니라 중국의 산수를 그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겸재정선은 왜 우리가 조선 사람이 조선의 강산을 그려야지
0: 네.
1: 우리 왜 중국의 것을 그리는가? 그래서 진경산수라는 것을 네. 화법을 만들죠.
0: 진경화수.
1: 산수. 그래서 진경... 그것을 답습한 사람이 예, 그걸 답습한 사람이 이제 제자는 헌재 심사정이죠. 근데 이 최복은 신사 헌재 심사정하고 친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교류가 많으면서 네. 또 헌재 심사정은 도화서 화원에도 있었기 때문에 팔도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네네네. 드는데 이 최복은 자기 마음대로 다 돌아다니잖아요.
0: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리는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먹는 게 좀
1: 그 사람의 이제
0: 쉽지도 않았죠.
1: 가장 커다란 에피소드는 뭐냐면 성격이 워낙에 개팍했어요. 아하. 그 어렸을 때 자기 신분자에게 봤던 그런 거, 그러니까 네. 화도 나겠죠. 젊은 나이에 했을 때. 근데 이분이 어떤 양반이 와서, 헤이, 우리 흔한 얘기로, 헤이, 최부, 내 그림 좀 그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야. 못 그리겠다고.
0: 네.
1: 그러니까 그 양반이 천안 제주 하나 갖고 있다고 네. 눈에 베이는 게 없구나. 그게 호통을 친 거야, 양반이.
0: 어허.
1: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서, 최복이 화가 나서 옆에 있는 북을, 붓을 들어서
0: 네.
1: 자기 오른쪽 눈을 찌르죠.
0: 아이고, 어떡해.
1: 그래서 한 눈이 애꾸눈이 돼요.
0: 어떡해.
1: 그래서
0: 그거가
1: 세상이,
0: 생각나네요.
1: 세상이 나를 알아. 네. 그럴 바에 내 눈을 내가 없애겠다.
0: 어머, 어떡해.
1: 그 엄청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 시대 때 고우라고 얘기를 하죠.
0: 네.
1: 고우는
0: 조선 시대 고호.
1: 이제 1889년인가? 그 귀를 고갱하고 귀를, 싸우면서 네, 이제 다투면서 귀를 잘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는 계속 그 시내 센터에서 얘기할 때는 아, 조선의 고우가 아니라 고우는 네덜란드의 최북이다.
0: 아, 우리가 그러네요, 진짜.
1: 거의 한 100년을 앞서니까. 그런데
0: 네.
1: 그런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이 사람은 그 돌아다니면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분이 그
0: 팔도를 돌아다녔네요.
1: 그렇죠. 금강산을 네, 금강산. 가서 구룡폭포를 보다가 아. 너무 산수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0: 그런데
1: 그래서 갈 때 술을 하면서 갔겠죠. 근데 이분은 또 뭐가 있냐면 절대로 그림을 그릴 때는
0: 네.
1: 술을 안 마셨던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이제 그걸 나름대로 이게
0: 구상을 하고
1: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네, 이분은 네, 네. 그림이 그 거의 모든 그림들이 남아 있는 그림들이 비슷비슷해요. 수준들이.
0: 네.
1: 근데 김명국은 술을 만취했을 때는 졸작이 되고
0: 네.
1: 또 들취했을 때 졸작이 되고 술이 정말 적당히 취했으면 걸작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림 차이가
0: 술하고
1: 그림 차이가 심해요.
0: 그 화가는 좀 유난히 술하고 네. 연관성이 네. 많네요.
1: 그래요. 그래서 네. 김명국이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 시대 때도 이렇게 평판이 좋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림의 그 상태가 네.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그런 네. 것도 있었는데 최복은 작품을 보면 거의다가 뭐 비슷하니까
0: 네.
1: 이분은 술은 마시되 그림을 그릴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금강산을 가다가 구룡폭포를 보고 이분이 그 산수에 반해서 거기서 다이빙을 해요. 천하의 명인 최복이
0: 네.
1: 천하의 명산
0: 네.
1: 금강산에서
0: 다이빙을 해요?
1: 죽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0: 어떡하면 좋아.
1: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0: 낭만적입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1: 그렇죠. 근데 뭐냐면
0: 네. 네.
1: 그분의 그런 성격 때문에 있기도 하겠지만 그분의 그림에서도 진경산수가 나와요.
0: 그 대표작을 제가 보니까 네. 좀 이 최복이라는 이 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공산무인도가 대표작이더라고요.
1: 그게 최고 대표작이죠.
0: 최고 대표작인데
1: 네.
0: 빈산에 사람은 없고 물 흐르고 꽃이 피네라는 예. 이 시를 옮긴
1: 예.
0: 그런
1: 예.
0: 그림이라고 예. 해서 예. 제가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1: 그게 그림을
0: 진짜 진정한 예술가구나라는
1: 그렇죠.
0: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거기서 어떤 걸 우리가 예. 느껴야 되냐면 그 초가집이 하나 있죠.
0: 네.
1: 왼쪽에는 폭포가 있어요. 근데 폭포에 보면 그 붓의 농도로
0: 네.
1: 아침에 폭포에서 내려오는 그 내려올 때 어때요? 여름에 폭포가 막 물안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물보라가 일죠.
1: 그 물보라가 네. 일어날 거란 말이야. 네. 그거를 먹의 농도로 표현을 잘했어요.
0: 아,
1: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낭만주, 서양 미술사 낭만주가 있거든요. 네네네. 윌리엄 턴의 낭만주의가 있는데 최초로 미술 서양 미술사에서 낭만주의가 어떤 거냐면 개인의 감성을 나타냈던 작품이라고 얘기를 사조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은 낭만주의를 현대 미술의 시작이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주의가 아니라. 그런데 이 최북은 바로 그림에서 그런 그런 기법을
0: 네네네.
1: 공유했던 사람에게서 시대별로 윌리엄 터너와 최북은 시대별로 프랑스고 한반도지만
0: 네.
1: 일맥상통한 점, 낭만주의적인 자기의 개인적인 감성을 작품 표현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이 그 최북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고독한 내면, 자유로운 그쵸? 영혼을 이제 화폭에 담았는데 그게 참 이제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뭐
1: 너무 아쉬운 게 우리가 가치에 대한 예. 얘기를 해야 돼. 그날 제가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치에 대한 얘기 뭐냐면 그 작품에 대한 가치는 가격이거든요, 그죠? 가격인데
0: 그렇죠.
1: 옥션에서 지금도 나오는 그 최부의 작품의 가치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근데 저는 언젠가는 조선 미술사에서 중요한 그 네. 하나의 그 획을 그었던 분이니까 그림의 가치는 역사성과 많이 비례를 하거든요. 여기서 최북의
0: 네.
1: 작품도 언젠가는 그 한국 미술사의 어떤 좋은 가치로 지는 뭐 억대가 넘고 이런 작가가 되지 않을까. 헌재 심사정과 거의 비슷한 급의 알겠습니다. 작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0: 네. 네. 아 벌써.
1: 왜요?
0: 한 시간 가까이
1: 그래요?
0: 지금 2시 47분입니다. 끝이 그래요? 없으신데요. 네. 아, 오늘도 이 우리 그 조선 미술사
1: 네.
0: 이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1: 저희 리스갤리는 문화사랑방이니까 그림 파는 데가 아니거든요.
0: 그렇죠. 문화사랑방.
1: 문화사랑방이니까
0: 예, 예,
1: 예약제니까 어퍼먼트니까 네. 전화 주시면은 오시면은 그림에 대한 얘기를 저와 같이
0: 네.
1: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 나눌 수가
0: 그렇죠.
1: 있어요.
0: 그렇죠. 조선의
1: 그림 파는 데가 아니니까.
0: 예, 조선의 예. 고호 최북 화가 예. 오늘 새롭게 들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내용 이야기 예, 예, 함께해 예.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자, 지금까지 이수 갤러리의 데이빌 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1: 제 핸드폰 네. 넘버를 드릴게요. 323-228-2724 그림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네. 이러시면 오십시오. 저희 문화사랑방입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미술문화재 톡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2: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3: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2: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00불

0: 달아난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2: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3: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4: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5: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6: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5: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7: Together, together, happy together, 오후 1시부터 3시, 코선미의 happy together.
8: Happy together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50분 지나고 있네요. 와우. 시간 너무 빨라요. 자,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셨습니다. 요요미 박시원입니다. 나는 너 좋아.

나는 너 좋아. 이 노래 들으면서요. 해피투게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고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1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Yeah.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3: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2: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3: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2: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3: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4: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5: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6: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6: 구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7: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6: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7: 구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냉동고는 만년 빙하설 같은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냉동실에 한번 들어가면 이게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우리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꺼내서 어찌어찌 요리를 해먹곤 하죠. 그런데 냉동실에 특히 오래 방치했던 고기류는 리스테리아균 때문에 꼭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 가운데 하나죠. 대부분의 세균은 영하의 냉동실에서는 증식이 억제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이 그래도 안전한 곳인데요. 반면에 이 리스테리아균은 증식 속도는 느려지는데 느려질 뿐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실 음식 역시 안전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기류 가운데 생고기, 다진 고기를 비교해 보니까요. 다진 고기의 보관 기간은 더 짧게 둬야 된다고 하네요. 고기를 다지는 과정에서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졌겠죠? 그래서 세포가 파괴돼서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산화될 가능성이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생고기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면 이 다진 고기는 3-4개월 안에 먹는 것이 그나마 리스테리아균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뿐이 아니고 냉동실에 왜 음식에다가 넣어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열을 가해서 한번 조리한 음식도 일단 냉동실에 넣으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푸석해지고 요리할 때 들어갔던 지방들이 산화되면서 맛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냉동실에 있는 그 수많은 식재료를 그럼 내가 언제 넣어뒀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분해서 날짜를 적어두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또 한번 해동한 식품은 다시 얼리지 말라고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냉동실이라도 리스테리아균은 살아남습니다. 리스테리아로 끝내는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11: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변함없이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오늘 방송 준비하러 오는데 조금 덥네요. 차 안에서 온도계를 보니까 80도가 웃도는 그런 날씨인데 그래도 바깥에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이 아직은 후덥다는 생각은 안 드는 그저 햇살이 따사로운 그런 화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상금 얼마 정도 비축해 놓으셨습니까? 저요? 저는 얼마 전에 좀 사용해가지고 별로 없어요. 아마 남자분들은 집에 있는 사모님 눈치 보시느라 우리 사모님들은 남편들 눈치 보시느라 꼬깃꼬깃 모아둔 비상금. 아, 남자분들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면 내가 한번 쏠게, 내가 비상금 써야지 라면서 쓰는 그 요긴한 비상금. 참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 있잖아요, 꼽을 쳐놨다. 여러분들 비상금 넉넉하십니까?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비상금 한번 점검해 보시죠. 얼마나 갖고 계신지.

0: 네, 아이고 오늘 첫 곡으로 재밌는 노래예요. 비상금 인생.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상금 인생. 우리 지금 그 우리 나태두 씨 태권소년 이 노래는 대로 비상금 모아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원하는 거 다 사준다고. 우리 젊었을 때는 비상금 모아가지고 뭐 여자친구한테 사주는 거 당연히 즐거운 낙이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비상금 모았다가 이제 뭐 아이들 뭐 필요한 거 뭐 노트북 뭐 전화기 게임기 이런 거 사주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한 번쯤 그때 추억으로 잠시 돌아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화요일 5시까지 저와 함께 여러분이 주시는 좋은 신청곡들, 또 제가 준비한 오늘은 좀 시원한 노래 몇 곡들 함께 하시면서 보내는, 잠시나마 이 시간 오후에 지친 몸을 잠깐 기대셔서 저와 함께 추억으로 떠나는 그런 여행 시간. 아이고 H님 오늘 개근상 타셨습니다. 네, 신청곡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미주 한의사 총연합회 이사장님이시고 또 가주 한의사협회 이사장님, 또 세계 야상 산삼연구소 대표로 활동 주신 중이신 우리 성민산삼 한밤병원의 서용수 원장님 모시고 여러분께 또 좋은 건강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새로운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소 로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2: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3: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2: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3: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9: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2: 집 3개 입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수어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미주 한의사 총연합회 이사장님이시면서 가주 한의사협회 이사장님 또 세계 야생 산삼연구소 대표로 활동 중이신 우리 성민 산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셨습니까?
0: 아, 근데 저 박사님 그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1: 예. 네. 좀 운동을 좀 했거든요.
0: 아, 운동 어떤 운동 하세요? 하시면?
1: 저게 이제 아침에 네. 한 4,000 步 걷는 운동하고.
0: 아, 걸으시는 거?
1: 네. 또 내가 또 뭐 경락 운동?
0: 네. 예.
1: 내가 개발해서 하는 게 있어요.
0: 아, 그러시구나.
1: 예. 그 저기 우리 병원에 오시면은
0: 네네.
1: 안 늦고 100살까지 잘 사시는 운동이 있어요.
0: 예예.
1: 하루 한 10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한 1년을 했더니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0: 아, 눈이.
1: 네,
0: 아,
1: 예. 머리 아픈 게 없어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귀가 잘 들려요.
0: 와, 네. 정말 만병통치네요.
1: 네. 그리고 아픈 데가 없어요.
0: 와, 네. 야, 다행이시네. 네. 자,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 저는 다행히도 잘 넘어갔는데
1: 예.
0: 그 50견이라고 흔히 우리가 자, 뭐 알고는 있어요. 어떤 건지. 예. 근데 당하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1: 그게. 예.
0: 그게 도대체 왜 생기고 어떻게 된 병인가요? 50견이라는 병.
1: 50견이라는 얘기는 네. 일본 말로 고주 가닥골이.
0: 아.
1: 근데 50이 고주잖아요.
0: 네네.
1: 가다는 어깨라고요. 어깨가 골이 있잖아요. 골이가 찌는지 아프다고 계속.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병명이에요.
0: 아, 그러면 그게 50을 전후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나요?
1: 50대가 되니까 거기가 아프더라.
0: 아.
1: 그래서 고주 가닥골인데
0: 근데
1: 40대에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연주 가닥골이.
0: 네.
1: 근데 이제 아픈 이유는
0: 네.
1: 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0: 아하.
1: 우선 크게 나눠서 심장열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했을 때.
0: 아, 심장열이?
1: 예.
0: 예, 예.
1: 그러면 국기에 대한 격려해 보세요.
0: 네. 이렇게 하죠. 네.
1: 거기 심장이에요.
0: 예, 예.
1: 왼쪽이 오른쪽이요?
0: 왼쪽이죠. 예.
1: 왼쪽 어깨가 아픈 것은 심장열에서 오는 거 제일 많아요.
0: 아, 그렇구나.
1: 예.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은 사람들. 간은 이 오른쪽 있죠?
0: 예, 오른쪽 예.
1: 젖가슴 바로 밑에.
0: 아.
1: 거기에 간이 있어요.
0: 간이 있을 때는 네. 오른쪽
1: 어깨가. 간열이 받치면 오른쪽으로.
0: 아.
1: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의학에서 배우는 기본 원리가
0: 예,
1: 있어요.
0: 예, 예.
1: 불통, 측통.
0: 네.
1: 통, 측, 불통.
0: 네네. 네, 네.
1: 불통. 불자는 안일 불자예요. 안이라는 얘기예요.
0: 네, 네,
1: 불통.
0: 네, 네.
1: 통과하지 못하면은
0: 아.
1: 측, 바로. 통. 아플 통
0: 아, 아.
1: 막히면 바로 아픔이 온다.
0: 네.
1: 그것은 간에서 기운이 없어서 간 기운이 맺혔을 때는 오른쪽으로 오고
0: 네.
1: 심장이 열이 받쳐서 올라올 때는 왼쪽으로 와요.
0: 네.
1: 그것은 경락에서 오는 거고 그다음에 목이 아파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0: 네네.
1: 경추가 뼈는 7개인데 신경은 8쌍 있어요.
0: 아.
1: 1번, 2번 경추가 눌리면 그다 상경추라고요.
0: 네.
1: 뇌신경을 눌러요. 그래서 두통이 아프고 머리가
0: 예,
1: 아프고
0: 예, 예.
1: 또 앞 얼굴
0: 예,
1: 이마가
0: 예.
1: 터질 듯이 아프고.
0: 어.
1: 3번하고 4번이 막히면은 측두통 귀 뒤쪽으로 그쪽으로 와요. 5번 경추가 누르면은
0: 네.
1: 그 어깨로 와요.
0: 아.
1: 그러면 이제 간경하고 통해있는 거예요.
0: 네.
1: 우리가 배낭을 맸을 때
0: 네.
1: 맨 위에 딱 배낭 닿는 자리 그게 담경의 견정혈이거든요.
0: 예, 예.
1: 거기가 아파요.
0: 아.
1: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아프면은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요.
0: 네.
1: 7번이 아플 때는 가운데 손가락.
0: 아, 또 손가락마다 또 차이가 네. 있네.
1: 엄지손가락은 폐경이고 두 번째 손가락은 이제 대장이거든요.
0: 네.
1: 폐대장이 아플 때는 6번. 그 다음에 7번은 심포경으로 가요.
0: 아.
1: 심포가 안 좋을 때는 그쪽으로 가요. 이게 가운데 손가락 신경이 눌려요. 그 다음에 심장하고 소장은 새끼손가락이 있어요. 경추에서 눌러가면서
0: 예,
1: 이제
0: 예.
1: 8번 경추는
0: 예,
1: 이제 심소장으로
0: 예,
1: 가고
0: 예,
1: 7번은 예. 가운데 손가락 예, 심포로 가고 예, 예. 그 다음에 폐대장은 6번이고 목은 5번이고 3번, 4번은 측두통으로 오고 1번, 2번은 상경추, 내신경을 눌러요.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러면 그렇군요. 어떻게 해서 고치는가?
0: 네.
1: 지금 보면은 왼쪽 어깨 아픈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0: 아, 왼쪽이?
1: 네. 왜 그럴까요? 심장 열이. 심장 쪽이요. 심장은 뜨겁죠.
0: 예.
1: 그래서 뜨거우니까 뜨거운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심장이에요.
0: 아.
1: 열받는다 그러죠?
0: 예, 열받는다 네. 그러죠. 네.
1: 열받으면 사람이고 기계고 열받으면 힘을 못 써요. 뇌를 갖다 지배하는 게 심장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머리도 또 아프고 뒤숭숭하고 잠도 네. 안 오고. 그런데 폐에서 나오는 기운이나 심장에서 나오는 기운은 반드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0: 아.
1: 그리고 열중 쉬었하면은 거기 손등을이 반대게 신장이 있거든요.
0: 네네네.
1: 콩팥이에요. 콩팥이나 심장이나 핏 덩어리인데
0: 네네.
1: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심장은 뜨거워요. 그래서 열을 싫어해.
0: 아.
1: 신장은 차가워요. 차가운 걸 싫어해요. 그런데 심장열이 밑으로 반드시 내려만 가야 돼. 그러면 배가 따뜻하죠. 배가 따순 사람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없죠. 네. 예.
1: 모르면 2번만 찍으면 돼. 답은.
0: 아 그렇구나.
1: 그런데 신장 차가운 열이 위로 네. 올라가야 되잖아요.
0: 네.
1: 못 올라가면 어떡해요? 어깨가 아픈 거예요.
0: 그거지.
1: 허리가 아프고. 근데 올라가 버리면은 허리도 안 아프고 어깨도 안 아파요.
0: 아.
1: 이게 순환을 시키는 상하소통.
0: 그렇죠.
1: 그래서 심신불교. 그러면 심장열이 못 내려가고 차가운 게 못 올라오면은 중간에 간 위 불화가 있나요?
0: 네,
1: 오른쪽
0: 예.
1: 갈비 밑에는 간담이 있고 왼쪽 갈비 밑에는 비위가 있어요. 간담 비위하고 그 밑에 췌장이 있거든요.
0: 네,
1: 췌장하고 십이장이 있는데 거기서 음식을 소화 흡수해서 제일 맑은 것은 심폐로 해서 내려보내고 탁한 것은 신방광으로 내려서 맑은 것은 소변을 예. 빼내고 탁한 것은 변으로 빼내요. 그다음에 가운데
0: 예.
1: 비위가 안 좋을 때는 이제 배꼽 있는 데 있죠. 배꼽하고 예. 가슴 사이에 그걸 다 중초라고 그래요.
0: 그래서
1: 간담 간담 비위 그다음에 신방광 그러는데 이게 소통이 잘 될 때는 병이 없어요.
0: 네.
1: 그러면 심장열이 밑으로 못 내려가도 네. 어깨가 아프고
0: 네.
1: 차가운 신장 콩팥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면 그다음 허리가 아파요. 되게 4번, 5번 요추가
0: 예, 예.
1: 아픕니다.
0: 예, 예.
1: 4번, 5번 요추하고 이 고관절 그 사이에 이상근이 있어요. 그러면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이상이 살짝 삐뚤어지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러면 엉치 부분이 꼼짝도 못하게 아파요.
0: 아.
1: 이게 저 차려대가지고 쭉 보면 고관절 그
0: 예,
1: 위에
0: 예.
1: 거기에 이상근이에요.
0: 아.
1: 거기가 쪼이면은 진짜로 아파요.
0: 아.
1: 저 굴신을 못해요. 무릎이 구부러지지도 않고
0: 예, 예.
1: 건드리면 아파요.
0: 아.
1: 이거는 이제 척추관 협착에서 와요.
0: 아.
1: 그러는데 신장에서
0: 예, 예.
1: 차가웠을 때 신장 안에서는 사구체가 있어가지고 피를 걸러야 되거든요.
0: 아.
1: 필터 역할을 하는데
0: 아, 예.
1: 필터가 못 걸러줘도 아야 통증은.
0: 아.
1: 그러면 췌장이 망가지면서
0: 네,
1: 이제
0: 네.
1: 그 피가 맑은 피가 탁해져갖고 돌아다니면서 목에 걸리면은 목 디스크,
0: 아.
1: 허리에 걸리면 허리 디스크
0: 아.
1: 그게 걸려요.
0: 아.
1: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저기 50견이잖아요.
0: 네.
1: 50견은 제일 많이 오는 게 왼쪽 어깨로 오는 것은 심장에서 오는 거고
0: 네네.
1: 오른쪽이 아픈 것은 간에서 오는 건데 그러면 뭘 치료를 해줘야 돼요? 오른쪽 어깨 아프면은 간담 치료해 줘야 돼요.
0: 예.
1: 왼쪽이 아프면 심소장을 치료해 주면 돼요.
0: 그렇군요. 네.
1: 그런데 알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0: 네네, 그렇죠.
1: 그래서 한의사들 갖다가 도사라고 그래요. 도사,
0: 예, 예.
1: 도자가 길 도자예요.
0: 아.
1: 가는 길,
0: 예, 예.
1: 경락이 가는
0: 네,
1: 길.
0: 네, 네.
1: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는 12개 경락 있잖아요.
0: 네.
1: 경락은 깊숙이 흘러가요.
0: 어.
1: 상하로 오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경근은 표피로 흘러가면서 통증을 만들어요.
0: 아.
1: 우리가 아픈 통증을 치료하는 예, 것은 예. 경근을 치료하는 거예요. 아. 그럼 12개 경락은 깊이 가는 것은 경락이고 바깥으로는 경근이고 음양이 상으로 교체를 하는데 아. 또 15개 낙맥이 있어요. 낙맥은 연락할 때 낙자예요. 가사 이제 배꼽 부위에서 가다가 막히면은 네. 옆으로 돌아서 다시 밑으로 가서 가도록 낙맥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가 타박상을 입거나 뭐 총을 네. 맞았다든 했을 때도 고거를 갖다가 가면 끊게 막혀버리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피 공급을 해주면서 갱생 조직을 갖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나무는 갱생 조직이 없습니다.
0: 네네.
1: 우리는 상처가 나면 아무도 없어지잖아요.
0: 그렇죠. 예.
1: 나무는 찍히면 없어져요. 없어지질 않아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갱생 조직이 있으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네. 어떤 병이든지 인간은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을 하고요.
0: 네.
1: 나이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네. 원심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항상 제자리로 가려고만 하는 거.
0: 네네.
1: 그럼 의사가 하는 일은 제자리에 가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통, 즉통, 예, 통즉, 예. 불통. 어디서 오느냐? 심신, 불교, 간이, 불화, 위기, 역상. 이게 끝이에요. 제가 이제 중풍을 고쳐봤거든요.
0: 예, 예.
1: 학교에서 배운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 폐증이 있고 탈증이 있고 예, 그 장황하게 진짜 저 도사가들이 다 써놨는데 도사 교육을 받아요.
0: 예, 예.
1: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0: 오.
1: 그러니까 학교 나올 때는 뭐든지 다 고칠 것 같아요.
0: 예.
1: 뭐에는 무슨 탕, 뭐에는 무슨 재무고 열려면 해주 예. 다리달달 여기서 시험 학교 오고 왔는데 막상 환자를 딱 주면은 거기에 맞는 환자가 없어요.
0: 아.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사용하는 거는 불통, 측통, 통측, 불통이면 한 40년 하다 보니까 그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배운 것을 도사를 했는데 가운데 가면 안 맞아요.
0: 네.
1: 끝에 가면 다 맞아요. 처음에 배운 거가.
0: 예, 예.
1: 그게 깨달은 게 불통, 측통, 통측, 불통, 심신, 불교, 간이, 불화. 이게 병을 보니까 너무 뜨거워도 병이 생기고 차가워도 병이 생기더란 얘기예요. 이게 중국에서 이제 북방으로 가면은 상한론이 있어요. 장윤경이 쓴 상한론. 모든 병은 차가워서 생긴다. 그랬더니 남방에서는 이동훈이가 무슨 소리야. 병은 너무 뜨거워서 생기는 거야. 열 때문에. 그래서 온병학이 생긴 거야. 그래서 모든 병이 뜨거워서 오면 배를 덮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토파라고 그래.
0: 그러시구나.
1: 상한론은 북방에서는 뭔 소리야. 신장이 차가워서 병이 생기니까
0: 네네.
1: 보신을 해줘야 돼. 그래서 보신파하고 보토파가 서로 갈라졌는데
0: 예, 예, 예.
1: 나중에 가서 서로 만나서 보니까 추워도 걸리고 더워도 덥잖아요.
0: 예.
1: 그러다가 후세방이라고 그래요.
0: 아.
1: 우리는 보니까 꼭지까지 올라가면 좋은 거 좋은 거 다 보이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길도자 사자는 스승사자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0: 도사.
1: 박사 왜 도사예요?
0: 아 그렇구나.
1: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 나와서 네. 박사를 다 따서 공부를 하는데 치료를 못해요. 쓸지를 몰라. 그래서 박학무식하다 그러거든요. 이 박학무식한 사람들 많아요.
0: 예.
1: 말로는 잘하는데 환자 주면 모르는 거예요.
0: 예, 예.
1: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실전에 강해요. 워낙 환자를 한 15만 명 봤으니까 이론은 많이 배웠고
0: 예, 예, 예.
1: 내가 지금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0: 예.
1: 이 시험을 7번 떨어졌어요. 7.8기한 사람이요.
0: 예, 예.
1: 그 다른 사람보다 7배 공부를 더 많이 해요. 그러는데 멍청하긴 한데 한번 들어가면 안 잊어버려요. 보다시피 나 지금 온 거 없죠?
0: 예, 예, 예.
1: 다 머리에 다 들어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게 멍청한 게 똑똑하더라고 결국은. 다른 거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의사는 아마 200년 만에 하나 날까 말까 할 거예요.
0: 예, 예, 예.
1: 왜냐하면은 직업이 25번째 직업이 한의사 있으니까 예. 그 앞에는 인쇄소 사장도 해보고 그 다음에 백화점 사장도 해보고 개인 양품에서 엄청 돈도 마음 벌어보고 부동산 해갖고 집이 뭐 마음도 지식 되고 그 다음에 제지 공장 해갖고 중소기업도 해보고 맨 마지막이 한의사예요. 왜 내가 한의사를 했을까요? 내가 예. 살려고.
0: 글쎄,
1: 난 치료하는 게 아니고 간경화가 돼가지고 병원에 가면 everything perfect이야. 아픈 데가 없어. 그런데 나는 아파. 그냥 죽을 것 같아.
0: 예.
1: 그래서 찾아서 들어간 게 한의과 대학이요. 근데 간경화 상태니까 머리가 기억을 못해요. 우울증 예. 상태인 거예요.
0: 네네.
1: 그러니까 7번을 떨어지죠. 그래서 산삼을 먹고 나니까 기억력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저 금옥단을 만드는 거예요. 예, 저는 또 운이 좋아가지고 야 금옥단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도원 선생님이세요.
0: 네.
1: 예, 이제 동국대학교 초기에
0: 예,
1: 한 본초 강의를 한 1년
0: 예,
1: 그 대학교 때 그분한테 배웠어요.
0: 예, 예.
1: 그분이 알고 봤더니 도사야. 그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0: 그러시구나.
1: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좀 멍청하니까
0: 네.
1: 그 약을 가르쳐준 게 금옥단이에요. 그 도인벽사단. 이것은 심신불교 간이불화 위기역상이잖아요. 심신불교까지 갔을 때는 금옥단 먹으면 다 해결이 돼요. 간이불화에서 위기역상에 가면 도인 벽사단이 해결을 해줘요.
0: 네네.
1: 벽사단에 왜 도인이 붙어있냐면 우리 선생님 호가 도원 선생님이니까 이 벽사단이 온병학에도 벽사단이 나와요.
0: 예, 예.
1: 그 약하고는 구별을 하려고 앞에 내가 도인을 붙여놨다고요. 그리고 산상금옥단은 나만 이 지구상에서 나만 갖고 있는 약이에요.
0: 예, 예.
1: 네, 이제 지금 공진단 원리를 이용한 건데
0: 네네.
1: 이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들 선천적으로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도 이 약을 먹으면은 천원일기를 굳혀서 백병불생이라고 그래요.
0: 예, 예, 예.
1: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처방을 보니까 이건 500년 전의 처방이라 그래서 안 들어요 지금.
0: 예, 예.
1: 그래서 금하고 옥하고도 안 바꾼다고 해서 금옥단을 했는데 사양 성분이 주 성분인데
0: 예, 예, 예.
1: 사양을 진짜를 못 써요. 야생동물 보호법에 걸려요.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은 제약회사에서 사양 노루를 사육해가지고 하는 것은 가축이라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쓰고 좀 얻어 쓰는 것들 좀 있고 무지하게 비싸죠. 그러니까
0: 네.
1: 근데 사양 고양이가 있어요.
0: 근데
1: 무지무지하게 독해요 냄새가.
0: 네.
1: 그 한 사양 고양이를 키우던 집 내가 렌트를 놨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냄새나요.
0: 아이고 그 정도구나.
1: 네. 네. 그러니까 렌트비를 안 내고 그냥 내보냈는데
0: 네.
1: 고양이를 15마리를 키운 거예요.
0: 아이고.
1: 그런데 그중에 사양 고양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바닥 다 뜯고요. 전부 다 드러내고 했는데도 그래도 냄새가 나요. 이건 뭐냐면은 몸 안에 들어가는 막힌 데는 다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0: 그렇구나.
1: 공진단에 들어가는 분량의 예. 15배를 넣었어요.
0: 예.
1: 그거 왜 15배를 넣었느냐. 군신자사 원칙에 의해서 약이 군약이 세면은
0: 예.
1: 사약들은 군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0: 예.
1: 그 군약으로 사양 성분이 15배가 되면은 산삼이나 녹용이 사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0: 예.
1: 섞는 거예요.
0: 예.
1: 그리고 거기서 숙지양을 구중구폭을 해야 돼요. 철분하고 칼슘이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0: 네.
1: 흡수를 못해요. 칼슘하고 철분 덩어리인데
0: 네.
1: 근데 술에다가 9번을 찌고 9번을 말리면 바로 흡수를 해버려요. 이게 골다공증이나 허리 아프고 요리 아픈 사람들.
0: 네네.
1: 그럼 저한테 오면은 그 한국일보나 중앙일보 매일 나오는 신문에 보면은
0: 예, 예.
1: 예, 거기 나와요. 수술 없이 진통제
0: 예.
1: 없이 지긋지긋한 통증을 치료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 보면은 이 아픈 부분 세포가 6개월이면 다 항상 죽은 세포는 없어지고
0: 예.
1: 새 세포가 나와야 되거든요.
0: 네네.
1: 근데 나이가 들면은 새 세포를 못 만들고 그게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있는 세포를 갖다가 좀비 세포라고 그래. 그러면서 거기 남아 있으면서 뭐냐면 염증을 만들어 갖고 예. 내 세포로 공격을 해버려요. 아, 예, 예. 그러면 그게 로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긋지긋한 통증은 로마티스 관절염이나 예, 예. 고관절이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나 오십견이나 그 자리 보면은 예, 예. 따끈히 죽은 피가 있어요. 그런데 예, 예. 거기가 있는 곳은 아파요. 아. 그러면 거기 염증을 뽑아내면은 네, 네. 부항해서 뽑아내면은 그 자리에서 안 아파요. 아. 또 금옥단을 먹이면은 막힌 데 뚫고 가잖아요. 예, 예. 안 아파요. 아.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일침, 이뜸, 삼약, 사부항, 오지압, 육교정. 아,
0: 그렇군요.
1: 이 침을 놔주면은 일단은 뇌에서 감지하기는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0: 네네.
1: 그럼 우리가 예, 경락이 돌아가는 경락이 있어요. 아픈 경락에다 침을 놔줘요.
0: 네네.
1: 그러면 머리에서는 네네.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간에서 이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백혈구를 갖다가 두 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색소, 혈당이 예, 예. 두 배로 모여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침이에요.
0: 예.
1: 그다음에 뜸은 오렬 굴자 밑에다가 불화자를 써놨어요. 아. 관절이 오래되면 관절이 막혀요. 아, 예. 그러면 거기에 어혈이 생겨요.
0: 그렇구나.
1: 죽은 세포가 있다고요. 거기다가 뜸을 떠주면 이건 1300도예요. 뇌에서 느껴지는 아. 건 48도에서 50도로 느껴지는데 예, 예. 실제 온도는 1300도예요.
0: 아, 예.
1: 그럼 뇌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면 거기에 이 백혈구 숫자가 40배에서 50배가 밀려가요.
0: 아이고.
1: 그러니까 막힌 데 뚫려요? 안 뚫려요?
0: 뚫리죠. 네,
1: 뚫리는
0: 네.
1: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다음에 일침, 이뜸이죠. 삼약. 싸우려면은 보급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0: 네, 네.
1: 그게 약이에요. 약도 심신불교를 치료할 수 있는 주된 네, 약이 네, 네. 금옥단이고
0: 네.
1: 간이 불화 이기역상을 치료하는 것은 도인 벽사단인데
0: 아.
1: 모든 장이 잘 움직인 사람은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없죠. 네.
1: 없어요.
0: 네, 네.
1: 가슴하고 머리가 시원한 사람은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없죠.
1: 그게
0: 네.
1: 금옥단이라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비싸도 약이 잘 팔리는 게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0: 그렇죠.
1: 심신불교를.
0: 네, 네.
1: 그다음에 간하고 이가 문제가 생기면 장이 움직일 못하면 배가 나와요.
0: 에이.
1: 비만이 그래서 에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 엄영란 선생님이나 그 현미 선생님
0: 예, 예, 예.
1: 그 살 내가 빼줬어요.
0: 아 그러시구나.
1: 그거 노사연이
0: 예, 예.
1: 그 이무송
0: 예, 예.
1: 다 살 내가 빼줬어요.
0: 아 그랬구나.
1: 그러는데 문제는 뭐가 나중에 요요 현상이 생겨요.
0: 아.
1: 그런데 두 분들은 저 약으시니까 딱 자고 일어나면 저울부터 올라가요. 그래갖고 음식을 절제를 하시니까 그다음부터 절제로 잘 안 드시더라고요.
0: 예.
1: 그러면 심신불교 간이불하는 예. 그분들은 다 그 약을 잡수셨다고요.
0: 아, 그래,
1: 지금도 멀쩡하시잖아요. 예, 심신불교 간이불화 위기역상 이분들은 소화가 잘 되니까 위기역상 안 돼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어깨가 아프든지 예, 허리가 예.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소통과 상하 소통만 시키면은 간하고 이런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배는 빠지는 거예요.
0: 그렇구나.
1: 네. 그 엄영란 선생님이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야 이거 스시집 가서 스시를 잘 사주세요.
0: 아.
1: 내가 돈 내려고 그러면은
0: 아, 예.
1: 아이 그런 돈 여기서 안 받아요. 그래서 야 40년을 다 남기고 간다. 그러니까 췌장염에서 췌장이 예. 비장이에요. 그 염증을 없애버리니까 음식을 안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만큼 소화하니까 살이 찔나게도 못 쪄요. 입에서 막아버리니까.
0: 그러시구나.
1: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은
0: 네.
1: 그냥 다이어트는 공짜로 해요.
0: 아, 알았습니다.
1: 다이어트 선전 안 하잖아요.
0: 아, 예.
1: 다 10파운드에서 20파운드 다 빠져요.
0: 네.
1: 한 석 달만 치료하면.
0: 자, 지금 뭐 그 금옥단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1: 네. 금옥단 이거 만들기 힘들어가지고 네, 비싸긴 한데
0: 네. 네.
1: 10개면 1200불이에요.
0: 네, 네.
1: 그러는데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
0: 네, 네.
1: 오늘 하신 분들은 두 사람
0: 네, 네.
1: 두 사람만 네, 해드릴게요.
0: 네, 네, 네.
1: 600불에.
0: 아, 600불에.
1: 네.
0: 네.
1: 도인 벽사단도
0: 네.
1: 1200불인데
0: 600불에.
1: 600불에 두 사람.
0: 아, 이제 그러시구나.
1: 산삼이 좀 팔다 남은 게 있어요.
0: 네, 네.
1: 재고 정리해야 되니까.
0: 아하.
1: 3,800불짜리는 네. 1,200불에 한 사람.
0: 아,
1: 예, 5,800불짜리는 1,500불에 한 사람.
0: 예, 예, 예.
1: 6,800불 가는 거 있어요. 그거는 예, 2,000불에 예. 한 사람.
0: 아.
1: 아주 전보 사이즈의 천종급.
0: 네, 네.
1: 천종급은 한 10,000불, 12,000불 가거든요. 요거는 한 3,000불.
0: 예.
1: 그렇게 해서 이제 재고니까.
0: 네.
1: 저 원가 이하로 팔고 있으니까.
0: 알겠습니다.
1: 반값만 내시고. 내가 상값에 반값만 주고 사가시면 돼요.
0: 네. 자, 오늘은 우리 선민상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 모시고 전화번호가 제 기억으로 385-3304 맞습니까?
1: 맞아요.
0: 이제 외웠어요, 저도.
1: 예. 네. 병원 전화번호는 예. 사물파니까 385고요.
0: 예, 예.
1: 어디서 파라? 3304인데.
0: 아, 그래서.
1: 이건 병원 전화고.
0: 예.
1: 될 수 있으면 503-3304로 그러세요.
0: 아, 503은 우리 원장님 예, 직통번호.
1: 셀폰인데. 예. 셀폰으로 와야 카톡도 보내드리고
0: 아,
1: 메시지도 넘겨드리고
0: 네네.
1: 또 유튜브도 볼 수 있을
0: 거예요. 알겠습니다. 213-503-3304 213-503-3304로 연락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1: 3853304를 거셔도
0: 네.
1: 503-3304로 들어와요. 콜포대기
0: 아, 연결이 되시는구나. 네.
1: 그 24시간 다 받고 있으니까
0: 네.
1: 언제든지 급할 때만 하세요. 저녁에는.
0: 알겠습니다.
1: 나도 잠자야 되니까.
0: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불필요하시 모든 보험 다 되고 있고요.
0: 네네네.
1: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0: 아.
1: 성민산삼을 치면은
0: 아.
1: 내 얼굴이 나와요.
0: 아, 예, 예.
1: 거기를
0: 클릭하시면
1: 클릭하시면은 중풍 치료하는 거, 장님이 눈 뜨는 거 거기 다 있어요.
0: 아, 네. 그랬구나.
1: 그러고 가시면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9: 타이어.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0: 유지승의 모닝 뉴스.
1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0: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2: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0: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0: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2: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0: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5: 202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4: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5: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형 운도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0: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6: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17: 일상도 여행도 파워풀하게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프리우스 또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매일의 주행은 전기 모드로 장거리 여행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죠. 또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전기차 BZ4X를 경험해보세요. 자주 멈출 필요 없이 더욱 자유로운 스마트 드라이빙.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든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네, 야간 열차입니다. 박진도.

0: 네, H님의 신청곡 박진도의 야간열차 함께 하셨습니다. 자, 비비안님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어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H님 살 빼고 싶으시다고. 아마 그 TK님이 오늘은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H님 밥맛이 좋아 힘들다고. 네. 자, 우리 나니오님 웹사이트 주소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웹사이트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떤 건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비안님, 아, 우리 통계님은 운전을 못하셔서 버스 타고 출퇴근하신다고. 한국은 버스 타면 조금 더 내면 된다고. 아마 그 갈아타는 게 환승이라는 거라고. 예, 우리 통계님 말씀처럼 환승에도 비용을 더 안 내요. 버스카드를 띡 하고 이용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비안님 고니의 첫사랑 검색창 치시면 제 노래 하시는 거 볼 수 있다고. 자, 다시 한번 기꺼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제 여러분께 제 노래 소개하고 알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뭐 일일이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비비안님, 로라님, H님, 로사님, TK님, 또 제이슨님, 아, 저 우리 저 멀리 세크라멘토에 우리 짱짱님도 들으시고 들어와 주시고 댓글 올려주시고 여러분의 깊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우리 순철님, 야간열차 타본 지가 오래됐다고 박철우님의 신청곡 주셨습니다. 자, 이제
1: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0: 1338-4000.
1: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2: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2: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함께 친구하시죠. 자, 여러분께 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좀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노화를 방지하고 노화 질환을 좀 줄이는데 사과 같은 뭐 과일이나 차, 커피, 코코아 등에 좀 풍부하게 우리 그 황산화 물질이 천연 황산화 물질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폴리페놀을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이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텔로미어 단축 위험이 5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하루 한 잔 이하의 커피를 마신 사람은 비섭취자보다 텔로미어 단축 위험이 26%, 또 하루 4~5회 분량의 과일을 많이 드신 분들은 한 30% 정도 낮은 거로 나왔다고 하니까, 이 과일이나 커피처럼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한 식단은 건강한 세포 노화를 돕는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하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거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좋은 정보들은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radioseoul160.com을 통하여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서 퍼가실 수가 있고, 국내외 뉴스가 일목요연하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됐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입니다. 프리. 공짜예요. 공짜. 매일매일 클릭만 하시면 듬뿍 받아가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통계님 출근하시는 길인데 도착하셨나요? 조금 늦었습니다. 자, 신청곡 발시아의 행복은 참 사소해.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2부에 뵐게요.

0: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 2133885600, 2133885600.
3: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3: 융자나라 좋은 나라.
2: 융자라면 콜미
3: 2133885600, 2133885600.
4: 융자 나왔어요.
5: 우와 빠르네.
6: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7: 이제 걱정 그만.
8: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9: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0: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1: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8: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2: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13: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4: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5: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5: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4: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5: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AM 1150.
16: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9: 네, H님의 신청곡으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오늘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 비비안님, 요새 못 들은 부분은 돌려 듣기가 되니까 좋으시다고, 저녁 식사하시면서 들으면 좋다고. 아이고, 샌디님 오셨네요. 아, 제 블랙티셔츠요? 감사합니다. 아, 배터리가 나갔다고, 자동차 배터리가. 내일 자동차 점검 받으러 가야 해서 자동차에 있는 것들을 빼느라고 더우시다고. 아, 부지런하다 못해 고생하네요. 그러시군요. 아, 예. 아이고. 네. 자, 아, 예. 신청곡 들려드리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가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아, 어쨌든 쑥스럽게도 제가 첫사랑이란 노래가 2009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데뷔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17년 만에 얼마 전에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불러보았어요. 그냥 애정이 가는 노래인데 17년이 지난 제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어쨌든 나름대로 화면도 찍고 그랬는데, 저희 그 임재수 감독님이 아주 이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해서 그 화면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채널 이름은 제 노래 타이틀 이름이 나비의 꿈 아시잖아요. 나비의 꿈 고니라고 치시면 유튜브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고니의 첫사랑이라고 치셔도 나오고, 쑥스럽지만 17년 만에 불러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17년 만에 다시 부른 첫사랑,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17년 만에 불러본 첫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다른 노래들 또 다른 것들 있으면 이제 꾸준하게 올릴 테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 하는 일 대박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해서 올렸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여러분의 성원 바라겠습니다. 로라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이번에는 신청곡 우리 비비안님 신청곡 걸어서 하늘까지. 제목 멋있습니다.

0: 네, 아이 신청곡 걸어서 하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들 발이 제2의 심장이란 얘기는 아마 굉장히들 다 알고 계시는 얘기고 익히 우리가 아는 정보인데 실제로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발이 불편하면 건강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발입니다. 그 궁금점을 시원하게 오늘 풀어주실 분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모셔서 우리 김병식 대표님과 함께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세인트님, 힘든 월요일 잘 보내셨죠? 굿모닝,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미드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많은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6: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7: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8: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170, 32369-2170입니다.
9: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10: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 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즈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은 가족의 건강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저희 그 부모님 세대 또 가족 중에서 저도 사실은 허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포함되는 얘기인데 무릎이나 허리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아마도 생각보다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작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JGPUSA의 우리 김병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1: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가족 건강, 가족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맞다면 건강이 어때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소한 부분들을 넘기지 말라는 거와 발이 건강의 기초고 생존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저도 뭐 이 발이 제2의 심장이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예, 그만큼 발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곳은 고장나면 고쳐서 쓰거나 다소 불편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고장나는 순간은 우리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1: 즉 발이 문제가 생기면 생명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야,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이라는 게 단순한 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전체하고 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
1: 그렇습니다.
0: 듣습니다.
1: 왜냐하면 발이 이제 우리 몸의 기초거든요. 건물의 기초가 틀어지면 건물은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렇죠.
1: 발의 기초가 틀어지면 연결되어져서 발목, 무릎, 골반, 허리, 어깨, 목, 턱관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어르신들 주변에 보시면 야, 나이 들어서 원래 몸이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게 무슨 단순한 피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1: 그렇습니다.
0: 들어요.
1: 그렇습니다. 그 몸에 그 연결 관련된 부분인 거죠.
0: 그렇죠.
1: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어딘가가 불편하시다면 기초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발이 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에 균열이 오기 시작하면서 균열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평발, 까치발, 아니면 무지의 반증, 아니면 어떤 연유로든지 발이 틀어져 있었다고 하는 경우에 그 균열로 인해서 내 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저 허리가 아프거나 뭐 그런 것이 통증이 있는 것만 볼 게 아니고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됐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결과고요.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치료가 결과를 어떻게 할 건가, 통증을 어떻게 할 건가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걸로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죠. 많은 뭐 진료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 어떤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아니라 원인, 과연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상담 사례들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1: 네, 그렇습니다. 60대 초반이었는데요. 이제 먼저 신은 분이, 그러니까 언니라고 하는 분이 먼저 신으셨고 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집을 나오지도 못하고 뭐 체중도 많이 늘어나고 불편했었어요. 근데 저희 매장에 오셔서 신발을 신고요.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0: 그러세요?
1: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야. 신발에 뭐가 들었냐, 이거 마약 아니냐, 막 이러면서 농담을 하셨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걷고 건강하십니다.
0: 그러시구나.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무릎 통증님이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이 편하셨다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민 생활 하시면서 매일매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 어떻게 제가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는데 골병 다 드셨어요.
1: 맞습니다.
0: 하도 열심히 일해서.
1: 그러면
0: 그러니까 밤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가
1: 맞습니다.
0: 아침에 일어나면 할 수 없이 나오고
1: 그렇죠.
0: 이런 생활이 연속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정말 희소식일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사실 걷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매일매일 우린 걸어야만 되잖아요.
1: 걷는 게 예. 생존인 거죠.
0: 그렇죠.
1: 걷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0: 예, 예,
1: 사실
0: 예.
1: 어르신들이 아니면 사망 원인 중에
0: 네네.
1: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걷지 못하면서 넘어지면서입니다. 그러니까
0: 그렇구나.
1: 우리가 큰 중병과 질병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0: 네네.
1: 걷는다는 거죠. 그런데 걷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은요. 엄청나게 내 몸의 근육들을 많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발의 기초가 틀어지잖아요.
0: 네.
1: 그럼 걸음걸이가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희 매장이 올림픽 갤러리아 마켓 3층에 있습니다.
0: 푸드코트 있는 데 있네.
1: 맞습니다. 그 중앙에 있거든요.
0: 예.
1: 매장에 앉아서 이렇게 밖을 쳐다보면은 거의 어르신들은 구부려 걷거나 불편하게 걷거나
0: 예, 예.
1: 이상하게 걸으세요. 그런데
0: 예, 예.
1: 그렇게 걷는 것이 아까 이미 진행자님 말씀하셨듯이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생각을
0: 그렇죠.
1: 하시는 겁니다.
0: 예, 그렇죠.
1: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기초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0: 네네,
1: 거죠.
0: 네네.
1: 제가 놀라운 그 체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 뇌졸중으로
0: 네, 예, 뇌졸중.
1: 걷는 게 아주 불편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셨는데
0: 네.
1: 재활을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나마 그래도 잘 걸으시는 편이셨어요. 네, 네. 근데 어떤 분이 소개를 하셨대요.
0: 네.
1: 한번 신어보라고. 와서 신고요. 한 15분, 20분 정도 지났는데 똑바로 걸으시는 거예요.
0: 아니 사실은 그런데 뭐 애청자 우리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모르겠지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이 지금 그 신발을 하나 슬리퍼를 주셨어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데 한 지금 5분, 7분 남짓 지났는데 이런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발이 어디 쏙 들어가서 편히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그렇습니다.
0: 일반 슬리퍼는
1: 그렇습니다.
0: 이게 퍼지거든요.
1: 예,
0: 근데 얘는 슬리퍼인데
1: 예.
0: 운동화같이 쏙 어디 들어가 있는 그런
1: 그렇습니다.
0: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게 제가 체험인데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라서 이렇게 지금 생겼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보통 슬리퍼들은 신으면 그냥 이렇게 털거덕 털거덕
1: 놀죠.
0: 거리는데
1: 놀죠. 예.
0: 이건 신고 있으니까
1: 예.
0: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므로드는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그렇습니다.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경험이
0: 네네.
1: 어떤 경험이냐면요.
0: 네네네.
1: 내 발이 정상적인 상태로 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0: 예.
1: 우리 발 안에
0: 예.
1: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0: 예.
1: 뭐 근육도
0: 그렇죠.
1: 있을
0: 그렇죠.
1: 거고요.
0: 그렇죠.
1: 신경도 있을 거고
0: 네네네.
1: 인대도 있을 거고
0: 네네.
1: 있는데 그 뼈들이 신경과 근육과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다 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신발을 딱 신는 순간
0: 네.
1: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0: 이거는 제가 볼 때 꼭 가서 체험을 해보시는 게
1: 맞습니다.
0: 좋을 것 같아요. 예. 금방 달라질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예.
1: 지금 벌써 우리 진행자님 혈색이 달라지셨어요.
0: 아, 진짜로 기분이
1: 예.
0: 좋아요.
1: 혈색이 달라지네요.
0: 왜냐면
1: 얼굴이 예.
0: 제가 방송을 한 2시간 진행하면 사실
1: 피곤하시죠.
0: 보통 운동하신 지만 운동화도
1: 네.
0: 꽉 묶여 있고
1: 맞습니다.
0: 좀 딱딱한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협착이 좀 있어요.
1: 아, 그러시구나. 예.
0: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뒤에서 보면 조금 휘었다.
1: 맞습니다.
0: 어쩔 수 없이 그런
1: 네.
0: 것도 근데 제 주위 분들도 걸을 때 이렇게 뭐라 할까? 걸음이 질질 끌리는 사람들이
1: 그렇죠.
0: 있어요. 제가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1: 예, 맞습니다. 예.
0: 예.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1: 그렇죠.
0: 몸이.
1: 예.
0: 그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뭐 두통, 어지럼, 턱관절, 목 디스크, 오십견, 허리 디스크, 골반통, 협착증, 무릎 관절염 어떻게 보면 지금 기성 세대들이 겪고 있는 모든 통증을 다 지금 집합해 놓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게 결과고요.
0: 예.
1: 원인을 제거시키면 결과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병들을
0: 그렇군요.
1: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0: 네네네.
1: 원인, 그러니까 발의 구조를 맞춰주면
0: 네네.
1: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그 약했던 부분이 통증으로 나타난 것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결함은 다 없어지는 거죠.
0: 여기 지금 기능성 신발 착용 체험 사례라고 나오는데 아직 뭐 제가 걸어보진 않았으니까 모릅니다만은 신기만 하면 바로 느껴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 왼발이 질질 끄는데 이 신발 신자마자 그냥 걷네요. 뭐 이런 것들이 네. 다 체험 사례가 되겠네요.
1: 그러면. 그럼요.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희 신발을 기적 신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0: 아,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네네.
0: 네, 네, 네. 네. 어, 네. 자. 그러면 사실 궁금한 것들이 지금 그, SK 에어컨 그 대표님 고니 씨 네. 화이팅.
1: 예, 저희 신발 신고 계십니다.
0: 고니 씨 그 신발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시네.
1: 예, 맞아요.
0: 저희 SK 사장님이 예. 아주 저희 찐팬이시거든요.
1: 아, SK 사장님 저희 왕국에 계십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예, 사실 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형님이세요.
1: 아, 그러시구나. 예, 예.
0: 아, 그 맞습니다. 신발 엄청 좋다 그러시네.
1: 예. 어, 엔조이 하고 계시죠. 예.
0: 어,
1: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 이민 사회에서 예. 정말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0: 네네.
1: 매일 서 있거나 아니면 움직이거나 활동하시는데
0: 네네.
1: 이 신발을 신고 계시잖아요.
0: 네.
1: 안 피곤해요.
0: 오.
1: 신으면 신을수록 몸에 힘이 나는 거죠.
0: 네네. 예. 오,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 지금 주변 분들 중에서 그냥 그 정도는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1: 거의 그렇습니다. 예. 예.
0: 그러니까 원인을 좀 알아보고
1: 그렇습니다.
0: 사실 이건 무슨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발 내가
1: 그렇습니다.
0: 다니는 신발 제가 이거 신어보니까 평소에 신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1: 아, 그럼요.
0: 디자인도 이쁘고
1: 예. 네.
0: 아주 곱상하게
1: 네. 네.
0: 그러니까 저희 신발이 보통 넓적하게 나왔는데 디자인을 아주 앞쪽으로 이쁘게 했어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1: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0: 네.
1: 우리가 음식을 맛을 봐야 음식이 맛을
0: 그럼요.
1: 알잖아요.
0: 네네.
1: 그냥 뭐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네. 안 먹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0: 네.
1: 신발만 신으면
0: 네.
1: 지금 불편한 거 참지 않아도
0: 어.
1: 내가 걷는 게 불편한 거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그런데 저희가 무료로 발을 점검해드립니다.
0: 발 점검까지 해주신다고?
1: 그렇습니다. 그리고 균형 테스트 방금 우리 진행자님
0: 예, 예.
1: 제가 해드렸듯이
0: 예, 예, 예.
1: 지금 신고 계셨던 신발과 이 신발의 차이점을 바로 알게 되고요.
0: 예, 예.
1: 혹시 심하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0: 네네.
1: 바로 느껴집니다.
0: 어, 예. 저기 지금 우리 비비안님은 SK 사장님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건데 본인도 사셔야겠다고 발목이 좀 피곤하신데 운동화 신고 다니신대요.
1: 네.
0: 제가 볼 때 SK 사장님은 3년 신고 계시대.
1: 맞습니다. 제 초창기 고객이십니다.
0: 그러시구나. 제가 다시 한번 위치 알려드리면 LA 올림픽 갤러리아 3층 푸드코트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또 전문 매장이 6281 비치 블루버드 그러니까 부에나팍 커머스 프라자 비치하고 오토센터 드라이브에 가시면 되고 전화번호가 LA는 213-330-6810 213-330-6810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은 714-646-1122 714-646-1122로 연락 주시고 일단은 갤러리아 쪽에 가까우니까 먼저 방문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0: 네.
1: 오셔서 한번 신어보시는 겁니다.
0: 네. 네. 그래서 가면 이제 무료 체험도 하고 얘기 말씀하신
1: 그렇습니다.
0: 대로 발 그 진단도 해주시고
1: 예, 예. 현재 내 발 상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내가 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0: 네.
1: 정확히 체크를 해드립니다.
0: 유튜브에서도 기적의 신발 TV라고 들어가시면
1: 그렇습니다.
0: 나온다고.
1: 기적 신발 TV.
0: 아, 기적 네. 신발 TV.
1: 네, 그렇습니다.
0: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제 얘기 저도 지금 이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먼 데도 아니고 올림픽 갤러리아 마켓이면 누구나 한번 들리실 수 있는 데니까 한번 들리셔서 꼭 체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원고에 없는 개인적인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많은데 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게 된 동기가 혹시 있으세요?
1: 저는 원래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요.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뭐 LA뿐만 아니라
0: 네네네.
1: 어디 가서도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네.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어깨가 이렇게 굽고 거북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와가지고 신발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한국에서 이 신발을 개발한 친구입니다. 제 친구예요. 근데 미국에서 사업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발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친구가 왔는데 뭐 신발 하나 해줘야지
0: 그렇죠,
1: 해가지고
0: 그렇죠.
1: 신었어요.
0: 네, 네.
1: 2주 반이 지났는데 제 어깨가 어깨 통증이랑 어깨가 펴지고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친구한테 다시 얘기를 하니까 이 신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네. 시니어를 대상으로 네. 오랫동안 그 섬겨왔습니다. 네, 안내를 하는 걸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 잘 못 걸으시는 거예요. 힘들게 걸으시는 거예요.
0: 예.
1: 근데 분명하게 솔루션이 있을 것이다. 해결책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 신발이 그거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인타운에서 가장 중심 몰에 스토어를 제가 오픈한 겁니다.
0: 아니 근데 전 필요한 게 저도 거북목이에요.
1: 네.
0: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면 그렇죠. 어깨 좀 펴라.
1: 어깨 펴라고.
0: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옛날에 양복을 맞춰 입으면 저 같은 사람 보고 굴신이라고 그랬어요.
1: 맞습니다.
0: 거북등이라고 그래서.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가봉할 때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저도 무지하게 이게 필요한 사람이네요.
1: 그렇습니다. 이 신발을 신잖아요.
0: 네.
1: 그러면 똑바로 펴져요. 어깨도 펴지고요. 거북목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0: 야, 여러분 들으셨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지금 비비안님처럼 뭐 발목, 종아리, 무릎, 엉덩이, 허리, 어깨 통증, 또 디스크 환자들, 또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아픈 분들, 굉장히 지금 직업상 오래 서인 분들이 많은데 고생하시는 분들, 뭐 그 이외에 자세 교정 저같이, 또는 뭐 운동하시다 보면 악기를 하시다 보면 한쪽으로 오래 있는 사람, 또 척지가 측만되거나 제가 보면 뒤에서도 허리가 굽은
1: 맞습니다.
0: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보면 야,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일단은 여러분께서 직접 가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고
1: 그렇죠.
0: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 받으시는 게
1: 그렇습니다.
0: 사실 뭐 다른 부분하고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발은 인간의 심장인데
1: 그렇죠.
0: 발이 잘못되면
1: 생존의 기초죠.
0: 이 지축이 네. 흔들린다는
1: 맞습니다.
0: 얘기거든요.
1: 네.
0: 기념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LA의 갤러리아 마켓 3층 푸드코트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부에나팍도 여러분 가시면 비치와 커먼헬스의 106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가 궁금하시면 기적신발 TV라고 진화하시면 되고 213-330-6810 또 부에나팍 714-646-1122로 연락주시고 연락주시는 것보다 가능하면 자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제가 조금 아까 사실 체험했는데 저는 1분 만에 느끼겠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달라도 여러분 직접 한번 느껴보시고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조금은 돌볼 시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주저하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매장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좀 원활하게 사는 날까지는 좀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1: 그렇습니다.
0: 하는 바람입니다.
1: 우리가 건강을 네. 선택할 수 있다면
0: 네.
1: 누구나 다 선택할 겁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우린 눈만 뜨면 신발을 신죠.
0: 그렇죠.
1: 그런데
0: 네.
1: 지금 신고 계신 신발이
0: 네.
1: 내 몸을 망치고 있다면
0: 아.
1: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0: 그렇죠. 네.
1: 바른 신발, 원리 원칙에 맞는 신발,
0: 네네.
1: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신발을
0: 네.
1: 내 가족들에게
0: 네.
1: 알려주고
0: 네.
1: 오늘 들은 정보를 나만 알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0: 네네.
1: 정말 마지막 솔루션이다.
0: 예,
1: 아까
0: 예.
1: 말씀하신 시작점이다. 건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0: 네.
1: 그런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0: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우리 저 이 발에 대해서 여러분들 발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우리 김병식 대표님과 함께 직접 체험해 오시고 내가 인생이 어느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JGP USA 김병식 대표님과 함께 지금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족의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텐데 한 말씀 주신다면?
1: 예, 감사합니다.
0: 네.
1: 이렇게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0: 네네.
1: 왜 안타깝냐면
0: 네.
1: 그냥 신발만 신으면 해결되는데
0: 아, 그렇죠.
1: 그냥 참고 지낸다는 거죠.
0: 네네네.
1: 그리고 아까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셨던 대로 나이 먹어서 그래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0: 네, 그렇죠.
1: 절대 그게 아닙니다.
0: 네네네.
1: 솔루션이 있습니다.
0: 네네.
1: 해결책이 있습니다.
0: 네네.
1: 여러분 오셔가지고
0: 네.
1: 한번 무료 체험해보세요.
0: 네.
1: 여러분들이 그리고 선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 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8: 간다.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0: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1: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0: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1: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0: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1: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0: 로라님 아직 운전 중이신가요? 영영 준비했습니다.

0: 네, 로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영 나오나 차를 세우셨다고요. 예,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2: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3: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2: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3: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2: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3: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강아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6: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7: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8: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9: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8: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2: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3: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2: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3: 우메캔.
14: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2: 감사한다면,
13: 사랑한다면,
12: 역시 우메캔.
13: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14: 888-941-3311 우메캔.

왜요? 오늘도 변함없이 아 이렇게 재미있는 또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자, 아, 헤이츠님, 아, 제 검정티가 젊게 보인다고 쿵짜라 붕짝 오늘부터 진 구해요.

같은 음색들이 여러분의 지친 하루를 조금은 포근히 감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사실 월화수목금토 안 지치는 날이 없는 게 우리 인생살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제가 트로트 선곡한 게 아니고 제 그 이 시그널 뮤직입니다. 우리 안선영 실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멋진 노래입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는 게 우리는 인생살이고 또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길이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여러분들 몸 아픈 줄 모르고 지친 줄 모르고 달려가시는 게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몸 무탈하시게 오랫동안, 제가 언제까지 방송을 진행할지 모르지만 하는 날까지는 같이 함께 귀로 나누시고 마음으로 나누시고 눈으로 나누시고 그랬으면 하는 게 제 자그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신청곡으로 밤에 떠난 여인 함께 하시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

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아빠!
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5: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6: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7: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6: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7: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8: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9: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9: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0: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7: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은 바로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은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이신데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한 군데서 설명한 것이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가 나를 푸는 중에 있으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봐야 의리의 길로 인도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다. 원수의 목자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였으니 내 자유 넘친다. 나의 평생의 선한 시가 인자하심이 정정 나를 띠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간다. 즉 이 땅의 모든 복과 새끼의 모든 복과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복을 주길 원한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기 원해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이 땅에 복받은 사람도 별로도 없고 영생에 복받은 사람은 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상으로 볼 때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43절입니다. 어찌야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내 말을 듣고 왜 믿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 아버지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지 않아요. 왜? 내가 잘못된 것을 갖고 있거든.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의 통해서 말씀을, 즉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으면 천만다행인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잘못된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웠다 그러면 괜찮을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알기 전에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 믿음을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주면 내가 몰랐다 할지라도 잘못 알고 있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주면 아버지 말씀은 아니고 없고 얘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주는데도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교만할 뿐만 아니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멘. 44절입니다. 시작.
1: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17: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며 그 속에 아버지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께서 말씀인데 말입니다. 45절입니다. 시작.
1: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에
17: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도 자기가 배운 거하고 자기가 사상하고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면 그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보여주는데도 그 사람을 죄로 책잡는다. 우리는 말씀을 간절히 삼아야 돼.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는가, 성경에 기록됐는가 아니됐는가 성경을 상고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17장 시작.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직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가능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우리는 주의 종의 말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 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바로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선물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하면서 피는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의 축복을 주지만 말씀은 이 땅에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뜨고 강한 축복뿐만 아니고 바로 천국의 복을 주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는 다 믿는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예수 피로서 구원한 목적이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준대. 바로 복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준다. 아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저를 받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들어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결국은 멸망당한다. 아멘. 계속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해주고, 성경의 말씀이면 아니고 없고 예만 있게 하고, 성경의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고 요한복음 10장에 설명하고 있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8장입니다. 46, 4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나?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시작.
1: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17: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있었기에 지금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많이 묵상하고 정말로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시 47절 시작.
1: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17: 아멘.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다. 아멘.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아버지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듣지 않는다는 것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요한 1서입니다. 4장입니다. 6절입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속한 거라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말, 아버지 말씀 아닌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5절입니다. 시작.
1: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17: 아멘. 아버지 말씀 아니면 세상 사람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6절입니다. 시작.
1: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17: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한다. 아멘. 아, 저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했는가 마귀의 영에 속했는가? 아버지 말씀을 주면 아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 말씀을 주는데도 내 생각과 사상, 교단 교리로 자꾸 그 말씀을 밀어낸 사람은 미혹의 영, 즉 미혹이라는 것은 용을 잡은 예변 마귀의 사탄이야 미혹한다 하면, 즉 미혹의 영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참 중요한데 34절입니다. 시작.
1: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17: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는 그 이유는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목사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될 이유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을 어떻게 하냐,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워서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이 사라지고,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이 강한데, 성령의 소욕은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육이 충만한데, 육적인 사람은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당진과 순수한 불량과 이단과 음란과 방탕과 근모와 술수다. 너무 잘 때는 배 아파는 투기다. 아멘. 하나님보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새끼를 사랑하고 성을 해도 풀지 아니한다. 이로써 성령의 소유 강한가 육체의 소유 강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입니다. 46절, 45, 46, 47절입니다. 시작.
1: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17: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맞아요? 성경을 주는데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행위에 속한 거 뭐 행위에 속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마귀의 행위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돌이키는 축복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며. 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시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17: 아멘. 여기서 영을 다 믿지 말한 것은 주의 종들이 하는 선지하는 말씀을 다 믿지 마라. 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 항상 성경을 뭐 해야 된다고? 상고해야 된다. 아멘. 다시 1절입니다 시작.
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17: 아멘. 선지자는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가 가짜 선지자인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아버지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정임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죽여버리라. 반드시 아버지 말씀은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아버지 말씀이나 설명해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가짜 선지자인다. 이 말을 듣기 말하면 아버지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룬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에서.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다시 요한에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1: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17: 이스라엘 민족의 들으라는 것은 세마입니다. 세마 듣고 행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듣는다는 말과 행하는 말이 하나가 되어있다면 세마. 여러분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 또 분별되어야 되지만 아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나 안 행하나 여러분께서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시작.
1: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17: 자, 마귀는 지금 아버지 말씀에 불순한 얘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 말은 세마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 아버지 말씀이 아닌가 분별되어야 되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마귀는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이다. 아멘. 마귀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은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이끌어간다. 아멘.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시작.
1: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17: 깨끗하냐.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했죠.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줬다.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거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로 바뀌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아들로 바뀌었어. 예수 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럼 하나님의 영에 속했으면 세상을 끊는 힘을 줬고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복을 줬다. 그래요.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숨기고 섬기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복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순종해야 돼. 그런데 지금 아버지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속에 듣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이 속했다는 그 말은 거기에 드러난 것은 세마 듣고 행하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의 영이 속했고 네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이 속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속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가? 마귀의 영이 이끌어가는가?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가? 아멘. 아니면 사탄의 말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며 그 말입니다. 내가 행할 길 다 하겠네. 아멘. 우리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다 하겠네. 아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말씀 아닌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 마귀의 영에 속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머릿속에 잘 박혀 모시되 다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을 진실 내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받아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누구의 음성 듣는다?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런 게 우린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면 우린 하나님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영에 속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아멘. 영은 말씀이다. 마귀의 말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 말씀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면 마귀의 영에 속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한다. 바로 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할 때 우리의 영이 어디 속했나 할 때 바로 아버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사람의 말씀 따라가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나 마귀에 속했나 반드시 분별된다. 아멘. 계속해서 3절입니다 시작.
1: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17: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어느 신학자도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아멘.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의 크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 아닌가 반드시 구별부터 해야 된다. 아멘. 아버지 말씀 따라가는 것은 100% 복을 받지만 잘못된 말씀 따라가는 것은 100% 저주를 받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 그래서 지금 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며 하나님이 우리 예수 나의 구주 고백하는 삶에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가 말씀 아닌가를 구별해야 된다. 아멘. 그래. 자, 7절입니다 시작.
1: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17: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그의 손에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의 말을 듣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다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4절부터

0: 시작. 자기 향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계속해서
1: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0: 그 말씀으로 왜 그런 말씀인데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되고 아버지 말씀에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을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다시 얘기합니다. 아버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들어가고 나오는 데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만 아멘. 아버지 말씀 아닌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쳐져보고 결국은 멸망당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중요한 말이죠. 계속해서
1: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0: 이 말은 아버지 말씀 아닌 아버지 말씀 알기 전에 다른 말을 알고 있는 것은 아버지 말씀 아니고 지금 너희는 다른 말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인데 신기하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 알기 전에 맞죠? 다른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아니 먼저 온 다른 말씀은 다 절도요. 자 아버지 말씀 아닌 것은 절도의 강도라는 것은 자 강도가 오면 여러분을 축복 줍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돈 빼앗아 갑니까?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1: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자, 얻으리라.
0: 말씀에 대한 구원 얻고 하면 즉 천국도 들어가고 하면 들어가고 나고 꼴을 먹는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10배 23배는 모든 복을 주겠다. 즉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먹는 것은 들어가나 나가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절대 아버지 말씀만 따라가고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되느니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머릿속에 잘 박힙니다. 다시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목사님 지금 설교 내용이 복을 준다 계시합니까? 그런데 복을 주는데 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하나는 예수 피로 우리에게 축복을 줬고 하며 하나는 말씀에 대한 복을 줬다. 예수 피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축복을 받고 바로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과 자녀의 복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예수 피만 믿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니라 걔도 우리는 말씀도 믿어야 된다. 아멘. 다시 45절부터 47절까지 시작.
1: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0: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너희가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즉 마귀의 영에 속했다는 것은 즉 아버지 말씀 아닌 다른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상고해야 된다. 아버지 말씀이면 아멘.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을 줍니다. 즉 영생의 말씀은 영생도 주고 아멘.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는데 바로 10편 23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지만 아버지 말씀 아닌 건 절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2: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천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내가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뭐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만 내가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죠.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Cry out.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2: 아멘.
1: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 환난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몰라요. 국가적인 재난인지. 이스라엘은 맨날 옆 나라하고 싸웠어요. 지금까지 싸워. 그러니까 맨날 전쟁 나니까, 전쟁 나면 골치 아파요. 남편이 죽던가 아들이 죽던가 부상을 당해 오던가 뭐 개인 삶은 다 없어지는 거죠. 전쟁 나면 어려워요. 그런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려움인지 그거는 안 나와요. 하여튼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대요. 기도하는 거죠. 밤에도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간절하게 손을 거두지 않았다. 늦게까지 기도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응답이 안 온 거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믿음 가지고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 거야.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위로는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할 수 있어요. 아유, 그래도 그만하면 됐지. 너는 먹고는 살잖아. 너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 그런 말을 듣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아유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그리고 3절 말씀 시작.
2: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1: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데,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인데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이 근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거기다가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심이 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잠도 안 오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2: 5절 말씀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1: 그 내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봤다. 그때는 밤에 노래를 불렀다. 그 말은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밤에 너무 좋아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옆집에서는 미친놈이라고 그랬겠지. 야, 잠 좀 자자. 너무 좋아서, 응답받은 게 좋아서 밤에 노래했다는 거야. 그때 응답을 받았는데, 밤에 노래 불렀는데 그걸 기억하니까 내가 스스로 질문하기를 간구했다는 얘기는 질문했다. 내가 스스로 질문하기를 주님이 버리셨나? 나 버리셨나? 이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나? 8절 말씀 시작.
2: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1: 인자는 사랑을 인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 끝났나? 약속하심.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도 이제는 다 끝난 건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나? 화가 나셔서 나한테 화가 나셔서 긍휼을 그치셨나? 은혜와 긍휼은 조금 달라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내가 받을 자격 없지만 받는 걸 은혜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근데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긍휼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 그걸 안 받는 거를 긍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건 은혜라 그러고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건 긍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셔서 긍휼을 그치셔가지고 때리시는 건가? 이렇게 때리시나? 힘들게? 막 헷갈리는 거야. 그전에는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이 안 오고 너무 힘들고 그랬다는 거야. 셀라라는 말은 이 단어는 오늘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이 셀라라는 단어는 그 문장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멈추고 생각을 해봐라. 그런 뜻일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멈추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죽하면 이렇게 썼겠나. 과거에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끝났나? 약속도 다 끝났나? 이제는 은혜를 잊어버리셨나? 내가 뭘 잘못해서 화가 나셔서 이제는 긍휼도 다 끝났나? 그리고 한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2: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1: 아멘.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쭉 하다가 이 10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잘못하는 거다.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아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내가 잘못한 거다. 내 잘못이다. 철저하게.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역사하실 때 그 ears, 그 head을 그때를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자꾸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커져요. 어려움이 커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내 마음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약하게 있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기억을 해야 되겠다.
2: 아멘.
1: 하나님의 기이한 일 기적들을 더 기억을 해야 되겠다.
2: 아멘, 아멘.
1: 사람이 불안해지면 점점 불안한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전쟁 났대. 일어나고 싸운대. 불체자를 다 잡아가서 이제 경기가 앞으로 죽었대. 관세 때문에 다 죽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안과 근심과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더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기이한 일을, 기적을 I will remember. I will remember. 내가 더 기억해야 되겠다. 더 기억을 해야 되겠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내 자신에게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눈으로 보면서 말하는 거하고 효과가 달라요. 말하면서 듣게 되면은 효과가 다섯 배, 열 배로 커져요. 소리 내서 읽으면. 근데 신문은 눈으로 보지, 그리고 뉴스 텔레비는 귀로 듣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세상 일은 걱정이 쌓이는 거. 이렇대, 저렇대, 이렇게 됐대, 이렇대. 이게 다 나에게 들어오는 거. 근데 성경은 잘 안 보고 봐도 소리 내서 읽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게 다 나의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기억해야 되겠다.
2: 아멘.
1: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내가 더 기억해야 되겠다.
2: 아멘.
1: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계속 말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 홍해가 갈라졌지, 이런 얘기를 계속 내가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할렐루야.
2: 아멘.
1: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믿으면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딴소리하고 앉아있는 거고 딴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믿으면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우린 믿음으로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2: 아멘.
1: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네. 자꾸 들어야 돼.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2: 아멘.
1: 아멘. 13절 시작.
2: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1: 그 사람이, 시편 기자가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불안하다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소리내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믿음이 커진 거예요. 아멘.
2: 아멘.
1: 하나님의 길은 극히 거룩하다. 할렐루야.
2: 아멘.
1: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굽니까? 그 중동의 모든 민족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거죠. 할렐루야.
2: 아멘.
1: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2: 아멘,
1: 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2: 아멘.
1: 애굽에도 섬기는 신이 있죠.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하고, 열 가지 기적 가운데 꼼짝을 못하고. 아멘.
2: 아멘.
1: 광야에 있는 족속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죠. 꼼짝을 못하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꼼짝을 못하고. 할렐루야.
2: 아멘.
1: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2: 아멘.
1: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열 가지 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기서 멈추고 생각을 해봐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열 가지 기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2: 아멘.
1: 그렇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말씀을 자꾸 읊조르다 보니까 믿음이 커진 거예요.
2: 아멘.
1: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2: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 개를 비추며
3: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나이다.
1: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말씀을 읊조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 좀 더 나가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물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시고
3: 아멘.
1: 창조할 때 그 피조물 된 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아멘. 아멘. 없던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을 본 거죠. 할렐루야.
3: 아멘.
1: 구름이 그 물을 쏟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멸망시키실 때에 구름에 있는 물들아 다 내려와라 명령하시니까 순종하고 물이 다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궁창이 소리를 내고 천둥 소리가 나는 거지. 천둥 소리 나면 겁납니다. 에레는 그렇게 막 천둥 소리 날 때가 거의 없어서 그런데 천둥 소리 들으면 정말 온 세상이 다 떨리죠. 주의 화살은 번개 치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천둥 나면은 겁나는 거죠. 회오리바람, 토네이도예요. 이거는요, 집이 날아가요. 자동차가 날아가고 사람이 날아가요. 겁나는 바람이죠. 회오리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천둥소리가 난다. 그러면 더 겁나는 거죠.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땅이 흔들리는 건 지진이에요. 그 상황에 지진까지 나버리면 사람은 와, 토네이도가 부는데 천둥이 들리는데 번개가 치는데 지진까지 난다. 그러면 진짜 겁나는 거지. 그럼 뭐 얼마나 겁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19절 말씀 시작.
3: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1: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는 바다가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앉아있고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3: 아멘.
1: 하나님의 길이 바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 아멘.
1: 그 길로 통과해서 구원해 주시고 아멘.
3: 아멘.
1: 주님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요단강 물이 멈춰서고 그 밑에 길이 나고 할렐루야.
3: 아멘.
1: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죠.
3: 아멘.
1: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췄는데 길이 생겼는데 주님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다.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가 어디로 가셨는지. 홍해가 갈라진 건 사실인데 이스라엘이 건넌 것도 사실인데 나중에 홍해가 덮인 다음에 보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오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요단강이 분명히 물이 서가지고 멈춰가지고 길이 나서 이스라엘이 건너갔는데 다시 그 물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3: 아멘.
1: 아멘.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3: 아멘.
1: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양은요, 짐승 가운데 제일 약한 게 양이에요. 양은 밖에서 혼자 집에 못 돌아와요. 개는 돌아와요. 양은요, 뛰기도 잘 못해요. 뿔도 뾰족하지 않고 뺄뺄뺄 돌아가 있어요. 힘이 없어요. 이빨도 날카롭지 않아요. 눈도 안 좋아요. 코도 안 좋아요. 귀도 안 좋아요. 뛰기도 못해요. 발톱도 날카롭지 않아요. 그 밖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약한 게 양이에요. 그런 양들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모세,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 때려 죽이는 거는요,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립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 아론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리더가 돼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손으로 광야에서 그 양떼들을, 연약한 양떼들을 다 인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 아멘.
1: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4: 아멘.
1: 어떻게 모세가 하겠어요? 어떻게 아론이 하겠어요? 그 많은 양떼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4: 아멘.
1: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홍해 갈라진 거 하나님이 하신 거네.
4: 아멘.
1: 요단강이 멈춰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네.
4: 아멘.
1: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거네.
4: 아멘.
1: 그 연약한 양떼들을 갖다가 모세 부족한 사람이, 아론 부족한 사람이 가나안까지 인도했네.
4: 아멘.
1: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네.
4: 아멘.
1: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4: 아멘.
1: 여러분, 마귀는 문제를 보게 합니다. 고난을 보게 하고 문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못해, 힘들어, 안 돼. 마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봐라.
4: 아멘.
1: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4: 아멘.
1: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4: 아멘.
1: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 아멘.
1: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4: 아멘.
1: 근데 마귀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바라보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문제만 가지고 말합니다. 우린 너무 약하고 저들은 너무 강하고 절대 못 이깁니다. 백성들이 10명 정탐꾼을 편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4: 아멘.
1: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4: 아멘.
1: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결국 그들은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 그 세대는 죽게 됐는데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4: 아멘.
1: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꾸 기억하고 입으로 자꾸 말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4: 아멘.
1: 아멘. 아멘. 홍수가 있었어요. 엄청난 홍수가 있었어요. 하늘의 물들이 다 내려왔어요. 구름 위에 있는 물들이 다 내려오고 샘들이 다 터졌어. 하나님 명령에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물 다 나왔다 그 말이야.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회오리 바람이 불고 지진이 터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4: 아멘.
1: 아멘.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 하나님이 그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4: 아멘.
1: 그리고 야곱과 그 가족이 흉년을 만났는데 그걸로 이민 오게 해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4: 아멘.
1: 아멘. 아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4: 아멘.
1: 아멘.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잠깐 지나갈 수 있는 광야가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됐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신 것을 믿습니다.
4: 아멘.
1: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0: 망한지. 빨리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아이고. 자꾸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 침례를 해야 된다, 침례를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왜안 들어가려는지 몰랐어. 무슨 옷이 물에 한번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냥 풀어집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하여튼. 그랬던 그 옷들이 하나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1: 아멘.
0: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1: 아멘.
0: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아멘. 낮에는 더운데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1: 아멘.
0: 밤에는 그 추운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1: 아멘.
0: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 주셨어요. 아멘.
1: 아멘.
0: 아멘. 사사들을 보내셔서 어려울 때마다 다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1: 아멘.
0: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1: 아멘.
0: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세우셔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1: 아멘.
0: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은 다 해방되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1: 아멘.
0: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 주님은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바울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1: 아멘.
0: 아멘. 우리 교회도 정말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제 개인이, 저는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구원받아 목사된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1: 아멘.
0: 아멘. 아멘.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그리고 또 목회할 때도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1: 아멘.
0: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1: 아멘.
0: 보호해 주시고,
1: 아멘.
0: 인도해 주시고,
1: 아멘.
0: 은혜를 부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문제는 어려울 때 어려운 걸 바라보니까 이 은혜가, 이 기적이, 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문제가 커지니까 날 버리셨나? 이제 은혜 끝났나? 긍휼하심이 끝났나? 약속이 끝났나? 계속 그럴수록에 믿음이 더 작아지는, 믿음이 더 작아지는.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기자가,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된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분명한데 내가 왜 이러냐, 내가 말씀을 읊조려야 되겠다, 나에게 작은 목소리를 계속 말을 해야 되겠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계속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극복하고 이기게 된 거예요. 아멘.
1: 아멘.
0: 아멘. 이 사람이 누구냐? 아삽이란 사람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 다윗은 굉장히 찬양에 신경 쓴 사람. 찬양대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하나님 찬양에 목숨을 건 사람. 그 아삽을 찬양 대장으로 임명했어요. 이 아삽이란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전쟁이 나서 나라 국가적인 어려움이 온 건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고난 가운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고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나에게 자신에게 말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말을 했더니 믿음이 커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결론은 뭐냐,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그거는요 말씀과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자꾸 기억해야 돼.
1: 아멘.
0: 자꾸 기억해야 돼. 말씀과 받은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돼. 기억하면 믿음이 더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0: 그리고 말씀과 받은 은혜를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아멘.
1: 아멘.
0: 나 자신에게 말하고 이웃에게 말하고 그러면 믿음이 더 커지는 것,

0: 아멘.
1: 믿으면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믿으면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0: 아멘.
1: 믿음으로 가나안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0: 아멘.
1: 결국 믿음이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새기는 짐승들이 정한 짐승이 양이 소가 자꾸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신문만 보게 하고 텔레비만 보게 하고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중에는 근심 걱정이 의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계속 말하면 그럼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0: 아멘.
1: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2: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 시간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며 40여 년간을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왔습니다. 오늘의 놀라운 이 기쁨의 새아침 주님 재림을 선포하시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비전 신문을 통하여 비전 방송을 통하여 애청하시는 모든 분께 동일한 은혜의 새아침 큰 기쁨에 시온의 영광이 빛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 장인 미리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려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러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이 가리우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구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자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려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휴건이라, 나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려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살기를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너네는 애굽 왕이 너희에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길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출애굽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가라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려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믿지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물을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려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봉어리냐?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이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의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처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팔을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 없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구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5장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짓을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에게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 여기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매니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의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장엘의 백성의 간역자들과 폐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든 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회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라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너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울과 이스라엘 자손의 표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멱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표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시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어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마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려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다. 6장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등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 아론의 조상 그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의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합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임리와 시미요 고아의 아들들은 아므림과 이스할과 헤스론과 우스엘이요 고아의 수는 133세이었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려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이 그 아버지의 누이 요세 요기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이 아므람의 수는 117세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의 네벳과 시그리오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시반과 시드리오 아론의 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의 엘라셀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은 이살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부다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아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시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내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내가 내게 말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1: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시온 복음 선교회는 3113 웨스트 베니스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4-7177 323 지역 734-717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세계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3: 불의에 운행하는 성령의 권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한 구원을 성령 부어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물 위로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수면 위를 물 위로 운행하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고 회복시키는 세계를 향한 것입니다. 찢기고 상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이 엄청난 일을 뒤집박죽된 혼란 가운데 있는 혼동케 된 이 세상 가운데 옆 인생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리를 성령이 운행한다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행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프입니다. 따라합시다. 운행하다는 라프입니다. 시작. 자,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고? 라프. 이 라프라는 것은요, 그 뜻이요, 날개를 퍼덕이다. 뭐하다? 퍼덕이다. 또는 진동하다. 제가 찬양하든지 컨설을 치면 수학가가 이렇게 목청이 바이브레이션이죠. 떨리잖아요. 진동하다, 떨린다. 또는 지진이 났을 때 땅이 마구 흔들린다. 쉐이크. 흔들린다 뜻이 마구. 라파는 구약 성경에서 세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한다 할 때 라파는 단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날개 펴가지고 새끼를 밟는 장면입니다. 날아가는데, 날아가면 그나마 바람 타고 편하게 가는데, 제자리 서서 이 새끼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몇 배 힘이 가거든요. 팔락팔락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흘러이다는 이 뜻이 라프예요. 예레미야, 세 번째는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는 멸망을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의 군대가 우리를 침내서 내 딸을 죽이고 내 아들을 죽이고 우리 집에 불러와 재떨이면 우리 성이 무너집니다. 그 두려운 사건이 인생이 망가지는 사기 실패하고 재떨이 않는 그 사건이 들이닥친 것을 선지자들이 보고 선지자들의 뼈가 덜덜덜 떨린 것입니다.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바들 떨린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할 때 그런 바들바들 떨리는 진동과 쉐키하는 운동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호숫가에 가서 사시나무를 본 적이 있네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말로만 듣던 사시나무 떨린다는 것이 상상이 안 돼요. 네, 단풍 되는데 보니까 입이 떨어지는 데 보니까 이 가을인데 사시나무가 정말로 밤 조금만 보면 이래 떨린 거예요. 1초에 뭐 10번 이상 떨리겠더라고요. 와. 그러니 성령이 물을 운행할 때 땅을 가득 덮고 있는 이 물이 사시나무 떨듯이 진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큰 많은 물들이 요동하면서 큰 파도 물결이 나고 그센 파도가 일어납니다. 쓰나미보다 몇 배나 더한 큰 파도가 물 위를 요동치며 돌아다닙니다. 하늘의 성령이 너무도 강한 에너지를 갖고 물 위를 스쳐 지나가니까 온 세상 요동하고 뒤흔드는 것이 성령은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곳에 진동이 나타나고 바이브레이션 모든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진동과 파동께 파동으로 세상을 창조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첫 번째로 창조한 이 빛이 있죠. 하나님이 빛이 있어야 빛을 창조했죠. 빛은 파동이냐 아니면 입자냐는 논쟁이 과학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물리 시간에 빛은 입자이지만 물같이 작은 동시에 파동이라고 제가 배워주십니다. 파동은 떨리면서 그래서 굴고 이렇게 갓 나가는 것이죠. 성령은 물을 운행하면서 굉장히 큰 에너지로 지구를 덮고 그 물로 파도를 치게 한 것입니다. 성령이 지나가고 있을 때 엄청난 파도가 요동치며 거대한 물결이 난 것입니다. 이런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하면 어찌합니까? 내 몸이 떨려요. 손이 떨려요. 그래서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할 때 때로 손이 떨립니까? 성령이 막 손이 덜덜 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찬양하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감사하다는 뜻도 있는데, 히브리어 찬양하다는 뜻은 스트레치 아웃. 스트레치 아웃이 뭡니까? 손을 뻗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우리가 뭡니까? 히브리어 뜻이 찬양이 손을 막기 때문에 뻗는기 때문에 뻗기 때문에 저는 찬양할 때 손을 뻗게 돼요. 이렇게. 왜? 히브리어로 찬양의 뜻이 뻗다기 때문에. 손을 뻗어 예배할 때 우리도 모르게 손이 떨린 것입니다. 성령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심하게 하면 손이 떨려, 몸이 떨려. 근데 이 떨림이 기도하는데 우리 혀에 나타나면 혀가 진동과 바이브레이션 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다다다다, 이런 방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혀가 떨리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생소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신하고 떨듯이 온몸이 떨고 혀가 떨리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알아둘 수 없는 이상한 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저 귀신 들린 거다. 여러분, 사실요, 이 귀신도 성령님의 현상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귀신 악한 형이죠. 악한 형도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 선한 형이었어요. 그죠? 선한 천사들, 선한 형들. 악한 형도 선한 형이었기 때문에 한때, 타락했지만 선한 영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임에도 몸이 떨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보면 귀신이 임하고 악한 영이 임할 때 무당들이 방울 도사 때 방울 깔랑깔랑 떨고 부채 도사는 어떻게 합니까? 부채를 막 흔들잖아. 그러면서 희한한 점을 치고 악한 것들을 해가잖아요. 이게 영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악한 영들이 세상에서 따라한 짓이죠. 그래서 한 때때로 성령이 주시는 이 방언이나 온 떨림 현상을 무속적이라 생각하고 귀신의 역사라고 금지한 것이죠. 제가 자랐던 그 교단에서는 방언 일체 못하게요. 방언하면 왜 귀신 들린 거라고. 근데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사이간 현장을 보면 어쩌다 하면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령이 많으니까 부들부들 떨고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것이 어떤 분은 막 쓰러지기도 하고 성령의 운행하신 라프의 이 히브리 어원적인 말씀을 이해함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아 부흥집회에서 마귀가 하는 것이 막 비난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 크나큰 떨림이 나타나고 사시나무 떨듯이 그 우리 삶이 완전히 떨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많이 소개하는 사도행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사도들이 잡혔으니 교회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교회도 막 간질이 간질이 모여서 철학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늘 함께 모여서 사도들이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놀란 것은 극적으로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풀려났습니다. 사도들이 돌아가가지고 거기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고난을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다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게 붕이 납니다. 사도들이 간절하니까 붕이 났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바이브레이션 번지고 나서 쉐이크 그 모인 곳이 쉐이크 흔드는 것입니다. 건물이 흔들고 땅이 흔들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이 기도하는데 건물이 떨리고 진동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왜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진동이 나타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진동이 나타나면 역사가 바뀌고 사람 운명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힙니다. 왜? 그 동네에 저만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여종.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이 돈 벌어줬는데 이 여종이 귀신 떠나니까 저를 못 쳐. 워낙 돈 못 벌어.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관계를 다 고상을 이런 집어넣어라. 우리 전통 문화를 다 무시하고 이상한 이방 종교를 전한다. 마음이 억울하게 납쳤어요. 막 두들려 맞았어요. 날카로운 채찍으로 온몸이 맞아 갈기갈기 찢기고 살찜 떨리고 피투성이 돼서 밤에 감옥에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찬송했겠습니까?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랬나? 왜 이렇게 어둡지? 누가 나를 도와줄까? 아, 이제 왜 상했지? 찢겼지? 피투성이지? 이런 거 하지 않았죠. 부정적인 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꿀먹은 부모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군중군중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로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 찬양하니까 평강이 임하고 아무리 추적같은 어두운 밤에 감옥에 있고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줘도 나는 주님 안에서 거기서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주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환난 내 산성이 되신다. 믿음이 생깁니다. 평안합니다. 평강이 임하니 마음 평안하니 기쁨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하니 자기도 모르게 이 지옥 같은 곳인데도 행복합니다. 아, 빌립보 감옥에서 아, 수많은 죄수들이 바울과 신라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지옥 같은 이 감옥 안에 천국같이 밝게 살아가니 갑자기 감옥 안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바울이 묶여있는 그 결박이 다 끊겨버리고 사이크 됐어요.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다 도망간 줄 알거든 간수는. 대체 갑자기 지진이 나서 이 감옥같이 이 큰 곳을 뒤흔들어 버리고 감옥문을 활짝 깨 부수고 열어버립니다. 간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지진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바울의 신라와 바울과 신라의 이 찬양과 예배하는 모습,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 이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보고 성령이 감옥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감옥을 돌아다닌 거예요. 수면에 성령이 하늘의 영이 운행하시듯이. 여러분, 어떤 상관에서도 예배자로 살면 여러분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탁월한 전도자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불과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전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가 이 통비에 있는 예배당을 한 사람 가득 채운 것이 전도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전도는요, 삶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죠. 믿습니까? 그러니, 내 삶 엉망이지, 전도하면 삶이 오면 어쩝니까? 그 사람 보고서, 아, 이 친구는 주일날도 겨우 오네. 믿음 생활 안 하고 주일날 먼지 묻은 성적책 하나 들고 오네. 전도에도 내 이상으로 잘하지 못해요. 왜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탁월한 예배자가 되면요. 전도한 많은 영혼들이 진정 예배자를 세워줍니다. 믿습니까? 탁월한 목회자는 탁월한 예배자예요. 탁월한 예배에, 정말 뛰어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목회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업가는 탁월한 예배자예요. 왜요? 탁월하게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신 것이 선물입니다. 잘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모든 것보다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데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바울과 이 신라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니 성령께서 감옥에 은혜를 돌아다니 태초에 무리를 은혜했던 성령님이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지옥같은 삶을 천국으로 역전시키고 바울이 묶이는 순간 발을 풀어서 회복시키는 놀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니 모든 사단의 곳은 깨어지고 떠나가고 감옥문이 버티지 못하고 깨어져서 활짝 열린 것이죠. 여러분 삶 안에 감옥같이 깜깜하게 묶이고 다치고 갇혀 있습니까? 성령이 마시면 여러분 인생이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성령은 무리를 운행하면서 세상을 창조하고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이죠. 성령이 혼돈스럽고 공허함이 어둠이 가득한 지구의 무리를 운행하면서 큰 에너지와 진동과 파워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회복의 창조의 일을 오늘날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을 믿습니까? 성령님 환영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성령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그분의 귀한 능력을 악령의 역사로 착각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성교사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이라면 얼마나 놀란 변화가 나타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성령에서 혀가 떨리고 방언이 터진 역사에 나길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에서 묶이고 갇히고 사로잡힌 모든 것이 끊어지고 여러분 활짝 열린 새날이 도래하기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300만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홍해에서 300만 명이 건너갈 배를 만들어가지고 배 타고 홍해를 건넜습니까? 아니면 300만 명이 홍해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바가지 들고 물 퍼내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한 홍해를 건넜습니까? 300만 명이 바가지 들고 물 퍼내면 퍼낼 수 있습니다. 그죠? 300만명이 적어도 200만명이 넘는다는데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 바가지 못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적합보이 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손을 지팡이 잡고 돌리니 이랬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칼날을 휘둘며 병거 타고 급히 뛰어옵니다. 앞에는 홍해 창야물이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기다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 말려서 두 조각에 나서 맹땅을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성령님과 동일한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좌지가 절망과 죽음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한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믿습니까? 홍해 많은 물을 바르게 한 이 큰 성령님이 그들 갈맞고 절망케 한 그 장벽을 두 조각에 내려서 오히려 그들이 지나갈 수 있는 보호의 벽이 되게 안전한 벽이 되게 기댈지 않는 벽이 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환 위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큰 능력과 건세로 일하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행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했습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소경을 보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귀를 듣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썩어서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단번에 고쳐서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피부로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인성에 가니 한 청년이 죽어서 관에 실려 나가는데 그 어머니는 과부예요. 남편 죽고 아무도 없어. 아줌마도 죽으니 너무 슬피 탄식하며 옵니다. 관에 붙들고 눈물로 피눈물 흘립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관에 서있는 청년 아니나 성령이만이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12살 된 그 딸 죽어서 울고 고난하고 난리 칩니다. 그 어린 딸이 죽었으니 그 가슴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초상집이 되었어. 눈물 받아요. 그러자 예수님 가서 기도하니 성령이 위해서 그 죽은 딸을 초상집으로 살리고 회복시켰습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초상집 같은 인생이 잔치집이 저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죽어서 나이 되어 온몸이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까지 살려냈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온몸이 이미 다 화장, 온몸이 이 죽을 때 붕대를 감고 깜깜한 무덤 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입구에 돌로 다 막아버렸어요. 이제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근데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성령이 운행하시며 나사로의 기만이 온몸이 떨리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죽은 것이 있습니까?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면 그럼 삶이 마땅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놀라운 권능으로 성령님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제자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와가지고 길거리에 놓았던데요. 침대와 요 위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받고 귀신하고 살아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서 성령 기름 부신과 파워가 어눈팅이 폭발하며 수많은 병자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바울이 한참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그가 갖고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 그 앞치마는 그 당시에 남자들이 치마를 입었대요. 밑에 바지입니다. 그 바울이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딱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병자를 고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귀신 떠나라 해서 악영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도 완전히 병이 떠나고 건강을 되찾고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바울의 입고 있는 손수건과 꼭 앞치마에 성령의 폭발의 기름 부심이 머물고 임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성령이 충만하니 바로 몸에 성령 충만이 차가 넘쳐서 그 옷과 손수건에 성령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권능은 이렇게 그 사람 입고 있는 옷에도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큰 에너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초에 성령님이 이 엄청난 에너지 물을 지나가니 물이 크게 진동하며 스나비 일어나고 대형 파도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창조되는 아름다운 회복된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오 병인의 기사를 행할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 기사를 만들 때 그 오병, 다섯 가지 빵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무슨 떡이에요? 쌀떡입니까? 밀떡입니까? 원래 이건 보면 원래 이게 빵입니다. 그죠? 우리는 한국에 빵에서 떡이라지만 그 빵은 밀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 사람 주식입니다. 근데 뭘 만들었죠? 보리로. 제일 맛없는 보리로. 왜 예수님 보리떡을 주었을까요? 이왕이면 살떡이나 이왕이면 밀려만 빵을 주면 됩니다. 이 가장 거칠고 험한 이 보리떡, 왜 이것을 주님이 그 5천명을 먹였죠? 보리떡은 히브리어로 보리떡의 뜻이요 거센 바람입니다. 바람은 히브리어 무엇이라고 했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리떡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신 것은 보리떡이 성령의 바람입니까? 해립바람, 거친 바람입니까?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 사역의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병이 기사를 행하여 남녀만 광대에서 먹지 못할 금주인 5천명을 먹이고 남는 것만 12바구니에 가득 채웠습니다. 왜 예수님이 먹고 나면 12바구니를 버리지 않고 모아서 12바구니를 챙겨 넣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12명 한 사람이 하나씩 바구니 들고 하면서 이럴 것 같겠죠. 와, 이 어깨 매면, 아니 손에 잡으면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와, 신기하다. 저 은양에 가서는 빵 다섯 개고. 이, 내 혼자만 들어가서 이 무거운, 이렇게만 빵 생겼네. 열두 사도를 다 와서 입에 감탄하며 간증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위대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과 사도들 생에 이렇게 성령님 폭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말했습니다. 생수의 강물들이 터져 넘치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 은사의 강물이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큰 성령의 강물이

0: 일찍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이 생수의 강물이 자신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또 온몸을 다 적시고 너무 큰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성전은 신약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예수님이죠. 그 나중에 큰 바다에서 흘러가니 도저히 헤엄을 쳐서 건널 수 없는 큰 바다가 큰 강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받아서 이 땅에 생수강이 마음껏 터져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생수강이 여러분 생에 터질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강물 흘러간 곳에는 좌우의 모든 죽은 나무가 살아납니다. 소생됩니다. 회복됩니다. 열매면 생이 열매 풍성한 인생으로 부유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때 물을 운행하시며 크나큰 권능으로 세상을 취하며 회복시며 창조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역사하고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구원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1: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는 8803 갈든그로브 블루버드 갈든그로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04-3042 714지역 804-3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Take him at his word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8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심, 두려움, 불신앙을 심어주는 모든 종류의 정보에 노출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는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자라게 된다면 그 환경이 그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정치인들을 결코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환경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신뢰하고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말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말들은 그 의미를 잃어갑니다. 이는 말이 얼마나 정직한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십시오.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은 우리의 신성한 건강을 보장합니다.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울면서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치유보다 더 좋은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성한 건강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이자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0: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리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군분투하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시편 18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에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주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이란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이 50대 47로 가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이 어제 가결됐습니다. 공화당 내 이탈표가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작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신호를 의회가 처음으로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상원 표결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상원의원 빌 캐세디였습니다. 캐세디는 지난 17일 실시된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도전자에게 패배한 뒤 처음으로 이 해당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란 전쟁 관련 전쟁 권한 결의 표결이 이번이 8번째였는데요. 재선 도전 중에는 그는 한 번도 찬성하지 않았다가 경선에 패배하면서 네, 트럼프의 보복 위협에서 자유로워진 결과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을 했습니다. 캐세디를 포함해서 알래스카의 리사 머카우스키,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그리고 켄터키주의 랜드 폴 등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찬성이 50이 된 거죠. 네, 민주당에서는 한 명의 반대표가 나오긴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존 페터만 상원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50대 47. 어쨌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더했을 때 100이 돼야 되는데요. 네, 공화당 의원 3명이 사실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상원 지도부 측 관계자는 이번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이 복귀한다면 결의안 저지에 충분한 표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결과는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네, 치부를 했는데요. 사실 이번 어제 표결, 이 절차적 성격의 예비 표결이긴 합니다. 최종 법제화까지는 아직 여러 관문이 남아있고요. 상원 본회의를 다시 통과해야 되고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도 넘어서야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낮지 않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이번 전쟁의 어떤 종지부를 찍을 힘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큰데 막상 그 기대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계속 악화되면서 점점점 그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의 이탈은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 여론조사는 미국인의 64%가 이번 전쟁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부담에 지친 유권자들의 불만이 이제 의회를 압박하는 구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우리를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끌어들인 지 80일이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어제 예비 표결이지만 어쨌든 통과가 된 이란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 이 결의안이 나온 이유는 네, 전쟁 권한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전쟁 권한법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이 위헌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백악관은 지난달 7일 임시 휴전 합의로 인해서 전투 행위가 일단락됐다. 시계가 일단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나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 운송 의혹을 받는 유조선을 납포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스카이웨이브호로 알려진 이 유조선은 현지 시각 18일 밤에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직후 말레이시아 서쪽 해역을 항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선박이 미국의 이란 공격 이전이었던 지난 2월 이란의 석유 수출 거점 터미널인 하르그 섬에서 원유 100만 배럴 이상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또 통신은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3월 이 스카이웨이브호를 이란 관련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미군이 이렇게 이란산 석유를 운송하는 의혹을 받는 일명 그림자 선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선단을 인도양에서 납포한 것, 알려진 것만으로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달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무국적 제재 대상 유조선 티파니호 그리고 머제스틱 X호를 연달아 납포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납포 시점 즈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걸프국 정상들의 요청이 있었다. 원래 19일로 예정된 공격을 하지 말 것을 군에 지시했다. 이렇게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서 미국의 64% 정도가 이번 이란 전쟁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생각 뒤에는 이제 미국의 전성기는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약간 허탈함 이런 것들이 함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역시 60% 정도가 미국 전성기가 이미 지나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년 뒤에 미국의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한 사람 10명 가운데 3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미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대중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60%가 미국의 전성기가 지났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 히스패닉 순으로 많이 이렇게 대답했고요.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원들과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60% 넘게 미국 전성기는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원들,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경우에는 53%가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50년 뒤에 미국의 상황이 어떨 것 같은가라는 질문도 던졌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44%는 매우 또는 다소 비관적으로 느낀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매우 또는 다소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28%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 같은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실지도 궁금해집니다. 더불어 우리는 미국 사회뿐이 아니라 한국 사회도 늘 걱정하기 때문에 글쎄 앞으로 미래의 한국은 또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떻게 그려지나요? 네, 어쨌든 50년 뒤의 미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 심각한 듯 합니다. 어제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19%까지 올랐는데요. 이것은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동안 시장은 미국 30년물 금리 5%를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같은 국채금리 상승은 다른 자산군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자가 높으니까 국채 투자만으로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풀스 500 지수 올해 들어서 7% 이상 상승하면서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견뎌왔는데 그래서 한 금리 전략 책임자는 지금이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이 30물 금리가 더 올라서 5.25%까지 도달한다면 주식 밸류에이션이 보다 장기적인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둔화될 위험이 분명히 있고요. 주택 구매자 그리고 기업의 차입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는 케빈 워시. 그야말로 취임하자마자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큽니다. 국방부가 지난 86년 동안이나 지속해온 캐나다와의 영구합동방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기 들어서 커지는 서방 동맹국 간의 균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이 발표를 통해서 유감스럽게도 캐나다는 방위 공약에서 신뢰할 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라면서 영구합동방위위원회가 캐나다와 미국의 공동방위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재검토하기 위해 참여를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구합동방위위원회 86년 동안이나 지속돼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0년 8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과 윌리엄 맥켄지 캐나다 총리가 서명한 협정입니다. 이 기구는 양국 군 지도자와 민간인이 참여해서 1년에 두 번 회동하게 되고 정책 자문을 서로 제공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 대사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셸 박스틸 의원을 지명을 했죠. 네, 지명을 한 것입니다.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워싱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틸 지명자는 이달 초에 이미 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워싱턴에서 오늘부터 시작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인이 처음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치료를 위해 독일로 이송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미 국가 온두라스에서 산불이 지금 최악의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5: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6: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5: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6: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고별 세일.
8: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5: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8: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5: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1: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2: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1: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2: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3: 213-388-5600. 213-388-5600.
1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4: 융자나라 좋은 나라.
13: 융자라면 콜미.
14: 213-388-5600. 213-388-5600.
15: 융자 나왔어요.
16: 우와, 빠르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 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엘레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그리고 LA 동포섭의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한 미셸 박스틸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또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전 하원 의원입니다. 라는 문구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내 영어가 서툴지는 몰라도 나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입장은 확고하며 이민자 출신 정치인으로서의 신념도 당당히 밝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네, 스틸 지명자 이달 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워싱턴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왔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스틸 지명자는 한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며 대사로 부임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콩고에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이 치료를 위해서 독일로 이송 중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고위험 접촉자로 분류된 다른 미국인 6명도 유럽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CDC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콩고, 우간다, 남수단 등에 다녀온 외국인의 미국 입국 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고요. 연방정부는 특히 콩고와 우간다에서 비자 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입국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감염병학회는 성명을 통해 질병은 여권을 알아보지 못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만 걸러내는 공중보건 정책은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미 국가 온두라스가 산불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지금까지 683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4만 4천 헥타르 이상을 태웠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15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엄청나죠?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이 산불 피해 면적이 배 이상 늘어난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산불입니다. 이유는 역시 기후변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큰 걱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숲이 대거 소실되면서 토양의 수분 흡수 능력이 상실돼 강줄기가 마르고 있다. 또 이 때문에 심각한 가뭄과 식수고갈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안전도를 분석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네, 중소도시라 하면 인구 6만 5천 명에서 25만 명 사이 중소도시 3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 항목도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강력 범죄율, 재산 범죄율, 교통사고 사망률, 자연재해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궁금해집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중소도시 1위 콜로라도주 브룸필드가 차지했습니다. 브룸필드는요, 주민 1,000명당 강력범죄가 1.48건, 재산범죄 18.56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범죄율이 기록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재해 위험 등급에서 매우 낮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치안, 자연재해 모두에서 완벽한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저는요, 오히려 치안보다 자연재해가 낮다라는 게 더 끌립니다. 사실 치안은 여러 강력한 법규정이나 제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재해, 특히 이 점점 급변하고 있는 자연재해가 앞으로 우리 삶의 큰 변수로 작용할 듯한데요. 이 등급이 매우 낮음. 브룸필드를 꼭 한번 방문해 봐야 되겠는데요. 2위는 펜실베니아주 스테이트 칼리지가 뽑혔고요. 3위는 로드아일랜드주의 워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4위는 아이오와주의 에임스, 5위는 유타주의 로건 순이었습니다. 네, 상위 10개 도시 가운데 절반이 아이오와, 인디애나, 위스콘신 등 주로 중서부 내륙 지역에 집중된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위험 수치를 기록하면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도시로 지목된 곳은 알칸소주의 리틀 락이었습니다. 또 알라바마주 버밍엄, 워싱턴주 타코마도 꼽혀있네요. 타코마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가 안전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서 무척 아쉽습니다.
15: 나토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어제 독일 주둔 미군이 줄어도 유럽 방위에 지장이 없고 병력 재배치가 추가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사령관은 어제 나토 회원국 수뇌부와 만나서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을 줄이는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유럽 방어 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나토 유럽군 최고 사령관은 사실 미국인입니다. 미국 공군 대장이면서 동시에 나토 유럽 사령관을 맡고 있는 그는 미군은 유럽 주둔 규모를 줄이고 동맹국들이 아직 갖추지 못한 핵심적인 능력만 제공하는 쪽으로 역할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유럽의 미군 재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독일 내에 있는 어느 미군 부대에서 어떤 인력을 빼서 어디로 재배치할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자유주의 성향의 우파 정권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은행이 문을 닫고 도로 봉쇄로 물류가 막히는 등 국가적인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현재 시위대의 도로 봉쇄로 인해서 전국 6개 주에서 60곳이 넘는 주요 간선도로가 마비됐습니다. 특히 수도로 진입하는 핵심 도로들이 전면 차단되면서 대도시로의 식량 및 연료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등 전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폭력 사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경찰 11명이 다치는 등 부상자도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시민 부상자는 공식 통계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무력 충돌과 혼란이 거듭되자 볼리비아 시내의 주요 은행들은 약탈을 우려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현재 볼리비아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따르는 좌파 세력과 현 우파 정권을 지지하는 이 두 세력으로 나뉘어서 심각한 국가적 충돌 사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 어느 곳도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3: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하기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2: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거망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5: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4: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5: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거망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4: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거망과.
6: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6: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7: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6: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7: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8: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9: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8: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9: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8: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0: 모닝 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국과 미국이 몇 주 내에 핵 잠수함과 핵 농축 관련 실무 그룹 출범 회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몇 주 내로 한국을 방문해서 지난해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 그룹을 출범시킬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후커 차관과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의 어제 회담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후커 차관이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의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국을 찾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통상 안보 분야 합의를 도출했었죠. 이 가운데 안보 분야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협력, 또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이런 것들이 안보 분야 합의의 골자였는데요. 네, 하지만 이 같은 합의들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 바 있었죠. 네, 이제 몇 주 안에 양자 실무 그룹이 출범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좀 더 빠른 진전 소식, 가시적인 성과 소식들도 기다려 봅니다. 천중산삼. 네, 깊은 산 속에서 자연 상태로 자란 산삼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도 뭐 구하려면 구하기는 하지만 꽤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남 산청군 지리산 자락에서요. 천중산삼이 그것도 무더기로 발견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70대 한 약초꾼은 최근 산청 인근 지리산 해발 900m 능선 지점에서 천중산삼 총 12뿌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발견된 산삼 가운데는 수령이 약 100년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어미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미라고 하니까요. 이번에 발견된 산삼이 자연 발화해서 5대 이상을 거친 가족군이라고 이 협회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색상과 형태, 향 등이 매우 뛰어난 상급품으로 평가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산삼의 총 무게가 114g으로 성인 3명이 충분히 복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2억 4,3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네, 말씀드렸듯 깊은 산 속에서 자연 상태로 자라는 산삼. 일반적으로 50년 이상 자생한 산삼을 일컫는 천중산삼은요. 올해 들어 지리산 일대에서 발견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이 지리산 자락에서 천중산삼이 무더기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미산삼과 4대 이상 자생한 자식산삼 등 총 38뿌리의 천중산삼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협회 관계자는요, 평년과 비교해서 지난 4월 한 달간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산삼 발견 시기가 예년보다 10여일가량 빨라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리산 약초꾼 하니까 아주 먼 시대 사람들 얘기로 들리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네요. 또 그들에게 하늘은 이렇게 큰 선물을 내리곤 합니다. 네, 하늘이 주는 선물, 뭐 아이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죠, 요즘. 한국 내 난임 시술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무려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전엔 그냥 끙끙 앓고 그냥 포기하고 말았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아예 늦어지는 혼인으로 인해서 출산 연령도 늦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술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부 지원 확대가 큰 영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체외 수정 시술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연도별 난임 시술 건수가 2020년만 해도 16만 3천여 건이었던 게 2023년에는 20만 3천여 건으로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네, 시술 유형별로는 체외 수정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체외 수정 시술 건수가 2019년에는 11만 300여 건에서 2023년에는 17만 1,500여 건으로 55.4%나 증가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난임 시술 가운데 체외 수정 비중이 84%에 이르고 있다고 하네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우리 모두입니다만 실제로 뭐가 좋다더라 하면 바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죠. 요즘 깻잎 샐러드에 또 꽂혔다고 합니다. 평상시 먹고 있는 샐러드에 이제 깻잎을 자잘하게 썰어서 넣어 먹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독특한 향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호가 된다면 정말 없으면 뭔가 빠진 그런 느낌이 들 듯 합니다. 네, 깻잎은 사실 참 좋아요. 약의 원료로 쓸 만큼 건강 효과가 뛰어납니다. 염증 억제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요. 또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퀘리세틴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참 좋겠죠. 양파가 퀘리세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양파를 곁들이라고 하는데 양파의 냄새가 좀 부담스럽다면 네, 깻잎을 적극 활용해도 거의 같은 아니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깻잎은 들깨의 잎인 거 아시죠? 들깨가루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자, 들깨는 43%의 기름과 18%의 단백질, 28%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기름이 꽤 많죠? 안 잘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들기름. 이 기름 중에서 그런데 좋은 지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올레산, 리놀레산 등 불포화 지방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열량은 조금 높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그 독특한 향 때문에 들깨, 들기름은 아직은 무리다 하시는 분들은 대신 깻잎을 좀 많이 먹어주면 되겠죠. 짙은 녹색이 싱싱합니다. 그리고 향이 강할수록 줄기가 촉촉할수록 싱싱하다고 하는데요. 또 잎의 잔털이 선명해서 표면이 까칠까칠하다면 역시 신선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잎채소들 장 볼 때마다 아유 이거 심느라고 또 고생하겠네 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특히 농약 잔류도 걱정되고 일단은 잎채소들은 좀 물에 어느 정도는 담가뒀다가 세척하는 게 권장이 되고 있네요.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제공이었습니다.

0: 어떤 무대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1: 모든 드라이브, 모든 어프로치, 그리고 단 하나의 퍼트까지 매 순간 압박은 쌓이고 끈기는 한계까지 밀려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가장 대담한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0: 2026년 6월 LI가 후원하는 US 우먼스 오픈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적인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역사적인 첫 개최 전율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1: 6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바로 USWomen'sOpen.com에서 티켓을 예매하세요.
2: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3: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4: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2: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2: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클레버케어의 플렉스 수당 덕분에 건강관리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분기별 최대 600불의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보조제, OTC, 피트니스까지 유연하게 쓸 수 있죠. 이제는 치과나 안경, 보청기에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니까 연 최대 2,400불까지 참 든든합니다.
7: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8: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9: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0: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9: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1: 99세까지 팔팔하게
1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2: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6: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2024년 12월 스페인의 패션 기업 망고의 창업주인 당시 71세였던 이사크 안디치 회장이 산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아들인 조나탄 안디치 부회장이 체포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안디치 부회장은 어제 오전 스페인 카탈루냐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이후 수갑을 찬 채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안디치 가족은 성명을 내고 그에 대한 정당한 증거는 전혀 없고 앞으로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사카 안디치 회장은 지난 2024년 12월 14일 바르셀로나 인근 몬테세라트에서 아들 조나단과 함께 산행하던 중 협곡으로 약 150m 추락하며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사고사로 여겨졌지만 나중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함께 동행했던 아들 안디치 부회장이 체포된 것입니다. 패션 기업 망고는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상장사로 현재 120개국에 약 3,000개 매장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만 38억 유로, 약 5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사 지분 95%가 조나단과 자매 2명 등 안디치 회장의 세 자녀가 공동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5%는 2020년부터 최고 경영자를 맡고 있는 토니 로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트리키의 이스탄불 태생으로 1960년대 카탈루냐로 이주한 고 이사카 안디치 회장은 1984년 망고를 창업하며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로 키웠습니다. 삼성전자와 구글이 얼굴 위에 AI 경험을 본격화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보지 않아도 음성 명령만으로 길 안내, 번역, 메시지 확인, 일정 등록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안경형 AI 기기를 처음 공개하며 차세대 웨어러블 시장 공략에 나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어제 마운틴뷰 구글 본사에서 열린 구글 2026에서 안드로이드 XR 기반 AI 글라스 두 종을 선보였습니다. 양사가 지난해 12월 글로벌 아이웨어 브랜드인 젠틀몬스터, 워비 파커와 AI 글라스 협업을 공식화한 이후 실제 제품 디자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규 AI 글라스는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양은 추후 공개됩니다. 한편 이번 AI 글라스는 갤럭시 AI 폰 등과 함께 쓰는 컴패니언 기기 성격이 강합니다. 스마트폰의 주요 AI 기능을 보조하면서 사용자가 기기를 꺼내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제품에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피커, 카메라, 마이크를 내장해 사용자의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음성 기반 명령을 수행합니다. 복잡한 터치 조작 없이 말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과 연동된 구글 AI 제미나이를 호출해 화면을 보지 않고도 목적지까지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 카페를 추천받거나 음료 주문을 진행하는 것 역시 음성으로 가능해집니다. 네, 이렇게 AI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편하게 다가가고 누군가에게는 생산적인 개인 비서 역할을 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AI에 따른 일자리 대체 우려가 많은 화이트 컬러 직업군을 그만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요즘 이 화이트 컬러가 이른바 블루 컬러직으로 옮기려는 그런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배관이나 목공 등의 기술을 배우려는 사무직 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로 대체되기 어려운 육체 노동 직업으로 관심을 옮기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것인데요. 영국 대학협회는 현재 86%의 대학이 건설 과정 대기자 명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분야에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인 리즈 건설 칼리지에서는 지난해 9월에 수용 공간이 부족해서 지원자 600명은 아예 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 학교에서는 미장, 전기, 배관 이런 관련 과목에 300명 이상의 대기자가 있는 상태고요. 전역 과정 역시 모두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른 일을 끝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는 거죠. 현재 있는 직장이 그만큼 불안하니까요. 네, 이런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직종, 특히 은행원, 물리치료사, 회계사, 물리업 종사자들이라고 하네요. 이런 직군 종사자들이 이런 칼리지의 기술학교 기술과정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 배관 강사는 학습자들이 높은 수입 가능성과 인공지능에 대체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때문에 배관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아주 극명한 예로 현재 52세인 그레이라는 사람이 지난 30년간 회계사로 일했답니다. 그러다 이제 건설 분야로 진로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24년 10월에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지만 관련 교육 과정 수요가 높아서 실제 수업을 시작하기까지 무려 9개월이나 기다려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5개 캠퍼스를 알아봤지만 모두 자리가 꽉 차 있었다면서 원래는 전기나 배관 과정을 원했는데 해당 분야는 대기 명단이 훨씬 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 미국 정부가 쿠바 공산정권 고위관료 11명과 정보기관 등 3개의 정부기관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통신장관과 군 장성 그리고 국가정보국 등이 한꺼번에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쿠바 정권은 60년 넘게 공산주의 이념과 개인적인 부를 자국민의 안녕보다도 더 앞에 내세웠고 외국의 정보, 군사, 테러 작전이 쿠바를 발판으로 삼도록 용인을 해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서 미국은 쿠바 정권과 그 부역자 그리고 쿠바 엘리트들이 국민의 고통을 발판 삼아 이익을 챙기도록 돕는 해외 행위자들에 맞서서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현 공산 정권을 부패하고 무능한 체제로 규정하면서 정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들의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봉쇄 조치를 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쿠바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르는 등 쿠바 경제에는 직격탄이 가해진 상황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던 중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결국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광범위한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때 러시아가 후회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양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도 발표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푸틴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진핑 주석의 해당 발언이 과거보다 한 걸음 나아간 발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이 정도 수준의 개인적인 의견을 내비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해서 러시아군 주요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6: 5월 20일 오늘은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인의 날, 기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미터 협약을 기념하는 세계 측정의 날이기도 하고요. 유럽연합에서는 유럽 해양의 날이 바로 오늘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와 쿠바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한 오늘은 카메룬의 국경일이기도 하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민각성의 날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정말 매일이 무슨 무슨 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은 여러분이 지금 맡고 계시는 이 순간, 바로 오늘이라는 이름의 날일 겁니다. Today while the blossoms still cling to the vine. 모닝리포트 시간은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나보세요. 국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룹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커먼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그리고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생활침 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여러분, 우리 침뜸의학에서 보는 가장 건강한 생명체는 무엇일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생명체, 즉 정기신 세 가지가 합쳐져야 생명체가 됩니다. 정은 우리 육신, 몸뚱아리고 신은 마음, 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 기, 기가 들어가서 호흡이 돼야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도 있죠. 바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흙으로 만든 사람이 형상이 되면 그게 정이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야 그 기가 들어가야 생명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생명체, 생명이 건강하다는 뜻, 바로 숨을 잘 쉬는가 봐야 되고, 또 밥은 잘 드시는가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마음은 편한가도 봐야 됩니다. 왜? 첫째는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의 조화가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음식을 잘 드시고 또 잘 배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의 긴장이 반드시 이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현대사회에 긴장 없이 살기 어렵죠. 과도한 경쟁, 지나친 욕심, 심한 스트레스, 이런 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병으로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이완하는 방법, 물론 건강한 운동법도 있지만 사실 마음의 건강법은 매사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자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매사에 감사한다라는 마음만 생기면 우리는 심신이 아주 높은 수준의 건강을 이루는데, 우리 참선이나 명상 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수련법입니다. 자, 이 긴장 이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람은 소유주이기 때문에 건강한 채 나를 잡고 있으면 몸은 경직되고 기운이 막혀서 그래서 병이 생기니, 긴장을 풀고 나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대우주와 나인 소우주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우주의 기운이 내 몸에 충전되듯이, 그래야 긴장한 만큼 꼭 이완을 해주는 그러한 명상과 참선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우리한테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통증으로 말을 합니다. 왜 막혔다고? 왜? 통증은 불통, 즉 통증불통인데 기혈이 통하지 않으니 아프다 아프다 하고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통증입니다. 몸은 어딘가 막히면 통증 오기 마련이고, 그마저 말을 못 알아듣는다 하면 마비로 가버리는 겁니다. 마비도 몸에 오고 통증 다음에 마비니, 우리가 통증만 알고 있으면 빨리 마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 항문을 꼭 세 번씩 조여주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바른 자세로 앉아서 괄약근에 수축하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 자리가 단전인데, 결국 이 단전의 호흡이 대우주의 우리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힘들다면 바로 그 단전 기해관원에다 이 구당 김남선님의 아주 뜸이라도 뜨면 아주 정말 정확한 오장육부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혼잡을 피해 미리 투표하세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어느 투표소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시려면 plan.lavo.gov를 방문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투표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제공합니다.
3: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4: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5: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6: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5: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6: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5: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그 못하-

0: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2: 323-732-1235.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 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6년 5월 20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예정된 공격을 보류했다고 발표한 뒤 안보팀을 소집해 대이란 군사 옵션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는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팀을 소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 스티브 유코프 특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서는 협상 진행 상황과 함께 군사 옵션에 대한 브리핑도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격 재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보류한다고 전날 발표했을 당시 실제로 최종적인 공격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당국자들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팀 회의를 소집해 이란 공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날, 다음 날 예정된 공격을 보류한다고 발표하고는 몇 시간 뒤 안보팀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걸프국 정상들이 걸프 지역 석유시설에 대한 이란의 보복 우려를 전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보류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보류 결정으로 많은 당국자들이 놀랐고 향후 대응 기조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 운송 의혹을 받는 미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스카이웨이브호로 알려진 이 유조선은 나포 직전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직후 말레이시아 서쪽 해양 항해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선박이 미국의 이란 공격 이전이었던 지난 2월 이란의 석유 수출 거점 터미널인 하르그 섬에서 원유 100만 배럴 이상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스카이웨이브호를 이란 관련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산 석유를 운송하는 의혹을 받는 일명 그림자 선단을 인도양에서 나포한 것으로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시한까지도 협상에 진척이 없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면전 대신 이란의 경제적 생명선과 해협의 목줄을 단숨에 재는 속전속결식 국지 점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보류는 일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이란을 다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의회 피크닉 연설에서 이란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전쟁을 가장 빨리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We're going to end that war very quickly.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they're tired of.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의 최대치는 다음 주 초.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미군이 단행할 다음 단계는 이란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급소를 찌르는 국지적 기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유력한 타격 목표는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90%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 하르그 섬입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하르그 섬과 호르무즈 해협 7개 핵심 도서를 전격 장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란 본토를 침공하는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핵심 재정과 해양 통제권을 무력화해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을 단번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선을 긋도록 사전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2: And look, anybody that buys that much oil has obviously got some kind of a relationship with them. But he said, "I would love to be a help."
1: 이란 지도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 미국이 원하는 조건의 강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안치기 위한 포석입니다. 결국 압도적인 국지 점령으로 이란을 고립시키고 짧은 시일 안에 완전한 핵 포기를 받아내는 속전속결식 강제 딜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미국의 이란전 초기 목표는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을 다시 권좌로 올리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란 전장과 관련해 브리핑받은 행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종합해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택 연금 상태인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을 석방해 정권을 잡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을 복귀시키겠다는 생각은 이스라엘이 구상한 것이었으며 당사자와도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담한 구상은 곧바로 틀어졌습니다. 전쟁 개시 첫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다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이 정권교체 계획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습은 그를 가택연금에서 자유롭게 해주려는 목적이었고 그도 공습에서 살아남기는 했지만 아찔한 경험을 한 그는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행방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를 선택한 것은 의외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양국의 계획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궁극적 목표는 이란의 신정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었으며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 복귀는 이를 위한 다층적 계획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임시 후임자를 앉힌 계획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이런 모델이 다른 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게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던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은 2009년 재선에 성공했고 강력한 반미, 반이스라엘 견해를 견지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외친 것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가 강경 반미파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서방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란과 협상을 빨리 끝내겠다고 하는 동시에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란도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러시아가 협상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돼 있다고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이제 러시아가 서서히 이 전쟁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YTN입니다.
3: 새 수정안을 놓고 분주하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전쟁 가능성을 놓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에 전쟁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놀라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군사적 교훈과 지식을 얻었다며 내놓은 발언입니다. 에브라함 아지지 이란 의회 안보위원장도 현지 시각으로 19일 저녁 소셜미디어에 트럼프는 걸프국 중재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카젬 바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은 반관영 ISNA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협상 기회를 주기 위해 공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공세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이는 위협을 평화의 기회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도 오늘 오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재개된다면 전쟁이 걸프 지역 밖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필요하다면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도움을 강요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국영통신사 타스와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러시아는 분쟁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동시에 지원을 강요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강요할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가 도움을 자처하고 나선 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수정안 내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영국 가디언을 비롯해 여러 언론은 이란이 장기적 핵 동결에 동의하고 400kg에 이르는 농축 우라늄을 미국 대신 러시아로 이전하는 조건을 수정안에 담았다고 전하면서 러시아 역할론이 떠올랐습니다. 다만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에 대한 질문에 현재 미국 정부의 계획은 아니라면서 이란 측에서도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이란의 핵 문제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타임스 오브 센츄럴 아시아에 따르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브라질 외무장관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비에이라 브라질 외무장관은 당시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해 토카예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비에이라 장관에게 카자흐스탄은 적절한 국제협약이 체결되고 실제로 이행된다면 선의적으로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자흐스탄이 국제원자력기구 감시 아래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한 공약을 여전히 지키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미국과 이란 간의 농축 우라늄과 관련한 문제를 직접 중재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아니고 좀 더 협소하고 실질적인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 관해서 기술 파트너로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라고 이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제 원자력 기구 저농축 우라늄 은행이 있는 곳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으로부터 군용기가 영공을 지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약속하진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샤프리 삼수딘 국방부 장관은 하원 의회에서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군용기가 인도네시아 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샤프리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은 긴급 사유가 있을 경우 인도네시아 영공을 통과해도 되느냐라고 물으면서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정한 규칙을 따르겠다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샤프리 장관은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확답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유럽 주둔 미군 철수와 관련해 발표된 4, 5천 명은 순환 배치 병력이고 나토 방위 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리터 총장은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 병력과 자산 재배치가 체계적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유럽에 주둔하는 여단급 부대를 현재 4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규모인 3개로 줄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나토 전력 모델에 따라 유럽 동맹국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원 가능한 군사력 규모를 축소하는 계획을 동맹국들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던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독일 주둔 미군을 5천 명 감축하기로 하고 폴란드 순환 배치 병력 파견을 취소하는 등 유럽 내 미군 전력 재배치 작업 일환으로 나왔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1250만불, 1250만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237828600, 32378286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8: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7: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8: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8: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9: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0: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0: 진짜 감쪽 같네?
11: 역시 벤트웨이야!
1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12: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3: 아빠!
12: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4: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7: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즈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편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캘리포니아에만요 무려 산불이 14군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4군데 산불 가운데 남가주에 집중될 것만 10개가 넘습니다. 최근 이틀 사이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가옥이 소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시미밸리 지역에서는 지난 월요일에 발생한 샌디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수만 명의 주민에게 내려졌던 대피령 오늘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이미 가옥 한 채가 전소됐고 축구장 수백 개 면적인 지금 17,000 에이커가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발표된 정확한 면적은 16,942 에이커입니다.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현재 진화율 26%로 지금 15%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화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두 건의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2,000 에이커를 태웠는데요. 이 가운데 베인 산불은 1,300 에이커를 넘게 태우면서 진화율 10%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근 베로나 산불은 진화율 0%에서도 불길이 잡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대피 행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로나 산불은 439 에이커를 지금 전소시킨 상태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해안가 산타로사 섬에서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큰 산불, 이 가장 큰 산불 16,942 에이커를 전소시키고 26%를 전소시키고 진화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남가주 전역에서 지금 10건 이상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일부 화재는 주택가를 지금 직접 위협하면서 강제 대피령까지 내려지는 등 지역 전체 사실상 산불 비상체제입니다. 채널 아일랜드 이 산타로사 화재는 16,942 에이커를 태웠는데 진화율 26% 보이고 있습니다. 산타로사 섬 특성상 육상 장비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진화 작업이 항공기에 의존하고 있고 국립공원은 일부 시설을 폐쇄하고 비상 대응 체제 유지 중입니다. 현재까지 대피령을 내리거나 내리지 않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섬이잖아요. 그래서 생태계 피해 우려가 가장 큰 곳입니다. 또 시미밸리에서 발생한 샌디 파이어, 샌디 산불은 남가주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산불 중에 하나입니다. 강한 돌풍을 타고 산기슭 주거지역 방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고 최소 주택 한 채가 전소됐습니다. 피해 면적은 1,698 에이커 규모이며 진화율 지금 오늘 아침 15%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미밸리와 인접한 산악지역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고 추가 확산 가능성을 우려해 항공 및 지상 소방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이 베로나 산불, 남가주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산불입니다. 피해 면적 규모는 439 에이커, 진화율 0%입니다. 일부 지역 주택의 가정에는 즉각적인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어제 리버사이드 카운티 미랄로마 지역에서도 베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베인 화재는 현재 1,375 에이커까지 확산된 상태고 진화율 25%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역시 대피령이 발령됐고 확산 저지에 소방당국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산타바바라에서 발생한 푸틸 산불은 462 에이커를 전소시키며 진화율 0% 보이고 있습니다. LA 북부 LA 엔젤레스 구규림에서 발생한 보로 화재는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험준한 산악지형 특성상 지금 긴장은 늦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로 산불은 30 에이커를 전소시켰고 진화율 70%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발생한 투실 화재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1,000 에이커를 전소시켰고 진화율 10%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윌러 화재는 비교적 빠르게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피해 면적 3에이커 규모로 진화에 100% 성공했다라고 소방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중가주, 북가주에서도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남가주 산불 양상이 단일 초대형 화재 중심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복합 산불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봄 강수량 부족과 이른 고온 현상, 여기에 강풍이 겹치면서 초목 건조 상태가 예년보다 훨씬 심각해졌다는 분석입니다. 통상 남가주 산불 시즌은 6월 이후부터 본격화하지만 올해는 사실상 5월부터 대형 화재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조기 산불 시즌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가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소방당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방인력이 분산돼 있다는 것. 한 곳에 집중돼서 진화에 집중하면 좋은데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인력이 분산돼 있다는 점도 지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앞으로 수주간 추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민들에게 대피명령 확인, 비상용품 준비, 전력장비 사용 주의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던 이 산타로자 채널 아일랜드에 있는 섬 16,942에이커를 전소시킨 이 산불은 난파된 선원이 쏜 구조 요청용 조명탄 때문에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지난 금요일 오전 채널 아일랜드 국립공원의 산타로자 섬 해안에 선박 한 척이 좌초돼 파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67살의 선원은 주변 선박의 주의를 끌기 위해 조명탄을 발사했고 이후 해안경비대에 극적으로 구조돼 부상 없이 무사히 공항으로 이송됐습니다. 비록 비행기 파일럿이 산불을 처음 목격한 시각이 구조 신고보다 몇 시간 앞서긴 했지만 당국은 배가 정확히 언제 충돌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이 조명탄이 이번 대형 산불 촉발 원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6,942에이커를 태운 이번 산불은 국립공원 이번 주말까지 산타로자 섬을 전면 폐쇄하고 캠핑장 예약객들에게 취소 통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화재 지역이 확산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던 역사적 건축물 두 채 그리고 저장시설 한 곳이 이미 불에 타 소실됐습니다. 산불 소식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때 또 들로 강으로 국립공원으로 여행 가시려는 분들 많으시죠. 네. 산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G전자 미국 법인에서 근무했던 미국 여성 서머 브레셔가 뉴저지 지법에 LG전자 근무 당시 자신을 상대로 반복되는 여성 모욕적 언사와 적대적 근무 환경을 견디다 못해 퇴사했고 사측이 사실상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화성 오토모티브 USA 상대 고용차별 소송도 재판 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법인들에서 직장 내 성차별, 적대적 근무 환경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소송 케이스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다시 한번 당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듯이, 한국에서 직원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반드시 미리미리 변호사에게 이런 교육 받고 미국 업무에 투입되기를 바라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여행객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뭐 극심한 교통체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21일 금요일부터 25일까지 약 586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여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록인 580만 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연휴 기간 교통 혼잡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가장 혼잡한 시간대로는 21일 목요일 낮 12시부터 밤 9시, 22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를 꼽았습니다. 토요일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도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교통당국은 21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21일 목요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여행길에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LA경찰국은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LA 전역에서 DUI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DUI 연속 단속은 헐리우드과 사우스이스트, 벤나이스, 하버 등 각 경찰 관할 구역에서 시간대를 나눠 진행되며 주요 간선도로의 곳곳에 DUI 체크포인트도 설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메모리얼 연휴 즐겁게 보내고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는 거 좋은데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LA경찰국이 한인타운 웨스트 에비뉴를 따라서 치안 강화 및 인신매매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 카메라 시스템이 이르면 7월부터 가동될 전망입니다. 웨스턴 에비뉴를 따라서 올림픽과 산타모니카 블루보드 사이 총 18대 감시 카메라를 배치하는 계획을 LA 경찰국은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공업체가 7월까지 시스템을 운영 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으로 본다라고도 기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인타운 지역에서 웨스턴길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길거리 매춘, 인신매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입니다. 진보 성향 LA시 의원 3명이 이번 LA시장 선거에서 캐런 베스 현 시장을 지지하면서 같은 진영 후보 니티알라만 시의원에게 타격이 되고 있다라고 LA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지구의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14지구 이사벨 후라도, 13지구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시의원이 각각 현직인 캐런 베스 시장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베스 시장에 도전장을 낸 니티알라만 4지구 시의원과 마찬가지로 민주사회주의자들 회원입니다. 이 민주사회주의자들 단체는 강성 진보 성향의 정치활동단체로 노동권 강화, 주거안정, 보편적 복지, 경찰개혁, 이민자 보호 등의 의제를 중시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현직인 캐런 베스 시장을 지지한다라고 공식 발표해서 니티알라만 후보에게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UC 계열 산하 명문 캠퍼스들의 유학생 및 타주 학생 등록금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산하 초당적 정책기관 입법조사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UCLA, UC 버클리, UC 샌디에고 등 3개 캠퍼스에 대해서 비거주자 등록금을 다른 UC 캠퍼스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UC 시스템에서는 캘리포니아 거주 학생과 달리 유학생과 타주 학생들에게는 추가 비거주자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UCLA와 UC 버클리, UC 샌디에고가 비거주 학생 지원자가 가장 많고 입학 경쟁률도 높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3개 캠퍼스는 전체 학생의 약 20%를 유학생과 타주 학생이 차지하고 있으며 비거주자 지원 규모는 나머지 6개 UC 캠퍼스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또 1,500원을 넘어섰죠.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달러 인덱스도 뛰자 환율도 보조를 맞춰서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오르면 돈의 값이 비싸지는 만큼 달러 인덱스도 강세를 보이고 원화 등 타국 통화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1,500원을 또 돌파했습니다. 자,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대회 6월 4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고 권위의 골프대회 백상배 골프대회가 6월 4일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참가 열기 이 막판으로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 마감을 앞둔 어제 참가자 수가 125명, 참가자들의 수준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부 참가자 48명의 평균 핸디캡 5.05로 집계됐습니다. 또 60세 이상에 출전하는 시니어부 40명의 평균 핸디캡은 5.12, 여자부는 참가자 31명 가운데 핸디캡 12 이하 선수들의 평균 핸디캡 7.2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백상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핸디캡이 0, 스크래치 골퍼가 무려 9명이나 참가해서 이름을 눈길을 끌고 있는 중입니다. 최연소 참가자는 일반부 14살의 젠슨 백 군이며 여자부에서는 17살의 에밀리 박 양이 최연소 출전자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고령 참가자는 시니어부의 78살 웅 오씨와 여자부의 딱 60세 줄리 송씨입니다. 이 세대를 아우르는 참가자 구성, 백상배의 전통과 위상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대회 당일 6월 4일 미리 도착해서 오전 11시 15분 전까지 참가 등록 완료해야 합니다. 백상배 관련한 문의는 사업국에 직접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화번호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면 되고요. 혹시 또 다른 문의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213-304-3471, 213-304-3471번으로 하면 됩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8: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9: 이제 걱정 그만.
10: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11: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2: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3: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4: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5: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16: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 삼성전자 총파업 굉장히 전 세계가 우려하는 부분이었죠. 글로벌 공급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파업 사태 극적 봉합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잠정 합의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서명시까지 이어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죠. 최대 100조 원대 손실과 반도체 생태계 및 공급망 훼손 등 국가적 경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끝에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선 결과 노사도 한 발씩 물러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통과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도 최종 마무리됩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경기도 수원의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내부 갈등으로 심려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고 말하고 끝까지 노력해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잠정 합의한 찬반 투표를 저희의 성적표로 삼아 더 나은 초기업 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염영구 부사장은 오랜 시간 기다려준 임직원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회사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협상을 주재한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깊이 감사한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슴 졸이고 지켜봤을 국민들 덕분에 합의를 이루고 낼 수 있었다라고 치하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 진행된 중노위 사후 조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결국 조정이 결렬되기도 했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 부분 전체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사측은 이런 요구대로면 적자 사업부 임직원도 연간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며 성과주의 인사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막기 위해서 김영은 노동부 장관이 노사를 설득했고 교섭이 재개됐습니다. 그러면서 5개월간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 갈등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임금이 6.2% 인상됐고 반도체 부분에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가 지급되는 것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소식은 뭐 나중에 정리돼서 나오겠지요. 이 외신들 어제 발빠르게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소식 긴급 타전했었습니다. 뭐 물론 합의가 되기도 했었지만 어제 상황으로 본다면 이번 파업을 세계적인 AI 붐에 따른 이익 분배 문제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파업이 글로벌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파장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파업이 일단 잠정 합의가 되고 총파업이 유보되긴 했지만 어제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 YTN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AFP는 한국의 반도체 거인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라는 제목의 긴급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절대 안 된다던 고 이병철 창업주의 말을 전하며 과거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글로벌 투자자의 속내를 짚었습니다. 파업에 따른 일회성 손실보다 성과급 상한 폐지로 인건비가 영구적으로 폭등하는 상황을 시장은 더 우려하고 있다며 협상 결렬의 맥락을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측이 중재안을 거부한 명분에 주목했습니다. 적자를 낸 비메모리 부문까지 과도한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디언지는 파업 배경으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고액 성과급에 대한 박탈감을 꼽았습니다. 하이닉스가 3배 많은 성과급을 받게 되자 노조 가입이 폭증하면서 이번 투쟁의 기폭제가 됐다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파업을 세계적인 AI 붐으로 거둔 엄청난 이익에 대한 노동자 분배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외신들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 GDP의 0.5%포인트가 날아갈 거란 한국은행의 경고와 전 세계 D램 공급의 3-4%가 증발할 거란 예측을 전했습니다. 다만 AFP 통신은 자동화율이 높은 D램과 NAND 생산은 100% 풀가동될 거라는 타이완 시장조사 기관의 분석을 전하며 피해는 제한적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0: 이번에는 한국 지방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린 도전자라며 내부 다잡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권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하면서 막판 표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2: 공식 선거 운동 개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낙관론에 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민주당이 12-5로 패배했던 4년 전 광역단체장 선거를 거론하며 일각에선 벌써 당선된 줄 착각하는데 우리는 도전자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3: 우리의 후보들이 이 현직 단체장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시민과 소통하면서.
2: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경기 여주를 방문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4: 나라를 구할 추다르크, 이제 경기도를 발전시키러 경기도지사 후보에 나왔습니다.
2: 비슷한 시각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요 공약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본투표까지 이제 2주,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을 발판 삼아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좌진 폭행이나 갑질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김용남, 전재수 후보를 고리로 여권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5: 이미 전과사범 대통령 뽑았다가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폭력 후보, 갑질 후보, 유흥 후보들 당선시키면 지방자치까지 부패하고 망가질 것입니다.
2: 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된 건 이재명 정부 친노조 행보 탓이라고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 공주 보궐에 윤용근 후보 지원 사격에 이어 단식 중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6: 정말 저쪽 당 후보들 문제가 많더라고요. 부여에서는 꼭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윤용근 후보를 도와주시고.
2: 연일 낙관주의보를 발령하며 한껏 몸을 낮춘 민주당과 여권 때리기로 추격의 속도를 내는 국민의힘. 결전의 날을 2주 앞둔 양당의 표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울 전월세난 원인을 두고 서로 내탁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찰 폭행 의혹이나 GTX 철근 누락 사건 등 서울시장 선거 관련 이슈는 국회 상임위에서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갈수록 심해지는 서울 지역 전월세난은 주택 공급 약속을 지키지 못한 오세훈 후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수세던 부동산 이슈에서 공수 전환을 노린 듯 오 후보가 내세운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은 물론 임대 아파트도 공급이 더뎠다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8: 착자 개발을 통해서 27년까지 착공을 6만 호를 하겠다라는
7: 장특공 폐지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규제 움직임과도 색을 달리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8: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7: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에 싹을 잘라버렸다며 정 후보를 겨냥한 박원순 시즌2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월세 가격 급등이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강화를 꼽으며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강세인 지금이 고집을 꺾을 때다. 정부와 정 후보 모두를 꼬집었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 이제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정원호 후보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
7: 정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공급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9: 오세훈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라고 강변만 할 게 아니라 해결해보라는 겁니다.
7: 2시간 시차 토론에서 벌어진 공방은 장소를 바꿔 국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GTX 삼성역공사 철근 누락 사건을 두고 시민 안전이 걸렸는데 서울시가 숨기려 한 거 아니냐는 여당과 물타기용 상임위로 관건 선거하고 있다는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10: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낸다.
11: 이 시기에 안전을 내세워 가지고 지금 물타기 하려는 거.
10: 숨은 그림 찾기 보고로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12: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대놓고 보고했어요. 근데 안 읽었어요.
7: 정책 대결부터 네거티브 공세, 고발전까지 서울시장 선거전이 갈수록 달아오르는 가운데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양측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6: 213-383-3838 213-383-3838.
17: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8: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9: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8: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7: 정말? 어떤 건데?
18: 용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7: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8: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20: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2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22: 언제,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2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2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2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2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4: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2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6: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25: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6: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5: 99세까지 팔팔하게.
27: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28: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9: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0: 213-381-2424 213-381-2424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재집권 후 최저 수준에서 답보하는 모습입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8일 조사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35%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과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외교 성과가 지지율 반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직전 해운용 컨테이너 생산량을 고의로 줄였는지와 관련해 중국 기업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당국의 조사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 미중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2019년 말 해운용 컨테이너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줄였는지 여부 지금 CBS 방송을 통하면 연방당국이 조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직전에 전 세계 비냉장 컨테이너 생산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담합해 생산량을 줄인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이 동원됐다는 건데 당국에서는 해운용 컨테이너의 전 세계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미국의 일방주의 견제, 다극질서 구축을 위해 의기투합했습니다. 중국은 백악관이 발표한 미중 담판 결과를 반박하는 성격의 해설 자료도 내놨습니다. 백악관이 말한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YTN입니다.
1: 네, 한국 시간 오후 3시 20분쯤부터 공동성명을 포함한 각종 협력문서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앞서 90분 동안 진행된 소인수 회담과 70분 남짓 확대 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할 텐데요.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은 일방주의와 패권주의 탓에 세계가 평화롭지 않다며 미국을 에둘러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모든 참여국의 이익 균형을 바탕으로 다극적 세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맞장구쳤습니다. 이후엔 푸틴 대통령과 리창 총리의 별도 경제회담이 이어집니다. 양국 정상은 중러 교육의 해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해 인문적 밀착도 과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엔 인민대회당 앞뜰에서 의장대와 화동들을 동원한 국빈 환영행사가 열렸습니다. 닷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할 때와 똑같은 판박이 의전이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미주 담당 국장 명의로 질의응답 형식의 해설 자료를 올렸습니다. 먼저 300억 달러, 45조 원 규모의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무역위원회를 통한 동등한 규모, 대등한 관세 인하를 강조했습니다. 히토리움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리움 무기화의 배경인 미국의 AI 반도체 기술 통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보잉 항공기 200대 수입에 대해선 미국이 엔진과 부품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소고기를 포함한 미국 농축산물 수입도 언급했는데 반대로 중국산의 수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대체로 미국이 발표한 담판 성과를 반박한 듯한데 중러 정상회담에 맞춰 공개한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2: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0: 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울체성 심장병은 선천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혈이 있으면 몸이 여기저기에서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려는 노력으로 심장이 빨리 뛰면서 서서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빈혈도 악성 빈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빈혈 중에서 주로는 혈액이 적혈구가 비대해졌거나 철분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자석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를 형성도 하고 피와 산소를 결합해서 운반도 해주는 우리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무기질입니다. 이런 빈혈이 있어도 체내 산소 부족을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면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면은 역시 점차 심장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임상에서 보면 저혈압을 오래 가지고 계시던 여성분들의 경우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심장병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혈 외에도 갑상선 항진증 환자분들을 보면은 맥박이 꾸준히 1분당 100번 이상 뛰는데 처음에는 심장질환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심장이 근육이 약해지고 수축력이 감소하면서 심장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남성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앓고 있습니다. 간혹 임상에서 보면 어떤 여성분들은 이뻐지려고 살을 빼기 위하여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가 섞인 다이어트 약들을 드시고 심장이 나빠지거나 다른 여러 가지 병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이어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약을 드시기보다는 본인이 의지력으로 다이어트를 하셔야 요요 현상도 없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성도 좋고 남성도 좋고 의사인 저희 기준으로는 건강하면 모두 미인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찰가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듯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0: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1: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2: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2: 우메켄
3: 우메켄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 감사한다면
2: 사랑한다면
1: 역시 우메켄.
2: 저도 우메켄을 받고 응? 싶어요.
3: 888-941-3311 우메켄.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AM 1190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예정된 공격을 보류했다고 발표한 뒤 안보팀을 소집해 대이란 군사 옵션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팀을 소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협상 진행 상황과 함께 군사 옵션에 대한 브리핑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공격 재개를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된 공격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을 당시 실제로 최종적인 공격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당국자들은 보류한다라는 발표를 듣고 혼란에 빠졌었던 것으로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걸프국 정상들이 걸프지역 석유시설에 대한 이란의 보복 우려를 전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보류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해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 운송 의혹을 받는 미국의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카이 웨이브호로 알려진 이 유조선은 나포 직전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직후 말레이시아 서쪽 해양을 항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선박이 미국의 이란 공격 이전이었던 지난 2월 이란의 석유 수출 거점 터미널 하르그섬에서 원유 100만 배럴 이상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이란산 석유를 운송하는 의혹을 받는 일명 그림자 선단을 인도양에서 나포한 것으로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시한까지도 이란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다면 미국의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 역시 전쟁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인가라는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전 대신 이란의 경제적 생명선과 해협의 목줄을 단숨에재는 속전속결식 국지 점령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보류는 일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이란을 다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의회 피크닉 연설에선 이란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전쟁을 가장 빨리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We're going to end that war very quickly.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they're tired of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의 최대치는 다음 주 초.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미군이 단행할 다음 단계는 이란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급소를 찌르는 국지적 기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유력한 타격 목표는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90%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 하르그 섬입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하르그 섬과 호르무즈 해협 7개 핵심 도서를 전격 장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란 본토를 침공하는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핵심 재정과 해양 통제권을 무력화해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을 단번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선을 긋도록 사전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10: And look, anybody that buys that much oil has obviously got some kind of a relationship with them. But he said, "I would love to be a help."
9: 이란 지도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 미국이 원하는 조건의 강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안치기 위한 포석입니다. 결국 압도적인 국지 점령으로 이란을 고립시키고 짧은 시일 안에 완전한 핵 포기를 받아내는 속전속결식 강제 딜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8: 미국의 이란전 초기 목표는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을 다시 권좌로 올리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택연금 상태인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을 석방해 정권을 잡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을 복귀시키겠다는 생각은 이스라엘의 구상이었고 당사자와도 협의가 이뤄진 사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쟁 개시 첫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다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이 정권 교체 계획에 환멸을 느꼈고 이후 행방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의외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양국의 계획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의 신정체제를 전복하는 것이었고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 복귀는 이를 위한 다층적 계획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임시 후임자를 앉힌 계획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 모델이 이란에도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베네수엘라 작전과 똑같이 이란에서도 성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은 2009년, 2005년 처음에 정권을 잡았고 2009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왜 다시 세우려고 했었을까요? 그가 강경 반미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서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9년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행동하는 사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했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주장했기 때문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의 측근은 서방과 지나치게 친밀하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스라엘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을 복귀시킬 계획을 어떻게 세우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많다며 그를 잠재적 지도자로 생각했다는 사실은 2월에 시작된 전쟁이 이란에 좀 더 고분고분한 지도부를 세우려는 생각에서 시작됐을 것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협상을 빨리 끝내겠다고 하는 동시에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란도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협상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돼 있다.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자처했습니다. 중동 연결해 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1: 새 수정안을 놓고 분주하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전쟁 가능성을 놓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에 전쟁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놀라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군사적 교훈과 지식을 얻었다며 내놓은 발언입니다. 에브라함 아지지 이란 의회 안보위원장도 현지 시각으로 19일 저녁 소셜미디어에 트럼프는 걸프국 중재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카젬 바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은 반관영 ISNA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협상 기회를 주기 위해 공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공세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이는 위협을 평화의 기회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도 오늘 오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재개된다면 전쟁이 걸프 지역 밖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필요하다면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도움을 강요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국영통신사 타스와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러시아는 분쟁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동시에 지원을 강요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강요할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가 도움을 자처하고 나선 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수정안 내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영국 가디언을 비롯해 여러 언론은 이란이 장기적 핵 동결에 동의하고 400kg에 이르는 농축 우라늄을 미국 대신 러시아로 이전하는 조건을 수정안에 담았다고 전하면서 러시아 역할론이 떠올랐습니다. 다만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에 대한 질문에 현재 미국 정부의 계획은 아니라면서 이란 측에서도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8: 이번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입니다. 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에이라 브라질 외무장관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타임스 오브 센츄럴 아시아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미국과 이란 간의 농축 우라늄과 관련한 문제를 직접 중재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아니고 좀 더 협소하고 실질적인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 관해서 기술 파트너로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토가예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국제 외교 행사에서도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에 관해 핵심 이슈는 핵 기술 및 무기 확산이라며 이 문제는 이란 상황과 관련한 협상의 중심적인 주제가 돼야 한다라고 발언했던 바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저농축 우라늄 은행이 있는 곳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2: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3: We will fight for you.
1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6: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7: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8: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7: 유지승의 모닝 뉴스.
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7: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6: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7: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7: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6: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7: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20: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4월 14일에 전 세계 최초 공개되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을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보로의 상표이며 해스보로는 본 프로모션 후원사가 아닙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만 15개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남가주는 10개 이상의 산불이 지금 발생해서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남가주 전역에서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확산 중인 가운데 일부 화재는 주택가를 직접 위협하면서 강제 대피령까지 내려지는 등 지역 전체가 사실상 산불 비상체제입니다. 공기질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산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화재는 채널 아일랜드 국립공원에 있는 산타로자 섬에서 발생한 산타로자 화재입니다. 지난 15일에 시작된 이 화재는 강풍과 험준한 섬 지형 영향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16,942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진화율은 26%입니다. 산타로자 섬 특성상 육상 장비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진화 작업이 항공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당국은 일부 시설을 폐쇄하고 비상 대응 체제 유지 중입니다. 생태계 피해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전 세계에서 산타로자 섬에만 있는 식물 6종도 이번에 아예 없어질 것으로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산불은 시미밸리에서 발생한 샌디 파이어입니다. 샌디 화재는 현재 남가주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산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18일에 발생한 이 화재는 강한 돌풍을 타고 산기슭 주거지역 방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으며 최소 주택 한 채가 이미 전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아침 보고된 피해 면적 1,698에이커 전소됐으며 진화율은 15%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시미밸리와 인접한 산악지역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 내린 상태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 가능성을 우려해 항공 및 지상 소방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베로나 화재, 지금 가장 최근에 발생한 어제 발생한 산불입니다. 베로나 산불은 어제 기준으로 오늘 아침 기준으로 500에이커가 전소된 가운데 진화율 5%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같은 날 미라로마 지역에서도 베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 역시 강풍 영향을 받으면서 빠르게 확산돼 현재 1,375에이커를 전소시키고 진화율 25%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역시 대피령이 발령된 상태입니다. 또 산타바바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푸틸 산불은 현재 462에이커를 전소시켰고 진화율 10%입니다. 이 지역 일부 산악 주거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역시 대피령이 발령된 상태입니다. 엔젤레스 국유림에서 발생한 버로 산불. 이 버로 산불도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험준한 산악 지형 특성상 지금 소방당국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피해 면적은 30에이커, 진화율 70% 보이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는 투실,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투실 산불이 발생해 1000에이커를 전소시켰고 진화율 25%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역시 강제 대피령 내려진 상태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는 윌로 화재가 발생해 이 윌로 화재 빠르게 진압에 성공한 사례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은 3에이커 규모에서 소방당국이 빠르게 진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남가주 산불 양상이 단일 초대형 화재 중심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복합 산불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봄 강수량 부족, 이른 고온 현상, 강풍 이것들이 겹치면서 초목 건조 상태가 예년보다 훨씬 심각하다라는 분석입니다. 통상 남가주 산불 시즌은 6월 이후 본격화되지만 올해는 사실상 5월부터 대형 화재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조기 산불 시즌이 현실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수주간 추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민들에게 대피명령 확인과 비상용품 준비, 전력 장비 사용 주의 등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남가주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서 소방당국도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곳에 소방인력을 집중할 수 없고 분산 파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채널 아일랜드 산타로자 섬에서 발생한 산불. 난파된 선원이 쏜 구조 요청령 조명탄 때문에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지난 금요일
채널아일랜드 국립공원 산타로자 섬 해안에 선박 한 척이 좌초돼 파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67살 선원은 주변 선박의 주의를 끌기 위해 조명탄을 발사했고 이후 해안 경비대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돼 부상 없이 무사히 공항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조명탄이 이번 대형 산불의 촉발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재 소방국은 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16,942에이커를 태운 산타로자 산불은 국립공원 이번 주말까지 사업을 전면 폐쇄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국립공원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재 지역이 확산되면서 역사적 건축물 두 채 그리고 저장시설 한 곳이 이미 불에 타 소실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화재 당국은 세계에서 오직 산타로자 섬에만 자생하는 6종의 희귀식물과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고 국립공원관리청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이번 주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시작됩니다. 산으로 들로 공원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산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피해로 확인도 미리미리 확인해 두실 것이 당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여행객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교통체증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오는 21일 목요일 내일부터 25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당일까지 약 586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여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록 580만 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연휴 기간 교통혼잡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12시부터 밤 9시, 금요일 오전부터 하루 종일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인 25일 월요일도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장기간 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고 주말 맞아서 잠깐 갔다 오자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때문에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목금 토 일 월 내내 고속도로는 막힐 것이다 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동을 계획하시는 분들 좀 일찍 서둘러서 차 많이 없을 때 새벽에 이동하면 빨리 갔다가 빨리 오고 좋잖아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LA 경찰국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LA 전역에서 음주, 약물운전, DUI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헐리우드과 사우스이스트, 벤나이스, 하버, 사우스 LA 각 경찰 관할 구역에서 시간대를 나누어 DUI 집중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주요 간선도로 곳곳에 DUI 체크포인트도 설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보 성향 LA 시의원 3명이 캐런 베스 현 시장을 이번 시장 선거에서 지지하면서 같은 진보 진영 후보 니티아 라만 시의원에게 타격이 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민주사회주의자 단체 회원들인 이사벨 후라도 그리고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이 3명의 시의원이 캐런 베스 LA 시장을 지지한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수의 정치 분석가들은 이 3명 시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니티아 라만 시의원의 진보층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봤습니다. 마이크 트루이오 민주당 컨설턴트는 옆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당신의 당선을 원치 않으면 이는 도시의 다른 유권자들에게도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비치는 모양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라만 시의원은 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LA 경찰 인력 유지 등 일부 중도적 입장을 보이는 한편 고밀도 주택 개발 허용과 강력한 기후 정책 등 진보 공약도 함께 내세우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6월 2일 예비선거를 앞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캐런 베스 시장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결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UC 계열 산하 명문 캠퍼스들이 유학생 및 타주학생 등록금 논의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산하 초당적 정책기관 입법조사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UC, LA 웨스턴 에비뉴와 18가 부근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로

0: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시국은 송 씨 사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정황, 뺑소니였는지 아니면 운전자는 남아서 조사에 협조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고 정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검시국 결과 사망한 사람은 한인 여성 송모 씨다. 이 정도까지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택가 주차된 차량에서 4살 배기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LA밸리 빌리지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는 의식을 잃은 4세 여아가 발견됐으나 끝내 숨진 채 발견돼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숨진 아이는 동네 카풀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갈 예정이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리지 못하고 뜨거운 차량 내부에 수시간 동안 방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차량 운전자가 아이의 부모가 아닌 카풀 운전자였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TV 영상 확보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체포되거나 기소된 인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던 소방차가 전복되면서 건물과 차량을 덮쳐 소방관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5분쯤 선랜드의 푸틸대로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 중이던 소방차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인근 식당의 폐쇄회로 TV 영상에는 소방차가 빠른 속도로 급회전을 시도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전복된 소방차는 미끄러지면서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연쇄 충돌한 뒤 보도 위 세무대행업체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차 아래에 깔린 검은색 SUV 차량이 크게 파손됐으며 소방관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대형 소방차 6대와 구급차 석대가 긴급 출동해 수습 작업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구경인파가 몰리고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롱비치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8살 소년이 차에 치여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롱비치 경찰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후 파라마운트대로 근처에서 8살 제레미아 킹 힉스 군이 달리는 차량에 치였습니다. 당시 힉스 군은 이웃 아이들과 놀던 중 도로로 굴러간 공을 줍기 위해 길로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현장에 남아 경찰 조사에 협조했으며 당국은 과속이나 전방 주시 태만, 음주운전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숨진 아이의 어머니는 제한 속도를 지켰다면 아이가 숨질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겠냐며 수많은 아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도로에 신호등이나 과속 방지턱을 당장 설치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주민들 역시 이번 비극을 계기로 보행자 안전에 대한 해묵은 우려를 다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3월에 도 같은 장소에서 4살 배기 여아가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롱비치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년 만에 최고치인 53명을 기록했으며 이번 사고는 올해 들어 발생한 23번째 교통사고 사망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장 납치 용의자가 경찰과의 추격전과 총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은 지난 주말 윌셔대로의 한 대형마켓 주차장에서 성인 여성이 납치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32살이 LA 주민 호르헤 루이스 베가로, 피해 여성과는 연인 관계였으며 범행 당시 개입하려던 목격자까지 위협한 뒤 여성을 차에 태워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즉각 추적에 나섰고 피해 여성은 당일 뷰몬트 지역에서 용의자와 떨어져 있는 상태로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이어 경찰은 이튿날 새벽 LA 시내에서 용의자 베가를 포착했는데요. 베가는 차량을 타고 그대로 달아났고 격렬한 추격전은 85번가 주택가에서 경찰의 총격이 가해진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배관은 다행히 총상을 입지 않았으며 부상을 입은 경찰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배가를 납치와 형사협박, 총기 과시, 그리고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집안에 머물고 있는 사이 쇠집개발, 이른바 빠루를 들고 침입한 대담한 3인조 빈집털이범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저녁 8시 40분쯤 LA 브렌트우드 몬타나 대로의 한 주택에서 강도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검은색 옷을 맞춰 입은 괴한 3명은 쇠집개발을 이용해 앞마당과 연결된 유리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거주자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경찰은 범인들이 인기척을 느끼고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행 직후 미리 대기해둔 흰색 메르세데스 벤츠 세단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집안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났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은 어제 오늘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 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이 서부 지역에서 영업하는 한인은행들의 예치된 10만 달러 이상 고액 계좌 규모가 1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 143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은행 유동성에 대한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면서 한인은행들이 예금고 확충에 적극 나선 것이 주요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가 2026년 차세대 리더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남가주에 거주하는 10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로 협회는 학업성적 우수자, 체육, 음악, 미술 등 예능 특기자 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신청 자격이 있다며 많은 신청을 부탁했습니다. 신청자는 협회 신청 양식, 성적 증명서, 추천서, 에세이 또는 2분에서 5분 분량의 자기소개 비디오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과 글로벌 네트워크, 차세대 여성들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행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점심 식사 제공되고 무료 주차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역시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해 2026 한인 입양동포대회가 한국시간 18일 개막돼 22일까지 서울과 파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양동포사회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에는 북미와 유럽 등 전세계 12개국에서 입양동포단체 리더, 첫 모국 방문자, 강연, 상담, 교육 분야 전문가 등 95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한식포럼 주최 2026 대한민국 한식대가 한식 명장 발굴 및 선정 포럼 세미나에서 이영미 명언문화재단 디렉터가 한식 명장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정성희 정식당 대표, 신향진, 모니카 김 셰프가 한식대가 이름을 올렸는데 이들은 한식의 전통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LA 지역에서 한국 음식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8: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7: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8: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7: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8: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1: 토요타가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는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형 비지는 토요타의 검증된 엔지니어링을 전기차에 담아냈습니다. 인상적인 주행거리, 직관적인 기술, 그리고 토요타의 신뢰성까지. 비지는 수십 년 경험의 축적 위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비지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모닝뉴스 함께하겠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가 커지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에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한때 7BP 오른 5.20%를 나타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BP며 새로운 용어들 하면 좀 혼동되시죠. 아무튼 국채 금리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 종가는 전장보다 상승한 5.18%를 나타냈습니다.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자 투자자들이 여러 건의 대규모 블럭 거래를 했는데 뉴욕 오전장 동안만 10년물 국채 선물 거래량이 최근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했던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친 트럼프 성향으로 꼽혔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에서 집 살 때 가장 많이 쓰는 모기지 기준점이 되는 국채 30년물 금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라? 말도 안 된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와이텐입니다.
1: 한때 금리 인하를 지지하며 연방준비제도 내 친트럼프 핵심 인사로 꼽혔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2: What I don't want to do is have go to the staff and say, all right, here's my belief on what I think the interest rate path is. Plug it in and then some justify it.
1: 또 연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정치적 비판에서 연준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으로 미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월러 이사는 통화 정책과 연동되는 부동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Then you have to kind of think, so like the housing one, well, what's one of the main mechanisms for monetary policy? Interest rates and housing.
1: 월러 이사가 강조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직결되는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19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5.18%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66%를 나타내며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미국 부동산 경기 침체는 악화 일로를 달릴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밀고 있는 캐비너시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오는 22일 취임을 앞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기를 든 여당 현역 의원들을 겨냥한 저격이 또 한 차례 명중했습니다. 토머스 메시 연방 하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켄터키주 제4선거구에서 치러진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45.1%를 득표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 에드 갤레인 54.9%에 패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통한 재선에 도전한 메시 의원은 이로써 경선 관문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메시 의원은 공화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며 이란 전쟁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었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하원 의원, 게으름뱅이라고 비난하면서 퇴출을 종용해왔는데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 기자들을 어제 백악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는데요. 통상 트럼프 대통령 일정은 취재진에 공개할지 여부까지 포함해서 전날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공사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기존의 백악관 연회장이 너무 작다며 4억 달러를 들여 추진 중인 대형 연회장 공사장을 소개한 것입니다. 새 연회장은 미국에 대한 선물이라며 나는 조금밖에 안 쓰겠지만 향후 수백 년간 다른 대통령들이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돈과 기부금만 들어가며 세금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회장 건설이 기부금으로 이뤄진다고 거듭 말하고 있지만 이란 전쟁으로 생활비가 치솟는 와중에 연회장 공사는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 파업이 사흘 만에 종료되면서 어제 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운영 주체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어제 정오부터 일부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인상폭과 의료보험 분담금 등으로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가 18일 밤 잠정 합의에 도달했고 어제 정오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기차 뭐 친환경 차량 우대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랬던 정부가 180도 달라집니다. 전기자동차 소유주에게 신규 등록 수수료 $130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예산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연방하원이 공개한 이 법안은 최근 이란전쟁 여파로 개솔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약 5,800억 달러 규모의 이번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이 참여한 하원교통위원회 협상안으로 전기차에 연간 $130 등록비를 부과하고 이를 2년마다 단계적으로 올려 최대 $150까지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최대 $5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원 지도부는 모든 도로 이용자가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며 개솔린세 감소에 따른 도로 교통 인프라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전기차 전환은 연료비와 유지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번 정책은 오히려 전기차 구매를 위축시킬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남가주 지역에서도 이번 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는 전기차 사라고 해놓고 이제는 세금을 부과한다니 전기차 운전자들도 지금 화가 잔뜩 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유럽연합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회원국 협상단은 지난해 미국과 맺은 일명 텀버리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절충안을 합의했다라고 소식 전했습니다. 자, 지금 에볼라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아프리카 민주 콩고에서만 사망자가 벌써 130명을 넘어섰습니다. 빠른 유행 속도에 세계보건기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인접 국가들은 국경을 폐쇄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6월에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아프리카 국가 선수들 미국에 입국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 보건당국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3: 학원물 주위에 하얀 천막 시설이 줄지어 세워졌습니다. 에볼라 의심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민주콩고 보건부는 에볼라 의심 사례는 모두 5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13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전에 비해 사망자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진단 설비 부족으로 확진 사례는 30여 건에 불과합니다. 인접 국가들은 민주콩고와 국경을 폐쇄하고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선 이미 민주콩고인 확진 사례가 두 건이 나왔습니다.
4: And the thing with Ebola is it is from contact with other humans that you get it with humans. And we're telling people to be careful. We're telling people to take precaution.
3: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분디부조 변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6: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5: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6: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5: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6: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7: 배틀이 전 가조회계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봄 파트너 타임 1, 2, 3.
1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2: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1: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2: 올림픽 골프니까.
1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3: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4: 누구랑? 우리끼리?
13: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5: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6: golfpromi.com
17: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15: 골프.
17: 누구랑 해?
15: 프로랑.
17: 어떻게 해?
15: 골프 프로미에서.
13: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5: golfpromi.com
18: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9: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8: 213-388-5600 213-388-5600
19: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8: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9: 융자나라 좋은 나라.
18: 융자라면 콜미
19: 213-388-5600 213-388-5600
20: 융자 나왔어요.
21: 우와 빠르네.
2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2: 밥 한 그릇 더요.
2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2: 웨스턴 도마 칼국수.
2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2: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2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25: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26: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0: 2026년 5월 20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간의 경기는 다저스가 5-4로 승리를 거뒀는데 신흥 라이벌이죠 샌디에고. 아, 경기 지금 이틀 연속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야외 활동하실 때 주의하시고 집에 남은 마스크 많잖아요. 마스크 쓰고 외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고베주얼 그룹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에서 대형 보석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를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랩다이아, 무이사 나이트 반지 등 무려 2천여 점이 전시되며 전 품목 최대 80% 할인으로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목선을 커버하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얼굴을 밝히는 다양한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이후 가장 합리적인 보석 쇼핑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 경북도 수량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2: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8: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7: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8: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1: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0: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1: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0: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1: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2: 눈은 밝게,
13: 얼굴은 아름답게,
14: 불란서 안경 검안과.
13: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2: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1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0: 킨더도 NCA.
1: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의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영어로 permanently barred는 무언가를 영구히 금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제 연방 법무부는요, 국세청 IRS가 트럼프 패밀리에 대해서 세무 감사 또는 소송을 영원히 하지 못하도록 permanently barred 했습니다.
1: Out of this, the IRS permanently barred from permanently barred from pursuing any claims against President Trump, his family, or businesses based on past tax returns. What I just laid out was an addendum to Trump's settlement with the agency. As we told you, yes.
0: 자, 트럼프 패밀리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미국에서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아니,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네, 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또 차남 에릭 트럼프,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 트럼프 그룹 등에 대해서 모두 IRS, 즉 국세청이 세무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철회하는 조건의 일부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휘하에 있는 국세청이라는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국세청은 대통령이 그 소송을 철회해주는 조건으로 대통령 패밀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겠다라는 내용의 합의가 어제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IRS 직원이 트럼프의 세금 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그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자신의 세금 자료 유출 사태를 알자마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사실상 사건은 마무리됐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논란 속에 사건은 마무리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국정을 운영하는 그 나라의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전무후무한 얘기죠. 미국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타드 블랜치 연방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트럼프 일가와 트럼프 그룹에 대해서 모든 소송이나 세무조사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고 향후에도 추징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면책권입니다. 황제도 이 정도 황제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국세청장을 지냈던 데니 워펠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해서 향후 영원히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례는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며 아마 앞으로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허탈해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 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합의에는 앞으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지만 비판성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질문을 퍼붓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정보 유출 소송을 매듭짓기 위한 법적 절차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이 정부 기구를 활용해서 본인과 가족의 그리고 본인과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세무 및 모든 법적 리스크를 영구히 해소했다라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낳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자료가 유출됐다라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대통령을 하면서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국가기관을 소송을 제기하고 또 소송을 받은 국가기관은 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앞으로 영원히 대대손손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합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1: The IRS permanently barred from permanently barred from pursuing any claims against President Trump, his family, or businesses based on past tax returns. What I just laid out was an addendum to Trump's settlement with the agency. As we told you yesterday, the Justice Department...

0: 이어서 샌디에고 이슬람 센터 총기 난사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틀 전 샌디에고에서 발생한 이슬람 센터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들, 그 10대 범인들은 온라인에서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키워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총격범인 17살의 케인 클라크와 18살의 케일럽 바스케스가 온라인에서 백인 우월주의적인 견해를 서로 오랫동안 공유하면서 소위 급진화된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FBI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들은 온라인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서로 샌디에고 지역에 거주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이들이 나치의 지도자였던 이 아돌프 히틀러와 또 여러 연쇄 살인범을 찬양하는 75페이지 분량의 선언문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무슬림을 향한 반감이 담긴 극단적인 표현을 비롯해서 유대인, 성소수자, 흑인, 그리고 여성 등을 향한 증오적인 발언이 많이 담겨 있었으며 또 인종전쟁을 일으켜서 백인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은 2019년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을 공격해서 쉬운 한 명을 살해한 백인 우월주의자 브랜턴 테런트를 영웅이다라고 칭송하면서 스스로를 우리는 테런트의 아들들이다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사건을 저지른 후에 차량으로 들어가서 차량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당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거주지에서 최소 30정의 총기와 탄약, 석궁 등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추가적인 공격 계획도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파악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격 당시 용의자들이 침입했던 그 이슬람 센터 내부에는 무려 1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행히도 다친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와 관련해서 이슬람 센터의 경비원 아민 압둘라 등 사망자 3명이 총격범들의 진입을 막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다가 숨졌다. 그들은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지킨 진정한 영웅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란에 대한 공격 보류. 이게 뭐 길게 잡으면 다음 주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뭐딱 부러지게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이란에 대한 공격 보류를 명령했다. 그게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다음 주 초. 진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긴 모르겠죠. 여하튼 길게 잡으면 다음 주 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 공격 시 보류 마감 시한까지 협상에 진척이 없다면 미국은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전면전을 할까요? 라는 생각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전면전 대신 미국은 이란의 경제적인 생명선과 호르무즈 해협의 목줄을 단숨에 죄는 소위 속전속결식 국지점령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상전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다음 주 초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보류는 일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이란을 다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의회 피크닉 연설에선 이란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전쟁을 가장 빨리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3: We're going to end that war very quickly.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they're tired of.
2: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의 최대치는 다음 주 초.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미군이 단행할 다음 단계는 이란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급소를 찌르는 국지적 기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유력한 타격 목표는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90%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 파르그 섬입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파르그 섬과 호르무즈 해협 7개 핵심 도서를 전격 장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란 본토를 침공하는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핵심 재정과 해양 통제권을 무력화해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을 단번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선을 긋도록 사전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4: Look, anybody that buys that much oil has obviously got some kind of a relationship with him. But he said, I would love to be a help.
2: 이란 지도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 미국이 원하는 조건의 강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안치기 위한 포석입니다. 결국 압도적인 국지 점령으로 이란을 고립시키고 짧은 시일 안에 완전한 핵 포기를 받아내는 속전속결식 강제 딜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5: 삼성전자와 구글이 얼굴 위에 AI 경험을 본격화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보지 않아도 음성 명령만으로 길 안내, 번역, 메시지 확인, 일정 등록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안경형 AI 기기를 처음 공개하며 차세대 웨어러블 시장 공략에 나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어제 마운틴뷰 구글 본사에서 열린 구글 2026에서 안드로이드 XR 기반 AI 글라스 두 종을 선보였습니다. 양사가 지난해 12월 글로벌 아이웨어 브랜드인 젠틀몬스터, 워비 파커와 AI 글라스 협업을 공식화한 이후 실제 제품 디자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규 AI 글라스는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양은 추후 공개됩니다. 한편 이번 AI 글라스는 갤럭시 AI 폰 등과 함께 쓰는 컴패니언 기기 성격이 강합니다. 스마트폰의 주요 AI 기능을 보조하면서 사용자가 기기를 꺼내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제품에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피커, 카메라, 마이크를 내장해 사용자의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음성 기반 명령을 수행합니다. 복잡한 터치 조작 없이 말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과 연동된 구글 AI 제미나이를 호출해 화면을 보지 않고도 목적지까지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 카페를 추천받거나 음료 주문을 진행하는 것 역시 음성으로 가능해집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주정부들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이민 정보를 연방이민국과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대상 공공의료보험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4월 말 메디케이드 신청자 가운데 합법 체류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연방국토안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정부 직원들은 비시민권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체류 신분 증빙을 요구하고 적법한 서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방당국에 특히 이민국에 통보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법안은 또 인디아나, 루이지애나, 몬태나, 와이오밍주 등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오클라호마와 테네시주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테네시주의 법안은 보건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정부 기관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도록 규정을 해서 논란이 더 큰 상태입니다. 시미밸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면서 주택가와 주요 시설을 위협해 수만 명의 주민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화재보호국 캘파이어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어제 오전 11시쯤 시미밸리 지역 600 샌디 에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샌디 산불로 명명됐습니다. 이 화재는 발생 직후 빠르게 번지면서 오후 2시 기준 약 720에이커까지 확산됐으며 주택과 건물 두 채가 소실되고 진화율은 아직까지 0%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미밸리 대부분 지역에 의무 대피 명령을 발령했으며 인근 다우전옥스 일부 지역에는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약 3만 명이 강제 대피 대상에 포함됐으며 약 8,200명의 주민들은 추가로 대피 경보를 받았습니다. 시미밸리 언덕에 위치한 로널드 레이건 기념관도 예방 차원에서 어제 조기 폐쇄됐습니다.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주내 한인 등록 유권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서 22만 명선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의 참여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아직 우편투표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시별로는 LA시 한인 등록 유권자가 4만 6,0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1,381명이 이미 투표를 해서 우편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바인은 한인 등록 유권자 9,259명 가운데 446명이 우편투표를 마쳤고 플러트는 8,821명 가운데 533명이 그리고 부에나팍은 4,915명 가운데 367명이 우편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토렌스는 4,551명 가운데 115명이 애나하임은 3,868명 가운데 293명이 글렌데일은 3,393명 가운데 70명 세리토스는 3,219명 가운데 103명이 우편투표를 마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46회 백상배 미주오픈 골프대회가 이제 다음 달 4일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 CCC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참가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 마감이 오는 금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참가자 수가 125명에 달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수준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부, 소위 챔피언부 참가자 48명의 평균 핸디캡은 5.05로 집계됐습니다. 또 60세 이상이 출전하는 시니어부 40명의 평균 핸디캡은 5.12. 또한 여자부 참가자 37명 가운데 수상 자격이 주어지는 핸디캡 12 이하 선수들의 평균 핸디캡은 7.22로 나타났습니다. 일반부 평균 핸디캡은 지난해와 엇비슷합니다만은 시니어부와 여자부는 오히려 더 낮아져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핸디캡이 제로인 스크래치 골퍼가 무려 9명이나 참가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반부에서는 김동근, 김봉원, 정킴, 최치영, 루이스 김, 앤드류 추, 케빈 문, 제임스 백, 젠슨 백 등 9명이 스크래치 골퍼로 알려졌고 시니어부에서는 크리스 차, 빈센트 김 등 2명이 역시 핸디캡 제로인 스크래치 골퍼로 알려지는 등 PGA 대회를 방불케 하는 수준 높은 경쟁이 예상됩니다. 여자부의 최저 핸디캡은 에밀리 박시로 핸디캡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여행객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고됐습니다. 트리플 A는 내일부터 25일까지 약 586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여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록인 580만 명을 6만 명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의 교통 혼잡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리플 A는 가장 혼잡한 교통 체증 시간대로 내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그리고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사이를 꼽았습니다. 한편 LA 경찰국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동안 LA 곳곳에서 DUI 체크포인트 및 DUI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제46회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달러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4: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수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3: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4: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달러 이상 구매 시 김스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3: 화장품 구입도 김스전기에서. 김스전기로 오세요.
5: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6: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7: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6: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7: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8: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7: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9: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7: 유지승의 모닝 뉴스.
1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7: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8: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7: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7: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8: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7: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2: 타운 내 핫, 핫,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3: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14: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15: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16: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15: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7: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한 미셸 박스틸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또 한 사람의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전 하원의원입니다. 라는 문구를 걸어놨습니다. 미셸 박스틸 전 의원은 비록 내 영어가 서툴지 몰라도 나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입장은 확고하며 이민자 출신 정치인으로서의 신념도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입니다. 라고도 적어놓았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이달 초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인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이제 워싱턴에서 오늘부터 시작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스틸 지명자는 한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며 대사로 부임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묵묵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이 치료를 위해서 독일로 일단 이송되고 있습니다. CDC는 고위험 접촉자로 분류된 다른 미국인 6명도 유럽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CDC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콩고와 우간다 그리고 남수단 등에 다녀온 외국인의 미국 입국 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고 연방정부는 콩고와 우간다에서 비자 관련 업무를 또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콩고나 우간다를 다녀왔다 하더라도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감염병학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질병은 여권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만 걸러내는 공중보건정책은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촉발된 산불이 중미 국가인 온두라스에서 지금 최악의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에서는 올 들어 지금까지 무려 683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4만 4천 헥타르 이상을 태웠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무려 15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산불 피해 면적이 배 이상 늘어난 역대 최악의 산불입니다. 산불로 인한 산림 파괴가 온두라스 국민들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숲이 대거 소실되면서 토양의 수분 흡수 능력이 상실돼 강줄기가 바짝 말라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심각한 가뭄과 식수 고갈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중소도시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 전역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안전도를 분석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 에셋이 미국 내 인구 6만 5천 명에서 25만 명 그 사이 소위 중소도시 3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항목에는 강력 범죄율, 재산 범죄율, 교통사고 사망률, 자연재해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중소도시 1위는 콜로라도주 브룸필드가 차지했습니다. 브룸필드는 주민 1,000명당 강력범죄 1.48건, 재산범죄 18.56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범죄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재해 위험 등급에서 매우 낮음을 받으면서 치안과 자연재해 모두에서 완벽한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어서 2위는 펜실베니아주 스테이트 칼리지, 3위는 로드아일랜드주 워윅, 4위는 아이오와주 에임스, 5위는 유타주 로건 순이었습니다. 상위 10개 도시 가운데 절반이 아이오와와 인디애나, 위스콘신 등 중서부 내륙 지역에 집중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강력 범죄율이 낮더라도 홍수나 지진, 산불 등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도시들은 종합순위에서 하위로 밀려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성 때문에 순위에서 매우 밀려난 그런 도시는 예를 들어서 워싱턴주 오번을 비롯해서 캘리포니아주 샌라몬 등이 있습니다. 한편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위험 수치를 기록하며 가장 안전하지 않은 도시로 지목된 곳은 아칸소주 리틀락이었습니다. 이어서 앨라바마주 버밍엄, 워싱턴주 타코마,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등도 안전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0: 건강에 관심이 많은 우리 모두입니다만, 실제로 뭐가 좋다더라 하면은 바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죠. 요즘 깻잎 샐러드에 또 꽂혔다고 합니다. 평상시 먹고 있는 샐러드에 이제 깻잎을 자잘하게 썰어서 넣어 먹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독특한 향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호가 된다면 정말 없으면 뭔가 빠진 그런 느낌이 들듯 합니다. 네, 깻잎은 사실 참 좋아요. 약의 원료로 쓰일 만큼 건강 효과가 뛰어납니다. 염증 억제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요. 또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퀘리세틴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참 좋겠죠. 양파가 퀘리세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양파를 곁들이라고 하는데 양파의 냄새가 좀 부담스럽다면 네, 깻잎을 적극 활용해도 거의 같은 아니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깻잎은 들깨의 잎인 거 아시죠? 들깨가루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자, 들깨는 43%의 기름과 18%의 단백질, 28%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기름이 꽤 많죠? 안잘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들기름. 이 기름 중에서 그런데 좋은 지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올레산, 리놀레산 등 불포화 지방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열량은 조금 높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그 독특한 향 때문에 들기름은 아직은 무리다 하시는 분들은 대신 깻잎을 좀 많이 먹어주면 되겠죠. 짙은 녹색이 싱싱합니다. 그리고 향이 강할수록 줄기가 촉촉할수록 싱싱하다고 하는데요. 또 잎의 잔털이 선명해서 표면이 까칠까칠하다면 역시 신선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잎채소들 장볼 때마다 아유 이거 심느라고 또 고생하겠네 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특히 농약 잔류도 걱정되고 일단은 잎채소들은 좀 물에 어느 정도는 담가 뒀다가 세척하는 게 권장이 되고 있네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비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6: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2: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2: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2: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3: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4: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구호선단에 대한 차단 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활동가 2명이 탑승한 구호선도 나포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시간으로 20일 오전 2시 50분쯤 한국인 김아현 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 한국 이름 이승준 씨가 탑승한 구호선이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호선은 이탈리아를 출발해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에 무장한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해상에서 나포됐습니다. 한편 가자지구는 지난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발발 이후 식량은 물론이요, 식수, 의약품, 연료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극심한 위기가 이어지자 각국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이들 구호 선박들을 잇따라 나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말에도 그리스 인근 해역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구호선단을 차단하고 활동가들을 아예 유럽으로 추방시켜버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집권 후 최저 수준에서 답보하는 모습입니다. 로이터통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5%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9년 만에 이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에 실시된 것으로 그의 중국 방문 외교 성과가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월 취임 당시 47%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번 이란 전쟁 이후에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모델 Y 가격을 2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했습니다. 모델 Y는 테슬라의 중형 또는 중소형 SUV입니다. 테슬라는 어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델 Y의 프리미엄 올-휠 드라이브의 가격을 $49,990, 그리고 후륜구동, 즉 RWD는 $45,990로 각각 $1,000씩 인상했습니다. 테슬라는 가격 인상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Y의 가격을 올린 것은 2024년 이후 2년 만의 일입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해 8월 판매 부진과 잇따른 리콜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트럭의 최고가 모델 가격을 $15,000 올린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 고금리가 계속되고 원자재비와 물류비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전기차 업체의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테슬라의 가격 인상이 그동안 이어진 가격 인하 경쟁에서 탈피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또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란이 핵이 있으면 LA를 때릴 수도 있다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입니다. 예정된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다시 칠 수도 있다라면서 며칠 정도의 기간을 주는 것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취재진을 만나서 걸프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이란 공격을 보류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그들이 한 2, 3일 정도만 더 시간을 좀 줄 수 없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틀이나 사흘 아마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다음 주 초 등 일정한 기간을 말한 것뿐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어제로 예정됐던 이란 공격을 하루 전에 보류했지만 이란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에 이르면 2, 3일 내로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음 주 초라는 시점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봤을 때 가급적 다음 주 초까지는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은 정치적인 전쟁이 아니다. 모두가 이란 전쟁이 인기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LA를, 대도시를 아주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는 핵무기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 알면 아주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공격을 말하면서 왜 꼭 하필이면 LA를 예로 들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LA는 서부 지역이면서도 소위 민주당 성향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콕 집어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유서 같은 비밀 편지를 남긴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 중에 사망할 경우에 대비해서 JD 벤스 부통령에게 보내는 비밀 편지를 작성한 뒤에 백악관 집무실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세바스찬 고르카 이 백악관의 부보좌관은 최근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부통령 앞으로 쓰인 편지가 백악관 집무실 결단의 책상, 즉 트럼프 대통령 책상 그 서랍 안에 들어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 서열 1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처음 도전했던 지난 2016년부터 수차례 암살 위협에 노출된 바 있죠. 특히 대선 캠페인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24년 7월 13일에는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유세 때 총알이 귀 윗부분을 관통하는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렸던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도 한 남성이 총과 칼을 들고 난입하려다가 저지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1월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이라크에서 사망하자 이란이 트럼프에 대한 암살 계획을 마련했었던 것으로도 미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란 정권이 자신에 대한 암살을 시도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나는 이미 매우 단호한 지침을 내려놓았다. 만일 나에 대한 어떤 암살 계획이 실행된다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 전체가 날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8: 213-383-3838 213-383-3838
19: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0: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1: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22: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23: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22: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23: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22: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23: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21: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2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4: 진짜 감쪽 같네.
25: 역시 벤트웨이야.
2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2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2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2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4: 네, 한국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은 본격적으로 선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6.3 지방선거. 6월 3일, 다음 달 3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합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냐 아니면 공식 선거운동 그 전이냐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는 다니면서 나를 뽑아주세요 뭐 이런 소리 함부로 해도 안 되고요. 또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나를 뽑아주세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마이크 사용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부터 이제 총력전이 펼쳐질 텐데요. YTN 취재기자 연결 상황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8: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29: 네, 오늘 0시를 기점으로 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당장 오늘 출근길부터 여야의 선거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 텐데요. 각 당이 준비한 유세음악이 거리를 채우고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율동도 심심치 않게 마주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곳곳에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선거원으로부터 후보자 명함을 건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국의 각 지정 장소에는 선거 벽보가 부착되고 각 가정으로는 24일까지 선거 공보물이 발송됩니다. 후보자의 정견을 직접 들어볼 기회도 마련됩니다. 공개 장소 연설과 대담이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허용되기 때문인데요. 확성장치 사용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만을 벼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전 준비에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린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무대로 규정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위험한 이재명 정권과 불안한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라며 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1: 네,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후보들은 조금 전이죠. 0시에 첫 일정을 잡았다고요?
29: 네, 그렇습니다. 지금쯤 막 시작했을 텐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첫 일정인 만큼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민주당 정원 후보는 0시에 딱 맞춰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배달한다는 구호로 격전지 탈환을 다짐하는 건데요. 정청래 대표도 동행해 힘을 실었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등 만만치 않은 판세에 지도부까지 총력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합니다. 서울의 경제를 깨우겠다는 의미를 담은 행보로 오 후보는 지난 2010년대도 첫 공식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선택했던 만큼 초심을 찾는다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과 달리 오 후보는 대표와 동행하지 않고요. 장동혁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대타협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를 첫 일정으로 찾을 예정입니다.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오늘 새벽 총선 선장과의 대화, 항만 노동자들과의 식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0시에 자갈치 시장 앞 심야버스에 탑승하는 등 나란히 의미 있는 행보를 잡았습니다. 역시 접전지로 분류되는 대구의 민주당 김부겸,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도 오늘 나란히 출정식을 진행하는 등 빼곡한 일정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14: 네, 이어서 트럼프를 저지하려는 연방의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연방 상원에서 8번의 시도 끝에 일단 어제 첫 문턱을 넘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몇 명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의 권한이 최종적으로 정지되려면 아직도 많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연방 상원은 어제 의회의 대통령 전쟁 권한 정지 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예비 표결에 붙여서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가결했습니다. 어제 이 표결은 결의안을 상원 본회의에 올릴지, 그래서 투표를 본회의에서 할지를 묻는 일종의 사전 절차였습니다. 어제 표결의 변수는 그런데 공화당의 이탈표였습니다. 어제 공화당 이탈표를 보면 루이지애나주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을 비롯해 아래스카주의 리사 머코우스키,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켄터키주의 랜드 폴 등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당론에서 이탈하며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만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한 표 나온 것입니다. 어찌됐든 어제 예비표결의 통과는 사실상 작은 문턱을 하나 넘은 것만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이 정지되려면 해당 결의안이 상원 본회의와 하원의 이 찬반 투표까지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용할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다음 절차는 뭐가 있느냐? 다음 절차가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그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 모두에서 이때는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야만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저지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대 야소 국면 속에서 공화당의 이탈표 몇 명으로 과반까지는 가능하겠지만 3분의 2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현실입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

0: 또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 류마티스 관절염
2: 어깨와 허리 통증
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 진통제 없이
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3: H마트와 함께하는 롱위크엔드
4: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3: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 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4: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 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7: 누구랑? 우리끼리?
6: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8: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9: golfpromi.com
10: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8: 골프.
10: 누구랑 해?
8: 프로랑.
10: 어떻게 해?
8: 골프 프로미에서
6: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8: golfpromi.com
11: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수입 증명 없이 렌트 수입만 가지고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만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쿼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7, 80년대 한국의 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매일 이 노래가 나왔었는데요. 경쾌한 이 음악. 그런데 사실은 이 원곡자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였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닌 거죠. 자, 여튼 오늘도 써니데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미옥입니다. 오늘 심플한 일이지만요. 아주 단순한 일이지만 그 단순한 일이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주고 조화롭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이불 정리하고요. 커피 한 잔 내리고 설거지하고 화분에 물 주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다주는 힘인지도 모르겠어요. 큰 성공보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살아내는 작은 리듬들이 아닐까요? 지금 출근 준비 분주하십니까? 누군가는 아직 졸린 눈으로
1: 라디오에서 누가 탱자야?
0: 누구는 오늘 진짜 해야 될 게 많네 하고 한숨을 쉬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삶은 거창한 이벤트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들 속에서 조금씩 앞으로 가는 거래요. 오늘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말고요. 그냥 내 자리에서 요거 하나 잘 정리하고 내 마음 잘 다독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그렇게 우리 삶도 조금씩 빛나고 있는 거니까요. 기본 때문에
1: 기본이 빠지면 간발의 차이로 정말 너무 아깝다.
0: 아르헨티나의 탱고의 황제 카를로스 가르델의 그 유명한 탱고곡 보 우나 차베자, 머리 하나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경주마처럼 그녀의 매혹적인 미소와 사랑 역시 간발의 차이로 놓쳤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탱고곡으로 출발.

0: 뽀우나 가베자 머리 하나 차이로 경마 용어라고 그래요. 머리 하나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야 나 돈 다 걸었는데 어? 도박꾼의 허탈한 심경을 담으면서 결국은 그녀도 아, 진짜 머리 하나 차이로 아깝게 놓쳐버린 그녀 비껴간 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탱고가 예전에는 뒷골목 그냥 하류 문화였는데 바로 탱고의 황제라는 이 카를로스 가르델이 이 곡을 작곡하고 직접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고급 대중음악으로 탱고를 격상시켜놨죠. 그치만 한참 그 전성기 때 콜롬비아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44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또 이렇게 젊은 나이 44세에 갔으니 영원한 그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은 카를로스. 제가 카를로스가 그냥 칼로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세상에 캠핑을 갔는데 칼로 파리를 기가 막히게 잡아서 제가 칼로 파리 칼로 파리 칼로 파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를로스 페리스라는 이름을 지어드렸는데 아무튼 이 곡은 여인의 향기에서 알파치노가 시각장애인인데 거기서 어떤 처음 보는 여성과 정말 감각적이면서 대담한 탱고를 추는 장면에 여러분 나도 한번 탱고를 좀 쳐볼까. 탱고는 모든 춤 가운데 물론 뭐 바차타 뭐 이런 멜랑게 이래서 굉장히 붙어추는 춤도 있지만 탱고 역시 투투 탱고처럼 다 호흡을 맞아야 되죠. 특히 아르헨티나 탱고는 일반 또 탱고랑 달리 굉장히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인이 추면 정말 서로를 소통할 수 있는 그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모든 기본이 중요한 건데 요즘 기본으로 불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미밸리에서 샌디파이어 그리고 리버사이드 쪽에서도 베인 파이어가 갑자기 햇빛도 나고 이러면서 갑자기 남가주 곳곳에 대형 산불 비상이 걸렸고요. 산타로사 아일랜드 아십니까? 바로 채널 아일랜드 국립공원이죠. 저도 거기에 정말 귀한 기회가 있어서 캠핑도 해보고 참 아름다운 섬이 들어오는군요. 그 바로 채널 아일랜드 서쪽에 있는 섬이 산타로사 아일랜드인데 여기도 지금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만 에이커 이상의 국립공원이 소실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요트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그 바위에 충돌해서 이 산타로사 섬에 고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조명탄을 발사를 했는데 이게 그 건조한 그 숯불 더미에 옮겨붙으면서 산불로 번졌어요. 그리고 그 그을린 땅에 돌로 아주 크게 SOS 문자를 새겨서 결국 해안경비대가 그를 발견해서 구조를 해냈습니다. 근데 이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섬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해서요. 이번 화재는 산타로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여기에는 또 그 국립공원이고 또 여러 그 13,000년 전 인류의 유골이 발견된 그런 고고학적인 유적지고 또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이 오면 이 불이 무서워요. 정말 불 조심하면서 작은 불씨 하나로 조명탄으로도 이렇게 산타로사 아일랜드를 지금 태우고 있으니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자, 불 조심 자나깨나 불 조심하면서 탱자이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위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공로로 갈까요?
2: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5: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6: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8: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9: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레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0: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9: 두 번째 참가자.
11: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9: 세 번째 참가자.
12: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9: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레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3: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14: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13: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14: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 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13: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14: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7: 베틸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5: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6: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17: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페창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페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0: 최근 한국 방문하시는 분 많으시죠? 가족을 방문하거나 또 병원 진료, 건강검진, 비즈니스 차, 또 은퇴 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싶다라는 계획도 있으신 분 계시고요. 한국 내에 내 공간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환율이 높을 때는 한국도 자주 가시지만 또 이 한국 부동산에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 과천의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 바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하고 계신 K홈스 리얼티의 히카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카리 씨.
1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겸인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네. 만한 한국 부동산 시장 그리고 네.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를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우리 히카리 씨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분이십니다. 한국에서 공부하시고요. 그죠?
18: 네. 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0: 어머, 한국말을 너무 잘하십니다.
18: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히카리 씨, 요즘 그 우리 교민분들이 한국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8: 네. 최근에는 한국을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앞으로의 생활 거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0: 네.
18: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년에 몇 번씩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뭐 병원 진료나 네.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 많죠.
0: 네.
18: 그 은퇴 후에 또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날씨 좋을 때는 또 한국 가셨다가 네. 미국에 또 돌아오시는 분들 네. 자녀분이나 가족 때문에 또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네.
18: 요즘은 1년에 몇 번씩 한국을 가셔서 네. 레이저 치료 같은 걸 가볍게 또
0: 그게 아니고 대공사 치아
18: 그렇죠.
0: 임플란트 대공사 뭐
18: 맞아요. 네.
0: 커플 두 분이 견적을 뽑았는데 몇 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18: 그래서 며칠씩 네. 또 2-3일이 아니라
0: 그러니까.
18: 몇 주를 계셔야 되는 네. 분들이 많은데요.
0: 네.
18: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한국에 갈 때마다 호텔에 머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좀 부담이 되고 또
0: 네.
18: 가족 집에 있자니 또 그것도 불편할
0: 불편해요.
18: 수 있고
0: 네.
18: 나중에 또 한국에 내 공가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0: 네.
18: 사연하지 않을 때는 또 임대를 돌려서 좀 추가 수익을 얻었으면
0: 네.
18: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0: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오늘 소개해 주시는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이라고 들었어요.
18: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0: 그렇습니까?
18: 6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LA예요.
0: 네.
18: 옥스퍼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0: 아, 6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옥스퍼드 호텔에서 예약을 미리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전화번호 드릴까요?
18: 네, 전화번호는 13-512-7018입니다.
0: 512-7018.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함께할 에이전트 분도 연락 주시면
18: 네. 꼭 연락 주세요.
0: 홍보도 전부 무료로 해 주신다고.
18: 네, 맞습니다.
0: 들었어요. 자,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해링턴 스퀘어 과천 직접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모를 좀 해 주세요. 6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옥스퍼드 호텔입니다. 자리가 한정돼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 꼭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213-512-7018 512-7018 K홈스 리얼티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천 그러면 서울 랜드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18: 네.
0: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
18: 미주 겸인분들께 가장 네. 쉽게 과천을 설명드리면 한국의 올바인 같은 도시라고 말씀드릴
0: 네.
18: 수 있어요.
0: 네.
18: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곳인데
0: 네.
18: 어떤 이미지냐면 쾌적하고 또 안전하고 또 계획도시 느낌도
0: 네.
18: 있고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로 다 네. 인식이 되어 있죠.
0: 교육 환경도 좋고.
18: 네, 맞습니다.
0: 네.
18: 근데 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8: 도시가 되게 전던돼 있고 자연 환경이 좋고
0: 네.
18: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0: 네.
18: 과천은 올바인과 한 가지 다른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0: 네.
18: 그게 바로 강남 옆에 있다는
0: 강남 겁니다. 생활권이라는 거네요.
18: 네, 네, 맞습니다. 과천은 쉽게 말하면 강남 접근성과 자연환경 그리고 미래 개발 가치를 동시에 갖춘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네.
18: 강남으로 이동하시기 좋고 주변에 관악산과 청계산이
0: 있고.
18: 있어서 자연환경도 풍부합니다.
0: 좋고. 거기에 진짜 그러니까 공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18: 그러니까요.
0: 네. 그리고 거기에 뭐 지식 정보 타운이 있죠?
18: 네, 맞아요.
0: 네.
18: 그래서 단순히 주거 도시가 아니라 일자리 네. 자산 가치와 함께 성장하는
0: 네.
18: 이제 자촉형 도시라고
0: 네.
18: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복잡한 서울 한복판보다 쾌적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강남까지 가는 데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18: 그렇죠.
0: 네. 지리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강남 옆이지만 강남과 20분 거리밖에 안 되죠? 네. 살기 좋은 부촌. 강남 옆에 프리미엄 거주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또 그 아주대학교 종합병원도 들어올 예정이라고요?
18: 네. 아주대학 종합병원이 지금 500병상 이상의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0: 네.
18: 그 병원도 이제 생활권에 들어오는 네. 게 해링턴 과천입니다.
0: 해링턴 스퀘어 과천.
18: 해링턴 스퀘어 과천입니다.
0: 한번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과천이 좋은 거는 네. 다들 아시겠고 왜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주목받고 있나요?
18: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0: 아 제가요? 네. 이게 일단은 한국과 미국의 동시 분양이 되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 한국 부동산을 보실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송금은 어떻게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에서 누가 도와주는지 이게 걱정이 많으신데 그렇죠? 네.
18: 어디?
0: 3부. 네. 왜 해링턴 스퀘어 과천인가? 네. 여기요.
18: 네. 네. 해링턴 과천이 잠시만요.
0: 네. 우리 아무래도 히카리 씨가 헷갈리시나 봐. 진짜.
18: 아, 그래요.
0: 히카리 씨. 헷갈리지 마시고
18: 해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너무 네. 많은데 준비를 네. 많이 하다 보니까
0: 막 너무 많아 가지고 네. 지금 머릿속에서 싹짝 끝내면서 그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주목받는 이유 그렇죠? 여기 네
18: 어디요?
0: 혹이요 우리 히카리 씨가 좀 헷갈리셔서 원고를 한국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그렇죠? 3부 3부요 3부
18: 네
0: 네 그냥 그거 읽지 마시고 지금 이 프로젝트 하시면서 그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이유. 그거를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3부 네. 3부 여기 네
18: 죄송합니다. 네. 보통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 부동산을 보실 때 가장 네. 걱정하시는 게 네. 그 행정 절차죠.
0: 네.
18: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송금을 어떻게 하는지, 세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 앞에 네. 말씀해 주신 것들을 질문을 많이 네. 받아요.
0: 네.
18: 그런데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네. 한국과 미국 분양 동시에 진행되고
0: 네.
18: 저희 K홈 리얼티는 한국에 네.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담을 시작해서 한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미국에서 상담하고 또 한국 일은 또 다른 회사와 해야 되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K-Homes Realty에서는 모든 거를 다 상담부터 한국 현지 업무까지 연결해서 도와주시니까 너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분양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교민분들이 다 어려워하는 그 수속까지 다 도와주신다는 거네요.
18: 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무사 네. 그리고 법무사, 행정사 분들 네트워크도 갖춰 있고요.
0: 네.
18: 그 부분 다 원스톱으로 조언을 네.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아, 임대 관리까지 나중에는?
18: 네, 그렇죠? 임대 관리도 네.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0: 이렇게 한 회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거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는 6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옥스포드 호텔에서 해링턴 스퀘어 과천 분양 설명회가 열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면서 또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실 에이전트 분도 연락을 주시면 홍보도 전혀 전부 무료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문의번호 213-512-7018 512-7018 K홈스 리얼티의 우리 히카리 씨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히카리 씨, 네. 믿을 수 있는 프로젝트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8: 네네.
0: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어떤 점에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18: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네.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효성공설과 네. 대산산업
0: 효성건설,
18: 네.
0: 대산산업
18: 두 회사가 야.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0: 네.
18: 이제 효성건설이라고 하면
0: 네.
18: 선도의 랜드마크를 또 지은 회사고요.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해링턴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효성이고요.
0: 효성. 아, 효성건설하면 뭐.
18: 그리고 네. 대산산업은 네. 이제 선도 랜드마크 4개 브록전더를 또 건설에 참여한 회사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0: 아, 효성건설과 송도의 랜드마크 대단한 그 거대한 트리플 스트릿을 건설한 게 바로 대상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개발 상품이 아니라 브랜드가 있는 그런 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니까 이것은 믿을 수 있는 프로젝트다 이런 말씀이시죠?
18: 네, 네. 그래서 단순히 이름 없는 개발 상품이 아니라 브랜드와 네. 산업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네.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오시면 프로젝트의 구조, 사업 주체, 브랜드, 입지, 향후 가치, 구입 절차까지 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번에 설명회에 6월 25일 목요일 설명회에 오셔가지고 직접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5시네요. 문의 예약번호 213-512-7018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카리 씨, 해링턴 스퀘어 과천의 장점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18: 네, 그러면 제가 5가지에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네.
18: 첫 번째는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과천 전보타운역과 직접 연결될 예정인데요.
0: 네.
18: 그 말은 네. 이제 비 오는 날, 눈 네. 오는 날, 한국은 날씨 변화가 심하죠.
0: 네.
18: 추운 날, 더운 날, 우산 없이
0: 네.
18: 가볍게 입고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 아, 뭐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역이랑 지하철역이랑 그냥 연결이 돼 있는 대단한 그런 오피스텔이네요.
18: 네, 그것이 네. 이제 오너분들께도 매력적일 수 있는데 임대를 네. 생각하시는 분께는 매우 매력적인
0: 뭐
18: 요소가 됩니다.
0: 초역세권, 초역세권이네요. 비 안 맞고 바로 지하철 타는 게 어디입니까?
18: 네.
0: 네.
18: 두 번째는요. 네. 간남하고의 접근성입니다.
0: 네.
18: 네, 간남 불펠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은 네. 무조건 간남이 가까워야지
0: 네.
18: 좋다는 그 인식들이 있어요.
0: 네.
18: 과천은 바로 옆이니까 또 양재에 코스코가 있는데
0: 양재역에 코스코.
18: 네, 그래서 양재에 사는 사람들도 양재 코스코를 가고
0: 네.
18: 또 과천 사람도 양재 코스코를 이용할 정도로
0: 네.
18: 생활권이
0: 연결돼
18: 이제
0: 있구나.
18: 연결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0: 아, 네. 정말 우리 교민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는 또 그냥 우리가 오피스텔 하면 연상됐던 거랑 다르더라고요. 구조가.
18: 맞아요. 세 번째는 이제 네. 미국 교민들이 좋아하는 구조가 있다는 점입니다.
0: 네.
18: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2개 타입은 미국 콘도에서도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일 텐데요.
0: 네.
18: 또 그게 익숙하니까 편안하게 느끼실 수도 있죠.
0: 네.
18: 그 높은 층고와 탁 트인 개방형 구조가 이제 특징적인데요.
0: 네.
18: 고급 마감재를 또 사용을 해서 가구는 풀 옵션으로 드립니다.
0: 아, 가전제품까지 풀 옵션으로. 오.
18: 그리고 야, 네. 멀티 발코니가 설치되어서 또 날씨를 또 집에서도 즐기실 수 있는
0: 네.
18: 네, 시설이 함께 옵니다.
0: 멀티 발코니 다 발코니가 붙어 있는데 방마다
18: 네.
0: 근데 거기에 또 바닥 난방까지도 있어요.
18: 맞습니다. 야.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0: 네.
18: 그래서 오피스텔에 있는데도 바닥 난방이 또 들어갑니다.
0: 와, 바닥 난방. 이 건강하고도 좋은 거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바닥이 난방이 돼 있고 그리고요.
18: 네 번째는 하이엔드 편의 시설 서비스입니다.
0: 어떤 시설?
18: 건물 내 네.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같은 부대 시설은 물론이고
0: 네.
18: 호텔처럼 컨시어지 서비스가 재건될 예정인데요.
0: 네.
18: 쉽게 말해서 비서 서비스, 그리고 뭐 세차 서비스, 네. 그리고 애완동물 케어.
0: 세차 서비스도 그 거기 안에 다.
18: 네.
0: 네.
18: 집안 청소 등 생활에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도 건물 안에서 제공이 됩니다.
0: 야, 호텔 건시어지 서비스처럼 비서 서비스, 뭐 세차 서비스, 펫 케어 서비스, 야, 청소 서비스까지.
18: 네, 맞습니다.
0: 그 안에서 다 운영을 해준다는 거죠.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18: 네, 맞습니다.
0: 아,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사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8: 네, 그렇죠.
0: 네. 또 그리고요.
18: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임대와 실거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0: 네.
18: 이제 한국에는 관리비가 있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HOA 같은 건데요. 네. 30만 원, 미국 돈으로 약 200불 정도의 네. 관리비가 매달 있는데요.
0: 네.
18: 이제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0: 네.
18: 직접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운영 임대 운영을 돌릴 때도 네. 관리비 30만 원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 아닙니다.
0: 그래요.
18: 그리고 이제 네. 주변에는 IT 회사 분들이 다니실 그 확률이 그 높아서 예, 예. 소득이 높잖아요.
0: 어, 거기 뭐 어? 과천 정보 센터 그런 네. 타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IT 회사 다니는 고소득자들이 많아서 임대 운영도 아주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18: 네, 미국에서 네. 살면서 한국에 자산을 또 두고 싶으신 분들은
0: 네.
18: 추가 수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해링턴 스퀘어 과천. 뭐 말은 오피스텔이지만 이 개념은 하이엔드 아파트 느낌이네요. 안에 여러 가지 보니까.
18: 네, 네,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작은 원룸 같은
0: 네.
18: 그런 거를 상상하실 수 있는데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실현적인 구조인데도
0: 네.
18: 고급적인 고급스러운
0: 그런?
18: 서비스를 갖춘 아.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뭐 콘도더라고요. 안에 뭐 그 제가 검색해서 영상 같은 거 봤거든요.
18: 네.
0: 안에 뭐 모든 그 빌트드 인 퍼니처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너무 잘 돼 있고 또 바닥도 난방으로 돼 있고 발코니 다 있고 방 세 개, 화장실 둘, 뭐 아파트 그것도 하이엔드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오피스텔인 건지?
18: 네, 이제 지금은 투자 환경이 많이 네. 변했어요.
0: 네.
18: 한국 아파트 구매를 고려하실 때는 실거주를 2년을 해야 된다는 규제도 있고
0: 네.
18: 이제 구입 조건이나 또 대출, 세금 등 복잡하게 이제 문제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0: 네.
18: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유연합니다. 입지가 좋고
0: 네.
18: 구조도 좋고 관리 네. 서비스를 갖춘 오피스텔은 아파트 구입에서 어려웠던 분들 외국인들 거주하시는
0: 네.
18: 이제 외국인이죠.
0: 네.
18: 외국인 분들이 쉽게 접근할 네.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갖췄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여러 법제 규제나 뭐 대출 세금 이런 것에서 훨씬 더 외국 교민에게는 편리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5월 29일도 분양 설명회가 LA 분양 홍보관에서 열리네요.
18: 네.
0: 네, 5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 LA 분양 홍보관에서 열리니 옥스포드 호텔에서 하는 거는 6월
18: 25일 목요일 오후 5시입니다. 네.
0: 미리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LA 분양 홍보관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문의 전화번호 213-512-7018 213-512-7018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여러 가지로 좀 유연해서 우리 미주 교민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 지금 또 환율도 좋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은퇴하면 가야지 하고 구입하시는 분도 많으시던데 나중에 은퇴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임대 관리를 맡기고 지금
18: 네.
0: 환율이 좋을 때 구입하시고 그러고 나중에 또 가실 수도 있으니까 한국에서 뭐 관리 이런 것도 다 해주시나요?
18: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의 프로퍼티 매니지 컴퍼니처럼 네. 세입자를 구하는 거 그리고 네. 월세 받는 거 시설 네. 관리까지도 가능합니다.
0: 네. 여기 미국의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컴퍼니처럼 한국에서 전문 관리, 그 임대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 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미국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너지 사용량 확인이라든가 보안 체크, 각종 관리 기능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바로 해링턴 스퀘어 과천, 강남 접근성도 좋고 지식 정보 타운이 바로 그 타운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이 돼 있고 또 전문직 수요가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피트니스 센터, 스크린 골프, 뭐 커뮤니티 이런 프로그램, 호텔식 서비스가 있어서요. 이거 월세 나도 임대료를 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18: 네, 맞습니다.
0: 네. 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더 자세한 내용 직접 설명회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링턴 스퀘어 과천 분향 설명회 5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 LA 분향 홍보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뭐 세무사님, 법무사님, 행정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 미국의 세금 문제, 또 행정 문제, 계약과 등기 절차까지 상담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히카리 씨?
18: 네.
0: 네. 정말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거나 서류를 잘 모르면 혼자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18: 네.
0: 네.
18: 그래서 저희 설명회에 오셔서 원스톱 네. 서비스도 받으시고 네. 더 궁금하신 거
0: 네.
18: 모든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마지막으로 미주 교민들께 이런 분들에게 딱 맞겠다라고 정리를 간단히 포인트를 집어서 해주신다면요.
18: 네. 이제 한국 아파트는요.
0: 네.
18: 어떤 거는 지금 인기 있는 84 타입 모델 그리고 발코니 포함되는 34평 그 아파트는 네. 어떨 때는 19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0: 19대 1?
18: 네. 굉장히 와. 치열하죠.
0: 네.
18: 그런 아파트를 이제 미국에서 찾는 것보다
0: 네.
18: 고급 마감을 하고 이제 호텔 같은 하이엔드 아파트급의 이제 네. 오피스텔을 고려하시는 거 네. 네, 추천드립니다.
0: 한국은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차 없이. 네. 나이 들면 또 운전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18: 그렇죠.
0: 네. 그래서 여기민을 고려하시는 분도 좋고 미국을 또 한국을 오가면서 생활하고 싶은 분도 좋고 또 달러를 지금 그 환율을 좋잖아요. 이럴 때 한국 부동산 자산을 검토하고 싶은 분도 좋고
18: 네.
0: 그리고 임대 수요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좋고 또
18: 네.
0: 네. 또 한국 부동산을 사고 싶지만 절차가 막막하셨던 분들도 너무 좋은 기회가
18: 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네.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단순히 한국에 집 하나 사는 개념이 아니라 한국 방문용 거점, 또 임대 수익형 자산, 장기적인 미래 가치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18: 네, 특히 과천이라는 입지 그리고 해링턴이라는 브랜드
0: 네.
18: 효성건설과 대산산업이 함께하는 신뢰도
0: 네.
18: 한국과 미국의 동시분양이라는 접근성까지
0: 네.
18: 고려하시면 미주 교민분들께 충분히 소개해드릴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에 해링턴 스퀘어 과천 검색해보시면 많은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왜 요즘 과천이 주목받는지 또 왜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미주 고민분들께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자, K홈스 리얼티의 우리 히카리 씨 오늘 애쓰셨어요. 일본 분이신데 한국에서 공부하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한국을 좋아하셨어요?
18: 아, 네네.
0: 네.
18: 살다 보니까 한국에도 오래 있고 했는데요.
0: 네.
18: 또 그거 덕분에 이제 한국 분양도 같이 하고 또 네. 한국은 저도 익숙한 동네고 네. 저는 정말 관남 옆이라서 저도 잘 아는데
0: 네.
18: 오시면은 직접 또 지리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또 네. 어떤 이점이 있는지 또 네.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신 분들은 미국에 네.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네. 아 반대죠.
0: 예, 한국을 아, 잘,
18: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0: 미국도 잘 몰라요.
18: 아, 미국도 잘 모를 수 있죠. 네. 네, 그런 네. 부분들도 네. 되게 쉽게 또 네.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0: 네 연락 주세요.
18: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직접 또 설명회에서 뵀으면 네. 좋겠습니다.
0: 네, 13512-7018 13512-7018 KOMS 리얼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6월 25일 목요일 옥스포드 호텔 5시
18: 네, 맞습니다.
0: 그냥 설명회가 있고요.
18: 네.
0: LA 홍보관에서도 있죠?
18: 네, LA 홍보관에서도 네. 5월 마지막 주 금요일. 네.
0: 아, 5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18: 네, 5시에 네.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0: LA 분양 홍보관에서 네. 5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 예약 문의 213-512-7018 213-512-7018입니다. 아, 과천 너무 좋겠다. 여기. 그죠? 지하철 타고 강남도 20분. 얼마나 좋아. 그죠?
18: 그렇죠. 네. 코스코가 또 가까운 게 미국 분들은 필수 네. 마트잖아요.
0: 네.
18: 그런 것도 네.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0: 네. 자, KOMS 리얼티의 히카리 씨였습니다.
18: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한일 톱텐쇼에서 아즈마 아키가 불렀어요. 인생의 회전목마.

0: 전 세계 애니메이션 음악 중 가장 아름다운 명곡으로 손꼽히는 곡이죠.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메인 테마곡을 이렇게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Merry-Go-Round of Life. 우리 인생도 진짜 회전목마처럼 돌고 도네요. 왈츠 리듬이 너무 편안하죠. 궁짝짝 궁짝짝. 한국의 한일 톱텐쇼에 나오는 그 분이 불렀습니다. 네, 아름다운 왈츠곡. 아즈마 아키가 부른 곡. 오늘 히카리 씨가 오셔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방송에 나와서 한국말로, 모국어가 아닌 말로 이렇게 한국말로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잘 마무리해 주셨고요. 과천 정말 좋겠네요. 그쪽에 가면 공기도 그렇게 좋다고 그럽니다. 요즘 환율도 좋고 하니까 한국에 돈 있으면 진짜 이런 거 사놓으면 좋겠네 진짜.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의 개념이 요즘은 다른 것 같아요. 법적으로 좀 유연할 수 있게 오피스텔을 했지만 내용은 뭐 하이엔드 아파트이네요. 자, 213-512-7018 K-Homes Realty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4: 최고예요.
1: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8: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9: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요만한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0: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9: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0: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9: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1: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1: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2: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1: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2: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3: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5: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6: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5: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6: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5: 고려가요 청산밀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6: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5: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6: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5: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1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7: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 담요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2: 세종송보감.
1: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2: 세종송보감.
1: 쌩쌩 돌아라 하하.
2: 세종송보감이잖아.
3: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4: 213-383-8899 383-8899 세종.
5: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6: 안녕하세요.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0: 후골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골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골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골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골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골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골이단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후골이단의 원료부터 제조 과정은 물론 최종 완제품의 품질과 효능까지 검증받은 JHFA 자파 인증 마크입니다. 반드시 JHFA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8: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7: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8: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8: 올림픽 골프니까.
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9: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0: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9: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0: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9: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0: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11: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0: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3과 4. 세 가지 사자성어라는 뜻입니다. 아우, 이런 깊은 뜻이 있다니.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2부의 남자 훈이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훈이 씨.
2: 무조건 1등 아닌 네. 2등만 하는 훈이훈이 하론입니다.
1: 오, 거기 오늘 입으신 셔츠가 빨리 네. 오목을 두고 싶게 만드는.
2: 아, 이걸 또 그게 생각하십니까?
1: 네. 어렸을 때 진짜 오목 많이 뒀어요.
2: 좀 주세요.
1: 네, 네, 네.
2: 33 있어요, 없어요?
1: 33?
2: 어.
1: 없죠.
2: 33 없기 하시는 거예요? 네, 네. 43은 있습니까?
1: 있죠.
2: 오케이. 네. 그러면 열린 오목 돼요?
1: 열린 오목?
2: 어.
1: 네.
2: 아, 그럼 되게 넓은 마음으로 플레이하시네. 네. 오.
1: 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뭔가
2: 아, 기가 막히죠. 오. 카메라는 볼록, 넥플레이는 네. 오목.
1: 아.
2: 저는 바둑은 못 떠요. 바둑은 둘 줄 모르는데.
1: 네.
2: 오목은 좀 하죠.
1: 어, 바둑도 진짜 재밌대요.
2: 그게 빠지면 네. 어마어마하대요, 진짜. 아,
1: 계속 두뇌 회전을 위해서는 바둑도 어. 좋고 모처럼 오목도 한번 두고 오시는 것도
2: 그쵸.
1: 점심 내기.
2: 뭐, 그것도 싫으면 뭐 알까기라도.
1: 알까기.
2: 알까기.
1: 고무줄놀이. 이런 화창한 날씨 고무줄놀이.
2: 고무줄은 남자가 좀 그렇죠.
1: 아, 끈 남자애들은 끊고 다녔죠, 고무줄.
2: 저는 그 끊는 아이들을 잡아서 응징했어요. 저의 역할은 그거였어요.
1: 아우.
2: 진짜로.
1: 고무줄 놀이 잘하셔가지고 몸들이 유연하고
2: 네, 정말로.
1: 우리 한국 여성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2: 다리가 쭉쭉 올라가잖아 어릴 때.
1: 어, 진짜.
2: 술래잡기 맞나? 무슨 노래지?
1: 동무들아 오너라 이러면서. 어. 자, 오늘 3-4
2: 네.
1: 어,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2: 어, 럭키비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주옥같은 부엉씨님 반갑습니다. 네. 히카리짱님 오셨어요 오늘?
1: 네.
2: 오.
1: 왜요?
2: 아, 저도 친하거든요, 히카리짱님.
1: 아, 그러세요?
2: 네. 우리 부엉씨님이 응. 회장님, 히카리짱님 아까 들렸다가 나갔습니다라고 바로 네. 또 이렇게 보고 저희는 네. 보고 체계 확실하거든요.
1: 네. 네.
2: 멘사 회원들.
1: 네.
2: 아, 우리 히카리님 제가 굉장히 반가워하는 얼굴인데.
1: 좀 헷갈리셔가지고 아까 네. 조금 그랬는데 아, 아 좋아요. 그래요?
2: 어, 너무 좋아요. 어,
1: 과천 해링턴 스퀘어.
2: 과천. 그거. 아, 우리 또 히카리님 잘하시지.
1: 네.
2: 자, 오늘 3-4 시간 여러분.
1: 네.
2: 하루에 세 가지 사자성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네. 첫 번째 사자성어는요. 평소에 많이 쓰죠.
1: 네.
2: 과유불급.
1: 과유불급.
2: 네, 한자 풀이해 보면 지나칠 과자에 오히려 유 아닐 불 미칠 급 과유불급.
1: 오히려 원어, 지나치면
2: 부족한 거가 똑같다. 오히려 부족한 말도 못하다. 원어로 과유불급. 과유부급.
1: 따거.
2: 너 대충 따거. 공자가 제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격이 완전 다른 두 명이 있었어요.
1: 네.
2: 한 명은 너무 적극적이야. 미옥씨 같이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남보다 네. 빨리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1: 어.
2: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
1: 아,
2: 다른 한 명은 너무 조심스러워.
1: 아, 머리도 망설이고
2: 뭐만 하면 그렇죠. 망설이 고민만 하고
1: 뜸들이는 사람.
2: 그런 사람
1: 아니
2: 있잖아.
1: 골프 칠 때요.
2: 아,
1: 그냥 탕탕 치면 되지만
2: 가라스윙
1: 속 터져 막 속 터져 그거, 너무 신중해
2: 그것도, 그것도 시간 재야 돼 그죠
1: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밸런스가 깨져서 안
2: 맞아 맞아 머릿속을 너무 오래 두면 안 돼 그래 어느 날 한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저 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1: 네
2: 당연히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을 칭찬할 거라 생각을 하죠
1: 네
2: 근데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친 건 부족한 것과 같다
1: 어...
2: 너무 앞서가도 안 돼. 너무 뒤쳐져도 안 돼. 그러니까 둘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겠죠?
1: 아, 적당히.
2: 어, 과유불급.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 운동도 너무 하면
2: 안 하니만 못하죠.
1: 괜히 몸에 무리 가고 관절 나가고 망하는 거예요.
2: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어릴 때 너무 많이 해갖고
1: 네,
2: 다 살료됐잖아 지금. 네? 이게 다 살료된 거 아니에요. 네.
1: 또 너무 안 하면 또
2: 네.
1: 안 되고 뭐든지.
2: 뭐든지 적절하게. 그죠?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1: 네.
2: 자, 두 번째.
1: 네.
2: 일취월장.
1: 어, 야, 이거 많이 뭐 들어봤어. 우리 너 야 일취월장했네. 어,
2: 맨날 듣죠 뭐.
1: 네.
2: 야, 어? 날마 날일자 나아갈 취자 달월 성장할 장.
1: 날마다 나아가고 달마다 성장한다.
2: 그렇죠. 실력이 날마다 달마다 팍팍팍 오르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 네.
2: 그는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진 않았어요.
1: 네.
2: 글도 남들보다 느렸고요.
1: 네.
2: 무술을 배워도 못해.
1: 어.
2: 멍충아. 아, 사람들이 비웃어요. 네, 이 멍충아, 넌 안 돼.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느리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매일매일 무술을 연습을 합니다.
1: 네.
2: 별로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이게 몇 달 몇 년이 지나니까 점점점 이 사람이 익숙해지는 거죠.
1: 갈기 시작하는 거죠.
2: 그렇죠. 책도 잘 읽고 못하던 기술도 드디어 하고.
1: 네, 네.
2: 몇 년 뒤에는 그 자기를 비웃던 동료보다 네.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갖게 돼서 아. 야, 쟤 언제 저렇게 성장한 거야? 남들이 단짓할 때 혼자 열심히
1: 네.
2: 낮이든 밤이든 꾸준히 네. 하는 사람이 결국에 일취월장하더라.
1: 아.
2: 이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너 언제 야 너 많이 컸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미혁씨면 제가 만약 선배예요. 오빠야. 야 미혁아 너서 뭐 방송하는데 너 많이 컸다.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1: 나는 날마다 크지.
2: 뭐 고마워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그 정도 저한테 해주세요.
1: 훈아 너 많이 컸다.
2: 남 클 때 뭐 했어?
1: 아, 남 클 때 뭐 했어?
2: 난 너 놀 때 난 열심히 했어.
1: 야,
2: 남 클 때 넌 뭐 했어?
1: 도와준 거 있어? 난 클 때?
2: 밥 밖에 사줬냐?
1: 어.
2: 이렇게 나를 네. 비웃던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는 일취월장.
1: 일취월장 꾸준히 열심히 하자.
2: 억울하면 잘나라는 표현이 있죠. 내가 잘나고 뛰어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놀리지 못해. 그게 억울하면 일취월장 해야죠.
1: 네, 그렇죠? 일취월장.
2: 네.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타산지석.
1: 남의 산에 돌이다.
2: 그렇죠.
1: 타산지석.
2: 다른 산에 돌. 타산지석. 따산지석. 따산지석.
1: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다.
2: 저도
1: 해.
2: 짬뽕 먹고 싶다. 해. 옛날 장인들이요.
1: 네.
2: 옥 있잖아요. 옥.
1: 예.
2: 옥을 갈아서 보석을 만드는데.
1: 네.
2: 신기하게도요. 가장 좋은 옥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옥으로 다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오히려 가져온 거친 돌을 이용해서 옥을 갈아요. 그러니까 옥이면 되게 소중한 건데 이거를 네. 가를 때는 아주 거친 돌로.
1: 아.
2: 오히려 아주 거친 놈들이 옥을 더 이쁘게 빛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야, 이게 꼭 훌륭한 사람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좀 기발하거나 엉뚱하거나 거칠거나 이런 실패, 실수도 나에게는 큰 공부가 될 수 있다. 누가 주변에 사업 망했다 그러면
1: 네.
2: 물론 비꼬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1: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2: 쌤통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1: 무리하게 확장하지 말아야지
2: 그런 걸 배우잖아. 아, 난 저러면 안 되겠구나.
1: 그런 때 바로 타산지석.
2: 네, 타산지석. 이 남의 실패가 나의 어쩌면 최고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다.
1: 네.
2: 좀 약올리는 소리긴 하다.
1: 아니 그죠? 골프 칠 때도요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죠 길을. 그래서 아 저렇게 치지 말아야지 그런 것처럼
2: 야, 저 귀가 생각보다 긴데
1: 그게 타산지석이더군요.
2: 타산지석을 가지고 보통 퍼팅할 때 많이 그러죠. 라이를 보고는
1: 그쵸, 그쵸, 그쵸.
2: 야, 그러네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 아니야. 근데 또 그것도 잘 치는 분들이나 보고 깨닫지.
1: 네.
2: 본인이 준비가 안 되면 남들이 아무리 보여줘도 몰라요.
1: 아, 타산지석.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의 그 부족한 면 혹은
2: 그것조차,
1: 실패한 그쵸, 그런 것을, 거라든가 이런 게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렇게 얘기할
2: 그렇죠.
1: 때
2: 너 엄마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 하는 거 봤지?
1: 저거를 저렇게 살지 마.
2: 저러면 안 되는 거야. 저 하루 훅 간다.
1: 저렇게 하면 안 된다.
2: 오는 거 순서지만 가는 거 순서 없다. 다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 아이들한테 돼. 옆에서 저 봐봐 저 사람. 야, 너 진짜 공부 안 하고 운동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뭐 이런 거.
2: 아, 그건 진짜 부모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1: 안 돼요.
2: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릴 때 저는 수영을 그 집안에서 못 하게 하셨어요. 어릴
1: 왜요?
2: 때부터 저희 형이 좀 웃긴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이 3대 족자셔요. 근데 저희 아들 둘이야.
1: 네.
2: 그러니까는 할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1: 네.
2: 근데 저희 형이 저희가 약간 불교 쪽에 셌는데 그 당시에 무슨 용왕의 자식이래요.
1: 용왕의
2: 자식. 용왕의 자식이래. 네. 그래서 용왕이 이런 자식 잃어버린 자식이 아무튼 그래서 용왕님이 일 데리고 갈 거래.
1: 아이고.
2: 그래서 형을 바닷가 물가에 못 가겠어요. 어릴 때 진짜로
1: 용궁에 갈까 봐.
2: 끌려갈까 봐. 그게 좋게 말한 거지만은 결국엔 애가 어릴 때 익사할 수 있다는 그거잖아요.
1: 그쵸?
2: 그러니까 저까지 못 가는 거. 형이 못 가니까. 그래서 수영 자체를 못 하겠어요, 집에서.
1: 네네.
2: 물가를 못 갔어. 그래서 혼자 그냥 수영장 가고 친구랑 하면서 제가 혼자 익힌 거예요, 수영을. 그래서 혼자 신나갖고 수영을 막 처먹처먹하고 있는데 거의 끝에 오면 귀랑 다 들리잖아요. 이제 일어서려고 딱 하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고개를 딱 들으니까 나밖에 없고 자기 아들을 수영을 가르치는데 그 주변에 수영한 사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얼마나 폼이 안 좋았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라는 순간 내가 딱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정말 자존심 너무 상해갖고 이제 수영 안 해요. 남들이랑 다이빙만 하고
1: 보고 싶네요.
2: 뭘요? 수영이요? 또 못해요. 그러니까 떠서 막 둥둥뛰게 다니는데 못해요. 네. 막 버터플라이 한 두 번 하면 쓰러지고 못해.
1: 제가 지금은 하는데 옛날에는 못했어요. 제가 독학했잖아요, 수영을.
2: 저도 독학.
1: 지금은 이제 제가 딱 수영장에 가면 어우 선수 오셨다 이래요. 진짜 언니들이.
2: 무슨 선수요?
1: 수영 선수.
2: 어 진짜?
1: 근데 옛날에는 제가 개회원밖에 못했는데.
2: 지금은요?
1: 지금은 다 하죠.
2: 자유형도 하시고?
1: 어 그럼요. 자유형은 기본이고.
2: 배영도 하시고.
1: 배영도 하고 버터플라이.
2: 버터플라이도 해요?
1: 독학을 독학으로? 했다는 거예요.
2: 와.
1: 유 선생님 모시고.
2: 유 선생님 누구예요?
1: 유튜브 선생님.
2: 아 진짜로요?
1: 저는 좀 독학파예요.
2: 대단하다. 네.
1: 평형도 하고.
2: 그 언젠가는 하실 때 옆에 누군가 그럴 거예요. 네. 저렇게 하면 안 돼.
1: 아니야. 아니 근데 옛날에 개회원밖에 못할 때인데 회사에서 단체로 팜스프링 어디를 갔어요. 제가 워낙 조금 운동을 잘하잖아요.
2: 좋아하시니까. 네.
1: 그래서 제가 탁 나가니까 다들 쳐다본 거야. 와.
2: 수영장 수영장?
1: 어 드디어 수영을 얼마나
2: 아 그때는 개회원밖에 못할 때?
1: 근데 탁 옷도 막 그렇게 비키니까
2: 아, 비키니? 아.
1: 나타나서 갑자기 개회원을 하니까 뒤집어졌어. 너무 웃기다고.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해요. 그때 그 헤엄이 너무 코믹했다.
2: 야, 근데 비키니 입고 헤엄은 좀 그렇다.
1: 왜요? 어?
2: 아, 좀.
1: 어떻게 해? 그걸 해도 해야지.
2: 그냥 잠수만 하시지. 그냥 전 잠수만 해요.
1: 수영하고 싶어지네요.
2: 잘하시니까 좋겠다.
1: 메모리얼 위켄드에 어디 가세요?
2: 물놀이 저는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네. 물놀이는 아니고요. 네. 저 샌디에고 가요.
1: 샌디에고?
2: 네. 주.
1: 주.
2: 우리 친구들 만나러. 우리 동물 친구들 만나러.
1: 하마.
2: 거기 하마 있어요?
1: 없나요?
2: 있겠지?
1: 한번 찾아봐요.
2: 저는 하마보다는 코끼리 좋아하고 호랑이 좋아하고.
1: 저도 조금 그 큰 애들.
2: 고음 이런 애들.
1: 조금 평화로운 애들.
2: 미어캣?
1: 아니 크지만 코끼리처럼.
2: 아 평화로운 애들.
1: 이게 육식 동물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애들이 좋더라고.
2: 기린 좋아하세요?
1: 기린도 좋아.
2: 기린도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 혀를 막 날려내는 거리는데 야 그거 무섭대.
1: 아 동물 본 지가 오래됐네요.
2: 코끼리 타보셨나요?
1: 코끼리 안 타봤어요.
2: 그 태국 쪽 가시면 코끼리 타는 거 있잖아요. 진짜 무서워요.
1: 아 방글라데시에 어느 물소 농장이 있는데
2: 물소?
1: 요즘 관광객들이 미어 터진대요.
2: 왜요?
1: 물소 한 마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똑같이 생겼어. 물소 머리 이렇게
2: 아 이거 뭐야.
1: 아니 진짜 내가 사진 보여줄게요. 똑같아.
2: 걔 보려고 하는 거예요?
1: 네. 그
2: 아,
1: 얘가
2: 뭐 맛있다는 줄 알았어.
1: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이 얼굴 그 윤곽 생긴 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똑같아서
2: I'm gonna make America great again.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1: 이렇게 올려놨더니 화제가 돼서
2: I'm from China.
1: 막 사람들이
2: 아 너무 웃기다. 물소가 어떻게
1: 아 진짜 똑같아. 그 동물도
2: 그 머리 노란색으로 하지.
1: 왜 개도 주인하고 닮은 모습이잖아요. 이 물소가 진짜 트럼프 대통령하고 똑같이
2: 너무 웃긴다.
1: 생겼어.
2: 아 그 정도면
1: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2: 그, 아 그 헤어스타일인데 너무 웃기잖아.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미국에서? 또 다른 농장에는 벤자민 네타냐후를 닮은 또 물소가 있어.
2: 말도 안 돼.
1: 아 진짜? 사진 내가 사진, 노래 보이세요? 들으면서 보여줄게요.
2: 아 진짜요?
1: 어 진짜.
2: 같은 나라에 방글라데시에?
1: 네네네.
2: 되게 신기한 애기들. 야 보여주세요.
1: 우리 이번에 주에 가시면 네. 우리 훈이 씨 닮은 응?
2: 저 닮은 애들 있어요. 뭐
1: 그래요?
2: 물개도 있고 바다표범도 있었고 얼마나 귀여운데. 그냥 보약같이.
1: 우리 동물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럼요.
1: 진심원이 불러요.
2: 보약같은 친구.
3: 내 눈을 뜨면

0: 보약 같은 친구. 아, 없어요? 만나면 몸이 좋아진다는 건가요?
1: 뭐야 이게 같은 또 친구. 만나면 몸이 좋아지는 건 뭐예요?
0: 아니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약 같은 친구.
1: 어, 있으세요 그런 친구분? 어... 만나면 막 기운 생기고 막
0: 있죠.
1: 있어요?
0: 어, 위로가 되는 친구.
1: 아 좋으시겠다. 저는 진짜 많았는데요. 이제 네. 없어요.
0: 없어야죠.
1: 와이프 말고는 없어요.
0: 그렇죠.
1: 저는 와이프가 제일 친한 친구예요. 이제.
0: 오늘 듣고 계시겠네. 네.
1: 듣고 있나?
0: 아, 아. 아까 그 소 얘기했잖아요. 뉴욕의 어떤 마을에는 또 네. 황소가 한 마리 걔네가 몸무게가 1300파운드 막 이렇게 나가요.
1: 와.
0: 트레일러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배회를 하는데
1: 걔 또 왜 떨어져?
0: 그 틈 사이로 탈출을 한 거죠.
1: 와.
0: 그런데 얘가 가 있는 데가 뉴욕 모텔의 앞에서 고기 언저리에서 있는 거를 카우보이들이 잡아다가
1: 먹었대요?
0: 주인한테 줬 아니 주인한테 줬대요.
1: 어, 아 너무 신기하다. 야 그렇게 어, 어. 큰 놈이 어떻게?
0: 아 다들 저는 탈출하고 싶겠죠.
1: 저는
0: 맨날 갇혀 있어봐.
1: 중국 출장 갔을 때 큰 네. 트럭 뒤에 이렇게 철조망을 네. 만드는 걸 가로 가 임시로. 돼지가 응. 수백 마리가 그 안에 완전 낑겨 있는 거예요.
0: 어, 불쌍해라.
1: 얼마나 불쌍해 그러시는데. 응, 응. 근데 애들 너무 비춰보니까 진짜 막 아. 층층이 쌓여있는데 살아있는 아이들이니까
0: 네.
1: 막 깨끗거리잖아요.
0: 응.
1: 이 차가 막 움직이니까 네. 중간에 세우더니
0: 네.
1: 운전자를 옆에 사람 내갖고 큰 작살로
0: 어.
1: 그 창살 사이로 애를 막 때리는 거야.
0: 아. 어머나
1: 야,
0: 너무해.
1: 나 그거 보고 진짜 너무 마음 아파갖고 아. 삼겹살 먹었잖아요.
0: 네.
1: 빨리 먹어줘야지.
0: 아 좀. 아 나 진짜 아, 근데, 못 먹겠어. 진짜.
1: 아 근데 진짜 그거 보니까 불쌍하긴 하더라고.
0: 그래요. 너무 잔인해.
1: 아.
0: 보약 같은데 지금. 연휴에는 바베큐 대신에 두부를 부쳐 먹자.
1: 아 뭐야요. 그러면.
0: 네.
1: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0: 네.
1: 베제테리언 분들은 저는 절대로 뭘 하지 않습니다. 전 존중해요.
0: 네.
1: 취향을 존중하는데. 네, 네. 식물도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솔직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0: 식물도 감정
1: 감정 있죠.
0: 한다고 걔도 그러더라고요.
1: 아프다고 꺾으면 아프다고
0: 어,
1: 그러잖아요.
0: 그런데요.
1: 근데 그건 왜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0: 아, 그래도 자르면 걔는 계속 나오니까.
1: 아, 아 재생이 되니까.
0: 네. 이렇게 이렇게 잘라 대망처럼. 먹잖아요. 그럼 네. 옆으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더,
1: 맞아,
0: 더 많이 나오고
1: 풍성하게, 그치, 그치.
0: 더 연하게 나오고.
1: 아, 그럼 그 생각이 있었구나.
0: 제가 요즘 오레가노를 하나 샀어요. 네. 베질은 이상하게 잘 안 되는데.
1: 뭐요?
0: 오레가노를 사다가 화분 가리를 네. 했더니 너무 잘 자라서 이게 오레가노가 진짜 오레가.
1: 진짜 오레가노.
0: 어.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뭐 배추 어제는 무쳐 먹을 때 그냥 오레가노 넣기도 하고 퓨전이죠.
1: 그 배추에다 네. 오레가노를요?
0: 네.
1: 그럼 뭘 넣으셨어요? 드레싱은 뭘로요?
0: 드레싱은 고춧가루 뿌리고 올리브오일.
1: 고춧가루 올리브오일?
0: 어.
1: 야 굉장히 퓨전틱하시다.
0: 네. 저는 이렇게 섞는 걸 좋아해요.
1: 재밌네요.
0: 네.
1: 그 좀 맛도 보고 싶네요.
0: 그리고 명란젓은 캐비어처럼 먹을 수 있어.
1: 어떻게요?
0: 삶은 계란 흰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1: 반 잘라서
0: 그 위에다가 명란젓 올리고 아보카도 넣고 김에다 싸 먹는 거죠. 김치도 조금 올려도 되고.
1: 계란 삶은 걸 김에다 싸 드신다고요?
0: 계란을 삶아서 흰자. 원래 캐비어 먹을 때 흰자 위에다가 캐비어를 올려서
1: 근데
0: 먹거든요.
1: 김을 싸요?
0: 또 김으로 싸서. 예.
1: 아니 캐비어에서 김은 좀 아니. 아니 물론 캐비어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 되게 특이한데.
0: 아, 명란젓을 싸 먹은 거죠. 김에.
1: 어, 되게 특이하게. 와
0: 뭔가 흰자
1: 되게 크리에이티브하시다.
0: 응.
1: 좀 분자 요리하시겠네. 좀 이따가
0: 닥치는 대로
1: 있는 대로.
0: 어, 이 점심 뭐 드실 건지.
1: 와.
0: 건강한 재료들만 모아서
1: 네?
0: 한번 창의적으로 드셔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맛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1: 좋다. 그건 한번 해보고 싶네요.
0: 예, 네. 나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
1: 뭐요?
0: 짬뽕하고 짜장이랑 섞으면 맛있다고 그랬죠.
1: 그거는 저 진짜 농담 1도 안 붙이고요.
0: 네.
1: 그 뭐야 짜파구리인가 되게 유행했었죠.
0: 원래 너구리에다가
1: 그 되게 무슨 예능에 나와가지고
0: 유행,
1: 저는 그 훨씬 전에
0: 네.
1: 대학 때
0: 네.
1: 친구들이랑 신라면이랑 짜파게티를 같이 끓여 먹었어요.
0: 아,
1: 원래
0: 오.
1: 그 애들이 이게 뭐야 야 이렇게 먹으면서 어릴 때 두 봉은 먹잖아요 우리가.
0: 안 해봤어. 그거 해보고 싶네요.
1: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예능에 나와서 막 유명하길래 왜 우린 대학 때 맨날 먹었는데 그거 맛있는 거 우린 알죠. 원래 짜장하고 네. 짬뽕이랑 짜장이랑 매운 라면 섞으면 진짜 맛있어요. 스프 양을 조절을 잘해야 되긴 하는데 맛있어요.
0: 김치 파스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 김치 파스타 뭐예요?
0: 아 김치 넣고 파스타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1: 빨간 김치 넣고요.
0: 그럼요, 맛있죠.
1: 그래요?
0: 응.
1: 그거 그냥 잔치국수 아니에요? 비빔국수?
0: 저는 그릭 요
1: 비빔국수잖아 그는.
0: 그릭 요거트 위에 김치 국물 뿌려 먹는 거 좋아.
1: 그
0: 아, 진짜 맛있다니까. 식초 인샘 침은 얼마나 좋은 그.
1: 아우 그릭 요거트 플랜에다가 네. 김치 국물을 넣는다고요?
0: 네. 맛있던데.
1: 아, 존중할게요. 야.
0: 식초와 레몬의 결합 같은 신김치야 돼.
1: 야.
0: 그리고 텁텁한 거 말고 조금 맑은 거? 상큼한 김치.
1: 아무리 상큼해도 걔가 요구르트랑 어울려요?
0: 응. 야. 아 먹고 싶다. 아 얼마나 맛있는데.
1: 한번 저거 차리세요 진짜로. 네. 이런 거 캐더링 하면은 네.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서.
0: 그러니까.
1: 호불호가 엄청 셀 것 같아.
0: 망하든가 흥하든가
1: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0: 네, 이 시간은요.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이추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7: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6: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7: 우메캔
8: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6: 감사한다면
7: 사랑한다면
6: 역시 우메캔
7: 저도 우메캔을 받고 어? 싶어요.
8: 888-941-3311 우메캔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9: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 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9: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11: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2: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3: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4: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5: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14: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3: 정말? 어떤 건데?
14: 융자나라 캘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3: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4: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3: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6: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건강 정말 중요하죠. 보험도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 65세가 되신 분이나 이미 메디케어를 받고 계신 분 혹은 가족의 메디케어 보험 가입을 돕고 계신 분이라면 큰 도움이 될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1: 네, 오늘은요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의 우리 로이 초이 세일즈 매니저님 모시고 전화로 모시고 메디케어 정보와 함께 2026년 클레버케어가 중요한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19: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클립 업 케어 회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혜택들이 많이 있죠.
1: 그렇죠. 그 중에 네. 식료품 수당. 이거 플렉스 혜택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 매니저님 어떻게 하면 좀 알차게 쓸 수 있는지를 좀 도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네네. 지금 오늘 아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일단 전화번호 먼저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좋습니다.
5: 833-524-9250 833-524-9250번으로 좀 메모를 해주시고
0: 네.
5: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 이번 인터뷰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물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애니타임 전화 주시면
0: 네.
5: 오늘 드리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한국어 하시는 상담사가 준비하고 있고요.
0: 네.
5: 일단 이 식료품 수당은 2026년도에는 많이 보완되고 또 플렉스 이제 혜택 사용의 편리함을 위해서 폭을 굉장히 넓혀놨습니다.
1: 네.
5: 그래서 이제 2025년도부터 사용하셨던 그 H마트나 한남체인은 물론 2026년도에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자주 가시는 갤러리아 마켓, 또 아이랑 마켓,
1: 오.
5: 그리고 시온 마켓까지 예, 우리가 추가가 되어서
1: 야.
5: 우리 많은 한인 마켓에서 이 식료품 수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미국 대형 마켓들 RD, 알버슨, 포폴레스, 라이스, 트레더조 펀스, 월마트를 포함해서
1: 네.
5: 올해는 코스코하고 샘스 클럽까지 새로운 파트너로 합류하면서 미주류 대형 마켓에서 이 식료품 수당을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0: 오, 네.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 더 많은 마켓이 포함된다는 게
1: 그럼요.
0: 우리 시니어분들 일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되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다면 시니어 회원분들께서 이 플러스 플렉스 혜택을 통해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5: 네네. 우리가 지금 네 가지 플랜이 있어서 플랜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분기당 최대 600불, 또 연간 최대 2,400불까지 OTC 플렉스 수당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1: 네.
5: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제 잔액 2월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 내에 사용하지 않으시면
0: 네.
5: OTC 수당은 없어졌기 때문에
0: 네.
5: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1: 네.
5: 근데 올해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OTC 플렉스 수당은 다음 분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1: 오.
5: 그렇기 때문에 처음 3분기 동안 사용하지 않은 수당이 마지막 분기까지 4분기로 연결되니까 그때까지 하지만 12월 31일까지는 다 쓰셔야 하고요.
1: 네.
5: 그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필요한 때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야 역시 너무 좋습니다. 잔액이
0: 네.
1: 자동으로 2월까지 된다니까 너무너무
0: 매월 바쁘셨거든요. 이거
1: 그렇죠. 이제 네. 분기가 넘어가서 자동으로 2월이 된다니까 너무 좋다. 역시
0: 네, 네.
1: 클레버 케어는 최고입니다. 매니저님 근데 이제 더 쓸 수 있는 너무 좋은 혜택을 주셨는데 식료품 혜택 이외에 또 다른 플렉스 혜택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5: 예, 말 그대로 우리가 플렉스 혜택이란 그 말은 이제 플렉서블하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1: 예.
5: 그래서 이제 식료품 구매 외에도 자격이 되시는 시니어 회원님들께서는 이제 OTC, 당연히 비처방 의약품 OTC, 뭐 비타민이나 감기약 같은 거 사용하실 수 있고
1: 네.
5: 평소에 꾸준히 챙겨 드시는 한방 건강 보조제도 8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 시간에 뭐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1: 네.
5: 그런 그 한방 건강 보조제뿐만 아니라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시니어 어르신들은 피트니스 센터로 하고 골프나 뭐 필라테스, 뭐 요가 같은 데에도 매달 그 월 회비부터 해서 골프 같은 경우에는 그린피 정도를 서포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참고하시고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뭐 프라이빗 레슨 뭐 이런 거라든지
1: 네.
5: 아니면 뭐 골프장 가셔서 이제 물론 퍼블릭 골프장만 되지만 이 카트를 타시려고 하시면 이 OTC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플렉서블하게 드리는 거라서 그 정도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 식료품에 플렉스 혜택을 사용하려면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고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금 질문이신데요.
0: 네.
5: 플렉스 수당으로는 이제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만성질환이 한 가지는 있으셔야 돼요. 또 영어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SSBCI라고 해서 만성질환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0: 네.
5: 한 가지가 자격이 되셔야 되고요. 그 자격이 되셔야지만 식료품 OTC 베네핏을 OTC 수당을 식료품으로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기당 최대 600불, 연간 최대 2,400불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만성질환 자격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언제나 저희 우리 전화번호 아까 드린 거 있죠?
1: 네.
5: 833-524-9250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어떤 만성질환이 혜택이 되는지 물어보시면 정말 우리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맞는 플랜을 저희가 성심껏 설명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7: 네.
1: 좋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본인 또는 가족분들께서 이 말씀하신 식료품 수당 자격 조건 또는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833-524-9250번 833-524-9250번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매니저님 혹시 이 플렉스 혜택에 대해 좀 더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5: 네, 추가로 아주 네.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플랜 중에 그 이제 치과나 안과 보청기 혜택을 다 쓰신 후에도
1: 네.
5: 추가로 뭐 치과나 안과 보청기에 대해서 뭘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이 OTC 플렉스 수당으로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1: 오.
5: 그래서 예를 들어 시력 혜택에서 이제 안경을 구매하셨는데 안경이 하나 더 필요하거나 뭐 어떤 일에 의해서 안경이 뭐 깨지거나 그러면 추가로 구입하실 때에
1: 네.
5: 이 OTC 플렉스당을 사용하지 않는 잔액에 한해서 이거를 이제 추가로 안경을 구매하실 수 있고 치과와 이제 보청기까지도 추가로 뭐 원하시면 필요하시면 다른 치료도 이거를 OTC 수당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혜택이 좋고요.
1: 오.
5: 물론 이제 그 분기별로 그 잔액을 잘 계산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반가운 소식이네요.
1: 그러게요.
0: 시력 혜택을 예로 주셨는데 올해 회원님들께서 안경을 맞추시거나 시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도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5: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 시력 및 검안 네트워크가 더욱 확장되어가지고
1: 네.
5: 그러니까 코스코에도 안과가 있죠.
1: 그렇죠.
5: 그 시력 네트워크도 있고 비전 우리 VSP가 이제 우리가 비전 시력 그 베네핏 그 플랜 이름인데 샘스 클럽에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코스코와 샘스 클럽은 이제 멤버 카드가 있어야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시력 쪽 VSP 이 시력 안과 쪽은 그 커스터머 서비스 쪽으로 들어가시면 꼭 멤버십이 없어도 이 안과와 이 시력 쪽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1: 네.
5: 또 이제 그로서리 쪽은 반대로 멤버가 있으셔야 멤버 카드가 있으셔야 돼요. 당연히 멤버 카드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라서 이제 또 이제 월마트도 있고요. 월마트도 있는데 이 세 군데의 그 공통점은 이 영어로 뭐든지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크래버 케어가 한국어 상담이 굉장히 편하고
1: 네.
5: 뭐 중국어, 베트남어 다 있지만 이제 영어로 이제 하시기 위해서는 코스코는 이제 그 샘스 클럽과 같이 월마트까지 영어로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 게 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포인먼이 안 되죠. 여긴 가서 그냥 first come first serve라서
1: 예.
5: 그냥 준비하셔가지고 라인에 서겨셔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요 세 군데를 굉장히 또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 사시는 지역에 맞춰서 가까운 데로 먼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코, 샘스 클럽 이게 다 네트워크가 된다니까 너무 편리한 네. 것 같고요. 진짜 우리 클럽 케어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시는 혜택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은 의료진의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매니저님. 아무래도 클레버 케어의 의료 네트워크의 장점은 이거다라고 뭔가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5: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네트워크도
1: 네.
5: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 클레버케어 의료 그 네트워크는 뭐 시력 네트워크나 이쪽은 좀 영어권 쪽이 많이 있지만
1: 네.
5: 이제 동양의학과 아시아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셨을 때나 주치의를 만나실 때 한국어로 편안하게 소통하시면서 어떤 아시안적 그 문화적 배경과 건강 관리 방식까지 충분히 이해해서 만들 수 있는 의료진들을 다 준비했고요. 현재 클레버케어는 40곳 이상의 메디컬 그룹을 포함해서 당연히 이제 서울 메디컬 그룹하고 센터 IPA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만 명이 넘는 의료 제공자들 그리고 51곳 이상의 유명 병원 특히 2천 명이 넘는 이중 언어, 한국어, 영어 다 하시는 의료진들이 함께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한의사분들께서 700명에 달하는 한의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방적으로 치료를 원하시면 진료 추천서 없이도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항상 가시기 전에 뭐 이미 가신 곳은 괜찮지만은 새로운 한의사를 만나시려면 항상 전화 먼저 하셔서 클레버 케어 우리 그 의료 우리 추마 함께 한방 혜택 받을 수 있냐 그것만 꼭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네.
5: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치과 혜택입니다. 이 치과 혜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치과는 이름이 이제 리버티 덴털이라는 그룹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1: 네.
5: PPO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미국 전체에서 제일 큰 이제 리버티 덴털은 그룹이 굉장히 큰데요. 이쪽 캘리포니아 쪽만 해도 4,100명이 넘는 치과 의사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안에 이 PPO라 할지라도 네트워크 안에 치과를 가시면 이미 가격이 다 협정이 돼 있어요.
1: 네.
5: 그래서 뭐 이제 뭐 니고시에 산다 그러죠. 영어로 네고할 필요 없고 굉장히 좋지만 이제 아웃 오브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밖에 있는 치과를 가시면 가격을 먼저 협정을 하셔야 돼요. 네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1: 네.
5: 돈도 그 이제 뭐 먼저 돈을 먼저 내고 리임버스먼트 받는 그런 형식이라서 조금 돈을 내야 할 타이밍이 굉장히 좀 민감한데요. 어쨌든 인 네트워크이든 아웃 오브 네트워크이든 네트워크 밖에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돈을 미리 내실 때 그 편지가 옵니다. 뭐 어떤 치료 비용에 있어서 승인된 편지가 와요. 그러면 그 승인된 편지를 받고 나서 돈을 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클레버 케어는 서비스 지역이 현재는 다섯 개의 카운티밖에 안 됩니다.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카운티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거주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헬스 플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다니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한의사분이나 치과 의사분이나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지 없는지 원하시면 전화로 833-524-9250 833-524-9250으로 연락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시니어 청취자분들 중에 현재 다니고 계시는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이 클레버 케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1: 네.
0: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833-524-9250 833-524-925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 매니저님 앞서서 저희가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 클레버케어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세심한 관리에도 꽤나 많은 노력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5: 맞습니다. 이제 지금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영어로 이제 CSNP,
1: 네.
5: C-SNAP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클레버 케어 안에는 이제 두 가지의 C-SNAP 플랜이 있습니다. 토털 플러스와 브리드 플러스. 이 토털 플러스 플랜은 자격 조건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만성 신부전 등 이런 만성질환이 한 가지가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되고 네. 2026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브리드 플러스 플랜은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같은 폐질환을 한 가지는 갖고 계셔야 합니다.
1: 네.
5: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아주 좋은 혜택들인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만성질환 플랜이기 때문에 이미 OTC 수당이 식료품상으로 이미 연결이 돼 있습니다.
1: 네.
5: 연결돼 있어서 분기당 최대 600불, 연간 최대 2,400불까지 다시 한번 분기당 최대 600불에서 연간 최대 2,400불까지 OTC 및 식료품상이 포함되어 있고요.
1: 네.
5: 그 외에도 이제 침술 치료나 주치 방문하실 때 침술 치료는 주치의 그 진료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침술 치료는 연간 최대 2,000불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1: 네.
5: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침술 치료 외에 그 외 부항이나 이제 뜸뜨는 것들은 이제 웰니스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1: 네.
5: 이 웰니스 요법도 1년에 24번까지 포함되어 있고 코페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침술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치료, 침술을 제외한 모든 치료를 우리가 웰니스 요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한의사분들께서 치료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안경류는 최대 350불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1: 네.
5: PPO 치과 혜택은 이제 상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1200불, 하반기 1200불. 그래서 연간 최대 2,400불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기본 예방 진료로 포함해서 임플란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이나 약국 가시면 교통편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25마일이었던 것이 이제 30마일도 멀어 이게 넓혀지면서
1: 예.
5: 연간 48번까지 와. 교통편도 제공해 드립니다.
1: 진짜 이 말씀만 들어 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막 해주시고 계신데 정말 시니어 분들께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혜택들인 것 같아요. 그 매니저님 아까 말씀하셨던 클레버케어 만성 질환 그 CSMP라는 그 가입 자격 한 번만 간단히 더 말씀해 주시면 이게 너무
5: 네네.
1: 중요한 거라
5: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네네. 만성질환 플랜 이 시스넷 플랜의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일단
1: 네.
5: 메디케어 파트 A와 B
1: 네.
5: 파트 A는 병원 보험이고 파트 B는 의료 보험인데 요 두 가지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로부터 만성질환을 진단이 있으셔야 돼요. 진단받은 네. 만성질환이 있어야 되는데 포털 플러스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이나 만성 심부전 이렇게 심장 관련 이런 질환이 한 가지가 있으셔야 되고
1: 네.
5: 브리드 플러스는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이런 폐 질환에 관련된 그 진단이 하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메디케어뿐만 아니라 메디칼까지 갖고 계시면
1: 네.
5: 그 20% 코페이 코인슈런스를 메디칼이 내주기 때문에 메디칼까지 쓰시면 더욱 좋고요. 당연히 이제 서비스 지역은 LA, 오렌지 카운티, 샌버난디노,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1: 네. 자, 전화번호 833-524-9250번, 833-524-9250번으로 전화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2026년 클레버케어의 치과 혜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1: 네.
5: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이 치과 수당 방식이 2026년도에는 이제 좀 6개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 액수도, 수당금도 좀 넓어졌지만, 커졌지만, 그래서 이제 시스냅으로 관련된 이렇게 치과 혜택은 상반기에 1200불, 또 하반기에 1200불, 1년 최대 2400불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더 필요하시면 이제 OTC 플렉스 수당으로 이제 토털 플러스나 브리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00불까지 OTC 수당을 치과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치과뿐만 아니라 안과 보청기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치과 비용 토탈을 다 따지면 기본적으로 있는 그 수당금과 OTC까지 합치면 4,800불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1: 네네.
5: 당연히 물론 우리 그 치과 검진, 스케일링, 엑스레이 같은 기본 예방 질환 다 포함해서 신경 치료 크라운, 브릿지, 틀니까지 또 임플란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5: 아주 필요하신 대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전화 상담으로 해주셔도 괜찮고
1: 네.
5: 아니면 우리 전화가 좀 불편하시면 우리 코리아타운 플라자 안에 우리 클레버케어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고 또 로렌하이 쪽에 새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로렌하이 쪽에도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0: 네.
5: 833-524-9250이나 아니면은 이제 워크인으로 해서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 방문하시면 매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대로 꼭 멤버뿐만 아니라 지나가시더라도 들리시면은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네. 언제라도 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네.
1: 좋습니다. 지금 저희 댓글에 럭키비키님께서 클레버케어 회원 5월달 생일이신 분들은 생일 파티가 오늘 20일 날 오후 2시에서 3시 동안
5: 아, 맞습니다.
1: 그거 커뮤니티 센터에서 잔치한다는 것도 안내를 해주시네요.
0: 오나
1: 여기가
5: 네네, 맞습니다.
1: 코리아 플라자 2층에
5: 생일 쪽은
1: 예.
5: 우리가 미리미리 전화를 드려요.
1: 네.
5: 전화를 드려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5: 생일 케이크도 그렇고
0: 네.
5: 그래서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생일뿐만 아니라 요가 또 타이치 근력 운동 정말 요 지점마다 커뮤니티 센터마다 약간 다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0: 네.
5: 항상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이 커뮤니티 발전에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 커뮤니티에 없어서는 안 될 클레버케어.
1: 그렇죠.
0: 전화번호 833-524-9250, 833-524-925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로이초이 세일즈 매니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네요.

0: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 죽을 때 웃으면서 미소 짓고 네. 죽을 수 있다면 아우 성공된 삶 아닐까요?
1: 그렇죠. 이 노래 네. 너무 좋아요.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2부 함께하겠습니다.
2: 엄마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6: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5: 두 번째 참가자.
7: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5: 세 번째 참가자.
8: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5: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재미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9: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10: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9: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0: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9: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2: 아빠!
1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5: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5: 올림픽 골프니까.
1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6: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7: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16: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7: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6: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7: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6: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7: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6: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후니씨
1: 네.
0: 상추를 샀는데요, 그 안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어요.
1: 어떻게 그럴
0: 호주에서 있지?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상추 색깔이랑 이 개구리 색깔이 똑같아. 개구리가 야. 그 안에서 뭐 이러면서 어떻게 와. 버텼을까.
1: 상추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상추 네. 먹고?
0: 그리고 왜 통풍을 위해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걸로 어, 그렇죠. 숨을 쉬면서. 너, 근데 이 호주 사람이 놀라지도 않고 어머 개구리네.
1: 근데 호주니까 가능한 얘기다.
0: 이것 때문에 TV 뭐 인터뷰하고 난리 났어요. 그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화제가 돼서.
1: 그래서
0: 개구리가
1: 개구리를 드셨나요?
0: 개구리는 결국
1: 드셨나?
0: 개구리는 결국 방생을 해줬다는.
1: 개구리가 상추를 먹고 살았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0: 그러니까 그거를 참 잘 버텨내서 결국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1: 아. 좀 뭔가요?
0: 우리도 버텨야 버티게? 돼.
1: 일단 버티면 돼. 네.
0: 버텨야 돼. 오늘 하루 잘 버티고요. 네. 버티는 거로 끝나지 말고 이 귀중한 네. 하루 오늘 잘 사시기 바랍니다.
1: 그럼요. 네. 기분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네. 바라면서 네. 저희는 이제 인사드려야겠죠?
0: 네. 지금까지 탱자미역이었고요.
1: 저희 훈연이 하는이었습니다.
0: 네. 내일 뵙겠습니다.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0: 03388-4000.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5: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4: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5: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9: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2: 일반적으로 융자 금액이나 신용 점수, 주택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에서 4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며 이자율은 풀닥 융자에 비해 약 0.5%에서 1.5%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점수나 다운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17: 샌디에고 이슬람 사원 총격 사건의 10대 용의자 2명이 온라인에서 만나 스로 극단주의에 빠져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국과 샌디에고 경찰은 17살 케인 클락과 18살 케일럽 바스케스가 범행 전 증오와 인종주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두 용의자는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한 채 방탄

0: 장비를 착용하고 사원 입구로 돌진했지만 경비원의 대응 사격과 신속한 봉쇄 조치 덕분에 내부에 있던 140명 이상의 학생과 교직원이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경비원이 총격전 중에도 무전기로 학교 폐쇄를 지시하고 계속 총격범들과 맞서 싸운 것은 영웅적 행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총격범들은 사원 내부에서 대부분 빈 공간만 발견한 뒤 주차장으로 나가 차량 뒤에 숨은 희생자 3명을 추격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범행 직후 차량 내부에서 촬영된 라이브 스트림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영상에는 나치 상징이 포함된 전투복 차림의 용의자들과 총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 몇 시간 전 용의자 중 한 명의 어머니가 아들이 총기를 가지고 가출했으며 자살 위험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총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샌디에고 시 당국은 이슬람 시설과 종교기관 주변 경계를 대폭 강화했으며 LA 경찰국과 LA 카운티 셰리프국도 LA 전역의 종교시설들에 대한 경비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19일 베로나 산불과 베인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며 남가주 전역에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로나 산불은 오후 발생해 약 175에이커를 태우며 위험한 속도로 번지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의무 및 권고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후루파 밸리에서 시작된 베인 산불도 100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리버사이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두 화재 모두 건조한 지형과 관목지대를 따라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추가 항공 진화자원을 투입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미밸리에서 발생한 샌디 산불은 19일 현재 소실 면적이 1,364에이커까지 늘어났고 진화율은 5%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이 약해지면서 확산 속도는 다소 둔화됐습니다. 벤투라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LA 경찰국이 웨스턴 에비뉴 일대에 감시카메라 18대를 설치하는 사업에 이르면 7월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설치 구간은 올림픽 블러바드와 센터모니카 블러바드 사이 웨스턴 에비뉴 전역입니다. 경찰국 관계자는 시공업체가 7월까지 시스템을 운영 가능한 상태로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 지역에서 수년간 지속되어 온 길거리 매춘과 인신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메라는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과 차량 번호판 인식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범죄용의 차량을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에비뉴는 LA 시내와 할리우드를 잇는 주요 도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감시 카메라 가동 이후 범죄 발생률과 주민 체감 안전도 변화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 실패 시 대규모 공격을 경고한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미국의 공격이 재개되면 전쟁이 걸프 지역 밖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현지 시각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에 전쟁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놀라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중재국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이 이란 당국자들과 회담하기 위해 오늘 테헤란으로 출발했다고 이란 타스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로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2: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실패 시에 대규모 공격을 경고하면서 압박에 나섰는데 이란도 맞대응을 펼치고 있죠.
1: 새 수정안을 놓고 분주하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전쟁 가능성을 놓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에 전쟁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놀라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군사적 교훈과 지식을 얻었다며 내놓은 발언입니다. 에브라임 아지지 이란 의회 안보위원장도 현지 시각으로 19일 저녁 소셜미디어에 트럼프는 걸프국 중재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오늘 오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재개된다면 전쟁이 걸프 지역 밖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종전 협상을 위한 움직임도 분주해 보이네요. 중재국 파키스탄에 이 내무부 장관이 이란으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1: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이 테헤란으로 향했다고 이란 준관영 타스님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자들과 회담하기 위해서라고 타스님은 설명했는데요. 내무부 장관의 이런 방문은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파키스탄은 지난달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회담을 개최하며 양국 사이에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다며 조력자를 자처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3: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4: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3: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5: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 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 카드가 함께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서비스는 www.radioseoul1650.com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6: 캘리포니아 주의회, 산하 입법조사국이 UCLA와 UC 버클리, UC 샌디에고 등 세계 명문 캠퍼스의 유학생 및 타주학생 등록금을 더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UC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거주학생과 달리 비거주자에게 추가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6-27학년도 기준 주민 신입생 등록금은 연 15,588불지만 비거주자는 39,270불과 추가돼 총 54,858불을 내야 합니다. 입법조사국은 이들 3개 캠퍼스가 비거주 학생 지원자가 가장 많고 입학 경쟁률도 높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캠퍼스는 전체 학생의 약 20%를 유학생과 타주학생이 차지하며 비거주자 지원 규모는 나머지 6개 UC 캠퍼스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보고서는 2027-28학년도부터 4년간 시범적으로 차등 등록금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3개 인기 캠퍼스의 비거주자 등록금을 $6,000 인상하고 다른 캠퍼스는 $2,000만 올릴 경우 첫 해 약 2천만 달러 4년 차에는 최대 8천만 달러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추가 재원은 대학 운영비와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활용되지만 등록금 인상이 부유층 유학생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여행 인파가 예상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고됐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약 586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여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록인 580만 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연휴 기간 교통 혼잡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가장 혼잡한 시간대로 21일 목요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와 22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꼽았습니다. 또 23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도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5일 월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도 귀가 차량으로 인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혼잡 시간대를 피하거나 출발 시간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LA 시의회 내 진보 진영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들 소속 시의원 3명이 캐런 베스 현 시장의 재선을 지하면서 같은 진영의 니티아 라만 시의원에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1지구 시의원과 이사벨 후라도 14지구 시의원, 그리고 휴고소토 마르티네스 13지구 시의원이 베스 시장 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노동권 강화와 주거안전경찰개혁 등을 중시하는 강성 진보단체입니다. 에르난데스와 후라도 시의원은 베스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대응한 방식과 노숙 문제 해결 노력을 지휘유로 들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지 선언이 라만 시의원의 진보층 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컨설턴트 마이크 트루히오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유권자들에게 강한 신호를 보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베스 시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6월 2일 예비선거 이후 11월 결선 투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LA 웨스턴 에비뉴에서 70대 여성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77살 송 모 씨가 지난 16일 웨스턴 에비뉴와 18가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고 늘 밝혔습니다. 검시국은 사인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손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송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웨스턴 에비뉴는 코리아타운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LA 경찰국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증거를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올해 들어 LA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는 이번 건을 포함해 3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LA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요 교차로의 신호시간 연장과 횡단보도 조명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8: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7: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8: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7: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8: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3: 구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4: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3: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4: 구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9: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1: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과 2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떠난 지 나흘 만에 이뤄지는 방문이라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베이징에 도착해 왕이 외교부장의 영접을 받았고 20일 톤안먼 광장 환영식에 참석한 뒤 시 주석과 회담을 갖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앞서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권 수호와 국가 통합 등 양국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서로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경제협력과 에너지협력,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이후 두 정상은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담은 약 40건의 문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경선에서 켄 팩스턴주 법무장관을 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루스 소셜에 팩스턴 장관이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이며 마가 운동에 충성해온 인물이라고 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초 예비선거에서 현역 사선 존 코닌 상원의원이 41.9% 팩스턴 장관이 40.7%를 얻어 이달 26일 결선 투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초 곧 지후보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두 달 넘게 결정을 미루다 결선 투표 일주일 전에야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텍사스는 공화당 텃밭이지만 당내 비방전이 과열되면서 본선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초 본선 경쟁력이 강한 코닌 의원을 지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트럼프의 핵심 지층이 팩스턴을 선호하면서 지층 분열을 막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닌 의원이 투표 자격 보호 법안 통과에 제 역할을 못했고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지해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팩스턴이 필리버스터 종료와 투표 자격 보호 법안에 강력한 지자라며 이 법안이 여론조사에서 87%지를 받고 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든그로브 씨가 올해 실시한 노숙인 인구조사에서 총 367명이 집계됐습니다. 2년 전인 2024년 239명과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쉼터를 이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218명으로 2024년보다 34% 늘었습니다. 가든그로브 씨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노숙인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 전략은 서비스 파트너십 강화와 지역사회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는 온정적인 지원과 공안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 과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가든그로브 시는 지난 몇 년간 노숙인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신속한 재정착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스튜어트 드라이브에는 시 최초의 영구 지원주택 프로젝트도 문을 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과 2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떠난 지 나흘 만에 이뤄지는 방문이라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베이징에 도착해 왕이 외교부장의 영접을 받았고 20일 톤안먼 광장 환영식에 참석한 뒤 시 주석과 회담을 갖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앞서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권 수호와 국가 통합 등 양국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서로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경제협력과 에너지협력,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이후 두 정상은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담은 약 40건의 문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13: 라디오 서울 1690.com. 와, 빠르네.
14: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5: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90.com.
14: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3: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6: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7: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8: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7: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9: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0: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투매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5.18%를 넘어서면서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도 4.6%대로 올라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인플레이션 공포를 키운 것이 배경입니다. 일본 30년물 국채금리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4%에 도달했고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는 2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문제는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채권시장은 급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 아문디의 뱅상 모르티에 최고 투자 책임자는 증시 조정은 불가피하고 문제는 시기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12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인상할 확률을 55%로 보고 있습니다. 미 서부 11개 한인은행이 예치된 10만 달러 이상 고액 예금 규모가 14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한 올해 1분기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금 406억 달러의 35%가 고액 계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5만 달러 이상 예금이 90억 달러로 전체 고액 예금의 63%를 차지했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50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한미은행 24억 달러, PCB은행 13억 달러가 뒤를 이었습니다. 11개 은행 중 6곳의 고액 예금이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으로부터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와 함께 현금 분산 예치를 선호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체 예금 대비 고액 예금 비율은 미국 내 민족 집단 중 중국계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달러 가치가 동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간 20일 새벽 2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4원 오른 1,508.7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돈의 값이 비싸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입니다. 반대로 원화를 비롯한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하락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란 전망이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자 체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당분간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외환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 반년에 걸친 성과급 분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임금 7% 인상을 요구하며 이달 20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재용 회장이 지난 16일 출장 중 급거 귀국해 직접 사과했고 노동부 장관이 조정에 나서며 노사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현재 조합원 찬반 투표를 기다리고 있으며 노조 내부 갈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 임금 교섭을 위한 첫 본교섭에 나섰습니다. 당시 노조 공동 교섭단이 꾸려졌고 성과급 상한 폐지와 임금 인상 7%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 1월 첫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출범하며 협상은 본격화했지만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지난 3월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선언했고 대규모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3: 총파업 기간인 18일을 멈추면 18조에 가까운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2: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중재에 나섰지만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첫 사후조정은 또 결렬됐습니다. 협상 와중에 노노 갈등만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4: 회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5: 이 삼성전자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DS 반도체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2: 지난 16일에는 출장 중인 이재용 회장이 급거 귀국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6: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2: 지난 18일부터 2차 사후 조정을 통해 다시 노사가 머리를 맞댔지만 핵심 쟁점인 적자 사업부 보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협상 결렬의 노조는 한때 파업 돌입까지 선언했지만 결국 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에 나서고 노사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며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이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8: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9: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8: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9: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8: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9: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8: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0: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1: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0: 고려가요 청산물국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1: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0: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12: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13: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14: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13: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12: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15: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6: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5: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6: 우메캔.
14: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5: 감사한다면
16: 사랑한다면
15: 역시 우메캔.
16: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14: 888-941-3311 우메캔.
17: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8: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9: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8: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9: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남가주 전역에서 최근 며칠 사이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면서 여러 카운티의 소방 인력이 총동원됐습니다. 산불로 주택과 건물이 불에 타고 수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불이 번지면서 소방 자원이 분산돼 대응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인근 주에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며칠간 강풍 경보를 연장하면서 산불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 주민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가주는 매년 이맘때 산불 시즌을 맞지만 올해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불이 나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이 한인타운 웨스턴 에비뉴를 따라 감시카메라 18대를 설치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 카메라의 주 목적은 길거리 매춘과 인신매 단속입니다. 웨스턴 에비뉴는 최근 몇 년간 노상 성매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진 지역입니다. LA 경찰국은 카메라 설치가 범죄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지역의 진짜 문제는 노숙자와 마약 거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들은 매춘보다 거리를 점령한 노숙자 캠프와 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마약 거래가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감시 카메라가 특정 범죄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주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불안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웨스턴 에비뉴의 치안 문제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 소방차가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썰랜드에서 다중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는 어제 저녁 6시 45분쯤 푸틸대로와 맥바인 에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차는 긴급 출동 중이었지만 교차로를 지나던 여러 차량과 충돌했고 결국 전복됐습니다. 현장에는 소방차를 포함해 최소 3대 이상의 차량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소방관과 민간인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부상만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출동 중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긴급 차량은 사이렌을 울리더라도 교차로에서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출동 속도와 교통 안전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으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오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이 허위사실 유포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번 스타벅스 이벤트 사례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평가 나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0: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과 관련한 고발도 이뤄지며 정용진 신세계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피해자를 특정하고 또 고의성을 입증하는 등 난관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21: 5.18 민주화운동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며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 유포만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스타벅스 사례처럼 특정한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법 적용이 난감합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고발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법조계 평가가 많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누구를 처벌하느냐의 문제에 앞서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22: 상대방이 또 구체적 특징이 돼야 하고 그 내용이 또 구체적이야 하는데
3: 추상적으로 그게 5.18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해서 범죄 혐의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21: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일도 핵심 관건입니다. 이벤트 기획자나 최종 승인권자가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서 5.18 관계자들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4: 훼손되는 명예 감정을 해야 할 만한 진짜 고의가 있었는지 그 여부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적인 처벌까지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의문이 많이 듭니다.
21: 다만 기업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진 만큼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이벤트 준비 경위 등은 철저하게 파악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2: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23: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22: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23: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 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22: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23: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1: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0: 국무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6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와 4순위가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 우선 일자는 전달과 동일한 2024년 6월 1일로 제자리 걸음을 했고, 비숙련공 부문은 2022년 2월 1일에 머물렀습니다. 취업 4순위 종교이민의 성직자와 비성직자 부문 역시 2022년 7월 15일로 동결되면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 두 순위는 대기자가 많아 동결이 장기화될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세계적 특기자가 대상인 1순위와 석사 이상 고학력자 대상인 2순위, 그리고 투자이민인 5순위는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은 순위별로 엇갈렸는데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대상인 이 A순위는 5개월 앞당겨진 2025년 1월 1일로 공지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이 B순위는 4개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1개월 3주 각각 개선됐습니다.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와 기혼 자녀가 대상인 1순위와 3순위는 전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예약제를 폐지한 뒤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올해부터 사전 예약 없이도 입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자 주말마다 주차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공원 진입로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성수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인데 벌써 이런 상황입니다. 예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방문객 수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제도입니다. 당시에는 하루 입장 인원을 제한해 공원 내 혼잡도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약제 폐지 이후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 혼잡이 일상화됐습니다. 공원 측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여름 성수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분 LA 다운타운 윌튼 플레이스와 웨스트 이 번가 교차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이 도로 위에서 뒤집히면서 운전자는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구조팀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부상 정도는 아직 알려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해당 교차로는 교통통제가 진행 중이며 우회가 필요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인근 도로의 정체가 예상됩니다. 당국은 사고 수습이 완료되는 대로 교통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에서 가정불화가 살인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애나하임 경찰국은 오늘 새벽 4시쯤 91번 프리웨이 브루커스트 인근에서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신고는 총격사건이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가정 내 다툼이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남성을 체포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구간 일부가 통제됐다가 오전 중 해제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애나하임에서는 올해 들어 가정폭력 관련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으며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2: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5: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2: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5: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5: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 487-1001번.
3: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5: 213-388-5600, 213-388-5600.
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6: 융자나라 좋은 나라.
5: 융자라면 콜미
6: 213-388-5600, 213-388-5600.
7: 융자 나왔어요.
8: 우와 빠르네.
9: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0: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9: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0: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9: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1: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2: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다운타운 LA에서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5시 13분 노스 메인스트리트 535번지에서 신고가 접수됐고 LA경찰국 센트럴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한 명을 즉시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차단막도 함께 설치됐습니다. LA경찰국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구금 상태이며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지역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확보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힐 계획입니다. 불안한 LA의 치안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카타르 인근 해역을 출발한 한국 국적 유조선 유니버셜 위너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동전쟁발 이후 페르시아만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처음입니다. 유조선은 HMM 소속으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있으며 20명이 넘는 선원이 승선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란 측과 협의해 안전을 보장받은 뒤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했으며 별도 통행료는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 카타르 인근 해역을 출발한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이 아랍에미리트 해안을 따라 이동한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난 뒤 페르시아만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겁니다. 이 배는 남우호 선사와 같은 HMM 소속으로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유니버셜 위너호입니다. 배에는 모두 20명이 넘는 선원이 타고 있는데 한국인 선원은 10명 이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니버셜 위너호는 우리 정부가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안전을 보장받은 후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정부는 이 선박이 이란의 협조를 받아 이동했지만 별도로 통행료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우호 공격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란이 대신 한국 선박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7: 저희는 처음부터 모든 선박이 통행을 자유로운 통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통행료를 납부하거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기본 입장으로
1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남호 피격 당시 CCTV 화면 공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비공개로라도 열람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끝내 거부한 겁니다.
8: 외교부 공무원들은 그 장면을 CCTV 볼 수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비공개로 조용히 한번 열람을 하고 질의를 하겠다 하는 것도 그것도 거절하는 겁니까? 그게 합당한 겁니까?
13: 결국 조현 외교장관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분석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남우호 피격 당시의 CCTV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2: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 반년에 걸친 성과급 분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임금 7% 인상을 요구하며 이달 20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재용 회장이 지난 16일 출장 중 급거 귀국해 직접 사과했고 노동부 장관이 조정에 나서며 노사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현재 조합원 찬반 투표를 기다리고 있으며 노조 내부 갈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 임금교섭을 위한 첫 본교섭에 나섰습니다. 당시 노조 공동교섭단이 꾸려졌고 성과급 상한 폐지와 임금 인상 7%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 1월 첫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출범하며 협상은 본격화했지만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지난 3월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선언했고 대규모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15: 총파업 기간인 18일을 멈추면 18조에 가까운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14: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중재에 나섰지만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첫 사후조정은 또 결렬됐습니다. 협상 와중에 노노 갈등만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16: 최 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17: 이 삼성전자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DS 반도체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14: 지난 16일에는 출장 중인 이재용 회장이 급거 귀국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18: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14: 지난 18일부터 2차 사후조정을 통해 다시 노사가 머리를 맞댔지만 핵심 쟁점인 적자 사업부 보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협상 결렬의 노조는 한때 파업 돌입까지 선언했지만 결국 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에 나서고 노사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며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이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19: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20: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21: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0: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지퍼형 보온 보냉백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21: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3: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24: 이제 걱정 그만.
25: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26: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27: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28: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25: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29: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30: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3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2: Air. 류마티스 관절염.
33: 어깨와 허리 통증.
3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3: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32: 진통제 없이
3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3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34: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 고베조얼그룹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에서 대형 보석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를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랩다이아, 무이사 나이트 반지 등 무려 2천여 점이 전시되며 전 품목 최대 80% 할인으로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목선을 커버하는 붉은 진주 목걸이와 얼굴을 밝히는 다양한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이후 가장 합리적인 보석 쇼핑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베주얼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 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입니다.
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좀 무더운 날씨예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매일 떠오르는 태양처럼 혹은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세상에는 변하지 않아서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가장 따뜻하게 채워주는 건 화려한 순간의 불꽃놀이가 아니라 소리 없이 곁을 지켜주는 한결같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친 바람 속에서

0: 네, 마이클 런스트랑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Someday였어요. 해피님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유행도 바뀌고 계절도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도 때로는 흔들려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단 하나의 힘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한결같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늘 같은 자리에서 예, 믿음을 드리고 싶은 해피투게더. 예, 오늘도 우리 해피님들 한결같은 사랑 보내주시는 우리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소피아님께서 제일 먼저 인사 주셨어요. 해피투게더 수요일에는 선배님께 빨간 장미를 드립니다. 네, 여전히 관심과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디오로 또 1650, AM 1650을 통해서 들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힘이 나고요. 저희 라디오 서울은 항상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에 힘입어서 우리 진행자분들은 더 열심히 방송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다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봐주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라는 피드백 주셨는데요.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마음, 응원의 마음, 한결같은 사랑 감사드립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되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2: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1: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2: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1: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2: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3: 배틀이 전 가조회계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4: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5: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5: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5: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5: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9: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0: 누구랑? 우리끼리?
9: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1: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를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2: golfpromi.com
13: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11: 골프.
13: 누구랑 해?
11: 프로랑.
13: 어떻게 해?
11: 골프 프로미에서.
9: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1: golfpromi.com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 어떨까 싶네요. 이 유열 씨와 서영은이 불러주는 이 사랑의 찬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요, 아, 참 가슴이 따뜻해져요.

0: 유열 서영은이 불러주는 사랑의 찬가였습니다. 1980년에서 90년대 한국 발라드 전성기를 이끌었던 감성 보컬이자 따뜻하고 품격 있는 진행으로 오랜 시간 대중과 소통해온 가수 겸 방송인 유열. 목소리 너무 좋네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게 돼요. 예, 그송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1986년이죠. 제10회 MBC 대학가요제에서 웅장하고 감성적인 발라드곡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가 며칠 전에 띄워드렸었는데 그 노래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가요계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찬가 들어봤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 계세요.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죠. 예, 우리 김원정 쇼스트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잠시 후에 모시고요. 또 건강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2: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2: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6: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곳이죠.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죠. 김원정 쇼호스트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아, 반갑습니다. 제가 뭔가를 두르고 있는데, 와, 저는 이렇게
1: 방송하시면서 처음이시라고
0: 처음이라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와, 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방송하는 건 정말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1: 느낌이 어떠신지.
0: 아니, 근데 진짜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주네요.
1: 그냥 꽉꽉 누르면서 네. 주물르는.
0: 오, 시원해. 아프지도 않아.
1: 손맛이 느껴지죠.
0: 그러게요. 저는 마사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1: 너무 세면.
0: 안 하는 편인데 네. 얘는 정말 정말 예쁘게 부드럽게 주물러 주니까 손맛이 느껴집니다.
1: 근데 목이랑 이 어깨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목 어깨 마사지기인데
0: 그렇구나.
1: 기존의 목 어깨 마사지기와는 조금 달라요. 더 손맛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손으로 꽉꽉 주무르는 듯한.
0: 그러니까요. 이게 네. 신제품이라면서요.
1: 네. 그리고 이렇게 딱 몸에 밀착돼 있으니까
0: 그러니까.
1: 뭔가 마사지 그 위치도 네. 바뀌지 않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뒤쪽이 많이 이렇게 맞아요. 굳잖아요. 딱딱하니.
0: 뭉쳐요. 뭉쳐.
1: 승모근. 네. 어깨 이 뒤쪽.
0: 맞아요.
1: 승모근 네. 요 부분을 제대로 풀어주는 네. 목 어깨 마사지기는 네. 지금 나온 이 H솔루션의 목 어깨 마사지기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사용해 보시면 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0: 저 화면에 괜찮게 나옵니까?
1: 아우 너무
0: 뭔가 하나 짊어맨 것 같은 느낌이
1: 표정까지 말고
0: 아 사실 제가 좀
1: 마사지하면서
0: 피곤했었는데 네. 이렇게 마사지 받으면서 방송하기는 처음입니다.
1: 따뜻하게 온열까지 들어오잖아요.
0: 아 온열도
1: 네네네
0: 그렇구나. 진짜 좋네요. 이 어깨가 사실 피곤하면 좀 잘 뭉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1: 맞아 맞아
0: 어깨도 뭉치지고 뭉치고 또 이게 목줄기 있잖아요. 네. 목줄기도 좀 살짝 조금 뭉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좀 피곤할 때마다 좀 받아보면 너무 좋겠다.
1: 그때
0: 드네요.
1: 목이랑 어깨 부분은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안 그러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네. 뻣뻣해서 막 나중에는 막 이렇게 위로 막 이렇게 목 뒤 잡고 막 쓰러지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운전 장시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0: 네.
1: 그런데 요거는 그냥 생활 밀착형 마사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생활 밀착형 마사지기
1: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방송하실 수 있는 것처럼 손이 자유로우니까
0: 일할 수도 있고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을 것 같네요.
1: 너무 좋대요. 그쵸. 너무 좋다고 막 또 특히 이렇게 거북목 되시는데 그거 그치. 예방까지.
0: 왜냐하면 이러고 마사지 받진 않잖아요. 네. 저절로 자세가 이렇게 펴지는 그런 효과까지 있네요.
1: 네.
0: 좋습니다. 시원해.
1: 저 요거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출시 가격으로 네. 가격도 너무 착하다 보니까
0: 네.
1: 가정의 달 지금 효도 선물로 네.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50불 할인된 착한 가격.
0: 네.
1: 99불.
0: 99불?
1: 99불.
0: 가격 괜찮습니다.
1: 네.
0: 오, 너무 좋은데요, 가격이. 자, 헬스코리아 하면 H솔루션 마사지 체어의 명가인데
1: 네.
0: 오늘은 이 아이템이 최고의 아이템으로 핫하지 않을까?
1: 제가 들고 와서 직접
0: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1: 해보시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럼 매장에 막 오셔가지고 네. 이거 몇 개씩 사가시면서 주변에 선물하신다고
0: 하십니다. 너무 좋겠네요.
1: 너무 좋아요. 이제 집에는 하나 놓고 또 사무실에 하나 놓는다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0: 진짜 얘 잘 주무르는데
1: 너무 시원해요. 이게 그 헤드가 네 개가 밖으로 이렇게 돌출이 돼 있지만 그래서 더 밀착이 되면서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깊이 있게 들어오면서 뭐 네. 여기저기 굳어 있는 저희가 이제 뒤쪽 승모근 얘기도
0: 되네요.
1: 했지만
0: 네.
1: 견갑골 요 부분까지도 뒤쪽 그냥 누르면서 문질러서 펴주잖아요.
0: 아니 얘를 뒤로 살짝 이렇게 미루
1: 뒤로 하면 또 맞아 그 맞춤형으로
0: 그 밑에를 또 이렇게 주물러 주니까
1: 그 배에다가 놓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0: 뱃살 이 숨겨놓은 뱃살 어쩔 거야.
1: 생각을 못했는데
0: 뱃살도 빠지겠어요.
1: 그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네. 사용을 하시면서 네. 팁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종아리에다가 이렇게 허벅지 같은데 놓고 했다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운동하고 나서 그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0: 허벅지는 꿀벅지가 돼야 되니까 빼고 네네. 싶지는 않고 이 뱃살은 좀 빼고 싶은데
1: 네네.
0: 배에다가 이렇게 대도
1: 네.
0: 그런 마사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뱃살이 네. 빠지는 효과.
1: 실제로
0: 지방분해 효과.
1: 우리가 막 앉아서 이렇게 막 꼬집기도 하잖아요 손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손목도 아프고 한데 그럴 필요 없이 요거 이제 뭐 목 어깨 관리뿐만 아니라 등 관리까지 다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 관리 뭐 네. 허벅지 관리 뭐 다 됩니다. 아.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해요. 99불.
0: 99불이니까 100불이 안 되는 가격인데. 네네. 어, 괜찮은데요. 이거를 뭐 하나 들여놓으면 네. 평생 쓰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저만 사용하나요? 가족 모두가.
0: 어, 진짜 괜찮네요.
1: 가족 모두가.
0: 그리고 이게 온열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니까 네네.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녹여주면서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어. 있습니다.
0: 잘 가지고 오셨네요. 저 어깨가 좀 뭉쳤었는데 고맙습니다.
1: 피곤하실 때,
0: 아니 네. 덕분에 네네. 방송하면서 마사지 받으면서
1: 근데 이게 소음도 네. 거의 없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전혀 없이
0: 소음도 전혀 없고 네. 그냥 일하면서 네. 이렇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네, 너무 시원하네요. 자, 99불 99? 99불 네. 99?
1: 네.
0: 플러스 택스?
1: 그러니까 50불 할인된 네, 가격, 착한 가격. 가정의 달에 놓치지 말고 가져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0: 네, 가정의 달. 또 21일이 내일이잖아요. 또 부부의 날이에요, 내일이.
1: 어, 네네.
0: 네, 부부의 날이니까. 뭐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네, 남편에게 선물을 서로 해주는 것도 너무 좋고
1: 이제 내가
0: 같네요.
1: 더 사용하고
0: 그렇죠 온 가족이 자녀들까지
1: 그리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0: 마사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1: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달 행사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헬스코리아 뭐 어느 매장을 가셔도 네. 그 어떤 상품을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든지 응모권을 드리는데
0: 네.
1: 이제 응모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31일까지 응모권을 받아서 아하. 다음 달 6월이죠.
0: 네.
1: 10일 추첨을 해서 네. 1등은 마사지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저희가 이제 5등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0: 네, 네, 네. 5등까지 선물이 다양하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네. 1등 마사지 체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네. 명이지만 뒤로 갈수록 뭐 5명, 10명 되는데 요 목 어깨 마사지기가 4등.
0: 4등
1: 경품입니다.
0: 경품이에요.
1: 네. 와. 4등은 또 10명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와. 뭐 여러분들이 또
0: 너무 좋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걸 구매하시면서 응모권을 네.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요게 또 되면 선물을 해야지 하면서 선물하실 분까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0: 사실 요 제품을 선물 받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1: 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고
0: 그죠?
1: 감사하죠.
0: 아, 감사한 마음이
1: 그대로 전달이
0: 네, 전달이 되죠. 네. 자, 6월 10일 날 추첨이라고요. 네. 썼습니다. 지금 뭐 헬스코리아에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응모권을 주시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
1: 31일까지.
0: 31일까지 5월 말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1: 네.
0: 예, 네, 이거 응모권으로 또 추첨을 해서 1등이 마사지 체어라고 하니까 굉장히 상품이 큽니다.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목 어깨 마사지기 요거 10분께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1: 네. 예.
0: 자, 항상 헬스코리아 하면은 기분 좋아요. 어? 멈췄어요? 아,
1: 끝나는 거죠.
0: 아, 이제 그만 받으라고 하네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어깨 마사지기,
1: 목 어깨 마사지기,
0: 요거 99불 플러스 택스인데 여러분들 뭐 지금부터 5월 말까지 뭐 네. 헬스코리아에서 제품을 구입하시면 응모권 주시는데 그거 응모하시면 6월 10일에 추첨합니다. 거기에서 요것도 받아가실 수 있어요.
1: 네.
0: 10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이 네. 선물을.
1: 4등이 되시면.
0: 4등이 되시면 네. 10분께 드린다고 하니까요. 와, 좋아요.
1: 네.
0: 네, 많이들 여러분 응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OTC 카드. 다 적용이 되고요.
0: OTC 카드 적용되고요.
1: 네. 플렉스 카드, 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런 카드들은
0: 네.
1: 다 문의하시면 저희가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네. 그것도 헬스코리아에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지혜롭게.
0: 그러네요. 네. 시니어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모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뭐 헬스코리아 하면은 다양한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건강을 위한 뭐. 네. 건강식품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마사지기
0: 네.
1: 거기다 요즘에 헬스코리아 하면 딱 떠올리시는 게 마사지 체어
0: 디바 마사지 체어
1: 명가 그렇죠 그중에서도 최고 디바 디바를 많이 생각하시고 가정의 달에 이제 마사지 체어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선물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효도 선물로도 하고 뭐 자제분들에게 또 부모님들이 선물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0: 네.
1: 네. 그라비티가 좀 판매 대수에서는 가장 또 많은 사랑을 받는데
0: 네.
1: 그 만족도 면에서는 최고의 마사지 체어 디바가
0: 디바.
1: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디바 마사지 체어.
1: 네.
0: 네. 좋죠. 받아보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실 거 같네요.
1: 최고다. 그렇죠? 따라올 자 없다.
0: 자, 헬스코리아 매장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소개해 주세요.
1: 저희 이제 가서 체험을 다 해보실 수 있어요. 네, 네. 마사지 체어, 지금 또 받고 계시는 목 어깨 마사지기, 네. 뭐 누리아이 다 체험하실 수 있는데 매장은 그 올림픽과 웨스턴 선상에 있는 네. 갤러리아 몰. 1층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0: 네.
1: 그리고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든 그로브를 가시면 가든 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거기 인바운간 떡집 바로 옆에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그 한남체인 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우도랑 그 강남 스테이션 고깃집 그 사이에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부에나팍 요즘 또 많은 분들이 네. 가셔서 또 목 어깨 마사지기 주말에 많이들 찾아주셨는데 네. 거기도 이제 가시면 똑같이 응모권 행사 다 여러분들 참가하실 수 있으니까
0: 네.
1: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돼요. 그냥 집 그쵸. 근처 가까운 곳으로 네. 가시면 네. 네. 모든 건 저희 다 직영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0: 특히 또 이 디바 마사지 체어
1: 네.
0: 기능이 되게 많더라고요.
1: 그렇죠. 네. 이게 최고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하지만 뭐 사용법이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제 12가지 자동 모드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컨디션이 조금씩 다르고 원하는 마사지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선택하셔서 받으실 네.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디바가 여러분들께 이제 최고의 마사지를 선물할 수 있는 건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몸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0: 그렇죠.
1: 사람마다 키도 네. 다르고 뭐 체격도 다르고 근데 그거에 맞춰서 스캔을 잘 하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의 몸을 잘 읽는 거죠.
0: 아.
1: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근육이 더 뭉쳐있는지까지 다 파악을 해서 각자 그 몸에 맞는 마사지를 제공을 합니다.
0: 오,
1: 그러다
0: 알아서,
1: 보니까
0: 알아서
1: 맞춤형으로 제대로 마사지가 제공이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자동 프로그램이네요.
1: 네네.
0: 그러니까 12가지 자동 프로그램으로 이 디바 마사지 체어가 마사지를 정말 섬세하게 해준다는 거
1: 네.
0: 참 욕심납니다. 이 아이템. 모닝 모드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모닝 예. 정말 아침에 이렇게 좀
0: 긴장 완화 모드
1: 깰 때, 네, 긴장 완화, 그러니까 좀 뭔가 릴렉스하게 풀어줄 때, 뭐 CEO 모드가 뭐 어떤 모드냐 막
0: 모드.
1: 얘기하시는,
0: 저 그게 정말 특이했어요. 와, 정말 CEO 모드.
1: 저 몇 번 받아봤는데 막
0: 어때요?
1: 디테일한 얘기 드리기는 좀 예. 이제 그런데 그 CEO 모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0: 네. 근데
1: 앉아 있으면 정말 뭔가 이렇게 편안하면서
0: 예.
1: 몸을 쓸어주면서 이렇게 두드려주는 동작 같은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 그러니까
1: 뭔가
0: 엄청난
1: 품격이 다른 마사지라고 하시는데
0: 서비스를 해주는 것 같은
1: 네.
0: 최고의 마사지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1: 그 디바를 갖고 계신
0: 봐요.
1: 분인데 그분은 친구분이
0: 네.
1: 자꾸 집에를 오시려고 그런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디바 때문에 그리고 그냥 직장 생활하시는 분인데
0: 네.
1: 꼭 CEO 모드만 받으면서
0: 네.
1: 내가 여기서는 내가 CEO 대접받다 간다고 막 이런 농담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0: 네, 네.
1: 뭔가 편안하면서
0: 아하.
1: 몸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뭐 어떤 모드를 해도 좀 이렇게 잠이 들게 된다. 수면 모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하루 종일 피로가 쌓여 있다가 오후에 받게 되면 스르르 잠이 들게 된다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근데
0: 네.
1: 그 잠이 잠깐이라도 들고 나면 이렇게 뭔가 몸이 회복되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1: 그러니까 치유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사지 네. 시간은.
0: 그러니까 스트레칭 효과도 있고.
1: 그렇죠. 요가 모드가 특히.
0: 요가 모드도
1: 네.
0: 있고. 아, 그렇군요. 자, CEO 모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저는요, 친구 집이나 어디 지인 집에 갔을 때 마사지 체어가 있잖아요. 꼭 받아봐요.
1: 네.
0: 아니 저도 모르게
1: 디바 거기 디바 받아보셨어요?
0: 앉게 되더라고요.
1: 디바 받아보셨어요?
0: 받아봤죠.
1: 비교를 좀 하셔야 되는데.
0: 아니 근데 저절로 거기 가서 한번 앉아서
1: 네.
0: 아, 마사지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런 이제 충동이 일기 때문에 이제 거실에 딱 마사지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눌러봐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를 받아보는 거죠. 그러면 역시 다르더라고요. 디바
1: 맞아요,
0: 마사지.
1: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 마사지 체어가 있고 없고의 삶은
0: 네.
1: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있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얘기가
0: 네.
1: 그 이제 어쩌다 친구 집에 가서 받거나 매장에 가서 어쩌다 체험하면 그때만
0: 네.
1: 좋다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저희가 중요하잖아요.
0: 아.
1: 꾸준한 관리. 그리고 건강하고
0: 네.
1: 또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드리는 게 건강을 위한 습관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0: 네.
1: 마사지를 이렇게 자주 받고 습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며 시간 또 내서 가서 받으려고 하면 그걸 자주 받게 되는 거는 힘들죠.
0: 참 이
1: 마사지처가 있어야 가능하죠.
0: 네, 마사지처가 욕심나는 게
1: 네.
0: 아침을 깨워준다고 했잖아요. 모닝 모드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 막 진짜 일어나기 싫고 힘든데 마사지 쉐어 딱 앉아 있으면 얘가 이제 우리의 몸을 깨워주잖아요.
1: 네,
0: 세포를
1: 네.
0: 깨워주니까 그런 것도 좋고 또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하루에 피곤을 싹 풀어주는 것 같은
1: 네. 네,
0: 그런 그 마사지 서비스를 받으면 너무 기분 좋겠다.
1: 너무
0: 그날 그날의 피로를 풀어주는
1: 네.
0: 어, 마사지 체어 정말 욕심난다.
1: 그러니까
0: 그런 생각 많이
1: 두 가지
0: 합니다.
1: 유형이 있으시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주로 오후에 받으시는 저도 좀 오후에 받는 편인데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아침에 와서 받으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꼭 두 번 받으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나뉘더라고요.
0: 저는 아침 저녁으로 받아야죠.
1: 아침 저녁으로. 저는 아침에는 조금 이제 막 애도 학교 보내고 막 정신없고
0: 아,
1: 하다 보니까
0: 그러시나.
1: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저녁에 받고 자면 깊이 있게 숙면을 취하잖아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몸이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0: 근데 확실히 달라요?
1: 달라요. 확실하게 달라요.
0: 잠이 살아요?
1: 어쩌다가
0: 저 요즘에 잠을 못 자거든요.
1: 어, 깜빡하고 안 네. 하는 날은 네. 중간에 깨서 새벽에 내려가서 받고 올라온 적도 있어요.
0: 어머나 그 정도로?
1: 네. 그럼 달라요.
0: 아,
1: 마사지에서 잠드는 경우도 있고.
0: 그 정도로 이제 저녁에 이제 잠이 안 온다 싶을
1: 네네.
0: 때 어, 오늘 너무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 이런
1: 네.
0: 이제 기분을 느낄 때 이제 마사지 처에 앉아 있으면 한번 풀어주고 나면 잠도 잘 오고 그런다라는
1: 네.
0: 말씀이세요. 불면증이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1: 맞아요.
0: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1: 네.
0: 네, 디바 마사지 체어 명품 마사지 체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다리도 이렇게 주문해 준다면서요?
1: 어, 다리 최고예요. 다리는 그냥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네. 제 다리 길이까지 다 알아서 얘가 조절을 해서 어, 발, 바닥, 발등 그리고 종아리까지 두툼한 손으로 문지르고 주물르고 발, 바닥은 정말 저희가 그 혈자리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막 어쨌든은
0: 그렇죠.
1: 팍팍 긁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그 혈자리들의 롤러들이 제대로 누르면서
0: 네.
1: 풀어줍니다. 그래서
0: 인공지능 시스템이라
1: 맞아요. 와, 순환이
0: 진짜?
1: 잘 된 게 되게끔 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간 그 어, 혈액이 치고 올라오는 게 펌프질을
0: 네.
1: 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또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받고 나면 혈색까지 좋아지고
0: 아.
1: 그 디바는 무엇보다도 이제 사은품 아직까지 드리는 사은품이
0: 네. 소개해 주세요.
1: 원적외선 권식 반신욕기.
0: 아이템도 욕심나요.
1: 최고예요. 이것도 베스트셀러 헬스코리아 베스트셀러고 지금 1500부 상당인데
0: 네.
1: 이것도 같이 사은품으로 무료로 드리니까
0: 와.
1: 여기서 몸을 살짝 이완을 시키고 물이 필요 없이 그냥 가볍게 하는 거잖아요.
0: 그럼
1: 반신욕을 살짝 즐기고 면역력도 키우고 내 몸에 또 1도 높여주는 게 굉장히 건강에
0: 거?
1: 중요하잖아요. 이
0: 네.
1: 상태에서 바로 마사지 체어에서 마사지 받으면 그 마사지 효과는 또 3배에서 4배 까지 올라가요. 그럼 정말 깊이 있는 숙면 취하시고
0: 네.
1: 그 치유의 시간, 그러니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누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 럭셔리 스파 코스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0: 김원정 씨는 어쩜 표현도 그렇게 잘하세요.
1: 근데 이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0: 예.
1: 실제로 그거를 받아봤고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헬스코리아에서
0: 예.
1: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런 거니까
0: 아니 정말 네.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진짜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1: 네.
0: 듭니다. 어, 이 디바 마사지 체어가 정말 사은품도 이렇게 너무 좋다는 거
1: 그렇죠.
0: 예, 건식 반신욕기
1: 네.
0: 예, 선물로 가져가실 수 있겠네요. 얼마예요?
1: 지금 이제 원전에서 네. 건식 반신욕기는 1500불이지만
0: 네.
1: 디바에 함께 그냥 무료로 드리는
0: 네.
1: 거고
0: 선물로 주시는 거고요.
1: 네. 디바는 네. 15,000불, 20,000불 대에서나 만날 수 있는
0: 네.
1: 최고의 마사지 체어인데
0: 네.
1: 저희 자체 브랜드 H솔루션 헬스코리아 자회사입니다. 그러다
0: 네.
1: 보니까 중간 유통 과정에서의 거품이 쫙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가격. 이것도 출시 가격 유지하고 있는데 8,999불.
0: 네.
1: 8,999불에
0: 네.
1: 무이자 할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0: 진짜 이게 매력 있어요.
1: 네. 그래서 네. 한 달에 187불 플러스 택스에
0: 너무 좋습니다.
1: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까지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최고예요. 이거는 네. 놓치면 정말 후회하시고 그쵸. 가정의 달까지 저희가 하는 행사니까 네. 요거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신 다음에
0: 아니 6월 되면 가격이 오른다면서요. 네, 네. 지금 아니 좀 4월 말날
1: 유예기간으로
0: 올해 오른다고 했는데 네. 가정의 달이라서 또 한 달을 유예시켜 주신 거잖아요.
1: 사실 홈페이지에는 다 올라 있어요. 아, 네, 오른 가격으로.
0: 네네네. 자,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헬스코리아 213-385-1005 213-385-1005 번호를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바 마사지 체어 그냥 기존 가격으로 해드리고요. 거기에 플러스 정말 건강에 너무나도 좀 반신욕기가 선물로 따라간다는 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좀 구입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H솔루션 목 어깨 마사지기 99불이네요.
1: 99불 할인.
0: 99불 플러스 이
1: 택스.
0: 네. 네. 택스.
1: 저희 타주도 다 무료 배송해드리고 타주는 택스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막 주변에 친척분들한테 전화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선물해서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0: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요거 행사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1: 네. 가정의 달 행사는 지금 헬스코리아 어느 매장을 가셔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든지 가격에 상관없이 응모권 드립니다. 네. 요거 응모하시면 저희가 5월 31일까지 받아요. 그래서 네. 6월 10일 날 추첨을 통해서 1등 마사지 체어 그리고 2등, 3등, 4등, 5등까지 또 1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네. 그것도 행운을 점쳐보시기 바랍니다.
0: 아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곳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정 쇼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헬스코리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213-385-1005 213-385-1005번으로 지금 바로 예,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하이,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학창시절에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9: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샌디송님 어서 오세요. 화면에 비치는 언정님과 선미님 자매인 듯합니다 하셨네요. 그런가요? 예,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데요, 저는. 예. 자, 이 노래 어떨까요? 샤를 트레네의 라메라는 노래입니다. 바다. 오늘 바다를 보면은 햇살에 정말 반짝반짝반짝, 예, 눈부신 바다일 것 같습니다. 룰롱.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미국 이란 전쟁의 전면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걸프 지역 정세가 전쟁과 평화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이 전면적인 전쟁 중단이 시급하고 또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얼리티 TV 스타 출신 스펜서 프렛의 이 로스앤젤레스 시장 출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코네티컷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 조인트 베이스 앤드루스를 떠나던 중에 이 기자들로부터 이 프렛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이 민주당 이란 오마르 하원 의원에 대한 연방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벤스 부통령은 출산 휴가 중인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을 대신해서 백악관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 책임자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오마르 위원은 2009년 아메드 히르시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에서 이 아메드 누르 사이드 엘미와 결혼했다는 의혹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남가주 전역에서 최근 며칠 사이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러 카운티의 소방 인력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주택과 구조물이 불에 타고 수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시미밸리의 샌디파이어입니다. 이 지난 18일 오전에 발생한 이 산불은 최소 주택 한 채를 전소시켰으며 20일 새벽 현재 약 1,700에이커까지 번졌습니다. 진화율은 5%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가주 곳곳에서 베인 산불, 또 샌디 산불, 베로나 산불, 그리고 산타로사 섬 산불이 지속해서 타오름에 따라 대기질 관리 당국이 연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남부 해안 대기질 관리국은 산불이 발생한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 또 샌버나디노, 벤츄라 카운티 인근 일부 지역의 대기질이 화요일 밤 들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한 계층에게 해로운 수준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경찰국이 한인타운 웨스턴 에비뉴를 따라 감시 카메라 18대를 설치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의 주 목적이 길거리 매춘과 인신매매 단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작 한인타운 상인들과 주민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LAPD가 추진 중인 감시 카메라는 웨스턴 에비뉴, 올림픽 블루바드와 더 산타모니카 블루바드 사이 구간에 모두 18대가 설치됩니다.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은 물론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기능까지 갖춘 첨단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위의 내용은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 이 기사 내용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2: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

0: 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0: 좋은
2: 1338-400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 1338-5600 1338-5600
3: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3: 융자나라 좋은 나라.
2: 융자라면 콜미
3: 2138-8500 2138-8500.
4: 융자 나왔어요.
5: 우와 빠르네.
6: 학창시절에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명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은 변하는 것을 보았을 때 변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가 떠날 때 함께 떠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 같아서 이 폭풍을 바라보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네, 진정한 사랑의 불변성을 등대에 비유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0: Can't Stop Loving You, 밴 헬런 노래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열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아, 느껴지는 그런 노래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는 것, 그래야 진정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요. 진정한 사랑을 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모성애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참 다양합니다. 뭐 이성 간의 사랑도 있을 거고 예, 그죠. 모성애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도 있을 거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거는 그만큼 마음이 따뜻한 거 아닐까 싶네요. 예, 참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보면 아, 참 따뜻하죠. 예,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그 온도가 느껴져서 좀 따뜻함을 느낍니다. 저는 아직 멀었네요.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 돌이켜보면 예,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좀 사랑을 많이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제 제 자신이 좀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따뜻한 사랑, 예, 정말 온도가 따뜻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네요. 인간은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시간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한결같은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예, 사랑이라는 거는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 돼주는 거, 뭐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 예, 그런 사랑을 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디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공감해요. 예, 소피아님의 댓글 피드백에 대해서 공감 한 표 올려주셨습니다. 예, 공감해 주심에 감사를, 또 하트 올려주셨고요. 이런 분위기 좋네요. 자,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3: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4: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5: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3: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3: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9: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0: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9: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0: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9: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10: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8: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2: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7: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2: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1: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1: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2: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3: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4: 홈쇼핑월드.

0: 스티븐의 생생 건강. 네, 해피투게더 스티븐의 생생 건강 코너의 날입니다. 자, 스티븐의 생생 건강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굉장히 오해도 많은 주제인 것 같아요. 자, 스티븐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NHS의 네. 우리 스티븐 네. 조 대표님.
1: 네.
0: 제가 며칠 전에 NHS에 네. 방문을 했잖아요.
1: 네, 네, 네.
0: 너무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냥 아늑하더라고요.
1: 네. 네.
0: 그리고 정말 건강 제품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좀 둘러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1: 네, 네.
0: 많은 분들이 가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이제 건강에 좋은 제품들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필요한 것도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자, 오늘은 뭐 주제가 당뇨와 단백질의
1: 네.
0: 관계?
1: 네.
0: 예.
1: 저희가 이제 그동안
0: 네.
1: 뭐 이렇게 성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0: 네.
1: 또 그게 뭐 직접적인 이제 관계도 있겠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고 한데
0: 네.
1: 당뇨는 네. 오늘 뭐 이렇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거의 누구한테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을 수 있는
0: 네.
1: 질환이에요. 그리고 현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음식이 다양하고 많은 상황에서 그 유혹을 다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그 다음에 또 노화와 또 관련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당뇨는 우리가 뿌리칠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당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느냐.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런 그 어떤 질환과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혹시는 좀 오해하고 있는 거
0: 네.
1: 그런 걸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0: 고맙습니다.
1: 네. 이번 시간은 당뇨하고
0: 네.
1: 단백질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0: 아, 보통 이 당뇨라고 하면
1: 네.
0: 혈당과 탄수화물 이야기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1: 네.
0: 우리 대표님께서는 조금 약간 포커스가 좀 다르네요.
1: 네, 그렇죠.
0: 아, 단백질 이야기가 굉장히 단백질. 중요하군요. 단백질이
1: 그러니까
0: 중요하군요.
1: 당뇨하면 예. 뭐 이제 당을 줄여라.
0: 네,
1: 뭐 아니면은 뭐 밥을 줄여라.
0: 맞아요.
1: 탄수화물이니까
0: 네.
1: 밀가루를 피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이제 주종이죠. 그리고
0: 네.
1: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 이제 당뇨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고 그걸 또 굉장히 조심하시는 분들조차도
0: 네.
1: 이제 이 당뇨에 있어서 먹는 거에 탄수화물을 막는 이런 것들에만 이제 치중하고 있는데
0: 네.
1: 오늘 진짜 이 당뇨와 단백질 어떤 관계가 있을지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0: 네, 오늘도 퀴즈 나가죠.
1: 네, 오늘도 네. 또 퀴즈가 나가고 그거에 또 선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선물 좋습니다. 또 제가 크게
0: 쏘더라고요.
1: 크게 준비했고요.
0: 네, 오늘 선물 아주 커요.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시고 우리 스티븐 조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이 생생 건강 정보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1: 네.
0: 대표님이 보시는 당뇨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1: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은 이제 네. 당뇨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당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몸은 이 유지하기 위해서
0: 네.
1: 혈당 즉 포도당이라는 것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이제 온 그 혈액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 그리고 뭔가 기억을 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 두뇌에서 더 우리가 움직일 때 활동할 때 운동할 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의 근간은 혈당이에요. 포도당.
0: 아, 그렇군요.
1: 그런데 이제 이 당뇨는
0: 네.
1: 이런 그 포도당 혈당의 공급이 그 적절하게 필요할 때만큼 이제 공급이 되고 또 공급된 혈당, 이 포도당의 에너지로 전환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의 구조가 망가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 몸에 혈당이 높아서 난 당뇨야 이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나의 어떠한 그 내 몸의 어떤 시스템이
0: 네.
1: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인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단 거를 많이 먹고서 당뇨가 온 거야. 나 단 네. 거를 줄여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물론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균형이 깨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몸에 영양을 주고 쓰고 하는 이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오, 오늘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몸 안에 그 밸런스가 깨졌을
1: 그렇죠.
0: 때.
1: 그렇죠.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0: 아, 그래서 이 네. 질병이 생기는 거군요. 네. 아하.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간이 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1: 네.
0: 간과 당뇨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네.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아, 당뇨하면 대부분 인슐린이라는 걸 먼저 떠올리고요.
0: 네, 췌장에서 네,
1: 그리고 췌장이 조금 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 인슐린과 췌장이 또 관계 있다는 걸 알고
0: 그쵸,
1: 계세요.
0: 그거는
1: 그래서
0: 압니다.
1: 아, 당뇨는 췌장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물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0: 네.
1: 근본적으로는 간하고 더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포도당, 그러니까 혈당을 생산하는 그 혈당 제조기는 네. 간이에요.
0: 그렇습니까?
1: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돼서 소화된 물질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특히 이제 아미노 형태로 많이 바뀌어서 간으로 다 전달이 돼요.
0: 네.
1: 그럼 간은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의 근원인 포도당을 이제 만들어내죠. 그래서 아. 혈액에 집어넣고 네. 이제 혈당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 이제 이 혈당을 만들어내는 이 간 시스템이 우리 몸이 혈당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덜 만드는 거를 인지하는 게 뭐냐면 인슐린을 만나면 그 제작을 멈추는 거예요.
0: 아,
1: 그 줄이는
0: 그렇군요.
1: 거죠.
0: 와.
1: 근데 그 인슐린이 와도
0: 네네.
1: 그 인슐린이 온지를 인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당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0: 그런 거군요.
1: 네.
0: 저는 그 췌장하고 당뇨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 네네. 네. 근데 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0: 간이 중요하다는 거.
1: 그, 네. 또한 췌장은 내가 노력을 한다. 뭐 어떤 약을 투여한다.
0: 네.
1: 뭐 근본적으로 그쪽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요.
0: 네.
1: 우리가 뭐 당뇨에 있어서 당뇨 약을 먹고 있는 거, 그 약도 간을 컨트롤하는 약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대체적으로 이제 인슐린을 맞는다. 뭐 당뇨가 심하셔가지고 인슐린을 맞는다 그러면 그 인슐린으로 췌장을 어떤 그 기능을 뭐 고치거나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 간한테 그 인슐린을 통해서
0: 네.
1: 그 포도당 생성을 막아주는 혈당을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0: 네.
1: 중요한 건 간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새롭게 알았습니다. 어유, 이런 네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저희 라디오 서울 스튜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생생 건강 정보. 스티븐 조 대표님께서 함께 해 주고 계시는데요. 스티븐 조 대표님은 미국 공인 시니어 뉴트리셔니스트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죠? 굉장히 경험도 네. 풍부하시고 박학다식하세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생생한 건강 정보만 쏙쏙 뽑아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1: 네.
0: 계세요. 자, 근데 말이에요.
1: 네.
0: 당화혈색소라는 건 뭐예요?
1: 당화혈색소.
0: 예, 예, 예.
1: 이제
0: 뭐 용어들이
1: 지금
0: 있더라고요.
1: 이제 저희가 미국에 네. 살다 보니까
0: 네, 네.
1: 사실 이제 한국에선 너무 너무 많이 알려진 단어예요.
0: 네.
1: 그런데 미국에서 계시다 보니까 이제 매칭이 안 될 수 있는데요. 또 이 말을 하면 또 다 아세요. A1C라는 거.
0: 예.
1: A1C라고는 이제 보통 때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잘 생소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는 연령대에서는
0: 네.
1: A1C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당뇨에 관심이 있고 당뇨가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A1C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시는데
0: 네.
1: 이걸 한국말로 얘기하면 네. 당화혈색소.
0: 당화혈색소.
1: 네, 이걸 한 가지만 좀 쉽게 말씀드리면
0: 네, 네.
1: 결과적으로 내가 혈액을 뽑아서 혈액 안에 뭔가 있는 거를 측정하는 게 혈액 검사잖아요. 근데 그 뽑은 혈액 안에 내 혈소판이 당과 결합된 상태를 말하는데 보통 내 몸에 있는 혈소판은 한번 만들어지면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어 혈액 안에.
0: 그렇군요.
1: 근데 그 중에 혈소판 중에 일부가 너무 포도당이 많아서
0: 네.
1: 그 당들이 내 혈소판하고 결합이 돼요. 그걸 당화라고 하는데
0: 아.
1: 그래서 결합되면
0: 네.
1: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소판이 몇 개월이요? 3개월 머물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합된 그 혈소판,
0: 네.
1: 당화된 혈소판이 혈액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평소 내 매일 어떤 혈당의 변화가
0: 네.
1: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치를 네. 이제 A1C라고 하는데
0: A1C.
1: 5.5 미만이면 정상.
0: 아.
1: 근데 5.5에서 6.4 정도. 근데 보통 이제 6까지를 보통 요즘 얘기해요.
0: 네네네.
1: 그런데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 6.4지만 한 6 정도만 놔도 오면 이제 보더라인이라고 하죠.
0: 아, 보더라인.
1: 네, 당뇨 이제 보더라인.
0: 네. 네.
1: 이제 주의 의사한테 이제 주의를 듣죠.
0: 네.
1: 근데 이제 6이 넘어가면 이제 원래는 6.4까지가 보더라인이지만 6이 넘으면 의사들은 보통 이제 그 당뇨약을 권하게 돼 있어요.
0: 당뇨약을 처방받죠.
1: 네, 처방받고 네.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같은 그 수치라도
0: 네.
1: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3개월 동안 내 혈소판이 당화된 거거든요. 근데 이 당화되는 과정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공교롭게도 네. 연말이 꼈어요.
0: 네.
1: 연말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연말엔 주로 우리가 파티가 많고
0: 그렇지.
1: 연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네.
1: 매일같이 과식하고
0: 아.
1: 매일같이 과음을 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혈당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나의 A1C가 높을 수 있어요.
0: 아.
1: 그런데 이 내가 A1C가 몇이다. 내가 나 5.7이다. 5.9다 이러면
0: 네.
1: 뭐 아직은 내가 뭐 보드라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점에 내가 최근 3개월 동안 식생활이 어땠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0: 아하.
1: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뭐 파티도 많았고 많이
0: 네.
1: 먹었어. 그러면 뭐 maybe 내가 음식 조절이 되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음식을 특별하게 과식하거나 특별하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0: 네.
1: 보도라인에 올라왔다?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0: 아하.
1: 그거는 이제 내가 이거는 내가 지금 당뇨에 입문하고 있구나라고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0: 그러니까 A1C는 최근 약 3개월 동안
1: 그렇죠.
0: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혈당이 어느 정도 높게 유지되었는지
1: 그렇죠. 네.
0: 그걸 보는 수치라고 말씀을
1: 그렇죠.
0: 해주셨잖아요.
1: 네.
0: 참 이런 내용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뭐 알더라도 이제 뭐
0: 수치가 중요하다는
1: 네,
0: 거.
1: 편향적이거나 아니면
0: 아.
1: 일부분만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그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0: 네.
1: 또 머리에 싹 들어와서
0: 정말.
1: 무엇인지 알 수 있는.
0: 예, 네. 이제 알게 됐어요. 당화혈색소 A1C 수치가 네. 중요하다는 거. 이것만
1: 네.
0: 아셔도 여러분들 예, 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폭식하지 말아야겠네요.
1: 그렇죠.
0: 탄수화물이 막 많은 거. 이런 제품들 좀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하더라고요. 이
1: 네.
0: 혈당 스파이크가 높은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해야 된다 해서 당뇨 보더라인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1: 그렇죠. 뭐
0: 네.
1: 사실 내가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0: 네.
1: 20대 성장기에 있거나 아직 그 노화기가 아닌 분들
0: 네.
1: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그분들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일 우리한테 안 좋은 게 과식이에요.
0: 과식.
1: 그다음에 일정하지 않은 수면.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인데 이 세 가지가 제일 크지만 그중에 제일 큰 게 과식입니다. 그래서 과식은 순간적으로 나의 몸을 망가뜨리는 이제 현상을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 몸이 워낙에 회복 능력이 좋기 때문에 망가진 걸 회복하는 것이 그걸 내 몸이 못 느낄 뿐이지 매번 과식을 할 때마다
0: 네.
1: 몸은 잠깐이라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반복적인 과식이 있다.
0: 네.
1: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이제 위험이 오는 게 당뇨고요.
0: 네.
1: 두 번째가 콜레스테롤이에요.
0: 아하.
1: 그래서 약으로 치료가 되기도 어려운 콜레스테롤, 고콜레스테롤증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잦은 과식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운동 부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저도
1: 물론
0: 콜레스테롤이 네. 보드라인이라.
1: 근데 콜레스테롤하고 운동하고는 거의 물론 뭐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얘기 못해요. 그렇지만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콜레스테롤은요 살이 빠지고 그 외형이 그 마른 사람한테도 많이들 일어나고 높고 콜레스테롤 증상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가 잠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에는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해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기분의 업앤다운이 심하거나 뭐 이런 게 있거나 그러면 또 그 콜레스테롤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과식이에요.
0: 과식. 예. 야, 진짜
1: 그래서 과식은 당뇨에도 갈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도 올릴 수 있고
0: 그러네요.
1: 혈압에도 문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0: 아, 그래서 소식해야 됩니다. 소식하라 뭐 이런 말씀 많이
1: 적절한,
0: 하시는군요.
1: 너무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적정 수준의 음식을 드시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예. 근데 대부분 당뇨 관리라고 하면 음식 조절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1: 네.
0: 또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여기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단백질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1: 네.
0: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진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0: 네.
1: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식사 조절, 그 음식을 줄이는 거죠. 드시는
0: 네.
1: 양을 줄이고 그 중에 이제 탄수화물은 완전 근절하면서
0: 네.
1: 소량의 이제 뭐 그 섬유질이라든지 단백질을 섭취하는 과정.
0: 네.
1: 이제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당뇨에 준하게 되면 섬유질 섭취에 굉장히 더 신경을 써요.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섬유 근데 사실상은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 섬유질 섭취가 너무 과도하게 되면 반드시 쫓아오는 게 위장장애예요. 그래서 위장 이제 소화 기능이 저하되거나 잦은 설사를 한다든지 그런 어떠한 그 모든 기관의 이상 중에서 소화 쪽에 관련된 부분에 이상이 올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당뇨에 있을 때는 이 당뇨가 이제 우리 몸의 조직들을 망가뜨리는데 그 중에 단백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조직, 그게 대표적으로 근육이거든요.
0: 그러네요.
1: 근육을 소실시켜요.
0: 아.
1: 그래서 당뇨가 이 포도당이 내 몸 안에 높아지고
0: 네.
1: 과포도당,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과혈당이죠.
0: 음흠.
1: 그걸 또 다른 말로 당뇨.
0: 네.
1: 이 과혈당이 계속 유지되면 근육이 소실됩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근육이 소실됨으로 인해서 나한테 오는 거는 무기력증.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모션한 거에서는 무기력증이 오고
0: 네.
1: 또 기분의 업앤다운이 심해져요.
0: 아, 그다음에 심하군요.
1: 네. 그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이 근육의 소실로 인해서 오는 게 관절.
0: 관절?
1: 네, 관절과 모세혈관의 파손이에요.
0: 어이구.
1: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충하지 않으면
0: 네.
1: 이 근육 손실에 있어서 그 어떠한 역할, 당이 당뇨가 만들어내는 역할을 이제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0: 네.
1: 그러냐면 우리 혈당 안에는 혈소판, 아까 당이 혈소판하고 합쳐져서 당화된다고 하잖아요.
0: 네네네네.
1: 이 당화되는 현상이 혈소판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혈액안에 있는 단백질하고도 당화가 일어납니다.
0: 어머나.
1: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공급돼야 될 단백질들이
0: 네.
1: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단백질이 전달이 안 되면
0: 네.
1: 그러면 이제 그 근육들이 그 계속 그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 보강이 안 되면 이제 점점 소비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0: 네.
1: 소실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일단 단백질이 망가지고 당화되더라도
0: 네.
1: 내가 계속적으로 단백질을 보충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학계 논문으로도 나와 있는데 하루에 당뇨가 있는 사람 중에 120g 정도의 그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0: 아하.
1: 당뇨의 임프루브, 그러니까
0: 네.
1: 당뇨가 진전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120g이 네. 사실 적진 않아요. 왜냐면
0: 고기로 치자면
1: 예, 뭐, 고기로 치자면
0: 예, 예, 120g 뭐
1: 보통
0: 대충 예.
1: 120g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소고기를 계산하면 소고기에 단백질이 30%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00g에 그 보통 1인분이 200g이죠. 근데 한 2인분 400g을 고기를 먹게 되면 그러면 약 그 400g 정도의 고기 2인분 고기를 섭취해야 120g 정도의 단백질을 얻는 거예요.
0: 참.
1: 그러니까 400g 정도를 섭취해야 되는데 와. 적은 양이 아니에요.
0: 그러네요.
1: 굉장히 보통 요즘 저도 한 200g 고기 먹는다 그래 200g 이상 못 먹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 정도. 근데 네. 그렇게 근데 문제가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식. 과식이 문제인데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과식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서 좀 어느 정도 내가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것이 네. 바람직합니다.
0: 아,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그럼 단백질이 당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 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네. 어떻게 네. 말하면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단백질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네. 결과적은 우리 몸의 어떤 에너지 시스템에 이제 이게 서로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0: 네, 네,
1: 이 부조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이제 하나씩 기능들이 이제 망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간이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충분한 혈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그걸 그냥 무조건 그냥 혈당을 계속 뽑아내는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또 어떤 측면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은 내가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네. 또 학설도 있습니다.
0: 당뇨 관리에 이렇게까지 단백질이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1: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단백질 섭취 자체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1: 네네.
0: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1: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0: 네.
1: 내가 당뇨를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0: 네.
1: 탄수화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0: 네.
1: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론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프로틴 쉐이크라고
0: 네.
1: 단백질만 가진 어떤 이제 분말 내지는
0: 네.
1: 주스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0: 네.
1: 적절하게 이제 탄수화물이 덜 들어가 있고 나한테 소화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프로틴이라는 이 단 네. 단백질을 잘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들을 선별해서 찾는 것이 또 내
0: 네.
1: 당뇨를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당뇨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프로틴 쉐이크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네.
0: 어머 그렇구나. 그러니까 단백질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1: 네.
0: 그렇게라도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1: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게 아 근육이 안 생겨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0: 네,
1: 수 있거든요.
0: 그렇게
1: 한 가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0: 예, 예.
1: 운동 근육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운동은 30%의 영향을 주고요. 나머지 70%는 단백질 영양 섭취. 그게 더 커요. 그래서 내가 적절한 영양 섭취를 안 하고 운동을
0: 네.
1: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소실이에요.
0: 아.
1: 그래서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고
0: 아하.
1: 그래서 아마 뭐 만약에 이제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뭐 만약에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운동하시는
0: 네.
1: 분들 뭐 전문적으로 선수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특히 그분들이 이제 체중 조절을 위해서 잘 음식을 안 드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어떤 몸살이라든지 감기를 잘 걸려요.
0: 네.
1: 그 이유가 적절한 이 영양 공급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근육이 뛰어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그 근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0: 아하.
1: 그래서 나의 근육을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0: 네.
1: 반드시 필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정확한 정보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1: 네.
0: 오늘 이 생생 건강 코너
1: 네.
0: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티븐 조 대표님께서 정말 중요한 예, 정보를
1: 네,
0: 주고 계십니다.
1: 네, 네.
0: 아니 근데 이
1: 네.
0: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호르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1: 네, 호르몬이 중요하죠.
0: 네.
1: 근데 우리가
0: 호르몬도 단백질인가요?
1: 아니죠,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아니죠. 자, 예.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 예. 이거는 뭐 여기 오늘 내용에는 없지만 이제 짤막하게 네. 우리가 먹는 영양분이 있고요.
0: 예.
1: 이제 영양분에는 네. 비타민과 단백질과 이제 미네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미네랄은 왜 미네랄을 구분하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네랄과 비타민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비타민은 우리 몸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보충해야 돼요.
0: 그쵸.
1: 근데 미네랄은 우리 몸에 있어요. 하지만 내가 먹는 거는 보충이에요.
0: 보충하라.
1: 네. 그래서 네. 먹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죠. 이걸 통칭해서 이제 영양분인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이제 탄수화물의 섬유질. 그리고 당류라고 그러죠.
0: 아하.
1: 그거와 또 이제 단백질이에요.
0: 아하.
1: 그래서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호르몬은 이런 여러 가지 영양분을 내가 먹게 되면 내 몸의 기능들이
0: 네.
1: 이제 효소와 같은 또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뭐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그것도 호르몬이에요. 그거는 이제 췌장이 분비하는 호르몬이죠.
0: 네.
1: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몸에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네.
0: 근데 요즘에 이제 대표님께서 알부민을 네.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1: 네네네.
0: 이 단백질 중에서도 알부민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아주 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0: 네.
1: 단백질은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이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의
0: 네.
1: 근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근육도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소비되는 그 에너지죠. 근데
0: 네.
1: 중요한 건 이 과정을 보면 내가 음식을 먹어서 먹은 음식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아미노로 변하면
0: 네.
1: 그 바뀐 아미노들이 간으로 전달돼서 간에서 이제 영양분이 만들어지는데
0: 네.
1: 이 만들어진 영양분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 몸으로 그냥 임의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0: 네네네.
1: 이 영양분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필요해요. 근데 그 매개체가 이것도 또한 단백질이지만
0: 네.
1: 그 단백질 형태로 구성이 돼서 간이 만들어낸 각종 영양분들을 들어다 날라요. 근데 그 드러날르는 그 매개체 그게 알부민이에요.
0: 그렇군요.
1: 근데 이것도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0: 네.
1: 반드시 내가 섭취해서 그게 아미노 알부민으로 바뀌고
0: 네.
1: 그 바뀐 아미노가 간을 통해서 재탄생할 때 이제 알부민이 만들어지는데요.
0: 네.
1: 그 알부민 자체가 이제 우리 영양분 또 내가 먹은 뭐 당뇨약, 뭐 내가 먹은 혈압약, 내가 먹은 콜레스테롤 약조차도
0: 네.
1: 우리 몸으로 전달할 때 알부민이 있어야지 전달합니다.
0: 어머나 굉장히 중요하네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당뇨 상태에서는 이 알부민도 영향을 받겠네요.
1: 그게 이제 한 요번에 포인트인데요.
0: 예.
1: 아까 말씀드린 당화.
0: 당화.
1: 혈액안에 섹소. 지금 잔류해서
0: 네.
1: 제일 많이 있는 단백질이 알부민이에요. 우리 몸 안의 혈액에 보통 이제 간이 하루에 5에서 많게는 15g의 알부민을 생산하는데요.
0: 네.
1: 그게 다 혈액 안에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한 번 생성된 알부민
0: 네.
1: 이 단백질은 20일 동안 혈액 안에서 남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몸이 혈당이 높아져서
0: 네.
1: 이제 그 남는 잔여
0: 네.
1: 과잉 포도당이 형성이 될 때 이 당들이 단백질하고 결합됐는데 대체적으로 다 알부민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당화된 알부민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0: 어머나.
1: 그냥 혈액 안에 남아있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재기능을
0: 네.
1: 못하는 거예요.
0: 네네네네.
1: 그러면 결과적으로 알부민이 본연에 하는 영양 공급이라든지 내 몸의 수분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그 어떤 무기력증이라든지 이런 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당화된 알부민은 소실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드려도 추가적으로 계속 알부민이 더 생성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알부민이 내 몸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더 알부민을 만들어낼 수 있게 추가적인 어떤 내 액션을 취하는 거 그게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0: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당뇨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0: 자 유튜브 댓글창에 이런 말씀 적어주셨는데요.
1: 네.
0: 와, 정말 스티븐 조 대표님은 선생님은 역시 설명을 잘하십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럼요. 미국 공인 뉴트리셔니스트이십니다. 예, 스티븐 조 대표님께서 오늘 생생 건강 이렇게 정보를 주고 계시는데요. 아, 정말 이 당뇨를 보는 관점 자체를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오늘 퀴즈도 준비가 되어
1: 네, 퀴즈를
0: 있잖아요. 와,
1: 준비했습니다.
0: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41분이 지났어요.
1: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퀴즈 내용은 일단 이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제가 많이는 못하고 세
0: 세
1: 분께
0: 분께.
1: 저희 NHS에 이제 알부민 포뮬러가 있는데 한 병에 85불이에요. 그세 분께 한 병씩 드리려고 그래요.
0: 이렇게 비싼 걸 주셔도 돼요?
1: 그러니까 뭐
0: 예.
1: 일단 제가 다른 오히려 제가 다른 거 이제 인터뷰 프로모션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0: 그니까요.
1: 저도 이제 이
0: 감사합니다.
1: 건강 정보를 하는 거에 좀 애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0: 네.
1: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0: 사실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1: 네.
0: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아,
0: 네.
1: 네네
0: 너무
1: 감사합니다.
0: 유익한 정보라서요. 네.
1: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0: 네.
1: 2137778866 저희
0: 네.
1: 매장 전화번호인데 문자가 수령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로 정답을 보내주신 선착순 세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나가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신 분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오늘 방송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설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서 들은 내용에서 좀 다른 내용은 빼고 맞는 거 찾으시면 돼요. 1번, 당뇨는 단순히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며 혈당만 낮추면 해결된다. 2번, 근육은 혈당과 관계없으며 단백질 섭취는 당뇨 관리에 큰 의미가 없다. 3번, 당뇨는 몸의 대사와 유지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태이며 단백질과 근육 유지도 중요하다. 4번, 알부민을 먹으면 소화 과정 없이 바로 혈액 속에 알부민으로 사용된다.
0: 아, 답 알겠네요.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은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1: 네네네.
0: 예, 답을 213-277-8866 요 전화번호로 텍스트 문자로
1: 네.
0: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자, 선착순 세 분께 와, 선물이 되게 좋아요. 85불 상당의 NHS 알부민 포뮬러 한 개를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다. 와,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많은 정보 감사하다라는 댓글들 많이 올라와 있네요.
1: 네.
0: 생생정보답게 생생한 정보를 주시네요라는 엄지척도 올려주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아, 여러분들, 정말 유익한 시간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시간. 생생건강. 미국 공인 시니어 뉴트리셔니스트 스티븐 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213-277-8866으로 예, 문자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5: 세븐디아스 타이어.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7: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수어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의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공동 제공으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셨습니다. 크리스님 오늘 처음 들어와 주신 것 같은데요. 아우 고맙습니다. 자주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날씨입니다. 현재 LA 지역은 낮 최고 기온 84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습도는 28%. 자외선 지수는 8로 매우 높은 단계 기록 중입니다. 현재 LA 카운티 일대는 인근 시미밸리에 이 샌디 산불 영향으로 인해 연기와 재가 유입되면서 대기질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현재 대기질 지수는 보통 수준 나타내고 있지만 이 노약자나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LA 지역 해 뜨는 시각 저녁 7시 52분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저녁 7시 52분,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45분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9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중동발 긴장 완화 조짐 속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회복되면서 1500원 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국제금값은 달러 강세와 미 국채 금리 고공 행진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스당 4472달러 9센트 선에서 거래되면서 이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 기록 중입니다. 가스값은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일반 가스 평균 가격은 이 갤런당 4달러 55센트로 올라서면서 올 들어 최고치에 육박했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 주와 LA 롱비치 지역의 평균 가격은 이 갤런당 6달러 20센트 기록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요 국채 금리 급등세가 진정되고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강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9%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에 다시 바짝 다가섰고요.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484포인트 약 1% 급등한 흐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1.3%의 높은 상승률 기록하면서 이 시장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네, 경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 신나게 좀 들어볼까요?

사이먼 앤 가펑클입니다. This is Robin's. So, 이 노래 들으면서요. 해피투게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행복한 날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3: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4: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5: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5: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0: 우리 혈관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퀘리세틴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참 좋겠죠? 양파가 퀘리세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양파를 곁들이라고 하는데, 양파의 냄새가 좀 부담스럽다면, 네, 깻잎을 적극 활용해도 거의 같은 아니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깻잎은 들깨의 잎인 거 아시죠? 들깨가루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자, 들깨는 43%의 기름과 18%의 단백질, 28%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기름이 꽤 많죠? 안잘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들기름. 이 기름 중에서 그런데 좋은 지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올레산, 리놀레산 등 불포화 지방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열량은 조금 높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그 독특한 향 때문에 들기름은 아직은 무리다 하시는 분들은 대신 깻잎을 좀 많이 먹어주면 되겠죠. 짙은 녹색이 싱싱합니다. 그리고 향이 강할수록 줄기가 촉촉할수록 싱싱하다고 하는데요. 또 잎의 잔털이 선명해서 표면이 까칠까칠하다면 역시 신선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잎채소들 장볼 때마다, 아유, 이거 심느라고 또 고생하겠네. 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특히 농약 잔류도 걱정되고. 일단은 잎채소들은 좀 물에 어느 정도는 담가뒀다가 세척하는 게 권장이 되고 있네요.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아, 수요일입니다. 아, 날씨가 무척 덥죠?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일주일 중에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오늘 수요일. 하지만요,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주말이 바로 저기 보인다. 이번 주는 연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을 살짝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3시, 졸음이 좀 스멀스멀 오는 그런 이 시간, 여러분의 비타민 라디오는 내 친구, 채널 고정 활기찬 수요일 오후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드셨죠? 하지만 이 빈손으로 태어난 세상, 지금 여러분 가진 게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 아닌가요? 자, 출발합니다.

0: 네, 아이고 참 오늘 시원하게 좀 출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이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날이기도 하지만 이제 주말이 코앞에 보이고 이번 주말은 그래도 연휴로 와서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바쁘시겠지만 또그 이외에 모처럼만의 여행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흥분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5시까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의 피로를 한껏 이곳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셔서 듬뿍듬뿍 쉬시면서 기대시면서 우리 추억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 이거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권희영님, 아, 신청곡 주고 미미님 반갑습니다. 신청곡 주셨네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맹맹거려요. 아마 코감기가 살짝 걸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요새 그 낮에는 이렇게 덥고 또 밤에는 쌀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온 적응에 힘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각별히 좀 많이들 조심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우리 신디 매니저님 모시고 또 이야기 보따리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라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아빠!
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4: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5: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0: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3: 지금
2: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 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지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H님 어서 오세요. 비비안님 즐거운 시간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날이 뜨거우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전화로 인터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우리 신디 최 매니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1: This call may be recorded for quality assurance.
0: 아, 전화가 연결이 조금 덜 됐네요. 다시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신디체 매니저님.
1: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0: 네, 저희 라디오 서울,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건강한 하루를 위한 시간입니다. 요즘 주변에서요, 좀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 피로가 오래가고 또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이간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간 건강, 또 활력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야기,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특별 프로모션 소식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매니저님, 이제 보따리를 좀 풀어주시죠.
1: 네, 일단은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1: 요즘 오프닝 멘트에서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0: 네.
1: 환절기라 그런지 유난히 쉽게 지치고 기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활력 관리 그리고 영양 보충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저희 우미노시즈 국고에 대한 이야기 좀 풀어보려고 하고요.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 소식이 있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고객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사실 특별 프로모션 기간이 5월 15일까지였는데 한주더 연장해서 5월 24일까지 이렇게 특별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자, 그렇다면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기다리는 행사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1: 아, 그럴까요?
0: 네.
1: 일단은 우미노시즈 후코이단에서 특별히 개발한 에센셜 뉴트리션을 따로 구매하실 수 있는 프로모션 행사와 더불어 우미노시즈 후코이단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은 후코이단 캡슐 3병 이상 구매를 하시면 바로 신제품이죠. 에센셜 뉴트리션 150알 무료 선물 드릴 거고요. 캡슐 7병 이상 구매하시면 에센셜 뉴트리션 300알 그리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최고 330불 상당의 선물, 그리고 최대 1260불의 할인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에 준비한 프로모션은 이 후코이단하고 에센셜 뉴트리션을 함께 드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간 건강과 활력 관리에 시너지 도움이 될수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한 프로모션 행사입니다.
0: 그러시군요. 자, 저도 뭐 사실 전화로 연결을 하지만 지금 866-566-9191로 전화하시면 보통 벨이 두 번에서 세 번째는 연락이 바로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제가 이제 간에 대한 건강인데요. 사실 간 같은 경우는 아파도 쉽게 이렇게 뭐 우리가 잘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일명 뭐 침묵의 장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이간 건강이 우리 몸 컨디션하고 나름대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1: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간은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같은 그러니까 화학 공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영양분을 이렇게 에너지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간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해독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몸속의 노폐물하고 독소를 정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 그런데 요즘에 많이 피곤하고 막 그러면은 간 건강이 좀 의심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 몸속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피곤해지고요. 무기력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쉬었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0: 그러시구나.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간 건강이 결국 몸 전체의 활력과 연결되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실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러면 이 사실 식사도 어떤 때는 대강 뭐 먹는다는 것보다 한끼 때운다,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식사만으로도 사실 영양균형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사실.
1: 맞습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침은 거의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시는 경우가
0: 그렇죠.
1: 많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0: 네.
1: 편찮은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몸에 근육도 빠지고 뼈도 약해지고 그렇기
0: 네.
1: 때문에 이럴 때는 단백질, 특히 이제 아미노산,
0: 네네.
1: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다 음식만으로 충분히 보충을 하려면 일단 잘 드셔야 되는데 잘못 드신단 말이에요.
0: 그렇죠. 네네네.
1: 그래서 흡수도 안 되고 또 이게 에너지로 활용까지 안 되기 때문에
0: 네네.
1: 이런데 필요한 영양 보충제가 필요한 거죠.
0: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제품이 그 에센셜 뉴트리션이라는 거. 그거
1: 네,
0: 어떤
1: 맞아요.
0: 제품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일단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 체력을 위한 올인원 영양 솔루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0: 네네.
1: 일단은 에센셜 뉴트리션은요, 미네랄은 물론이고요,
0: 네.
1: 근육과 뼈 건강에 이제 굉장히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요.
0: 네.
1: 그리고 거기에 영양 흡수를 돕는 효소 성분까지
0: 네.
1: 한 번에 담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0: 네.
1: 특히 에센셜 뉴트리션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몸이 약해졌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아프셨다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균형 잡힌 영양 공급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0: 그러셨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소까지 들어있다는 게참 굉장히 스페셜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요새는 효소를 따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에센셜 뉴트리션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녹색 바나나에서 추출한 바나파인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효소는 세계적인 과일 기업이죠. 돌사하고 저희가 독점 계약을 맺어서 공급받는 그덜 익은 바나나예요. 그러면 이덜 익은 바나나에서 추출한 바나파인이라는 효소는 바로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의 영양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음식, 영양이 몸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에센셜 뉴트리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 건강과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 이런 영양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 관리에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저희가 얻고 있어요.
0: 그렇다면 그 필수 아미노산도 포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1: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네랄 섭취는 필수고요. 이 아미산을 꼭 드셔야 하는 이유가 이 아미산 같은 성분은 근육과 조직을 만드는 기본 재료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간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히 간은요, 회복 능력이 있는 장기, 유일한 장기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단백질과 아미노산 공급이 이 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력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네랄이 부족하고 나이가 들면은 뼈가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무릎이나 하체 힘이 약해져서 넘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죠.
1: 근데 넘어지신 게 문제가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이 넘어지셔서 그래서 이제 기력이 떨어지셔서 입맛을 잃으시고 에너지가 없으시고 이런 걸 많이 느끼시는데 에센셜 뉴트리션을 드시고 몸이 한결 가볍고 움직임이 편해졌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0: 그렇구나. 그렇다면, 자, 그럼 비타민과 이 미네랄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씀이네요.
1: 그렇죠. 에센셜 뉴트리션 그 성분을 제가 보내드려서 보셨겠지만 일단은 효소 있죠. 아미노산 있죠. 미네랄 있죠. 거기에 비타민 A, B군, D, E 이렇게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면역력 지원은 물론 이제 드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느끼시는 건 에너지 레벨에 도움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은데
0: 네네.
1: 일단은 에센셜 뉴트리션은 종합 비타민하고 완전히 다른 제품이에요.
0: 네.
1: 간 건강, 에너지 관리, 그리고 면역력 지원, 그리고 근육, 뼈 건강까지 함께 고려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요. 이 아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평소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 관리용으로도 굉장히 좋겠는데 그러면 네. 이거 어떻게 드시면 되나요? 드시는 방법이.
1: 일단은 에센셜 뉴트리션은
0: 네.
1: 9살 이상 어린아이부터
0: 네.
1: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드시면 좋고요. 드실 네. 수 있어요.
0: 네.
1: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 관리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하루에 2알에서 5알 정도를
0: 와.
1: 이제 보통 컨디션에 맞춰서
0: 네.
1: 본인이 조절해서 드시면 되고요.
0: 네.
1: 근데 이제 평소에 쉽게 피곤하신 분들,
0: 와.
1: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신 분들, 이런
0: 네.
1: 분들은 다섯 알 정도로 시작을 하시면 좋고,
0: 네.
1: 이거를 꾸준히 하면 아마 아침 컨디션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0: 아, 그러시군요. 자, 이 우미노 시즈쿠 하면 역시 후코이단이 유명한데요. 이
1: 그렇죠.
0: 지금 말씀해 주신 에센셜 뉴트리션과 같이 함께 드시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겠네요.
1: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0: 네.
1: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개발한 동기가 바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에센셜 뉴트리션과 함께 드셨을 때 시너지
0: 네.
1: 효과를 더 좋게 하기 때문에 개발이 된 거고요.
0: 네.
1: 일단은 후코이단은 딱 드셨을 때 나쁜 세포하고 싸우는 공격수라면
0: 네.
1: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0: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특히 이제 아프신 분들이요.
0: 네네.
1: 회복 과정에서 식사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많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어지럽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게
0: 네.
1: 이제 영양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0: 아.
1: 이때 우미노시즈 코이단하고 에센셜 뉴트리션을 함께 드시면 굉장히 받으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0: 아, 자, 이 우미노 시즈쿠가 벌써 25년이나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연구 기간까지 합치면 28년, 그러니까 세계에서 처음으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탄생시킨 오리지널 세계 최초 후코이단 업체인데요.
0: 네, 네.
1: 저희가 25년 동안 세계 50개국 분들이 저희 제품을 꾸준히 찾아주시고
0: 네, 네.
1: 고객층은 뭐 의사, 간호사, 약사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0: 네, 네.
1: 일단은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원료가 달라요.
0: 아, 그렇군요.
1: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원료는 바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0: 네.
1: 방사능에 전혀 관계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0: 네.
1: 유명한 오키나와에서 추출한 그 모주쿠라는 갈조류가 후코이단이 가장 그래서 모주쿠에서 추출한 후코이단 그리고 미역귀는 세계에 굉장히 많은데 가장 효능이 뛰어난 게 전라도 완도산 미역귀예요.
0: 네.
1: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 후코이단이 아닌 두 가지 후코이단에
0: 네.
1: 거기에 버섯 제품들을 따로 드실 필요가 없게
0: 네.
1: 아가리 버섯 그것도 뿌리 균사체 엄선된 원료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0: 네.
1: 25년 동안 앞으로도 저희가 품질과 안전성 통보를 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JHFA 인증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1: 네.
0: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1: 일단은 후코이단 그러면 JHFA 인증 마크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0: 네.
1: 한국에 보면 KS 마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그 KS 마크가 있으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제품을 구매하시죠.
0: 아,
1: 그러면 후코이단은 네. 바로 JHFA 인증 마크인데
0: 네.
1: 이 자파 인증 마크는 건강식품협회에서 품질하고 안전성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부여하는 인증 마크인데요.
0: 아.
1: 이거를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건데
0: 네네.
1: 일단 후코이단 원료부터 제조 공정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인증 마크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후코이단을 선택하실 때 대신 이거를 검사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네, 그렇군요.
1: 네, 안심하고 선택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0: 네.
1: 미국과 한국을 통틀어서
0: 네.
1: 후코이단 판매하는 제품 회사 가운데 이 인증 마크를 받은 회사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업체밖에 없어요.
0: 그렇군요. 정말
1: 네.
0: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한마디로. 뭐라고 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1: 네.
0: 프로모션 정리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1: 네, 일단은 에센셜 뉴트리션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따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이 에센셜 뉴트리션 프로모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0: 네네.
1: 일단 에센셜 뉴트리션 따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모션은
0: 네.
1: 150알이 한 팩에 들어있고요.
0: 네네.
1: 가격은 55불이고요.
0: 네.
1: 그리고 혹시 온 가족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 네.
1: 3팩 이상 구매하시면 저희가 가격이 45불씩 내려가고
0: 네.
1: 6팩 이상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가격을 한 팩당 40불씩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에센셜 뉴트리션을 선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후코이단 구매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후코이단을 3병 이상 구매를 하시면
0: 네.
1: 에센셜 뉴트리션 150알 무료 선물 그리고 후코이단 7병을 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0: 네네.
1: 에센셜 뉴트리션을 300알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모션 저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0: 네네.
1: 그리고 한 가지 더 선물이 있는데
0: 네.
1: 에센셜 뉴트리션 한 팩이라도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0: 네네.
1: 저희가 우미노시주구 후코이단에서 특별히 마련한 손가락 마사지 링을 저희가 무료로 또 보내드릴 거고요. 거기에 우미노시주구 후코이단을 모방한 제품도 많지만 유사
0: 네네.
1: 제품들로 많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좀 체험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캡슐 샘플도 무료로 같이 이 사은 행사 때 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제가 지난번 인터뷰 때 들었는데 만일에 전화하시면 뭐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적용이 되나요?
1: 그럼요.
0: 네.
1: 일단은 866-566 구원구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0: 네.
1: 저희가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0: 네.
1: 전문 상담원이 건강 상담과 더불어 후코이단 택자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정보도 전해드리지만
0: 네네.
1: 요즘에 이제 많은 후코이단이 나왔다 보니까 혹시 드시고 있는 제품과 오리지널 우미노시즈 후코이단이 어떻게 다른지
0: 네네.
1: 체험용을 그리고 에센셜 뉴트리션도 좋은 가격에 다 프로모션 동안 보내드릴 거고
0: 네.
1: 구매를 하실 때 혹시 토렌스 오피스로 방문을 하시면
0: 네.
1: 저희가 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서만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파우더도 드실 수 있게 또 대접하겠습니다.
0: 아이고 그렇군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866-566-9191 866-566-9191로 연락하시면 지금 우리 신디 매니저님 말씀처럼 무료 체험 기회도 있고 각종 정보도 얻으실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 피로가 오래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게 어찌 보면 지금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이 거의 모두가 포함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1: 네.
0: 아무쪼록 우리 신디 매니저님 말씀대로 866-566-9191 전화 무조건 하셔서 또는 토렌스 쪽에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을 체험도 하시고 정보도 얻으시고 건강이라는 거는 그날서부터 바로 오늘서부터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1: 맞습니다.
0: 자,
1: 일단은 네. 866-566-9191으로 전화 주십시오.
0: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1: 일단은 요즘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0: 네.
1: 아프신데 참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0: 네.
1: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0: 네네.
1: 혹시 좀 피곤하시고 좀 그러시다면 병원에 가셔서 정기적으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아,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866-566-9191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상담은 213-487-5437.
8: 랜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포함 3599불.
9: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8: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9: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0: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1: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0: 구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1: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0: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1: 구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2: 일상도 여행도 파워풀하게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프리우스 또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매일의 주행은 전기 모드로, 장거리 여행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죠. 또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전기차 BZ4X를 경험해보세요. 자주 멈출 필요 없이 더욱 자유로운 스마트 드라이빙,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든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네, 동계님 지금 통근 버스 출근하시는 중인가요? 신청곡 나갑니다. 이규석 기차와 소나무.

네, 아주 신명나는 노래 기차와 소나무 함께 하셨습니다. 디케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비비안님 즐거운 시간이 왔어요. 예, 날이 뜨거우려고 하죠. 예, 코감기가 조금 들어서 목소리가 조금 맹맹거립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노래들 신청해 주셨고, 예. 자, 우리 그 예.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었어요. 피곤해서 그런 것보다 아마 에어컨병인 것 같아요. 네. 자, 신청곡들 주셨고 한 곡 한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 사는 게 뭔지. 우리 저 이무송 씨, 노사연 씨 뭐 제 사촌인 거 잘 알고 계시고 미미 님이 들어오셔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자. 그렇죠. 사는 게 뭔지 잘 모르겠죠, 저도. 어떠세요? 사는 게 뭔지 잘 아시겠습니까? 자, 미미미의 신청곡입니다.

아이고, 사는 게 뭔지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어차피 한평생 살 건데 뭐 즐겁게 재미나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TK님 오래 기다리셨죠? 옐로우 버드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아이고 시원합니다. TK님, 미미님, 감사는 제가 오히려 드려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의 좋은 청곡들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를 풍성하게 꾸며준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2: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2: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3: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8: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9: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0: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7: 정말? 어떤 건데?
10: 융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7: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0: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2: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5: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6: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5: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6: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5: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6: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7: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8: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0: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1: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2: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1: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2: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2: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0: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하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1: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2: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3: 베틸이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4: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수어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비비안님, 삼태기 메들리 시작합니다. 출발!

네. 아이고 강병철의 삼태기 메들리 원래 97곡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한 25분 정도 되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5분 정도만 이렇게 아쉽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태기 이분들 참 천재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엮어주다니 우리 비비안님 덕분에 또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스트레스 지수가 조금 높은 수요일 아주 졸음을 깨우는 그런 분위기 있는 노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로라님 왜 이렇게 바쁜지요? 네, 아, 네 밥 먹었고 오, 혹시 운전하고 계신가요? 운전 조심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순철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 이거 바람꽃입니다. 비와 외로움.

네, 순철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바람꽃 비와 외로움. 아, 비비안님 말씀처럼 살며시 찾아지는 외로움, 표현이 완전 시 같다고. 아, TK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동창분들에게 저 나비의 꿈 많이 신청해 주시라고 얘기했다고. 첫사랑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500회수가 넘었어요. 첫사랑 기억이 요즘 잠 못 주무실 듯. 그러면서 제 노래 그 나비의 꿈도 우리 비비안님은 어찌 그렇게 슬프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TK님이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좀 쑥스럽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나비의 꿈 함께 하겠습니다.

네, 나비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로라님 오후 시간 잘 보내고 계시죠? 반갑다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로라님 운전 중이신가요? 아, 또 이 노래 신청하셨네요. M.O. 김수희 로라님의 신청곡입니다.

네, 우리 로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로사님 모처럼 편안하게 듣고 있다고 좋으시다고. 예,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정말 멋진 노래죠. 즐거운 저녁 되세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인트 김상현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아주 김수희 씨의 찐팬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한 40년 또 더 됐죠. 그 전에 우리 김수희 씨의 노래 중에서 가로등도 졸고 있는 피오는 골목길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 노래를 우리 세인트 씨가 앞뒤로 다 녹음을 해서 흐느르느르질 정도로 듣던 그런 찐팬이었고 좋았죠. 멋진 노래라고 추억이 새롬새롬 나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혹이라도 지난번에 제가 강병선 원장님과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 쪽이 뒤틀리듯이 아마 쥐가 나서 깜짝 놀라는 분들 간혹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쥐가 났다고 표현을 하지만 종아리 근육이 갑자기 강하게 수축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잘못하면 근육통까지 남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부족이나 피로를 원인이라고 그나저나 세인트님 따님들 LA 왔다는데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지요? 연락하면 얼굴 보고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될 텐데 내가 깜빡했네. 아저씨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자, 운전을 많이 하거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혈액순환 문제도 중요하지만 종아리라는 게 운동 부족이나 오래 서 있는 생활 또 하체 근육 긴장이 지속되면 내부 순환이 떨어지고 피로물질이 쌓여서 이런 경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한의학 치료도 좋고 혈액순환 근육 회복을 돕는 그런 치료를 받으시는 좋을 것 같고 주무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좋은 정보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라디오 서울 1650.com을 통해서 우리 시니어 생활, 시니어 라이프를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고 국내외 뉴스들이 일목요연하게 업데이트 되는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 여러분의 많은 관심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샌디님 유튜브가 자꾸 끊겨서 제대로 못 듣다가 잠이 들었다고 그래도 즐거웠다고 꿈결에라도 좀 들었으니 친구님들 멋진 주말 잘 지내시라고 내일부터 일터로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이번에는 슬픔의 심노 원래 김학래 씨가 불렀던 노래죠. 린 양이 불러준 버전이 있는데 우리 로사님이 또 신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로사님의 신청곡 슬픔의 심노 함께 하셨습니다. 아, 티케님은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요? 네, 편히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트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6: 쇼핑 아이들.

0: 타운의 핫 플레이스 유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2: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3: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4: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5: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해바라기입니다. 갈 수 없는 나라.

네, 갈 수 없는 나라 해바라기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금 차분해지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자, 또 신청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 있나요? 양수경입니다.

네, 당신은 어디 있나요? 양수경이 함께 하셨습니다. 비비안님 말씀하신 것처럼 TK님은 집 뒤뜰 나무에 계시고 토란스에 계시고 또 우리 로사로라님은 집에 편히 계시고 우리 비비안님은 아직 사무실이시고 저는 방송국 윌셔에 있고 그런 것 같으네요. 우리 세인트님 말씀처럼 한국에는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왔다고 하네요. 아마 통계님 계시는 대구 쪽에도 비가 많이 왔나 싶어서 이번에는 두 분의 한국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 하나 같이 듣고 싶은데 우리 마음에도 비가 좀 주룩주룩 내린다는 가정하에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세인트님 또 통계님 위해서 이 노래 같이 한번 조용히 차분하게 눈 감고 감상하시죠.

0: 네, 비비안님, 우리님들 함께하니 참 좋네요. 노래도 좋고 한국에 멋진 두 분도 계시고 세인트님 어디서든 이 노래는 모두 차분해지게 만드네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아, 요즘은 커피도 못 마신다고 위가 불편하다고, 아이고 술도 안 되고, 아이고 아이고 음악이나 많이 들으시고, 아, 대신 뭐 따끈한 그 차 종류 레몬차 아니면 녹차 같은 거 드시면 어떨까 싶네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5: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1: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2: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3: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2: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3: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4: 네.
15: 수영도?
14: 그럼요.
1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H님께서 내 친구 하이디 생일이에요. 해피 버스데이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이디님, 진심으로 생일 축하하면서 앞으로 오늘보다 훨씬 더 웃는 날이 많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축하곡 띄워드리고 우리 모든 함께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우리 H님의 친구 하이디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비비아님, 하이디님 스페셜한 날 되세요. 또 로라님 해피 버스데이, 로사님 축하 축하, 샌디송님 생일 축하드려요. 우리 아들도 생일이죠. 아이고 축하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생일 파티 주일날 했다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다들. 세인트님 해피 버스데이. 축하.

0: 아이고 비비안님도 어제 생일이었다고. 아이고 그러시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3: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2: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3: 우메캔
4: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 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2: 감사한다면
3: 사랑한다면
2: 역시 우메캔.
3: 저도 우메캔을 받고
2: 응?
3: 싶어요.
4: 888-941-3311 우메캔.
5: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6: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스전기 있고
5: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6: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달러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스전기에서 만나보세요.
5: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7: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7: 구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6: 두 줄, 세줄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7: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6: 구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8: 류마티스 관절염,
9: 어깨와 허리 통증,
8: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9: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8: 진통제 없이
9: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5-3304, 3305-3304.
10: 202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1: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랜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2: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170, 32369-2170입니다.
14: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곳이 없네.
0: 네, 우리가 모두 쨍하고 해뜰 날 있을 것이고 지금이 해뜰 날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채라는 아이디가 아마 하이디 씨가 아닌가 싶네요. 노래 감사하다 그러고 크리스틴 언니 I love you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하고 우리 비비안님, 아이고 아드님이 MD면서 교수님, 아이고 멋지십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게 돼서 곤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내일 뵐게요.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1338-4000.
2: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3: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4: 오수연의 모닝.

0: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뉴스
1: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0: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 AM 1650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6: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 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로어 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7: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라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 첩보를 확인했으며 중국 경호팀과 의전팀이 최근 평양을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고위급 교류 강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는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양국은 기념활동을 통해 동맹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김정은 위원장까지 만나며 미국을 겨냥한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방북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직후 이뤄지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 소식통은 시진핑 주석이 북미 간 중재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 6월 주석으로는 처음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연방상원 결의안이 8번째 시도 끝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19일 상원 절차 표결에서 결의안은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가결됐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운동으로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한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 의원의 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의회의 전쟁 선포나 별도 승인 없이 미군이 이란과 교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의회 승인 없는 군사작전을 60일로 제한하지만 대통령이 군사적 필요성을 서면 통보하면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규정하지만 전쟁 선포 권한은 여전히 의회에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게는 중대한 돌파구이지만 본회의 표결을 포함해 최소 2회 이상 표결을 더 통과해야 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종적으로 상원을 통과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가 학부 과정에서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교수진은 최근 투표에서 찬성 458표, 반대 201표로 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새 정책의 핵심은 각 강좌에서 일반 A학점을 수강생의 20%까지만 줄 수